0: 25도에서 33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출근길 하늘을 보며 오늘 날씨 어떻게 내다보셨어요? 오늘은 낮에 매우 덥다네요. 지역에 따라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당분간 한여름 날씨 계속될 거라 합니다.
1: 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온과 또 내 몸의 상태를 감안하면서 일하시기 바라고요.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도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게 일하는 분들의 건강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0: 세계의 눈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도 생생하실 텐데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지 106일 만에 중동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나 이란의 핵에 대한 검증 방식 등등 아직 해결할 문제는 많다는데 그래도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벌써 했다고 해요.
1: 전자 서명이요? 그거 저도 종종 하는데 우리 당당이님들도 자주 하시죠? 그 신용카드로 외식하거나 물건 사고 나면은 서명해 주세요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쓱.
0: 네네.
1: 예. 웬만큼 다 동그라미 그리실 것 같은데.
0: 그래요, 맞아.
1: 근데 두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게 서명을 하진 않았겠죠.
0: 설마.
1: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서명식은 19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내렸고 국내외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오늘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니까 내 계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엔엘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중앙회,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에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2: 차차차 예. 양손 하늘로 업혀 올리고 만세 쭉 내 온몸을 길게 늘려주면서 펴주세요. 손끝 발끝까지 잠이 깨도록 몸을 깨워주시고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굳는 부분이 목하고 어깨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양손을 어깨 위에 살포시 올리고 팔꿈치로 허공에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섯 번, 뒤로도 다섯 번 신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1: 네, 어우 시원하다.
2: 시원하죠, 그럼요.
1: 아,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화나는 일 없도록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 설레고 기분 좋은 일 가리지 말고 여성시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2: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원한 수박 주스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1681님의 문자 소개해드리죠. 택배기사인데요, 지금 배달 나갈 1차 물량을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출근했습니다.
2: 아, 네.
1: 야, 이미 저 어제 느꼈잖아요. 어제 그 야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2: 아하.
1: 와, 한두 시간 있다 그걸 탔는데, 와, 차 안에 있는 게 다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 너무 뜨거웠어요.
2: 그래요, 맞아.
1: 야, 근데 어제.
2: 차에다가 놔둘 때 한여름에 주의해야 될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1: 그렇죠.
2: 네네.
1: 네.
2: 와.
1: 뭐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
2: 야외 와 쉽지 않죠.
1: 보조 배터리도 많이
2: 네,
1: 가지고 계신데 뭐 그런 것도 네네. 조심하셔야 될 테고. 어, 오늘도 한낮 기온 33도까지.
2: 으아.
1: 진짜 마음 단단히 잡숴야겠네요.
2: 네, 수박 주스 시원하게 오늘 바로 받으실 수 있게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622님, 어제 신춘편지쇼 최우수상 수상작을 영상으로 봤는데 쇼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AI의 순기능이겠죠? 목소리는 김영선 성우님인가요?
1: 이야, 제대로 맞추셨네요.
2: 정확하게.
1: 예, 네. 김영선 성우님이 맞다고 합니다.
2: 야, 참 여러분들 날카로우시다.
1: 그렇죠.
2: 네.
1: 성우님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우리 당당이님의 사연을 예, 이 수상작을 바로 AI로 드라마처럼 만든다는
2: 그러게,
1: 게
2: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1: 놀라운 기술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아.
1: 지금도 여성시대 홈페이지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 너무 아름다워요.
1: 네.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완전히 홀려서 입에 벌리고 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네.
1: 한 번쯤 와서 감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고석영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초1, 중1, 고1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도전은 바로 학교 급식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급식 사진이 오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급식실에 출근해 보니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0: 한 끼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해 수많은 식재료를 손질하고 뜨거운 조리실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조리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온몸이 천근만근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의 한 끼를 책임져 주시는 조리원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조리원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조리원 선생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저 편지를 쓰셔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편지로 쓰셔가지고. 찍어서 네. 보내주셨는데, 야, 초일, 중일, 고일.
1: 아유, 참 대단하시다, 어머니.
0: 그러니까요. 네. 예, 끝날만 하면 또 우리 아이 신경 써야 되고.
1: 그렇죠. 고석영 여사님. 네. 그래요. 누군가의 그 먹는 음식이라는 건. 이렇게 막 휘뚜루마뚜루 해서는 안 되죠. 더더군다나 아이들.
0: 학교 급식실이니까.
1: 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0: 네. 더군다나 우리 고석영님도 이제 급식실에서 일하시니까 왜 어디 음식점이나 뭐 배달시켜 먹을 때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네. 라는 식당들 많은데 실제로 고석영님 딱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새 아이의 엄마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겠습니까.
1: 김태영님이 저도 병원 구내식당에 급식 보조로 실습 중인데 이번 주 목요일쯤 본격 취업 확정입니다.
0: 본격 취업 확정. 이번 주 목요일부터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좋아요. 응원합니다.
0: 그리고 고석영님의 이 손편지 저는 글씨체를 보면서
1: 네.
0: 참 이런 생각. 야 이런 손편지로 러브레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1: 아유 너무 이쁘죠.
0: 글씨체가 그냥
1: 동글동글하고.
0: 예예 네. 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맞아. 글씨체야.
1: 전형적인 여학생의 네. 예쁜 글씨체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기사 글씨체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
0: 맞아. 네. 이런 걸로 쪽지 받으면 설렐 것 같아.
1: 그럴 것 같아. 맞아.
0: 사연 감사하고요. 이경애님. 지인이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오래 근무했는데 매일 여기저기 파스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아 몸이 쑤시고 힘드니까.
1: 그러니까.
0: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이게 네 식구 혹은 뭐 두 식구 뭐 식사 준비도 힘든데. 야 천 명이나
1: 되는 아이들이니까 이게 가늠을 못하죠.
0: 아유, 힘드시겠죠. 네. 특히 더운 날 그 조리실에서 아유 정말 그 고생 많으십니다.
1: 그 번열 대단하죠. 게다가 바닥은 물궁뎅이잖아요. 아. 씻고 그러느라 뽀송뽀송하진 않죠.
0: 그러네요.
1: 장화를 신고 일하시는 엄마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광주 북구 서하로의 김미용님 02-789-1004번을 누르고 어서 오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또랑또랑하고 맑은 양희은 진행자 목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다가 여성시대 사서함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이 말을 결국 일반 사연글로 바꿔 적는다. 동생아 너도 익히 알다시피 수변길을 러닝하며 스쳐가던 생판 모르는 이도 멈춰 뒤돌아 쳐다볼 만큼 아니 심지어 몇 번이나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개성 강한 내 목소리와 말투니 이렇게 글로 적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띵 문자 알림음에 내용을 확인하니
0: 오늘 이 카페 갔는데 좋더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다음에 같이 가자.
1: 이번에도 카페 블로그 후기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다. 요즘 내 문자의 태반은 동네 근처 맛집과 카페 명소 URL 링크를 첨부하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라는 내용이지. 아닌 척 하면서 부러워 가볍게 얘기하지만 떠나려니까 밟히는 게 많지. 이 집 주변에는 이상하리 많지 큰 새들이

0: 이만아 두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목을 빼며 새들의 모습을 쫓느라 분주해. 모르는 이들은 얘들이 하루 종일 뭐하며 지낼까 무료할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너의 반려묘 콩이와 다미는 지루할 새가 없었어. 무성해진 피부감으로 통창 바깥이 밖에까지 성큼 다가와 지척에 보이는 모시 문중 묘를 품은 산은 사시사철 강약이 있을 뿐 항시 생명력과 안온함을 전해줘. 변화 없이 멈춰있는 강이 보이는 집보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이 보이는 이 집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너는 비싼 강가 아파트 안 부럽다 했지. 무엇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수변길을 빼놓을 수 없었지. 너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라 하고 나는 제일 애정하는 빵집에 닿는 여정이라고 정의하는 천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공무원의 작품일지 아이들과 아빠의 합작품일지 설왕설래했던 군데군데 보이는 돌탑과 내 삐걱거리는 무릎관절을 공중공중 뛰게 하는 징검다리 그리고 제 갈 길 가느라 훌쩍 떠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철새들이 있던 수변길은 빽빽한 건물 숲으로 포위된 곳에서 살아. 더운 계절이면 숨이 턱턱 막히는 내가 잠시 숨 쉬러 가는 보물 같은 곳이야. 걷는 이보다 러너들이 더 많은 이쪽 보행길에 반해 무성한 녹음으로 그늘지고 호젓한 건너편 자전거 전용 길이 좋아 보여. 야, 여기 사는 동안 자전거 배워서 저길 많이 다니지? 아쉬움에 타박처럼 나간 내 말에
1: 자전거 타는 거 무섭단 말이야.
0: 내 억울한 대꾸가 돌아왔던 그 순간의 햇살. 멀리서 전해지는 옅은 아카시 향, 눈송이 같지만 눈보라처럼 눈앞으로 몰아치던 꽃가루, 지나친 사람의 손에 들린 포장음식 냄새까지. 작은 조각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지. 살았던 정을 제하더라도 지금껏 지나왔던 집들 중 가장 살기 좋았다는 이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간다며 너는 아쉬워했지. 떠나야 하는 아쉬움에도 너는 다음 집의 후보를 꼽은 것을 보며
1: 아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이 꽃무늬 벽지는 못 참겠어. 벽지는 바꿔야겠지?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좋을까?
0: 앞날에 대한 작은 설레임과 희망을 갖고 있었어. 전날까지만 해도 이사 갈 곳을 어떻게 고칠지 속닥거리던 내가 다음날 쭉 쳐져 돌아와서는
1: 아유 단칼에 퇴짜 맞았어. 반려동물 절대 불가래. 그럼 공지를 해놓든지. 다른 집은 다 명시해둬서 여긴 허용되는 줄 알았지. 주인이 절대로 동물 안 된댔다고. 내가 뭐 물으려고 입 떼기도 전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돌아오는 길에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 아우 갑자기 불안해지더라. 돈 열심히 벌고 모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순식간에 가난해지는 기분은 아우 매번 경험해도 적응이 안 되네.
0: 그리고는 다음 날 또 언제 풀 죽어 있었냐는 듯.
1: 뭐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겠지. 어제는 갑자기 불안이 커지면서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계속 찾아보면 되지 뭐.
0: 그리고는 씩씩하게 출근하는 너. 매일 새로운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혼돈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던 총기는 색이 바랬고 퇴근 후에는 발냄새를 흩뿌리며 돌아오는 내 동생. 전월세 가뭄에 더해 반려묘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우뚝 솟은 험난한 산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너라면 어떤 결정을 하든 새로운 터전에서 멋진 둥지를 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마침 여성시대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가 이 시기에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 같아 옮겨본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부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그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불필요하게 처지를 비관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과하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남이 뭐라 하든 네게는 납득이 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항상 널 응원한다. 그러셨어.
1: 와, 우리 김미용님.
0: 네.
1: 원래 열린 사삼의 음성으로 남기실까 하다가
0: 네.
1: 이렇게 편지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0: 음성이 독특해서 네.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보기 때문에 글로 적는다 그러셨어.
1: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 하지만 편지도 정말 잘 주셨습니다. 아마 그 동생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그렇죠? 이사할 곳을 찾는 것
0: 찾는
1: 같아요.
0: 찾는 중이신가 봐요.
1: 네. 네네. 참 지금 동네도 정 많이 들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맨날 오고 가는 뭐 골목이지만
0: 네.
1: 막상 떠나려니까
0: 그렇지.
1: 그래 이런 맛집도 있었지. 이런 경치도 있었지.
0: 동네도 없었지.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아.
1: 네.
0: 정이 든다는 게 그런 거죠.
1: 맞아요. 하지만 더 좋은 보금자리 반드시 찾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3467님. 아, 사연 쭉 감동을 받다가 발냄새에서 웃음이 피식 났어요. 그렇죠.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 발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0: 그렇죠. 여동생님. 발도 땀을 흘리니까요. 네.
1: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자, 응원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처진 달팽이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한 노래죠. 말하는 대로. 나 스무 살 적에

0: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0: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요즘 여성시대 가족들의 낙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당분간은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 뒷얘기도 풍성합니다. 어제는요, 일본 선수단과 응원단이 경기 외적인 면에서 칭찬받았습니다. 네덜란드랑 2대2로 비기면서 경기도 잘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관중석에서 응원단이 빈컵이며 남은 음식물 등등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우리 이렇게 청소하고 정돈했어요 하고 널리 알리듯이 파란색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관중석 곳곳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선수들도 그 락커룸을 깨끗이 치우고 갔는데 머물던 자리를 청소하는 일본의 오랜 전통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외신이 칭찬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응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승패 상관없이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전통을 2002 월드컵부터 붉은 악마가 만들었고 외신도 주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응원단은 해외에서 응원하게 될 때 그 나라에서 계속 사시는 교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서 평소에도 예의 있게 행동하고 정리정돈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정돈력도 국력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죠. 한편 동양인 비하 행동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체코가 경기할 때 한 멕시코 남성이 양손으로 눈꼬리를 치켜 올려서 잡아당기는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 동양인의 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동이죠. 이 행동을 한 남성 국제적인 공분을 샀고 사과와 함께 맡고 있던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어제는 퀴라소라는 베네수엘라 위쪽에 있는 나라를 알게 됐는데 오늘은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도 기억해 주세요. 강호 스페인과 비긴 나라인데요. 서아프리카 끝 저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랍니다. 인구는요 50명 아니고 50만 명. 그리고 이 점도 생각해 봐주세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시청하는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대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경기를 봤는데 허락해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다는 학교도 있고 학부모가 공부 시간 빼지 말라고 항의했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게 좋다.

추억이다 찬성하는 학부모도 많죠.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거는 내 의견보다는 저 형수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 형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왔습니다. 야, 이 BTS가 말이죠,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 무대, 그 대회의 피날레를 BTS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맡는다고 하죠.
1: 그렇죠.
0: 야, 그러니까 뭐. 그 전후반 사이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그러니까 무대에서 마돈나와 샤키라와 함께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와, 참 대단하잖아요.
0: 북중미 월드컵인데,
1: 네.
0: 야, 참 이 BTS가 하프타임 쇼에 또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해요.
1: 진짜.
0: 예.
1: 2002년 우리의 월드컵.
0: 네.
1: 돌아서 24년 전을 보면
0: 어우.
1: 진짜 그때는 뭐 우리 가수가 그렇게 네. 오프닝 무대라든지 뭐 하프타임 쇼에 뭐 선다 이런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0: 야,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1: 그러니까 24년 만에 K-POP의 위상이 놀라워진 거죠.
0: 네.
1: 세계 무대에서. 아, 5015님 김일중님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50명 아니고 50만 명. 네. 어제 제가
0: 피라소 피라소
1: 15명이라고 했잖아요.
0: 15만 명의 국가.
1: 15만 명의 남의 나라 인구를 15명이라고 했어요.

0: 있으니까. 희은누님 어제 실수한 말 빌려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6073님이 얘기해 주셨고.
1: 이렇게 하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0: 그럼요.
1: 않나요?
0: 그렇죠. 예.
1: 우리가 퀴라소의 인구를 어떻게 알았어요?
0: 몰랐지. 알 수가 없지. 퀴라소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0: 가야 90분이에요.
1: 그러게. 그건 뭐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0: 뭐 딴 나라 경기 본데 우리 국대 경기 한번 으쌰으쌰 하고 보고 또 집중해서 하고.
1: 또 애국심 딱 가슴에 네. 그냥 네
0: 맞습니다.
1: 용암처럼 간직하고.
0: 네.
1: 6865님 2002년 축구 4강 신화 때 너무 행복했던 누나입니다. 저희 딸내미도 학교에서 축구 경기 보고 아이들 선생님 함께 응원했다던데 월드컵이잖아요. 영어 수학보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추억을 쌓는 이 순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나중에 추억이 되거든요.
1: 추억이 되죠. 야 그때 있잖아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예. 8174님 저희 애들 학교는 체코전 때 단체로 도서관에서 응원했어요.
1: 우와 어머나.
0: 그래.
1: 아유 이게 좋지. 바닥에 다들 앉고 뭐 또 의자에 앉고 싶은 사람 앉고 다 앉혀가지고.
0: 예 초등학생들인가.
1: 네 초등학생들이야.
0: 예. 아유. 아 근데 단체 티셔츠도 코리아 예쁘다. 아미라고 써 있는.
1: 얼굴엔 태극기. 네. 태극기를 그리고.
0: 티셔츠. 어디 군대인가? 코리아 아미라고 써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인데.
1: 요즘 저 티셔츠가 유행이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어린이들 사이에서.
0: 아이고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봐야 알아.
0: 맞아. 몰랐네.
1: 저건 왜 입고 있어? 코리아 아미?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이라잖아.
0: 재밌네.
1: 0740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아이들이 쉴 때도 있어야죠. 제 생각은 축구 응원도 공부입니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맞아요.
0: 모두가 하나 되는 그 경험.
1: 아, 그거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경험입니까?
0: 맞습니다.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 물론 뭐 수능이 뭐 내일 모레다. 뭐 당장 다음 주다 이러면야 마음 좀 급하지만 아유 이제 6월이잖아요. 아직은. 예. 우리나라 경기만 좀 예, 그렇게 응원할
1: 그러게요.
0: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자, 9961님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 시절에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찬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예.
1: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사연 배달 갑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박수분님. 저는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두 분도 그런 분들입니다. 두 분은 부부신데 먼저 올해 89 되신 김모 어르신은 큰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다소 무서운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 뵀을 때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세월은 두 분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칠고 두꺼워진 손바닥, 굵어진 손가락 마디, 바깥쪽으로 휘어진 손가락은 살아온 인생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의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역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손이 변형되고 허리가 굽어도 힘들다는 말씀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두 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르신 댁을 다녀오는 날이면 부모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따뜻함과 그리움이 함께 남곤 합니다. 부인인 어르신은 작은 체구에 늘 환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어느 날 장난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버님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2: 우리 영감이 젊었을 때는 정말 인물이 좋았어.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는 더 잘생겼지.
1: 그 말씀을 듣고 웃음이 터졌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할머니 눈에는 여전히 청년 시절에 남편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이제 걷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0: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할머니는 보행보조기를 밀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밭을 일구며 농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다치실까 걱정되어 이제 농사는 좀 쉬셔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 두 분은 늘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1: 아직은 할만하다.
0: 그 말씀 속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두 분의 밭에서는 계절마다 상추와 시금치, 감자와 고추가 자랍니다. 수확한 채소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이웃과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십니다. 젊은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나눔의 농사입니다. 생활지원사 일을 하며 저는 제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봐드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인내를 배우고 굽은 허리에서 희생을 배우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손은 오랜 세월 가족을 지켜온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손을 잡으며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노년을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요. 두 분이 부디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셨어.
1: 야, 우리 박수부님이 참 좋은 일 하신다, 그죠?
0: 네, 네, 맞아요.
1: 어르신들 찾아뵙고 말벗 해드리고 네. 항상 안부 확인하시고 네. 네. 그러기에 진짜 또 하나의 부모님처럼 여겨지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부모님 생각이 당연히 나시겠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또 굽은 손. 네. 이 모든 게 가족을 지켜온 삶의 훈장이다.
1: 그리고 야, 저는 또 우리 할아버지의 인물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0: 인물 보고 결혼하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1: 할머니는 아 젊었을 때도 잘생겼지만 지금도 잘생겼다. 그래서 왜 얼굴 뜯어먹고 산다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 있잖아. 내
0: 마음에 세월이 드는 얼굴이 아무리 있어. 지나도 그 네. 얼굴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네. 그런 얼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1: 저도 네. 그래. 집에서 원화할 때 제 아내 얼굴을 보면 아유, 참 토끼처럼 귀엽게 생겼는데 어찌 화날 땐 저렇게 무서워지니까. 아, 6519님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우리 남편 잘생겼었지. 왜 하세요? 안 돼요?
0: 아니 왜? 아 거짓말 못하시나? 아니 그래도 다 젊었을 때는 그 젊은 그럼. 날에 그게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빛나는 젊음.
1: 맞습니다.
0: 예. 누구든 예쁘고 아름답죠. 남녀 구별 없이. 네. 그게 젊음이죠.
1: 6519님 좋아서 만나셨잖아요.
0: 그럼.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생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3: 에어렉스.
15: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6: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8: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7: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8: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7: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8: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7: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8: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7: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8: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7: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8: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 대신 고석영님과 박수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리고 김미용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갑니다.
17: 자, 질문이 왔는데, 6763님이요. 축구를 처음 보던 7살 아들이 나라가 이렇게나 많냐면서 우리나라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떤 나라 편에서 응원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당황했어요.
18: 진짜 이거 공부해야 되죠?
17: 예.
18: 어떻게 유니폼 색깔이 이쁜 나라로 할래? 아니면 지금 두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더 친한 나라가 이 나라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17: 그렇죠. 이런 선입견 없는 접근 너무 좋다.
18: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아닌 두 나라가 게임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17: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유니폼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게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공부도 될 거예요.
18: 그렇게 되겠죠. 어른들이 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17: 그러게.
18: 4463님 지금 출근길 차 안에서 아주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17: 왜요? 왜요?
18: 사실 오늘 아침 제가 늦잠을 잤는데요. 분명히 늦은 건 제 잘못인데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저를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버렸어요.
17: 이런.
18: 남자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화풀이를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미안한데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이라 먼저 사과하려니 괜히 민망하네요. 지금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 제 남자친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매일 아침 출근시켜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잘못했어. 늦잠 자놓고 괜히 짜증내서 미안해. 수박주스 사줄 테니까 화 풀어.
17: 야, 바로 옆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18: 네. 예,
17: 말로 하기 민망할 때 저희가 대신
18: 이거 괜찮은 해드려야죠. 아이디어다.
17: 예, 옆에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좀 어색하겠어 지금. 화는 내놨지만
18: 아침마다 회사까지 출근시켜주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야?
17: 이거 사랑 아니면 못해.
18: 정말이야?
17: 예, 아니면 돈을 받거나.
18: 돈을 왜 받아?
17: 그러니까 돈 받고 그러니까. 하는 일 아니면 이건 진짜 사랑 아니면 못하죠. 네. 예.
18: 9692님 이건 뭐 어쨌든 수박 주스 저희가 보내는 거지 뭐 이분이 사는 건 아니야. 이 여자친구가 수박 말고 딴 거 사줘야지.

0: 수박 주스 말고.
1: 아, 수박 주스는
0: 수박
1: 저희가
0: 주스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테니까. 거고요.
1: 기름 한번 넣어줘요.
0: 아, 그거 괜찮다.
1: 남친 차에 기름 한번 넣어줘. 네.
0: 9692님, 양희은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전 격일로 일을 해서 어제 못 듣고 오늘 목소리 듣네요. 눈 수술은 잘 하신 거죠? 그러셨는데 어저께 외래 갔었거든요. 선생님이 예. 각막 그 이식한 거 아주 잘 붙었대요. 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그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1: 제일 듣기 좋은 소리.
0: 아, 그렇죠. 정말
1: 잘 됐어요.
0: 잘 됐습니다 하는 아, 얘기.
1: 너무 네. 다행입니다.
0: 아주 이제부터 시력이 점점 좋아질 거라 하네요.
1: 예,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9692님이 그러면서 신청곡도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부탁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3, 4부에 저희 보라 켜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0: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8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76% 오른 8696.55로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초반 8747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기관이 약 3천억 원 순매도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그만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0.48% 오른 1039로 시작한 뒤 장 초반 다시 하락 전환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증시 호황 속 빚을 내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한도 수진율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실무협상엔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으로 참여해온 파키스탄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투 종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이란의 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5일 성명을 통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의 보안구역에 기한 없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레바논 내 상황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우린 총력을 다해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흔히 자본주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우선 탑승권인데요. 돈을 더 많이 내면 기다릴 필요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에 한 병원 예약 플랫폼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로 진료 예약을 하는 앱

0: 앱인데요.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현재는 유료화가 돼서 비용을 내야만 진료 예약이 수월해집니다. 의료 분야에 도입되는 차등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6: 6월 16일, 오늘이 오늘.
5: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네, 오늘 사소함 제가 모시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양희은 김일중님. 우리 가족 행복지킴이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상미 4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8번째 해이고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고3 수험생의 부모. 첫째가 태권도 선수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작년 1년을 다쳐 경기에 못 나가고 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니 대견한 첫째 딸 그리고 가슴 졸이며 응원하던 우리 가족 감사해. 나와 만나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부모가 되어 항상 고마워요. 내 핸드폰에 행복 상미 사랑이라 적어놓은 애칭처럼 늘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자. 이상미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우리 식구 행복하자. 김노희, 김나희, 김동균 사랑한다.

0: 아, 공태희님. 아, 이 노래를 여성시대에서 들을 줄 몰랐어요.
1: 왜요? 왜요?
0: 유효현님.
1: 네. 이 음악은 요즘 제가 미쳐있는 최성곤?
0: 맞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인데요. 네. 배우 오정세 씨가 부른 거죠.
1: 네, 너무너무 예. 좋은 노래예요. 예. 저는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코드 간단하죠? 오오. 노랫말도 간단하죠?
0: 근데 귀에 쏙
1: 귀에 쏙 들어오죠.
0: 중독성이 네. 있어요.
1: 네. 아유 좋아요.
0: 그 영화 와일드 싱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극중 캐릭터 최성곤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39주 연속 2위를 차지한 비운의 노래라는데 요새 현실에선 인기 짱이야.
1: 네. 예. 우리 하여튼 열린 사서함 김승일님 아내 생일 축하곡으로 최고였던 것 같아요.
0: 딱인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우리 김승일님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스윗하십니까.
1: 그러게.
0: 오늘 네. 우리 아내분의 생일을 잊지 않기 위해
1: 그러게.
0: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1: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온 가족 다 함께 드실 수 있게끔 여성시대표 생일상 꾸러미 보내드립니다. 쌀 10kg이랑 간장, 액젓 묶어서 세트로 챙겨드릴게요.
0: 네. 근데 성함은 말씀 주셨는데 연락처를 말씀을 안 주셨어요.
1: 안 되죠.
0: 예,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문자 미니로 손들어주세요.
1: 꼭
0: 예.
1: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열린사삼에 음성 남기실 때는 하실 말씀 쭉 다 하시고 김일 중이고요. 제 연락처는 010
1: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
0: 음성으로
1: 돼.
0: 남겨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당당이님들 각종 기념일 잘 챙기십니까? 결혼기념일, 친구 생일, 동호회 창립일, 우리 가족 이삿날, 직장 동료의 승진날까지 얼마 안 남았다. 곧 챙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열린사서함에 원하시는 방송 날짜 예약 걸어주시고요. 사는 게 바빠서 못 챙기고 깜빡 넘어갔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음성편지로 서프라이즈 이벤트 챙겨보세요.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 호르몬 박사 안철우 교수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고향 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데이팩, 청원아이스, 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얼음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제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정수기 부피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없이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감정이 널뛰는 건 다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건강은 물론 회충까지 가능하다. 지난번에 반가운 이야기로 우리를 솔깃하게 했던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님 기억하시죠?
5: 아, 그럼요. 그리고 그때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조만간 다시 와서 1대1 실시간 상담도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내 몸의 이상신호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주세요.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열린 화요일 지금부터 시작하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6: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네.
5: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그러게요.
5: 예.
4: 지난번에 오셨을 때 반응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7: 예, 예.
4: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필기를 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예. 시간 너무 짧다. 다시 듣기 필수다. 교수님 그냥 매주 나오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요청 등등이 많았어요.
5: 네.
4: 교수님은 어떤 반응을 받으셨을까요?
7: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 이 여성시대를 많이 듣고 계시고요.
4: 네. 네.
7: 저희 어머니가 95세신데 이 여성시대가 제가 방송한 거 보시고 서 의대 합격한 것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5: 네.
7: 조금 이제 사실 호르몬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상과 질병과 다 연관이 돼 있어서
4: 네.
7: 그런 것들을 좀 호르몬 상담실처럼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5: 네. 네.
7: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더 반갑죠. 네. 네.
5: 지난 시간엔 마치 일타 강사처럼
7: 네. 네.
5: 너무나 저희에게 호르몬 강의를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고 이제 오늘은 상담을
7: 네. 네.
5: 해주시면 되는데 미니로 이동환 님이 저는 이제 재테크보다 호테크 호르몬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7: 네.
5: 호르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 많고
7: 네, 예.
5: 관리에도 눈을 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7: 네, 네.
5: 자, 지난번에 알려주고 가신 걸 그래도 살짝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4: 네, 네.
5: 네, 우리 몸에는 약 4천 종이 넘는 호르몬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7: 네.
5: 예,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일을 호르몬이 관장한다.
7: 네.
5: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대장 호르몬 이 네 가지를 콕 집 이런 건 너무 좋아.
4: 네.
5: 우리가 4천 종을 어떻게 다 외워요?
7: 그렇죠. 네 가지.
5: 네 가지를 네. 딱 콕 집어서 기억나세요, 누님?
4: 네. 모기. M O G I.
5: 자, 모기는 우리가 기억하는데
7: 네.
5: 이제 M O G I가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죠. 일단 M이 뭐죠?
4: 멜라토닌.
7: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5: 멜라토닌.
7: 네네.
5: 이게 잠과 연관된.
7: 잠과 연관돼 있고 또 면역과도 연관돼 있죠.
5: 아, 면역과도 예, 연관돼 예, 있는 예. 멜라토닌이 M이고요. O.
7: 옥시토신.
5: 옥시토신.
7: 예예예. 예, 예. 옥시토신은 우리가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건강을 갖다가 유지하는 호르몬이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5: 배려의 호르몬.
7: 예, 옥시토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유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죠.
5: 네. 예. 그리고 G로 갑니다. G는 성장 호르몬.
7: 그렇죠.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인데
4: 네.
7: 이건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운동.
7: 그래서 멜라토닌은 이제 수면과 관련돼 있고 면역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4: 네.
7: 그로스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운동.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4: 네.
5: 마지막 아이입니다.
7: 아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슐린.
5: 인슐린.
7: 예, 아이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대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섭생을 하느냐. 식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식품과 관련이
4: 네.
5: 있는.
4: 네.
5: 자, 해서 멜라토닌, 옥시토신, 성장 호르몬, 인슐린.
7: 네.
5: 요 네 가지를 4대 호르몬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건 다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게 저속노화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1대1 실시간 상담해드립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거나 혹은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질문 보내주세요.
4: 네,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5: 자, 먼저 도착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아린님이신데요. 기분 좋은 사진이나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을 보고 화가 나면 나오던 옥시토신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가요? 그럴 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건가요? 요즘 엄마가요, 아빠를 보면 자주 화를 내세요.
7: 예, 맞습니다. 기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나오던 호르몬이 싹 들어가고 바뀌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5: 예.
7: 옥시토신, 제가 요즘 옥시토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4: 네.
7: 옥시토신을 어떻게 사회적 건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 네.
7: 옥시토신에 대한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4: 네.
7: 사실 이 옥시토신은 한번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금세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나 엔돌핀은 사랑의 그 감정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에서 대응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점화되는데,
4: 네.
7: 그런 거는 되게 반감기가 있어서 1년 반, 2년 지나면 그렇죠. 없어지거든요.
4: 없어지죠.
5: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도 뭐 그 정도 다
7: 그렇죠. 유효기간이. 그런데 예. 옥시토신 한번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오면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대신에 이렇게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시다가 갑자기 남편 보고 화나고 욱하고 이런 경우에는
5: 예.
7: 이 옥시토신보다는 뭐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이나 분노의 호르몬
4: 네네.
7: 아니면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남편을 보면 갑자기 아드레날린
7: 분노
5: 코티졸 이런
7: 코티졸,
5: 게
7: 스트레스 받는 거죠.
5: 참 큰일이다. 아니 그러면 그 한 2, 3년이 지나면
7: 네.
5: 이제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배우자를 보고도 그 아까 사랑의 호르몬 뭐라고 그러셨죠?
4: 도파민,
7: 도파민,
4: 엔돌핀.
5: 이런 게 더 이상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7: 안 나오시면 이제 그걸 재충전을 해야죠.
5: 재충전.
7: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에 대한 매력인데요.
5: 예.
7: 매력이 외적인 매력도 있지만 내적인 매력도 있고요. 어떻게 배우자한테 내가 계속 매력을 잃지 않게 서로 노력하면 그 반감기를 갖다 계속 연장할 수 있겠죠.
5: 아, 그
7: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4: 그렇군요.
7: 사모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네. 서로
4: 서로다.
7: 연애하는 감정으로 맞아요. 계속 설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예, 네, 그렇구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
4: 5223님. 약 없이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호르몬 관리가 가능한가요? 나이가 작거나 많거나에 따라 혹은 경험에 따라 호르몬 변화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해요.
5: 오, 진짜
4: 생각의 변화가 호르몬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요.
7: 맞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만 또 우리의 생각이 호르몬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5: 오하.
7: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지만 정신이 또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4: 네.
7: 똑같은 갱년기를 갖거나 조기 폐경이 있거나 일찍 뭐 난소를 떼냈거나 그래도 분명히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 내분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생각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5: 네.
7: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극복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이상,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심하게 오고
4: 네.
7: 어떤 사람은 편하게 오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5: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더
4: 중요하다.
5: 중요한 거겠네요.
4: 예. 그게 중요하네요. 진짜.
5: 야, 그럼 앞선 사연과 연관지어서 약간 꼴보기 싫은 남편 혹은 아내를 봤을 때 확 아드레날린이 분출하지만 이것 또한 생각의 변화로
7: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4: 네.
7: 정말 이뻐 보이고요. 정말 또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7: 그래서
4: 그렇죠.
7: 이제 새로운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 알겠습니다.
7: 더더군다나 옥시토신 호르몬은요. 그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엔돌핀 다음에 옥시토신 호르몬이잖아요.
4: 네.
7: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발화되는 것은 어떤 추억이나 어떤 경험의 공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5: 예.
7: 그 단계가 옥시토신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인을 과거에 좋았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과거의 기억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4: 네.
7: 이 꼴보기 싫은 아내가 남편이 다 좋아 보일 수
4: 있지. 보일 수 있다.
5: 네. 네. 생각의 변화로 호르몬 네. 우리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4: 네. 우리가 좋았던 그 시절.
7: 그 시절.
4: 네. 네.
7: 어디 갔었을 때 여행했을 때 이야기들.
4: 이야기. 네. 공구이사님 혈당 스파이크처럼 도파민도 급격하게 도파민을 올리면 금방 가라앉으면서 또 무기력증이 오던데요. 도파민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 그래요? 도파민도 갑자기 팍 치고 올라와요?
7: 도파민 스파이크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요.

0: 도파민이 네.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소년들은 도파민이 많아서 중독의 문제가 있지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아예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고 아.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도파민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도파민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순간적인 쾌락의 도파민이거든요.
1: 네.
0: 쇼폼을 본다든지 설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도파민은 계속 내성이 생기면서 의존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는데요. 마시멜로 효과처럼 뭔가 고통을 수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도파민은
1: 참아서 얻는.
0: 느린 도파민이지만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도파민은 이게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내려가지는 않죠.
2: 아하. 그러면 그 도파민 쾌락의 호르몬 말고 정말 네. 느리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으로는 어떤 좀 좋은 예가 있을까요?
0: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뭐 운동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스코어가 좋아진다든지
2: 아.
0: 뭐 예를 들면 성적도 그렇지만 뭐 골프 스코어가 좋아진다든지
1: 네.
0: 뭔가 성취욕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아. 고통하는
2: 이 성취감
0: 성취감
2: 네.
0: 보상 그다음에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도파민으로 할 수 있겠죠.
1: 그렇지.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줘 그랬는데 애가 계속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래 이제 먹자 하고 먹을 때 그
0: 엄청난 이제 느린 도파민이 네. 결국은 좋은 도파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그냥 바로 그냥 얻을 수 있는
0: 네.
2: 쾌락의 도파민 말고
0: 고통을 수반한 도파민.
1: 와 참 그렇다.
2: 네. 노력은 쓰되 결실은 달다 뭐 이런 열매는 달다 뭐 이런 거죠. 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판수님의 질문인데요. 방송에서 알부민이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닥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좋은 보조제가 있을까요? 해주셨고요. 또 6646님도 50대의 고민녀입니다. 차도 피곤하고 또 피곤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간 검사도 해봤는데 괜찮다네요. 근데도 늘 피곤해서 일상이 힘듭니다.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음날 꾸벅꾸벅 졸고 항상 피곤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체력이 떨어지니 사회생활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더 좋은 영양제를 찾아서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면 피로를 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해주셨는데요.
1: 숙면을 못 취하시는 것 아닐까요? 푹 잤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잠은 왜 그냥 깊은
0: 선잠,
1: 잠을 네. 못 주, 선잠을 주무시는 네, 거 아닐까요? 그
0: 수면의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 거 저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알부민 하지만 알부민이 뭔지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 네.
0: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2: 간에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간 때문이다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1: 네.
0: 알부민이 부족하던 시절도 있었고 부족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알부민이라는 것은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옮겨주는 택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알부민이 그래서 좋은 건데 이미 아무리 택배가 많아도요 알부민이 많다고 해도 호르몬이나 이런 상품들이 없으면 옮길 게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아.
0: 그래서 알부민이 적당히 웬만큼 있다면 굳이 알부민을 다시 보충할 필요는 없고요.
2: 네.
0: 근데 알부민의 효과가 이제 그런 어떤 택배의 역할도 있지만 또 체액을 갖다가 유지하는 효과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제 알부민 같은 것들을 잘 섭취를 하면 뭐 크게 간에서 만들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예를 들면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의 원인,
1: 네.
0: 잠을 못 자는 원인 이런 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 예.
0: 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도 피곤해질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2: 예.
0: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2: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더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0: 예, 예.
2: 저희가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2: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네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여성시대 열린 화요일 오늘은 호르몬 상담실 열렸습니다. 호르몬 요정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앞에서 영양제를 꼬박 챙겨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다. 너무 계속 피곤하다 이런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만성 무기력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내 몸에서 꼭 필요하는 성분을 잡숴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안 맞는 영양제를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은 영양제 드십니까?
2: 네, 저도 이제 만약에 뭐 식사 이런 것들만 잘하면 영양제를 안 먹어도 되긴 되는데 예. 요즘 이제 아무래도 실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이런 네. 것들은 아침에 꼭 먹고 있습니다.
0: 오, 네. 비타민 D와
1: 햇볕을 못 보시니까.
2: 예. 아니, 많이 못 보니까.
1: 많이 못
0: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네. 예.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길래 그렇죠?
2: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뼈 건강 얘기만 하지만 사실 비타민 D는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오. 비타민 D는 이제 대사적인 것도 있어서 혈당이나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해를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가요?
2: 원래는 비타민 D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호르몬 D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호르몬 D.
2: 비타민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호르몬은 누구나 다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라도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이제 인간은 호르몬 D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설치류나 이런 동물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비타민 D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각자에 따라 불리는 게 다른 거예요.
2: 같은 화학 구조를 하더라도 네. 내가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타민과 호르몬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비타민 D와 유산균은 어쨌든 꼭 챙겨 먹는다.
1: 네. 네.
2: 근데 이게 꼭 제가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먹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곤하고 내가 그래서 철분제 먹는 분들 계신데 실제 철분을 검사해 보면 철분이 부족하지 않는데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2: 또 철분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될 수도 있고요.
0: 아하.
2: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붉은 고기 같은 걸 안 먹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서 매칭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야, 그럼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것도 이게 좀 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겠네요.
2: 그렇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증상이나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 이런 걸 따져서 네.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단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이런 호르몬 검사가 가능한가요?
2: 네, 그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오면
1: 체열해갖고요.
2: 체열해서 네. 한 10가지 이상의 호르몬 검사를 하고 아,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 볼 수가 있죠.
0: 네.
1: 그렇군요. 네.
0: 일단 병원에서 뭐 그 피 검사를 좀 해보면
2: 네, 예.
0: 그래도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예, 수 있습니다.
2: 갑상선 호르몬인지 남성 호르몬인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지 멜라토닌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 수가 있죠.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내분비 내과.
2: 네, 내분비니까.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1: 네네.
2: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호르몬이거든요.
0: 예.
1: 네.
0: 그쪽을 한번 예. 찾아가 보시면
1: 네. 네.
0: 정말 내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좀 잘 챙겨 먹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해봐야겠네요.
1: 네.
0: 그럼 영양제 아니더라도 진짜 매일 꼭 챙겨 드시는 건 있으세요?
2: 저는 이제 그 삶은 달걀하고요.
0: 아.
2: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건 아침에 대신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아.
1: 교과서적으로 사신다.
2: 아침에 바쁘니까 이제 네. 아침을 먹기보다는 네. 삶은 달걀하고 견과류 같은 네. 거 먹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실은 이런 지식을 우리 대부분도 다 알아요. 거기 더 그래. 추가하려면 이제 블루베리. 그죠?
2: 블루베리
1: 바나나와 예, 예. 우유와
2: 네.
0: 예.
2: 실천하는 게 어렵죠.
0: 올리브유도 뭐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2: 예, 먹으면 이제 올리브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라가는 커브를 낮추거든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뭘 먹냐가 점심에 뭘 먹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의 점심은 너의 아침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 그렇군요.
2: 똑같은 점심을 먹어도
0: 예.
2: 아침을 뭘 먹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오늘 먹었는데
0: 예.
2: 어떤 날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안 올라가거든요.
1: 네.
2: 그때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보게 되면 올리브유라든지 예를 들면 단백질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먹었다든지 하면 점심에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올라가게 되죠.
0: 근데 아침부터 단 거 탄수화물 막 이런 거 그냥 막 먹으면
2: 그럼 불난데 기름 붓는 것처럼
1: 아하.
2: 점심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 확 올라가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여름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호르몬을 또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은지 네. 김이슬님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서 멜라토닌 분비 효과가 떨어지나요? 피부 보호도 하고 싶고 호르몬 충전도 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0: 그러게 왜 또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예. 일광욕이잖아요. 한 맞습니다. 20분 정도. 예, 예. 근데 선크림을 받으면 어쨌든 그게 다 차단이 되니까.
2: 네. 예, 예.
0: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 피부 보호 아니면 그래도 멜라토닌?
2: 그러니까 엄마 좋으냐 아빠 좋으냐 이제 그런 것처럼 예. 딜레마가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선크림이 SPF 30, 50, 70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자외선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가 야외 활동을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30분, 1시간 뭐 골프 같은 거 치면 뭐 2, 3시간, 4시간 치잖아요.
0: 예.
2: 그럼 그때 선크림을 바르는 거는 이제 차단을 일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 자외선이 들어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세로토닌, 비타민 D, 멜라토닌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아침에 자외선이 크지 않은 햇볕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럴 때는 안 바르고 햇볕을 쬐는 것도 10분 정도 괜찮고요. 그래서 선크림 네. 바를 때 유령은 아침에 쓸 때는 가급적 안 바르고 그
1: 햇볕을
2: 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자외선이 강할 때는 바르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우리가 자외선이 다 흡수 완전 차단되는 게 아니니까
1: 또 발라주고.
2: 우리가 이제 좀 어디에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햇볕을 못 쬐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부족할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고 또 발라주고 해도 괜찮습니다.
1: 아, 더 바르는 것도 네. 괜찮다. 네. 수시로.
2: 수시로.
0: 네. 네. 네.
1: 오전에는 맨 햇살을 쬐시고 햇빛이 강한 때에는 한번 바르고 나오셔서는 수시로 자주 네. 발라주자.
0: 네. 네. 그러니까 좀 고민하실 필요 없네. 어쨌든 선크림은 바르시면 되겠어.
2: 네, 예.
0: 발라도 완전 차단은 아니니까
2: 네.
0: 어느 정도 야외 활동을 네, 하시면 자연스럽게 네. 멜라토닌은 또 네. 만들어질 수 있다.
2: 네,
0: 네. 예. 9573님 박사님 저는 여름만 되면 배에 힘이 빠지고요.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호르몬 때문일까요? 겨울만 되면 또 다시 좋아져요.
2: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게요.
1: 네.
2: 그 기온하고 그다음에 색깔, 계절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 우울증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검사해 보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1: 네.
2: 날씨 변화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배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거는 이 호르몬 변화와 함께 예를 들면 탈수도 되고 여러 가지 전해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준다면 이제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열대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코르티졸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런 멜라토닌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0: 예.
2: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갈증이 안 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시간에 한 컵씩 물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1: 네.
2: 작업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그 작업을 하지 말고 그늘 같은 데 있어서 좀 쉰다든지 그래서 탈수되지 않게 하고 전해질 보충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이 수분과 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르몬의 좀 변화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야말로 여름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겨울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건 계절을 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2: 예, 예, 예.
0: 예. 그럴 때일수록 좀 수분 섭취나 이런 네.

0: 다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대여섯시면 출근해야 하는데 운전하는 직업이라 매일매일이 힘드네요.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무슨 치료를 해야 할까요?
1: 야.
0: 저랑 똑같으시네. 옛날에 그랬어요. 65세에서 68세 사이에 꼭 새벽 한두 시에 깨선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면 검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압기를 끼면서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1: 48세 남성이시고
0: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시니까.
2: 그 지금 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정형적인 패턴인데요. 우리가 60대, 70대 멜라토닌이 20% 정도 감소를 해서 그때는 이제 잠을 자꾸 깨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감소해서 잠을 깨는 경우도 있지만 코티졸이 아침에 나와서 각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빨리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군다나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0: 너무 위험해요.
2: 더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다가 새벽에 깨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은 대개는 분절 수면을 시키기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코티졸 같은 것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갑자기 일찍 나와서 잠을 깨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60대, 70대 멜라토닌이 원래의 20%까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분의 지금 현재 48세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패턴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게 이제 호르몬의 이 불균형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꾸 누웠다가 몸이 살려고 무호흡이 되니까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양압기를 하든지 필요하면 이제 수술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수면 무호흡증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거 치료하셔야 돼요. 이게요, 진짜 선생님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면 잠이 하나도 안 오고 말똥말똥해요.
2: 그렇죠. 다시 잠이
0: 다시 잠을 못 이루어요.
2: 못 들이죠. 그래서 그럴 것들이
0: 그게 코티졸이군요.
2: 코티졸이 일찍 나와서 결국 이제 더 이상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깨고 나면 이제 잠이 오지가 않는 거죠.
1: 왜냐하면 또 두세 시간 혹은 서너 시간 후에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0: 그렇죠.
1: 잠은 뭐 잠을 잠 못 자요.
2: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오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오히려 뭐 가볍게 그 마루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책을 갖다 읽는다든지 해서 잠이 더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잠을 자야 되겠다고 그 침대에 누우면 더 잠이 안 옵니다.
1: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본인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일단 그거부터 확실히
2: 해결을 해야 됩니다.
1: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 보니까 병원 가서 태반 주사를 맞고 회춘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아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2: 이제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어느 태반에 어떤 태반인지 그 오리진을 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태반인 경우에도 이제 인태반이라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인도에서 만든 건지 중국에서 만든 건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만든 건지에 따라서 태반 주사의 효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태반 주사가 효과가 있는 건 이제 거기에 있는 성장 인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장 인자만 제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사실은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자게 하고 피로를 푸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코티졸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분비하게 사는 일상에서의 효과를 더욱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태반 주사도 어디 산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2: 그리고 왜냐하면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공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 다 알아볼 수 있나요?
2: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꼼꼼히 우리 음식 먹을 때도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의사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주치의하고 내가 이런 태반 주사를 권유받았는데 이런 태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맞아도 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0: 그렇군요.
2: 정 만약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우리 여성시대에 문의해 주시면 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1: 여성시대 문의해 주시면 우리 교수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저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 줄 알고.
0: 깜짝 놀랐어요. 자, 매달 호르몬 상담실 열면 정말 좋겠죠?
1: 진짜 이거 종종 나오셔야겠는데.
2: 제가 매달 오겠습니다.
0: 와!
1: 잠깐만 아니 무슨
0: 야 바깥에서 아니 치고 난리 났습니다.
1: 우리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셨나봐요 여성시대 나왔다고.
2: 예예
1: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매달 한 번씩 나.

0: 주시겠어요?
1: 네네.
0: 이건 저기 저희 낙장 불입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아 여기 중요한 질문 있네요. 6604님, 저는 불면증 약으로 멜라토닌을 먹는데 이러면 자연 멜라토닌이 몸에서 잘 안 나오게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0: 아.
2: 시중에 멜라토닌을 네. 사서 그걸 네. 약으로 맞아. 먹게 되면 내 몸에 멜라토닌은 잘 안 나올까요? 이 질문인데요.
1: 그 호르몬에 따라서요. 그 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맞게 되면 고환이 위축되고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2: 아, 네.
1: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자가 발전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멜라토닌은 근데 이제 멜라토닌 영양제는 우리가 먹게 됐을 때 내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되는 게 줄어든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예, 멜라토닌은 사실은 이제 의존성이 생기는 건 아닌데
2: 네.
1: 심리적인 의존성이 문제가 되겠죠.
0: 심리적인 의존성.
1: 예, 예.
0: 혹시 내가 이걸 먹으면서 더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1: 그런
0: 생각으로.
1: 것도 있고 그건 걱정 불안도 있고 또 이제 나는 멜라토닌이 사실 이게 수면제는 아니거든요.
2: 네.
1: 지금이 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그걸 안 먹으면 오늘 잠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0: 아 오히려 반대로.
1: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의존성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더 문제가 되겠죠.
0: 그럼 이것도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멜라토닌도 우리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0: 네.
1: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은 사실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요.
2: 네.
1: 어떤 사람 아예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먹고 내 몸에 멜라토닌을 갖다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2: 네.
1: 전문 의약품은 정말 이제 멜라토닌을 갖다가 먹는 거죠.
0: 아니 주변에서 진짜 뭐 잠 못 는 못 이루는 것 때문에 네. 괴로워하시는 분이 멜라토닌이
2: 네.
0: 수면제 대신에 이게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해서 뭐 드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1: 근데 그 수면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잠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0: 네.
1: 불안해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우울해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코티제 너무 일찍 나와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0: 다양한 원인이 있구나.
1: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을 따라서 처방을 해야지 멜라토닌이 또 만능은 아니거든요.
0: 그렇군요. 156님, 저는 22년 넘게 불면증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피곤하죠. 수면제, 졸피뎀을 먹어봤으나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먹으면 잠은 잘 수 있지만 낮에 생활과 기억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53세인데 뭐
2: 층층시하.
0: 층층시하?
2: 그냥 층층이
1: 다시
2: 예.
0: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폭력, 음주, 경제적 무능력, 방치, 회피 등등으로 정말 죽을 듯한 스트레스 속에서 37년을 버티다 보니 이제는 그저 조금만 편히 자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2: 아유 딱하다.
0: 하루 3시간만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아유 참 속상하다.
0: 3시간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2: 어떻게 해. 그냥 깨어 계시는 거네.
1: 그렇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네. 사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22년 동안 불면증에 37년 동안의 층층시하에 근데 정말 환자분들 중에서
2: 네.
1: 교수님 저 하루에 4시간 이상만 자게 해주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그만큼 필수적인 거죠. 근데 결국 이 불면증,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만성 불면이 심하면 일단은 정확한 이 수면의 불면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2: 그렇죠.
1: 자꾸 이 졸피뎀 같은 수면제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졸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의존성도 생기지만
0: 네.
1: 아까 지금 이분의 그 증상처럼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졸피뎀 드시고 밤에 벌떡 일어나서 뭐 음식을 하는 거예요. 목육병 환자처럼.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냐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끔찍할 뻔했었는데 졸피뎀 드시고 일어나서 운전하고 어디 가셨다가 이게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나서 다행히 괜찮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2: 네.
1: 안전하게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0: 그럼 이분은 어떻게 좀 이 만성 불면을 다스려셔야 될까요?
2: 이분은 쉬운
1: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고요.
0: 네.
1: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함께 어떤 타입의 불면증인지를 좀 찾아내서
0: 네.
1: 잠들기가 어려운 건지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토막잠을 자는 건지 한번 깨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따져보면서
2: 그래야 되겠죠.
1: 호르몬적인 접근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와 오늘도 뭐 질문이 정말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0: 네. 어느덧 어우, 네. 시간이
2: 아쉽습니다.
0: 아쉽지만 근데 우리 안철우 교수님께서 이제 매달 한 번씩은 나와주시겠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안철우 교수님의 호르몬 상담실 저희가 월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2: 고맙습니다.
0: 다음 달에 저희
1: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호르몬 교수님과 우리 안철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러시네요.
1: 네, 문자가 관련해서 너무 많이 왔습니다.
0: 불면증은 스트레스 영향도 크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햇살 쬐면서 산책 이른 아침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해서 오늘 끝곡으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준비했습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무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안됐어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0: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부는 최근 경찰 보안망 구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쳤으며 오늘 오전 기존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실무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물 분석을 병행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9시쯤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몰려든 시위대의 반발에 가로막힌 채 지금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은 지난 9일부터 시위대의 사무실 출입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걸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지연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으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는 부패하고 무능한 선거관리체제를 일대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는 길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실무협상에는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재국으로 참여해온 파키스탄과 카타르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증시 호황 속 빚을 내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한도 소진율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5: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작은 우주선 두 대가 있습니다. 원래 맡은 임무는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들을 탐사하는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탐사선들은 목표했던 임무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우주선 보이저 탐사선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보이저 1호와 2호는 어떻게 반세기 가까이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쯤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듣겠습니다.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고 광활한 우주와 관련된 공학 이야기, 또 많은 다른 과학적인 이야기와 공학 이야기를 우리에게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1: 네, 우리가 오늘은 탐사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탐사선들이 계속 요즘에도 우주로 향하고 있겠죠?
2: 그럼요.
1: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역시 보이저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 그렇죠. 약간 네. 우주 탐사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 보이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저도 보이저호가 출발했을 때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저호가 주는 상징성이라든지 네. 우주 탐사에 있어서 보이저호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1: 맞아요.
2: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최근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이 보이저호는 다 알기 때문에 네. 우주 탐사에 있어서는

0: 너무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보이저 탐사선은 1호, 2호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탐사선들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이 보이저 1호, 2호가 둘 다 1977년도에 발사가 됐는데요. 179년마다 한 번씩 특이하게 외행성들이 일렬 행성이 정렬한다. 왜 우리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행성이 정렬하면 뭐 지구가 터진다,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마침 그 일이 일어나던 해였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외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1: 그쵸.
0: 그래서 보이저 1호, 2호를 만들어서 외행성을 탐사를 하죠. 여기서 외행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 바깥에 있는 지구 너머에 있는
1: 뭔지?
0: 네, 화, 목, 토, 천, 해.
1: 당시에는 명까지 있었겠죠.
0: 당시에는 명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보이저에는 명왕성의 탐사는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두 대를 만들었던 이유는
1: 네.
0: 흔히 발생하지 않는 기회이기도 하고
1: 179년마다 한 번씩 있다고
0: 그러니까요.
1: 하니까.
0: 네. 네. 그리고 혹시 한 대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두 대를 발사를 한 거고 1977년도에 재미있는 거는 이름과 발사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보이저 2호가 8월에 먼저 발사가 됐고 1977년 8월에.
1: 왜 그랬던 거죠?
0: 이거 설명드릴게요.
1: 네.
0: 그리고 보이저 1호가 그 뒤인 9월에 발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저 1호를 우리가 늦게 발사됐음에도 1호라고 부르는 이유는 1호가 더 빠른 지름길 궤도로 갔어요.
1: 네.
0: 그래서 목성과 토성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1호, 2호는 만든 순서가 아니라요. 목적지에 도달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두 우주선의 궤도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1: 네.
0: 궤도가 다른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꼭 가봐야 된다. 생명 탐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 행성이 궁금하다. 엄밀히 말하면 위성인데 여기가
1: 네.
0: 궁금하다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토성의 위성이었던
1: 네.
0: 타이탄이었습니다.
1: 네.
0: 타이탄은 토성의 거대한 위성이기도 하고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나사가 1호한테 보이저 1호한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이탄을 가서 가까이 보고 와라 라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제대로 보려면은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토성의 중력을
1: 네.
0: 받을 수밖에 없고 타이탄의 중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토성을 보이저 1호가 토성을 지난 뒤에 이렇게 행성들이 늘어선 이렇게 행성들이 늘어선다라고 그랬잖아요.
1: 아까 일렬로 선다고
0: 네.
1: 하셨죠.
0: 근데 타이탄의 요 바깥에 있어서 타이탄을 가려면 요 우리가 가려는 평면을 바깥을 지나가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토성 다음에 뭐 천왕성, 해왕성을 가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0: 타이탄을 가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1: 예.
0: 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1: 살짝 방향을 틀었어야 된다는
0: 틀었어야
1: 거죠. 일렬로 선 데에서.
0: 네. 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천왕성, 해왕성을 볼 수가 없었죠. 대신 타이탄을 정밀하게 관측을
1: 네.
0: 하고 행성들이 있는 궤도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1: 네.
0: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이저 2호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더 넘어서 천왕성, 해왕성을 보고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가까이 가서 뭘 했냐? 사진을 네. 찍은 거잖아요.
0: 맞아요. 사진을 찍었죠.
1: 네.
0: 뭐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만큼 또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대기를 분석을 하는 장비라든지 지금의 수준의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사진이었죠.
1: 네. 타이탄 정도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하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0: 알고 있는데. 꽤 걸리죠. 네. 꽤 걸리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엄청나게 발달한 통신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띠릭띠릭하면
0: 그렇죠.
1: 네. 이만큼 나오고 뭐 7하기 오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고. 네.
0: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까지 보는 게 이제 보이저 2호의 임무였고요.
1: 네.
0: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 토성의 타이탄까지 보고 이제 위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궤도를 벗어난
1: 네.
0: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었죠.
1: 둘 다 애초에 주어진 임무를 다 성공하고
0: 그렇죠.
1: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참 신기한데 원래 수명은 어느 정도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0: 원래 수명을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잡기는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빨리 뭐 이렇게 수명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수명은 이만큼이었다.

0: 있다라는 거를 보호를 하는 게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이기도 한데 네. 5년 정도로 잡았다라고 그래요.
1: 5년이요?
0: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 77년 5년 뒤면은 82년
0: 83년인데 어.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최근에 발사한 유로파 클래퍼라든지 예. 주스라든지 이런 탐사선들은 목성 가는데 8년 9년 걸리거든요.
1: 가는 데만.
0: 네. 네. 얘는 어떻게 목성 얘는 태양계를 탐사를 하는데 5년밖에 못 잡았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아까 그 말한 행성 중력 일렬 때문에 중력대를 모든 행성의 중력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1: 네.
0: 속도를 계속 얻을 수가 있었죠.
1: 그걸 스윙바이라고 우리가
0: 스윙바이라고
1: 하잖아요.
0: 그러니까 하죠.
1: 중력을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옆을 싹 스쳐 지나가게 설계를 하면
0: 네.
1: 그 중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가속이 확 붙어가지고
0: 맞아요.
1: 더 빨리 비켜 지나가는.
0: 네.
1: 네.
0: 그래서 지금 뭐 유로파 클리퍼라든지 그다음에 주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하고 화성밖에 쓰질 못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라든지 토성이라든지 그것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아, 속도가
1: 엄청 가속도가
0: 할 수 있겠네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목성까지 가는데 최 진짜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더라고 들어요.
1: 아, 그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0: 네. 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위치적인 그것도 있었죠.
1: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0: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는 안 가는데 예. 되게 빨리 갔어요. 되게 빨리 갔었어요.
1: 이게 82년에 임무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0: 네.
1: 보면은 토성에 도착한 게 80년.
0: 맞아요. 그러니까
1: 11월.
0: 3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1: 네.
0: 목성까지 가는데 2년밖에 안 걸리고요. 토성까지 가는데 3년밖에 안 걸립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천우의로의 기회였는지 진짜 얼마나 발생하기 어려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주 탐사에 있어서 진짜 기회였는지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1: 이 일을 또 한다 그러면 77년 이후에 179년을 더 기다려야지
0: 네.
1: 이런 식으로 2년 안에.
0: 6~7세대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그 중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고
0: 네.
1: 임무를 정해진 임무 수행 기간 내에 할 수 있었다라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중력도 있었고 위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었던 거죠.
1: 네. 네. 근데 이게 86년에 해왕성?
0: 네.
1: 천왕성?
0: 천왕성.
1: 그다음에 89년에 해왕성. 을 맞나요?
0: 네.
1: 82년까지로 임무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 사람들도. 네.
1: 여기 진짜 천왕성, 해왕성 사진 진짜 가까이서 다 찍어서 보냈잖아요.
0: 다 찍어서 보냈죠.
1: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선명하고
0: 맞아요.
1: 예쁜 색깔이 다 담겨 있는 사진을
0: 얼마나 예뻤는지는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그 예쁜 사진들을 보고 제가 천체물리학자가 됐었으니까요. 꿈을 키웠으니까요.
1: 천왕성, 해왕성, 목성, 토성 중에는 어떤 행성 제일 좋아하세요?
0: 아, 그래도 저는 진짜 토성이.
1: 아.
0: 네. 토성이. 아, 그 정말 고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고리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 그다음에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 저는 해왕성 짙은 파란색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저 잡담을 흘렀는데 어떻게 82년까지의 임무 수행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지금 거의 한 49년, 거의 5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나요?
0: 너무 잘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은 뭐 어딘가에 문제가 될 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는 아주 외행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1: 네.
0: 연료를 RTG라고 하는 일명 핵연료를 썼습니다. 플루토늄.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굳이 태양빛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어도 충분한 연료를 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운이 좋게도 소행성 영역 또는 미세먼지, 우주 먼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50년 가까이 지금 딱 거의 한 50주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50년 가까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루토늄 애초에 넣어놨던 것도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1: 네.
0: 많은 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료가 조금씩 조금씩 고갈되면서 애초에 관측 장비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면서 운용을 하고 있죠.
1: 아마 청취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연료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연료는 그냥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0: 네.
1: 모든 장비를 돌리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태양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 저장한 전기를 부품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핵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0: 네, 핵연료가 네. 발생을 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1: 그렇죠.
0: 네, 이 전기 에너지로 이제 지금 그 보이저 호에 필요한 관측 장비, 통신 장비들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썼기 때문에 5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됐을 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매년 4와트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 오, 네. 4와트.
0: 네.
1: 4와트 우리가 전구 하나 켜는데도 막 그렇죠. 12와트, 60와트 네, 막 이러는데 네. 되게 조금씩 쓰는 거네요.
0: 되게 조금씩 쓰면도 불구하고
1: 줄어들고 있다는 네. 거죠.
0: 조금씩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멀리 있고 또 오랫동안 돌리다 보니까
1: 네.
0: 계속 전등을 켜놓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런 느낌이죠.
1: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한 탐사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보이저에는. 어디쯤 지금은 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0: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저 1호가 인류가 만든 어떤 물체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물체잖아요. 지금 한 250억 킬로미터 정도.
1: 250억 킬로미터.
0: 네.
1: 지구 반지름이 6,400 킬로미터고.
0: 그렇죠.
1: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15만
0: 38만
1: 킬로미터고. 태양까지 거리가
0: 1억 5천만 킬로미터.
1: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0: 네. 지구 태양까지의 거리에 거의 한 120배.
1: 와.
0: 어.
1: 진짜 거리가 있네요.
0: 가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2호도 이제 한 190억 킬로미터, 200억 킬로미터를 가까이 다 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1: 네. 네. 감이 안 오죠, 진짜.
0: 근데 이거가 이제 조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네. 금년 11월.
1: 네.
0: 금년 11월이면은 보이저 1호가
1: 네.
0: 지구로부터 거리가 1광일 거리에 도달을 합니다.
1: 1광일.
0: 네. 1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 광이라는 거는
1: 빛.
0: 1.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도 하루가 걸린다라는 거리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1: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 네. 태양 표면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별빛도 프록시마 센타우리
1: 네.
0: 여기가 4년 정도면은 이제 가는데
1: 네.
0: 인류의 물건 하나가 뭐 만들었는데 이 물체 하나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하루 거리에 간다. 얼마나 상징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멀리 간 거죠. 너무나 멀리. 네.
1: 그 말씀하시는 동안 그 얼굴에 환희가 돋습니다.
0: 맞아요. 아,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은 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는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스페이스가 있고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유니버스가 있고요.
1: 코스모스.
0: 코스모스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발사체. 인류가 어떤 식으로든 탐사한 영역을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원래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주로 확장을 하면은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보이저 1호 때문에
1: 네.
0: 우리의 스페이스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1: 인류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0: 그 공간이 빛의 속도로 가도 하루가 걸리는 지점까지 늘어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1: 아, 철학 얘기를 하는 거네. 항상 네. 얘기하고 나니까.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0: 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보이저 탐사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지금 1광일까지의 거리에 도달해 맞아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 네.
2: 그러면 보이저는 계속해서 우주로, 더 먼 우주로 날아갈 테니까 지금 한 50년 됐나요?
3: 네, 한 50년 가까이 됐죠. 한 그렇죠? 49년 됐죠.
2: 50년 뒤에는 2광일 가겠네요.
3: 더 빠르게 도달할 겁니다. 속도.
2: 아, 그렇죠. 네, 네. 맞네요. 계속 가속을 해가지고 네. 거기까지 점점 빨라졌을 테니까. 네.
3: 아마도 이제 빛의 속도로 1광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서 나 어떻습니다라고 보낸 데 하루, 그다음에 다시 그게 돌아가는 데까지 하루가 걸리니까
2: 네.
3: 소통을 하려면은 월요일 아침 8시에 굿모닝 했으면은 네. 수요일 날 굿모닝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답신이.
2: 답신이 올 때까지.
3: 왜냐하면 월요일 날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보내면 보이저가 저 잘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받을 거고 저도 잘 있습니다를 화요일 날 보내면은 수요일 날 도착을 네. 할 거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인사 한번 주고받는데 이틀이 걸리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 우리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류는 이게 빛,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거를 기술을 만들어냈으니까
3: 네.
2: 모든 통신의 속도는 다 빛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3: 그렇죠. 네. 네.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 거리를 건너온 보이저의 신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호를 세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나.
2: 그건 그래요. 진짜로.
3: 그런데 네. 이 거리를 건너온 약간 한 250억km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리를 건너온 보이저의 신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호가 약해요.
2: 너무 약해서 안 잡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3: 우리가 보통 신호의 세기, 뭐 어떤 전자기파의 세기 에너지 단위를 1와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2: 네.
3: 이 1와트의 10억분의 10억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죠.
2: 예.
3: 예. 그 거대한 안테나, 완전히 정말 거대한 안테나, 우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DSN이라고 하는.
2: 우리 영화에 보면은 사막에 막 엄청나게 둥글고 큰 예. 안테나 같은 거 여러 개 세워놨잖아요. 예.
3: 스페인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2: 예.
3: 이 여기에 데이터 전송 속도로 초당 160 비트 정도. 그러니까 옛날 전화선 인터넷보다도 한참 느린 속도로. 네, 받는 거죠.
2: 초당 160비트. 우리가 막 광통신 요즘에 인터넷 깔면은 우리가 100기가
3: 뭐 1기가
2: 1기가 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3: 맞아요.
2: 160비트.
3: 160비트입니다. 메가비트 아니에요. 비트예요. 네. 비트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호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1광일 떨어져 있으니까
3: 네.
2: 주고받는 데만 이틀이 걸리고.
3: 맞아요.
2: 제가 신호도 엄청 약하고.
3: 이 통신하는 직접 장면을 봤거든요. 여기 어디서 통신을 하냐면은 나사 JPL에서
2: 예.
3: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2: 네.
3: 있는
2: 네.
3: 거기 그 관제 센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통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가 다 켜져요.
2: 네.
3: 그래서 보이저가 통신을 할 때 우연히 보이저호에 불이 들어온 걸 봤거든요.
2: 네네.
3: 나사 로버하고도 통신을 하고
2: 네.
3: 거기는 약간 설치 조형물로 뭘 만들어냈냐면은 그 DSN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에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불빛이 쫙 들어왔다가 불빛이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조형물로 네. 만들어놨어요.
2: 예.
3: 그게 신호가 진짜로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LED로 보이저. 아니면은 curiosity 아니면은 perseveranc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요.
2: 그것만으로도 되게 막 벅찬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3: 네. 네. 그래서

0: 어, 우연히 잘 안 들어오는 보이저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어, 지금 이 순간 보이저하고 통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와, 그것도 기억에 남을 장면이시겠어요. 어, 네. 아, 저도 보고 싶네요. 보이저랑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옛날에 PC통신 세대에는 사진 한 장 받으려면 띠띠띠 해가지고
0: 그거보다 더 느리게 나올 거예요.
1: 그렇죠. 네. 엄청 답답했는데 훨씬 답답할 거 아니에요.
0: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받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태 신호.
1: 상태 신호.
0: 네. 상태 신호. 얘가 어떻다. 아니면 플라즈마의 뭐 자기장이 어떻다. 아니면 플라즈마의 방향이 어떻다. 이 정도만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 네. 보이저가 지금까지 지구로 보내온 신호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행성들의 사진과 데이터였을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 목성을 갔잖아요. 목성에 또 우리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4개의 위성들이 있잖아요.
1: 네.
0: 보이저 1호의 가장 큰 과학적 성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인 2호에서 활화산이 네. 진짜로 지구 밖에서도 활화산이 일어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1: 네.
0: 활화산이 폭발을 한다라는 거를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지각 운동이라는 게 꼭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성인 유로파. 유로파에서는 얼음 표면 아래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 보이저가 처음으로 탐사를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뭐 대적반이라든지 이 대기가 어떻게 목성의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네.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목성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이 목성을 향해 가면서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GIF 파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남아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게 또 목성은 극지방이랑 가운데 대기랑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0: 그래서 뭐 이걸 영상으로 비디오로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합성한
1: 네.
0: 영상으로 만든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1: 같아요. 만화 영화가 그런 거랑 비슷해요.
0: 맞아요. 만화 영화가 예. 옛날에
1: 정지한 연속된 그림을 보여주면
0: 스틸컷을 예.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붙이면은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넘게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구에서 아무리 뭐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그 대적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0: 네.
1: 그 목성의 대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볼 수가 네.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까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으니까
0: 네.
1: 엄청나게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 후속 미션에도 영향을 준 게 많은데 아까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는 명왕성을 못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명왕성에는 가지 못했는데 보이저 2호가 1989년도에 해왕성을 갑니다.
1: 네.
0: 근데 해왕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트리톤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이 트리톤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그러니까 거의 몇 킬로미터 한 5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솟구치는 얼음 화산.
1: 네.
0: 얼음 화산을 발견을 합니다. 이걸 찍죠. 학자들은 사실 이 트리톤이 해왕성의 중력에 붙잡힌 명왕성 같은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공전 방향하고 자전 방향이 반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 금성이 그렇죠.
0: 네, 얘는 뭔가 잡혔다.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도는데 얘는 거꾸로 도네. 어? 그러면은 원래 돌던 것과는 다르게
1: 어딘가에서 와서
0: 잡혔구나.
1: 잡혔구나.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해왕성이 중력에 붙잡힌 명왕성 같은 천체라고 봤고요.
1: 네.
0: 그다음 명왕성에 가지 못한 보이저 2호가 오히려 명왕성을 직접 탐사하자라고 하는 뉴 호라이즌스. 명왕성을 가서 봤죠.
1: 네.
0: 뉴 호라이즌스 미션의 명분을 만들어준 게 바로 또 보이저 2호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1: 왜냐하면은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계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니까
0: 맞아요.
1: 다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비슷하게 돌던 애들끼리 모여 있을 것이다.
0: 네.
1: 그런데 자전 방향이 반대로 있다 그러면 어딘가 다른 데서 날아와가지고 붙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이제 그 과학적인 추론의 결과물이잖아요.
0: 그렇죠. 공전 방향이 바뀐 네. 거죠.
1: 그러니 명왕성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0: 네,
1: 진짜
0: 맞아요.
1: 태양계에서 같이 돌던 놈인지
0: 네.
1: 붙잡혀온 놈인지.
0: 네.
1: 그래서 이제 명왕성까지 탐사하는 뉴 호라이즌 호의 명분을 제공해준.
0: 맞아요.
1: 보이저 호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0: 정말로 엄청나게 네,
1: 사진만 보낸 게 아니라
0: 네, 사진도 뭐 지금도 네. 이제 우리가 태양계 끝에는 정확하게 어떨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가서 뭐 플라즈마의 영역이라든지
1: 네.
0: 플라즈마의 상태라든지 밀도라든지.

0: 아니면은 자기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죠. 네. 지금도.
1: 지금이 있는 곳이 그 명왕성이 속해 있는 카이퍼벨트, 네. 네, 태양계 끝부분에. 네.

0: 유명한 게 있어요. 여기에 또 뭐라 그럴까요? 예술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1: 있죠.
0: 골든 레코드. 네네.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골든 레코드는 왜 만들게 된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골든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외계 문명이 이걸 줄 수도 있다. 이걸 보이저고가 이거 조금 뭐지? 그래서 잡았을 때 네.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골든 레코드입니다. 네. 이 골든 레코드는 너무나 유명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죠. 칼 세이건이 네.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이 골든 레코드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골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소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죠. 파도 소리라든지 우리 자연의 소리, 바람의 소리라든지 천둥, 새, 고래 이런 울음소리라든지 생명체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려진 이 나라들의 언어 네. 인사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5개의 언어로 들어가 있고 예. 여기엔 안녕하세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웃음소리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 발걸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 자체가 또 여기 골든 레코드에 실려서 네. 가고 있는데 이 안녕하세요를 녹음하신 분이 누굴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0: 그것도 찾아보셨어요. 네,
1: 그래서 네. 했더니 당시에 이제 UN에서 네. UN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어떤 그 분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녹음하셨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0: 미국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을 네. 데려와가지고 녹음을 시킨 맞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네. 재밌네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1: 좀 알아봤었어요 예전에.
0: 근데 골든 레코드가 진짜 여러분도 이제 사진 찾아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뭐 음성 파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빛이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어떤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회의를 해가지고 기록하고 그럼요. 무엇을 넣을지 결정했겠죠.
1: 네, 수학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외계 문명을 만난다면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누가 가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소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했던 게 수학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 표면에 새겨놓은 거는 어떻게 이 골든 레코드를 재생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골든 레코드에 보면 이렇게 파형 같은 것들이 막 그려진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중성자별을 통해서 네. 우리의 위치를 표현을 한 거예요. 중성자별은 네. 하늘의 등대라고 부를 만큼 네. 이제 정확하게 감지가 되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새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0: 네. 외계 생명체가 만약에 이걸 발견한다면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네. 골든 레코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 네. 네.
0: 골든 레코드를 만약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해도 네. 이거는 보이저가 그 망망대해를 이걸 싣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발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 그 작은 가능성에 기대를 한 것인가? 이 의문점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얘를 외계인이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재생을 시키고 그 안에 든 거를 이 또 그림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네.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해요, 늘.
1: 첫 번째는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부터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네. 현실적이죠. 사실 보이저는 사실 특정한 별을 향해서 쏘아보낸 거는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행성들의 중력 도움으로 이렇게 튕겨나간 방향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는 이런 문명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전혀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만약에 이 보이저를 발견하는 문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명이 발견을 하면은 우리도 영화 콘택트에서 보면은 네. 그 신호를 어떻게

0: 조합을 하고 꾸기고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네. 저는 의미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작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 물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그렇군요. 네.
0: 저는 뭐 발견을 한다면은 잘 작동한다는 조건 하에 알아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발견을 해서 우리 위치까지 알려줬어. 그러면은 우리의 지구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남긴 답이 있거든요. 예. 칼 세이건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골든 레코드는 드넓은 우주에 약간 왜 우리가 바다에 던진 유리병 속에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닿을지 모르지만 그쵸. 약간 그런 것과 같다. 누가 죽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걸 띄워보냈다라는 행위 자체가 행동 자체가 지구의 생명에게 대해서 무언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다. 정말 누가 발견할 거를 기대를 하고 한 거는 아니다. 네. 약간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칼 세이건이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 레코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칼 세이건의 행동의 일환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진짜 외계 문명이 발견하길 기대 가능성이 너무 낮은 일이니까 네. 그걸 기대하고 보냈다기보다
0: 맞아요.
1: 인류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맞아요.
1: 실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골든 레코드의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인류의 모습인데
0: 담겨 있지 않죠.
1: 네, 이걸 왜 담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네. 있었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음악 서로의 인사 이런 것들만 담은 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어쨌든 골든 디스크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0: 네.
1: 오늘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역시 네. 저희 둘 다 이제 우주 덕후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우주 얘기를 하면 늘 이렇게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그렇습니다. 즐겁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호가. 네. 언젠가는 지구와 연결이 끊길 날이 오겠죠.
0: 네. 네.
1: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0: 사실은 전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나사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들이 하나씩 그 관측 장비들을 꺼가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그 작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면서
1: 그
0: 세이브를 해가고 있는데 네. 2030년대까지는 버티는 걸로.
1: 오.
0: 그럼 꽤 남았죠. 그래도 한 10년 정도.
1: 대단한 것 같아요. 5년을 임무 목표로 설정하고 보냈는데.
0: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전력이 바닥이 나서 네. 왜냐하면 그 전력이 바닥나는 건 물리적으로 바닥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안에는 전력이 바닥나서 신호가 영영 끊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마침 보이저는 2027년 내년이죠. 내년에 발사 50주년을 맞으니까 그 무렵을 전후로 인류와의 마지막 대화를 오가는 아마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끊긴다고 해서 보이저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가던 길은 계속 가겠죠.
1: 네.
0: 그래서 전기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통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속도 그대로 영원에 가깝게 계속 날아갈 거예요.
1: 네.
0: 네.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은하를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우리가 더는 목소리를 보이저 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골든 레코드를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게 정말로 언젠가 수만 년 아니면 수천만 년이 지나서 어딘가에 닿을 수는 있겠죠.
1: 네. 네.
0: 그럴 희망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희망으로 보기는 하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황성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 낭만적인 철학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인류의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0: 맞아요.
1: 것이다.
0: 네.
1: 보이저가 자기의 임무는 멈추더라도 그리고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범위를 공간을 더 넓혀주는 역할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죠.
0: 그렇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이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뭔가 가슴이 내 가슴에 우주가 들어앉은 듯한 그런 또 충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네.
0: 저의 천체 물리학자의 시작이 또 보이저였습니다. 네.
1: 그래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네.
1: 벌써 마칠 시간이라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저 탐사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보이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우주 여행은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오늘 끝곡은요.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투표소 봉쇄 시위 12일째인 오늘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투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유조선들과 이란 선박들이 무사히 봉쇄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벤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측은 수수료 징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 이후 코스피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8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간밤 뉴욕 증시도 다우징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내년에 예정된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회동에서는 레오 14세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부과 문제와 핵 검증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LA 신지용 특파원입니다.
2: 어제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에서도 협상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이란 지도부가 종전 MOU의 전자서명을 마쳤고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강력한 핵 검증 체제도 수용했다며 이번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고 벤스 부통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 역시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다며 합의문은 서명식이 열리는 이번 주 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를 위한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벤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통행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해협 관리 권한과 수수료 징수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MOU가 핵 검증과 제재 완화, 해협 운영 방식 등 핵심 사안을 미룬 불안정한 합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는 5% 가까이 급락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종전 양해각서 전문은 오는 19일 공식 서명식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최종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민간기업 중심의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이 석유를 싣고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선박들은 완전히 안전하고 깨끗한 남쪽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도 이란 유조선 3척과 화물선 2척이 종전 합의 직후 미국의 해상 봉쇄 구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어제 종전 기대감수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어제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모레 새벽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켜보자는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174포인트 1.76% 상승 출발한 뒤 8,700마저 가볍게 넘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어제보다 다소 약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어제보다 약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기관이 2천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5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예정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경계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0.75%에서 1%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올 일본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관련 메시지도 관심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엔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고 엔화로 차입해서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들은 청산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3: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4: 코스닥은 어제보다 0.48% 오른 1039로 개장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며 102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5원 오른 1513.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2일째 이어지는 시위대 개표소 봉쇄에 맞서 경찰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로 미룬 곳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대응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최근 경찰 보안망 구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오늘 오전 기존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실무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물 분석을 병행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12일째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육회 인원이 오전 9시쯤 도착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대화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해 협상을 벌였고 진입을 막으면 업무방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세 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합류하면서 경찰은 결국 현장에 배치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 봉쇄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대응에 나섰지만 방법은 다른 모습입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선거 소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8: 국민은 지금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이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7: 한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 활동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전면 재선거 소청에 대해서도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일부인데 유권자 전체 표를 무효로 돌리는 게 오히려 참정권 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청을 준비할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9: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훼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청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 참정권 훼손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청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시급한 건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3: 지난 6.3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6.3 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가 다른 후보자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김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 투표가 중단된 사례를 소청 근거로 삼았습니다.
1: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톨릭의 신장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내년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전 세계 가톨릭을 이끄는 바티칸 사도궁.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태극기가 개양되고 교황궁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을 레오 14세 교황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고 교황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교황청 사이에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에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0: 이 대통령과 교황은 내년 열리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홍식 추기경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2: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요. 두 분이 주기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교황님은 한국 천주교회가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잘 정말 평화롭게 기념을 정말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10: 이 대통령은 이후 동포간담회에선 한글학교 운영비 대폭 확대는 물론 입양 동포들이 뿌리를 찾아 고국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3: 가족 찾기, 또 모국 방문, 국적 회복, 언어, 문화,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10: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광주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14: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울산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9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오문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까지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시정 전반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으로 시민의 주인들은 민주도시 울산을 제시하고 업무 보고와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가 어제까지 진행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시민 공개 추천은 자격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국제 유가가 내리더라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 고공 행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원유 해상 운송 기간에 더해 원유 정제와 유통 기간, 재고 소진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기름값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500원대를 넘어선 높은 원달러 환율과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도 전쟁 이전으로의 기름값 인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력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중견기업에는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이 또 신규 투자기업에는 촉진 보조금이 상향 지원됩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 재편과 나프타 수급 불안 등에 맞물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박 특화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가 오늘 장생포항 울산 태화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인 기존 조선업 구조를 AI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401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태화호 등 실제 선박 세척을 활용해 AI 선박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상 환경 속 디지털 선박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두서면 두광 중학교에 올해 신입생 수가 11명으로 지난해 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두광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고 해외 교류와 대학 연계 교육 등 현장 탐방을 늘린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는 울산 출신 외교관인 충숙공 이해 선생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석계 서원을 방문하는 등 특화된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유급하는 이유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유급 학생 576명 가운데 21.5%가 정신건강 문제로 또 학교 부적응 19.8%, 유학 17.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학기 정신질환으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울산에 1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268명에 달합니다. 오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5: 콘서트 늦겠다. 뚫자.
16: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5: 어? 내 가방.
16: 두고 왔어?
15: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5: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5: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지금 시각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죠. 근데 사람은 왜 늘 계획을 짜고 만들까요? 어느 작가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계획을 짜면서 상상하고 설레고 그게 기분 좋기 때문이다. 오늘도 30도 넘게 덥다고 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 짜두셨나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고 늘 상상으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미리 막 생각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설레잖아요.

0: 쿨의 해변의 여인. 아직은 해수욕장에서 막 뛰고 놀 정도로 한여름은 아니지만 그냥 좋아서 상상만으로 해보았습니다. 시원한 뭔가 하와이안 셔츠에 하얀 반바지 입고 좀 요란한 선글라스도 쓰고 친구 하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닷물에 막 던지고 깜빡 잠이 들어서 등이 막 새까맣게 타고 이런 전형적인 그 여름 휴가의 풍경 있잖아요. 실제로는 못 가도 가끔 마음대로 막 그려보는 그 상상, 그거 자체가 재밌잖아요. 우리 1320님께서 저는 제가 주로 앞장서서 계획 짜는 스타일인데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트라는 계획하고 듣습니다. 오, 이거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에요. 예. 우리 5505님께서 새해에 계획만 100개 세우고 지금까지 한 건 2개나 3개나 그 정도 되려나 하셨는데, 하,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미리 계획해도 그걸 실행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100개 중에 두세 개 했다. 한 3%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한 1000개, 1000개에서 20, 30개 하는 걸로. 우리 9368님께서 김해 학교 앞 작은 분식집 운영 중입니다. 더워서 아이들이 안 오네요. 건강한 여름 보내요. 아자아자. 이런 학교 앞 분식집은 참 그 계절을 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기 도중에는 딱 와글와글 시끌시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또 여름방학 동안에는 조금 다소 조용하기도 하고 우리 사장님도 참 그 이 더위에 지지 마시고 조만간 금방 또 몰려올 테니까. 아, 그 예전에 그 분식집에서 일부러 여름 때는 특별히 그 슬러시 기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 또 몰려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9095님께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딸 생일이라서 퇴근 시간에 맞춰 음식 바리바리 싸서 딸 자취집으로 가고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는 건데 무뚝뚝한 딸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좋아하겠죠? 무뚝뚝한 딸이라면 엄마 왜 얘기하고 오지 그랬어? 말하면서 조금 툴툴 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많이 좋아할 거다. 감동 받았을 거다. 네, 그래도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그냥 생일 축하해서 생일 축하 겸 내가 좀 음식 좀 두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야? 뭐 이렇게 그러면 아마 딸도 막 시간 같이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6월도 오늘부터 후반전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름이 되길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가 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도 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손트라 유튜브로 보시면 눈이 참 시원하실 겁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 세라하임,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원스 글로벌,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월 사이언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와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392님께서 손트라 들으면서 매일 캘리그라피 연습해요. 글 쓰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셨는데 이렇게 손트라를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부터 프로그램 제목이 뭔가요? 주파수 돌리다가 멈췄어요 하신 새싹 우리 1772님처럼 처음 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물론 뭐 이제 갓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께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늘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고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여름 필수품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6341님께서 점심시간에 꽈배기 가게 하는 아내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매콤한 거 땡긴다고 그래서 칼칼한 김치찜 포장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내가 좋아하겠죠? 엄청 좋아하겠죠. 아니 요새 빈손으로 들어가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3268님께서 어린이집에 다양한 체험학습이 있지만 아이들이 흙놀이를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감자 캐기는 인기 체험이죠. 교사들이 호미와 삽으로 살살 들어 올려주면 아이들은 자기 손보다 큰 감자를 들고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드릴 거라며 주머니에 넣기도 합니다. 오늘 간식은 포슬포슬 감자의 우유예요. 이런 거 그 흙놀이 물론 너무 재밌고 근데 요새는 흙을 만질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감각들을 되게 많이 살려준다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5189님께서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배관 일하는 60년생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덥네요. 매일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 해주셨고요. 8129님 어묵 튀기고 있는 남편이 힘들어 보여요. 수건 받고 싶어요. 그 땀 흘리는 그 이마 제가 보내는 타월 세트로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연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받는 동안 우리 3175님께서 며칠 전 가평에서 열린 경기도 육상연맹대회에서 10km 달리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노래는 장윤정의 초혼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아우 이런 거 한번 하면 되게 뿌듯함과 아 뭔가 나 모든 거 해낼 수 있네 라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이제 15km, 20km 이렇게 도전해 보시려나요? 늘 건강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장윤정의 초혼 듣고 올게요.

0: 장윤정의 초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그냥 나누고 있었습니다. 3693님께서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소장님이 어탕국수 점심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자고요. 어탕국수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어탕국수 맛있는 데는 진짜 이거는 약간 그 일반적인 칼국수 느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훨씬 진득진득하고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죠. 호로록 호로록. 우리 죄송합니다. 너무 침을 크게 삼켰죠. 우리 2893님께서 너무 더워요. 이곳은 논산 토마토 농장입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하우스에서 토마토 선별 중이에요.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수고하세요. 라면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진짜 얼마나 더우실까. 그 하우스 안은 30도 이상일 것 같아요. 바람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8738님 닭곰탕집 주방입니다. 항상 손트락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일해요. 너무 더워서 입에 얼음 물고 일하네요. 아, 이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입안에다가 얼음 하나 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냥 그 기분 탓인가요? 그래도 입안이 시원하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목 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 뒤에 좀 그 냉찜질을 좀 해야지 온도가 체온이 좀 떨어진다. 네, 우리 타월 세트 챙겨드릴게요. 우리 8684님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유해야지 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외출을 나와서 목적지 가다 보니까 빨간불. 검색해보니 주변 주유소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네요. 직장으로 가는 길 괜찮은 가격 주유소는 10km를 달려야 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이 빨간불이 나오는 시점서부터 대략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50km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한 30km까지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물론 차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아, 제가 한번 팩트 체크하고 올게요. 우리 2부에서 봬요.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 오늘의 미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온 성악톤으로 전화받기. 우리 1092님께서 전화 미션으로 성악 다시 해주세요. 그거 재밌었는데 하셨거든요. 네, 저희 손트라는 이렇게 청취자 한 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이게 뭔가 성악 톤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상상하는 약간 성악 톤 해서 본인의 색깔대로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고 잠깐만 여보세요 막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이러면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분이다 그러면 저는 어디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어려우려나?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센스들이 넘치셔가지고 근데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뭐죠? 어디예요? 막 이렇게 답을 하면 실패고요. 이렇게 만약에 손트란가요? 전화 왔네요. 뭐가 됐든 성악톤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성공입니다.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우선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가 나가고요. 실패하면 그 다음 분에게 도전 기회가 쥐어지면서 선물은 하나 더 얹어서 보내집니다. 자, 전화는 02-368로 시작하거든요. 누구와 연결이 될지 전혀 몰라요. 저도 떨려요. 바로 오늘의 미션 성공을 기원하면서 첫 번째 주인공 갑니다. 도전했습니다.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1: 여기는 창원 가게 있어요.
0: 아니, 이야 노래까지 해주셨어요. 잠깐만, 거기는 창원인가요?
1: 네. 창원입니다.
0: 와, 우선 미션 성공. 아,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또 그 우리가 또 잘 아는 오페라 아리아에다가 또 개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창원 가게에 있어요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1: 네.
0: 아니 창원에서 호떡집을 오픈한 지 4개월 됐다고 이제 손트라와 함께한 지도 4개월 차다고 너무 더워서 네. 가게가 조용합니다 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니 혹시 뭐 이름은 뭐 익명을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애칭이나 아니면 이름을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1: 아,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0: 아, 딸 셋의 엄마. 네. 딸 셋 엄마. 아니, 딸 셋.
1: 수민맘으로 해주세요.
0: 수민맘.
1: 수우민맘.
0: 아, 네. 우자로 끝나고 수자로 끝나고 민자로 끝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뭐가 있을까? 아, 잠깐만. 민수, 민우. 그럼 민민인데 안 되는데 이거 약간
1: 뒤로 직자입니다.
0: 아 근데 본인 이름은 공개를 안 하고 늘 왜 우리는 자녀분들의 이름을 공개? 아 너무 반갑고요. 네. 아니 호떡집 오픈한 지 4개월 됐다고요?
1: 네네.
0: 좀 어떠세요?
1: 2월달에 오픈해서 그때는 이제 좀 시원할 때라.
0: 네.
1: 예, 그때는 좀 잘 됐거든요.
0: 네네.
1: 아직 이제 더워지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더운데 호떡 돼요? 이게 묻기만 하시고 안 드시네요.
0: 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금 호떡집 이름이 뭔가요, 우선?
1: 아,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 호떡이라고 지었는데요.

0: 창원에서 서울 호떡.
1: 서울 호떡. 장 크게 했습니다.
0: 아하, 아주 그 조금 그 대담한 결정을 하셨네요.
1: 네.
0: 아 그러면 우리 서울 호떡, 창원에 있는 서울 호떡만의 어떤 시그니처, 뭐 킥이 있나요?
1: 아 일단 큽니다, 사이즈가.
0: 사이즈가 크다. 네. 아 그리고 속이 좀 꽉 차 있습니까?
1: 네, 꽉 차 있고.
0: 속이 뭐 호떡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는 뭐 어떤 걸 넣었나요?
1: 꿀 호떡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0: 네.
1: 팥 호떡. 야채 호떡. 치즈 호떡.
0: 야, 종류별로 다 있네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좀 참 이게 계절 타는 음식 분식 뭐 아니면 그 메뉴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막 그 약간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도 이 여름을 좀 한번 같이 함께 뭐 신 메뉴가 있을까요?
1: 아, 가게가 조그만 가게다 보니까
0: 네.
1: 네. 제가 이제 또 처음 시작하는 장사라서 네.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0: 그러시겠네요.
1: 네.
0: 근데 호떡은 사실 여름에 먹어도 난 맛있던데. 특히
1: 네. 근데 아마 예, 지역 특성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원래는 서울에서 사시다가 창원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1: 결혼 안 해서 내려왔죠.
0: 아, 그럼 창원에 사신 지 얼마 되셨나요?
1: 30년 차입니다.
0: 어쩐지
1: 올해가 딱 30주년 됐네요.
0: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뭔가 사투리도 느껴지고 약간 좀 약간 많이 물들여졌다? 아니 약간 좀 좀 현지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1: 여기 이제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땐 또 그렇게 나옵니다.
0: 아 그렇게 나와요?
1: 네.
0: 이야, 아니, 또 오늘 방송 탔으니까 또 이렇게
1: 전화상에는 좀 긴장도 되고
0: 네.
1: 또 이렇게 손태진 씨하고 대화를 하니까 떨려가지고.
0: 아유, 근데 좀 참 이렇게 뭐 요식업 뭐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힘들 때 이렇게 라디오가 되게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1: 네,
0: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리죠.
1: 네.
0: 그러면 뭐 이제 손트라와 함께하면서 뭐 좀 인상 깊었던 사연이라든지 뭐 되게 기억에 남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 두 분이서 노래하는 거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0: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할 네. 때요?
1: 네.
0: 아, 뭐 그러면 혼자 속으로 한번 따라 불러보신 적 있나요?
1: 몇 번 있죠. 있는데.
0: 네. 성공률은 어떠셨었나요?
1: 저도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이야, 고수시네.
1: 아닙니다.
0: 아, 그래도 오늘도 조금이나마 좋은 기운 얻으셨길 바라고요. 아, 그래도 창원에 있는 서울 호떡. 아,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따님에게 한마디 좀 하면서 끝내볼까요?
1: 네, 저희 다섯 식구인데
0: 네.
1: 지금 각자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0: 네.
1: 네, 저 일산에 있는 큰 딸하고 대구에 있는 둘째하고 그다음에 뭐 매일 배송하느라고 힘든 우리 신랑하고 열심히 빵 굽고 있는 우리 막내하고 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이야, 근데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그런
1: 네.
0: 상상을 해봅니다. 우선 오늘. 선물 잔뜩 안고 가십니다. 타월 세트 우선 보내드리고요. 거기다가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면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충분히 치킨 네. 두 마리 상품권까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1: 화이팅입니다.
0: 지금 창원에서 손트라 들으시는 분들 오늘 호떡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조금 이 더위를 좀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그 호떡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크로플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호떡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팔면 여름 계절 메뉴로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또 2부에는 청취자와 전화 연결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0485님께서 저는 울산 중앙시장에서 국화빵 굽는데 배가 익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불 위치가 아마 배쯤이라서 배가 익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우 조심하시고요. 일단 타월 세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우리 0365님 지금 친구랑 광주에서 신안 퍼플섬 가고 있어요. 보라색 물건을 하나 가져가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는데 보라색이 생각보다 귀하네요. 여기저기 찾다가 보라색 우산이 눈에 띄어 가져갑니다. 보라보라 보라색 섬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를 찾아보니까 보라색 그 퍼플섬이라는 곳이 신안 쪽에 있는데, 거기는 모든 테마가 보라색이어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아이템, 뭐 옷이 됐든 뭐가 됐든 보라색이 섞여 있으면 할인이 된다. 야, 모든 지붕이 다 보라색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손샤인 색은 없을까? 어디 다 오렌지로 되어 있는. 우리는 제주도로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가지? 우리 0186님께서 오늘도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에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누군가를 부르며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보니까 앉는 분이 임산부였어요. 그 순간 어찌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오늘 4호선에서 자리 양보한 청년분, 하는 일 다 잘되고 복받으시길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신청합니다. 정말 이 모습 보고 진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요. 우리 이 노래 듣고 1시 5분에 텐션 업 해야 되겠습니다. 흥 넘치는 친구들 이미리 신승태 씨와 함께 국악 뒷마당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인사말에서 이제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며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당원 주권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술책으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SNS에 장동혁 지도부는 부패하고 무능한 선거관리 체제를 일대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는 길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합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최근 경찰 보안망 구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쳤으며 오늘 오전 기존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실무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물 분석을 병행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으로 경영계는 음식, 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거리에 따라 최소 15만 3,200원에서 최대 21만 5천원 낮아집니다. 최단거리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료 할증료는 12만 3천 원에서 9만 2,800 원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왕복 29만 4천 원에서 왕복 21만 7,600 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 미국 뉴욕과 시카고 노선 등은 90만 3천 원에서 68만 8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특히 기업의 보유자금과 주식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일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브라자!
1: 폴짝폴짝 뛰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일, 1초 정도 웃고 지나간 살짝 좋은 일도 무조건 다 축하해드립니다. 국악 뒷마당 경사났네 경사났어. 오늘도 축하 콤비 신승태 이민희 씨가 눈을 번뜩이면서 축하 사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또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 생중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국악 뒷마당으로 지금 바로 입장!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사연이 도착했어요.
3: 네.
2: 2682님께서 부쩍 더워져서 날파리들 꼬이기 시작해 짜증났는데 우리 아들이 음수처리기를 사줬어요. 아치와 날파리들 이제 안녕.
4: 안녕. 이야.
3: 효자예요.
2: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진짜 삶의 질을 높여준다.
4: 맞아요.
2: 이러면서.
4: 맞아요. 네.
2: 야,
4: 와, 너무 진짜.
3: 나도 어제 음식을 버리면서 이 봉투가 남았어요. 근데 그걸 남았지만 너무 아까 정말 조금이었거든요. 근데 봉투가 많이 남고 음수는 너무 조금이었는데 버리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2: 괜히 아깝잖아요 그런 거.
3: 너무 아까워. 난 그게 제일 아까워요.
2: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4: 자랑은 할수록 신이 나고
3: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2: 신승태 이미리의 국악 뒷마다
5: 경사라네 경사라사.
4: 오랜만이네요 정말로.
2: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3: 그렇습니다.
2: 함께 모였습니다.
3: 네.
2: 우선 세상 동네 방네 다 알게끔 이렇게 축하해드립니다. 네.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 신승태.
3: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6: 안녕하세요 이미리입니다.
2: 저희가 왜 이렇게 오랜만이나 싶었더니 네. 2주 만에 만나서 더 그런가요?
4: 맞아요. 아니, 저희는 항상 2주 만에 만나죠. 뭐.
2: 근데 그게
3: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뭔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2: 오래 걸린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층에서 보고 이제 2주 그래서.

0: 그렇구나. 네, 맞네.
1: 그런 느낌이에요.
0: 딱 그럴 수 우리 있네요. 생일 때 맞잖아. 네. 2주년 맞아요. 생일 때.
1: 그러니까요. 우리.
0: 그러니까.
2: 아, 근데 그래도 네. 그 2주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또 네, 축하할 네. 일이 있습니다. 풍악부터 한번 올릴게요. 신승태 신곡 연년, 연년 발매.
0: 너무 좋잖아요. 연년. 아, 진짜 아. 좋잖아.
2: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처연하고 애달픈 감성이 네. 절절한 노래가 하나 맞아요. 나왔는데
0: 맞아요. 굉장하죠.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포스터에 신과 함께 해가지고 엄청 완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3: 신과 함께?
2: 갑자기 연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끝나고 갑자기 좀 우울증이 급하게 오셨나요? 무슨
1: 그 맞아요. 사람이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네, 거죠.
1: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요거.
0: 아, 밸런스를.
1: 템포를. 네. 네, 템포를 우리가 좀 맞춰줘야 되니까.
2: 네. 네. 아니, 또 어떻게 이렇게 또
1: 정짜르트 선생님 곡이에요. 네네. 정경천 선생님 맞죠? 정짜르트 정경 선생님이 이제 네.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네. 집으로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음악을 몇 개 딱 들려주시는데 이걸 마지막에 들려주시더라고요.
2: 어머머. 일부러.
1: 네, 이것저것 이렇게 막 들려주시고 딱 이걸 마지막에 들려. 사실은 이거는 네가 할 것 같다.
0: 될 것 같다.
1: 아. 이거는 너가 선택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들려주는 아.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랬는데 아하. 듣자마자 확 소름이 돋는 거예요.
0: 와 거야. 너무 좋더라고.
1: 선생님 이거 저 할게요 오. 이래가지고 네. 바로 받아왔습니다.
2: 아니 아. 지금 전주부터 약간 이게 그 차연함이 느껴지는데
1: 그러니까요.
2: 사실 이런 노래
0: 해금 너무 좋죠.
2: 이런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0: 선생님 이런 거 잘하죠.
1: 아, 선생님도 진짜. 이제 이거 옛날에 써놓으셨대요. 네. 그래서 누굴 줄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아 이거를 신승태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오래됐는데 써놓은 지 네. 딱 꺼내주셨대요.
0: 아, 너무 좋아. 아,
2: 근데 이거를 좋아. 우리 또 손트라에서 오늘 혹시 라이브로
1: 완전 해야죠. 어제 나왔는데 손트라에서 완전 해야죠.
2: 자 그러면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아 우리 요새 이제 또 이민희 씨는 네. 총명
0: 굉장히
1: 총밀입니다.
2: 근데 때로는 그냥 약간 갑자기 총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다시 돌아가요. 갑자기 또
1: 총을 자주 맞아요.
2: 아, 자주 맞아요.
1: 네, 자주 맞아요.
2: 막 오른쪽 어깨 맞았다고 왼쪽 어깨 맞았다고 근데 다시 총명함으로 돌아왔다가 하거든요. 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아 저는 뭐 요즘 건강이 무엇보다도 네. 이렇게 승태 신곡을 잘 들으려면은 네. 우리 맨날 이렇게 막 같이 만나려면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정말로. 아 그래서 끊었어요?
0: 뭐를요?
1: 이거?
0: 그거는 이제 저와의 약속이에요.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저의 약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그때 네. 그 러닝 시작한 지 뭐 한 3일 됐다고.
1: 근데 지금 계속 하고
0: 요즘 계속돼요.
2: 아 계속하고 있어요.
0: 네,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고.
1: 그 자꾸 네. SNS에 올리더라고요.
0: 아, 왜냐면은 이제 나 운동하는 여자.
2: 아 근데 이렇게 자주 매번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진지하게 달리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1: 그러니까 잠깐 이제 올릴 것만 잠깐 찍고.
2: 올릴 것만 찍고. 그리고 다 보면 이제 아파트 내 단지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1: 멀리는 안 가요. 멀리는 안 가요.
2: 그냥
1: 그 아파트 안에서.
2: 다음에는 네. 정확히 얼마 뛰었는지 그 디스플레이를 몇 키로 뛰었다. 네. 몇 분 안에 뛰었다. 그 코스를.
0: 그건 약간 자신이 없어요.
1: 왜요?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었어요?
0: 아니 내가 너무 못 뛰어 사실은.
1: 사실은. 하루에 뭐 얼마 정도 뛰어요?
0: 아 하루에 5km, 5, 6km 그리고
1: 양쪽
0: 기분 좋을 때는 8, 9km 이렇게 뛰어요.
1: 잘 뛰네. 진짜
2: 엄청 많이 뛰네.
0: 이게 잘 뛰는 거예요? 저 체력이 원래 좋아. 에너지가 제가 원래 좋잖아요.
1: 알죠.
0: 근데 그만큼 체력이 좋더라고. 나도 몰랐어.
1: 잘 이런 거 무릎 보호대랑 신발이랑 잘 신고 뛰는 거죠?
0: 굉장히.
1: 해야 돼.
2: 거의 하키 선수처럼 입은 다음에 뛰는 거예요?
0: 굉장히.
1: 물 차요.
0: 저는 장비빨이 있어요 또.
1: 아니 무릎에 물 차요 잘못하면.
0: 저 몇 번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1: 물을? 아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막 뛸 나이는 아니에요.
0: 그리고 걷잖아.
1: 그러니까 맞아요.
0: 근데 우리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2: 당연히 네. 중요하죠.
0: 좀 운동 좀 하세요.
1: 지금도 갔다 왔는데.
0: 멋있다.
2: 둘이 정말 친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서로 모르는 것도 많구나.
1: 서로 잘 몰라.
0: 깜짝 놀랐는데.
1: 근데 아는데 계속 얘기해줘도 자꾸 까먹는 거야.
2: 아 그러네요.
1: 예 네, 그런 거예요.
0: 맨날 얘기했는데. 헬스장이 살아요. 어디 가면 맞아요. 어디야 헬스장. 어디야 요가 앞으로 헬스장 앞으로 와.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저는 놀러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헬스장에.
1: 조금 놀러 가는 거 있죠.
0: 운동은 조금 하고 약간 제가 약간 하고
1: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축하해야 돼요. 이민희 씨.
2: 아, 본인 러닝에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코너 먼저 갔다 와야죠.

0: 글로벌 축하 속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과 배움 두 마리 토끼 잡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봅니다. 두바이 공식 언어 아랍어로 축하합니다는 뭐라고 하죠?
1: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다 내놔.
0: 다하네나. 다 같이 다하네나.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른 뉴질랜드로
2: 오!
0: 갑니다. 그 뉴질랜드에는 그 마오리족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러니까 마오리 마마 이렇게 막 그 경기 전에 와 났다 뭐 났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오리족인데 마오리어인데 마오리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 과연 뭘지?
1: 와 미 누이.
2: 네?
0: 아 미희 누나요?
1: 미희 누이.
0: 근데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1: 응아. 이게 써 있기는 응아라고 써 있어요.
0: 아 응아.
1: 근데 들으면 약간 놔라고 돼 있는데 들리는데 근데 이게 응아야. 응아. 응 안 돼 하나로 줄여야 돼. 응아.
2: 응아.
0: 아. 그러니까 미 누나 이거 놔 이러게 돼.
2: 그래. 미 누나 이거
1: 놔. 미 누나.
2: 미 누이.
0: 아 누이. 누이잖아.
1: 누이입니다. 와 미 누이.
0: 자 알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1: 와 미 누이.
0: 우리 듣고 계시는 마오리 잘하는 우리 미희 누나.
2: 그게 궁금하다.
0: 진짜 궁금하긴 해요.
1: 이거는 진짜로.
0: 이게 늘
1: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0: 늘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본격적으로 미희누이 사연 네. 소개해 볼게요.
2: 4610님께서요. 우리 딸 김주현 수영 마라톤 자전거 한강 3종 축제 출전해서 완주했어요. 장하다 우리 딸 하셨네요. 이런 경기가 있구나.
0: 봐봐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이미리 씨도 하루에 5km, 6km밖에 못하는데 수영, 마라톤, 자전거, 한강 3종 축제를 다
1: 하다. 그러니까 장하다. 그러니까 김주현 장하다. 진짜
2: 주현이 장하다. 어머.
1: 김주현 장하다.
2: 하고 싶다 이거 나도.
0: 이거 한강에서 그거 하는 건데.
2: 네.
0: 총 방문객.
1: 철인 3종 경기.
0: 맞아요.
2: 하고 싶다.
0: 89만 명 방문. 와 엄청난 축제에서
2: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0: 거의 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죠. 우리 5천만
1: 서울 사람 거의 다 갔어요.
2: 그쵸 5천만 시대인데.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2: 숫자 약해요.
1: 뭐가 세요 그럼? 다 약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강해요?
0: 주량이요.
2: 힘이 세요.
0: 주량이요. 주량. 자 우리 그 다음 건요.
3: 네, 5363님께서요. 일본에서 살겠다고 떠났던 아들이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
0: 아이고.
3: 아유, 어떡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하면서도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2: 맞아.
0: 저는 이게 왜 축하 사연이지 하면서.
1: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엄마는 아들 너무 보고 싶은데.
2: 그러니까.
1: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2: 그럼요. 밥도 챙겨주고.
1: 그러니까 아들을 축하해달라는 거 아니고 본인을 축하해달라.
2: 본인이 아들 보면서.
1: 너무 좋습니다. 해. 축하드립니다.
0: 아들 만났다.
2: 비자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1: 맞아요.
0: 우리 5312님께서 98년생 아들이 대학원과 알바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 늘 마음이 쓰였는데요. 이번에 클럽 DJ하는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클럽에 가보게 됐다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아 첫 클럽 축하하고 마음껏 즐기고 오렴.
2: 부럽다. 와. 범띠구나.
0: 네, 98년생이면
1: 네. 우리 범띠.
2: 우리 띠동갑이네. 우리 띠동갑이니까 우리도 데리고 가면 정말 좋겠다 여기를. 그렇죠.
0: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1: 이 밴이요.
0: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요새. 못 들어가요.
2: 우린 친구인데.
0: 예전에는 만 18세는 어머는지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봤다면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닌지 하면서 신분증을 볼 때도 있어요.
1: 부모님이 혹시 자식들 잡으러 온 거 아닌지.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느낌으로. 있겠네요.
2: 좋겠다 근데.
1: 퍼스트
0: 클럽. 어머니가 약간 좀 그 되게 오픈마인드.
1: 그러니까요.
0: 이런 그 경험을 다 이렇게 편하게 했으면 왜냐면 이게 뭐 아예 못 가게 하시는 분들도
1: 너무 있잖아요. 많죠.
2: 그렇죠.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3: 또. 근데 첫 클럽을 축하한다. 근데 이 28에 첫 클럽을 가는
2: 좀 늦은 거예요.
3: 늦었죠.
2: 늦었어요.

0: 그러니까 네. 아들이 착한 아들이네요.
1: 아니면 엄마 몰래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0: 근데 엄마를 저기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럼요. 처음 가는 겁니다.
1: 우리 아하. 엄마도 제가 클럽에 클자도 모르는 줄 알아요.
0: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1: 그거. 왜죠?
0: 그거는... 아니 어머니가 그러면은 그냥 믿어주는 것 같은데.
2: 그건 미리 씨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1: 아, 네. 그런 거 내가 속고 있나?
0: 엄마는 다 알고 있었는데.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일들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뭘 쏘고 있죠?
0: 사연을 털어놓고 다 함께 잡잡잡 잡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잘한다.
2: 오늘 너무 좋다.
1: 아주 착착 붙네.
2: 자 이어 이어지는 축하 무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발매된 연이연 아, 트롯 야생마의 신곡. 아 처음부터 이게 막 엄청 울부짖어가지고
1: 맞아요. 진짜 야생마 같아요.
2: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 한번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승태 연연 같이 감상할게요.

0: 잘한다 진짜.
1: 정말 애처로워.
0: 어머 너무 잘하네. 누구 친구야? 뭐 최근에 연연하지 않으리 질척거리지 않으리 예. 그런 뜻이잖아요.
2: 연연입니다, 여러분.
1: 네, 연연. 뭐 헤어지셨어요? 뭐 뭔 일이 있었다고요?
2: 나는 이별이 있었죠. 아. 이 나이 살면서 그 이별을 모아.
1: 근데 약간 진짜 이별 후 약간 그 슬픔을 달래러 노래방 가서 막 울부짖을 것 같은 그런 노래.
0: 그렇죠. 너 노래다. 진짜 너 노래다.
2: 그런 이별을 또 얘길 수도 있고 뭐 인생의 어떤
1: 그러니까 인상일 수도 있고.

0: 돌아보면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1: 아니 우리 박상한 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갱년기 아저씨 연연 듣다가 눈물이 납니다. 아저씨.
1: 그리고 또
0: 임경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버님도 좋아하시죠.
0: 임경님 님께서요. 이 곡은 승태님만 할 수 있는 곡이네요.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2: 그래요. 승태님만 할 수 있는 곡.
0: 그러면 안 돼요. 또 많이 다 불러주셔야
2: 아니 이제 아저씨들이 많이 그럼, 부르실 거예요.
1: 그러면 안 된대.
2: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실 거예요.
0: 아, 뭐, 많은 뭐, 분들이 자꾸 인연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연연입니다.
2: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으니.
0: 연연하지 않겠다.
1: 신태 씨의 쿠라리.
0: 이미리 씨 좀 슬픈 노래는 자꾸 이렇게 만들 거예요. 쿠라리가 뭐예요? 쿠라리가.
1: 아니 어제 어제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본격적으로 축하 사연 좀 몇 개 빨리 가볼게요.
0: 네.
1: 385 하나님께서
2: 어머 바로 위층 집 아주머니가 초인증을 눌러서 나갔더니 그동안 8년간 살다가 이사를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음료수 선물까지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분쟁도 심한데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너무 훈훈하다.
1: 그리고 물론 조금 낮겠지만 우리 385 하나님께서 좀 그냥 참으셨겠죠.
2: 그냥 그럼요,
1: 뭐
2: 그럼요.
1: 애들이 뭐 뛰어다니는데
2: 맞아요.
1: 하면서.
2: 아유, 그럴 수도 있지.
0: 맞아.
2: 진짜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조금의 이해와
2: 맞아요.
0: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로의 이렇게
2: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0: 그럼요.
2: 거죠.
0: 그럼요.
2: 저는 진짜 실제로 저희 옆집에서 피아노 연습 밤에도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자장가 삼아서 듣고 어느 날은 좀 피아노 실력이 늘었더라고요.
0: 잘 쳐요.
2: 잘 쳐. 그래서
0: 거지.
2: 어머. 제 실력이 좀 는 것 같다고. 그냥 그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0: 그럼 실력이 좀 늦신 것 같아요.
1: 다음에는 왼손을 좀 더 신경 쓰세요.
0: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 체크를 좀 해주세요.
2: 아 체크 듣고 있다고.
0: 음대생이잖아요.
2: 듣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줘야겠다.
1: 우리 4532님께서는요.
0: 네, 4532님께서 뒤늦게 에어컨 청소 예약했거든요. 지금 성수기라 꽉 차서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사장님이 연락 왔어요. 한 팀이 취소돼서 오늘 시간 되냐고요. 마침 시간이 돼서 오늘 에어컨 청소하게 됐습니다.
1: 이거 행운한데.
2: 이건 진짜 행복.
1: 진짜 행운한데.
2: 진짜 여름의 행복이다. 쿠라리.
1: 요새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2: 맞아.
1: 다들
2: 맞아.
1: 에어컨 키고
0: 틀었어요?
1: 아, 전 틀었죠.
2: 벌써 들어요?
0: 안 들었어요?
2: 난 안 틀었죠.
1: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그러면
2: 어머.
1: 이제 땀나 있어요.
2: 네, 그래서 어제 처음 들었다.
0: 아, 내 같은 건 아니고 친구가 와가지고 덥다면서 틀었어. 아직 안 틀었.
1: 나도 안 틀었는데 이러면서. 재밌네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축하 사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도 함께해요. If you can use some exotic booze, there's a...
3: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people 신승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밀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구독자 21만 3천 명에 빛나는 손트럭 너튜브 아 실시간 중계 중이고요. 이왕 들어오신 김에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좋아요랑 알람 설정.
2: 아 근데 해주세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젠 좀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1: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2: 아 그런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2: 확인차 한번 네. 여쭤봤고요. 예, 예, 예. 자 우리 본격적으로 축하 사연 아직도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0: 네, 아직도. 네. 아직도.
2: 근데 축하 사연들 만나보기 전에 우리 막간 퀴즈가 있죠.
3: 이리 오너라 치킨 두 마리 교환권 준다.
2: 이야 이거 치킨 두 마리 교환권은 너무 마리다. 좋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번 네. 주 금요일 단오를 맞이해서 단오 축제에 갔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에 참가했을까요? 자, 과연 어떤 축제일지 어떤 행사일지 노래 시작합니다.

아, 과연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번 주 금요일 단오를 맞이해서 어떤 축제를 갔는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잘 들리긴 했는데 네. 잠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이대 조금 더 빨리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갑돌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아마 아주 큰 힌트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것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정답자 5명 뽑아서 치킨 2마리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정답 받는 동안 이미리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줬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네요. 임현정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 국악 마스카라. 인형 우리 이미리 씨가 부릅니다.

0: 그 여자의 마스카라 나를 울리려 하네. 아우.
1: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울 뻔했다.
2: 왜요?
1: 그게 아니라 너무 그 표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3: 그 여자의 마스카라.
1: 그 여자의 마스카라. 승자 때문에 울 뻔했어요 진짜. 굉장히 마스카라가 젖을 뻔했어요 정말.
0: 지금. 눈을 거의 뒤집어 깠습니다. 네,
2: 그랬는데. 마스카라를 이렇게
0: 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눈을 하는데 왜 입은 왜 그렇게 하죠?
4: 원래 그렇게 법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아이, 참 신기해요.
1: 진짜 신기해요.
0: 마스카라 할 때 왜 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중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참 신기해요.
1: 참 신기하다.
0: 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민희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단오 축제에 갔다가 이것에 참가를 했는데 모래판에서 삿발을 잡고 들배치기, 대치기, 밭다리 감아돌리기 뭐 기술을 펼치는 것 이것은 바로
5: 만세 씨름입니다.
0: 아, 씨름이었습니다.
1: 네, 7142님, 6318님, 3608님, 이호신님, 조혜리님 축하드립니다. 치킨 두 마리, 두 마리 갑니다. 안내 문자 받고 기다려주세요. 안내 문자.
0: 야, 아니 두 분은 그래도 이 국악을 하셨으니까 이 단오 축제 많이 다녔.
1: 단오 축제 많이 다녔죠. 네.
0: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1: 단오 분위기예요.
0: 단오 분위기예요.
1: 네, 네. 주렁 깨고 네. 네더이 사가라 네. 이런 거 하고. 네.
4: 네. 거짓말하지 마.
1: 아, 진짜로.
2: 아 근데 원래 단오 씨름대 강릉 단오니까 네. 네. 제일 크잖아요. 거기 씨름대회가. 네. 거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씨름대회 너무 재밌어요.
1: 아 씨름대
2: 씨름을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진짜 네. 재밌어요. 아,
1: 그리고 그러니까... 씨름 선수분들 너무 멋있어.
0: 멋있어요.
2: 네. 갑자기.
1: 아 진짜로. 제가 씨름 선수의 아 씨름 아, 거기 장사에 노래를 네. 부르러 갔어요. 네. 근데 씨름 선수분들이 너무 너무 정말로 너무 좋으세요.
2: 요즘에는 특히 옛날 같지 않잖아요.
0: 요즘 씨름 선수분들은 몸이 다, 또 이제 보디빌더
1: 맞아요.
2: 맞아.
1: 반짝반짝거리고 몸이.
2: 반짝반짝거려요?
1: 진짜로요.
2: 반짝반짝거려요?
0: 반짝반짝거린다고요? 모래밭에서 반짝반짝거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모래가 반짝거리는
0: 거 해수욕장을 간 거 아니에요?
2: 모래가 여기 막 묻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아, 아 진짜 반짝거리세요. 뭐 바르고 하나 봐요 이렇게.
0: 아, 땀이 났겠죠? 아,
2: 땀이겠죠.
1: 아, 땀인가 보다.
0: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 총명이 네, 없어지기 때문에
2: 총 맞은 것처럼 되니까
0: 총 맞은 것처럼 자 우리 축하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1: 네 0118님께서 둘째 학교 입학시키고 저도 직장 입학하려고요. 1차 합격 후 오늘 2차 2시에 면접 보러 가요. 미리 축하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2시면은 그러니까. 2차 면접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붙으셨습니다. 아이고. 미리 붙으실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20분 네. 후면 면접 들어가시는데
1: 20분 후에 직장이 생기시겠어요. 그렇죠?
0: 이미리 씨 축하해달라고.
1: 그러니까 미리 축하해주세요. 미리
2: 잘 보세요. 면접 잘 보세요.
0: 아, 그래, 합격 되실 거예요.
1: 되실 거예요. 합격 되실
2: 잘
1: 거예요.
2: 웃으세요. 웃으면은 또 면접은 또 일단 50% 먹고 갑니다.
0: 아,
2: 웃으면서
0: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1: 네 정말로 진짜
0: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계속
2: 네, 그랬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해주시면은
0: 아니
2: 뭐, 일단 플러스 점수가 있죠.
0: 아, 플러스 예, 점수 플러스.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0: 불을 꼭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관, 면접장 가가지고. 어, 이게 그...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네. 사람이 면접을 다 보고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는 습관처럼 그 면접실 불을 끄고 나갔대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은 절약정신이 적절하다 해가지고 합격을 했대요.
1: 와, 이런 걸 잘못 배운

0: 다른데.
1: 아, 고등학교 때 어떤 면접을 갔는데 그때 불을 끄고 나
0: 붙었대요.
2: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0: 붙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거지.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인상을. 아, 그럼 나갈 때. 나갈 때 안 그러면 처음으로 그냥 물어보세요. 아, 불 끌까요?
0: 아니.
1: 나가면서 너무 아니고, 꺼버리면 저 사람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불 끌까요?
0: 아니, 그게
1: 뭐.
0: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지.
2: 아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0: 절약 정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절대 저희 쪽으로 저희 탓하지 말아주시고요.
0: 이민희 탓이에요. 이민희 탓. 이민희가 먼저 말 꺼냈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본인 마음대로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자, 우리 성지은님께서
0: 성지은님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7주 만에 오늘 보조기 떼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머. 홀가분하고 너무 기쁘네요 하셨어요. 아유,
2: 이거 진짜 축하드릴 일이다.
0: 아유, 얼마나 7주 동안 그거를 말이 7주지.
2: 한 달 봤잖아요.
1: 진짜 답답해요.
0: 맞아요. 아유.
1: 아니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0: 맞아.
1: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
0: 그거 맞아, 끼고 있기 싫어서 계속 빼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면 이거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다 딱
0: 그러니까
2: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1: 아무것도 못해요.
2: 아무것도 못해요.
0: 너무 고생하셨다.
2: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0: 진짜 이거 축하드립니다.
2: 진짜로.
0: 너무
1: 축하드려요. 네.
0: 이제 자, 저 건강 조심하세요. 성지은 님.
1: 그러니까 이거 재활 잘해야 돼요.
2: 맞아,
1: 재활
2: 건강이
1: 잘해야
2: 최고인데.
1: 됩니다.
2: 항상. 예.
1: 우리 6709 님은요?
2: 아, 저는 남편 몰래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 들었는데 오늘이 만기 된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네요.
1: 이야.
2: 자기 자신한테 3년. 그 얼마야?
1: 자, 3년. 자, 계산해 보세요. 이미리 씨. 자, 1년에 몇 개월이죠?
2: 정도 된다,
1: 12개월이죠?
2: 20에 5만 원이니까 네. 75만 원. 75만 원.
1: 아, 와, 정말요?
2: 75만 원에다가 진짜? 3개월이니까 아, 3년이니까.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처음부터 일단 틀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냅두는 게 낫겠어요?
2: 180만 원? 그렇게 좀 그렇게 많 3년인데?
1: 3년인데
0: 그러니까 5만
1: 원씩이잖아요.
0: 12달이면 60이잖아요.
2: 아, 진짜 아,
1: 12달이면 그냥 60.
2: 1800만 원이래잖아요.
0: 5만 원씩인데?
1: 어?
0: 아니야.
2: 아, 저기가 붙어서 그런가 보다. 왜, 이자가 왜? 붙어서.
1: 아니,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0: 5만 원씩인데 아니,
1: 5만 원인데 왜 180이죠? 왜 그걸
0: 누가 1800이라 그랬어?
1: 어우, 우리
0: 누구야?
1: 누구야? 자, 180이 맞습니다.
0: 오,
1: 자.
0: 누가 똑똑해?
1: 근데 내가. 이런 게
0: 70 얼마라면 뭐 똑똑해졌어.
1: 저 봐. 한 1년에 12달이니까 그 5만 원씩이니까 75만 원에. 아니, 근데 이런 적금이 진짜 생각 안 하는 아, 옆에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0: 계산하세요.
1: 이미 틀렸어요.
0: 나가서 알려줄게요. 네, 말씀하세요.
1: 아니 근데 이런 그 목돈이 진짜 되게 기분 좋은 목돈이에요.
0: 너무 그렇겠다. 기분 좋지.
1: 그리고 또 어디다가 진짜. 쓰느냐 따라서 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내분 남편분 이거 어떻게든지. 아,
0: 왜냐면 이게 뭔가 느낌이 꽁돈 느낌이에요.
2: 맞아. 몰래 몰래.
0: 갑자기 180만 원이 목돈이
1: 엄청 좋아요.
0: 나 이걸로 뭐 하지? 이 생각만 해도
2: 그러니까.
0: 지금.
2: 우리 오늘부터 해요.
0: 네.
2: 오늘부터 합시다.
1: 우리 9389 님께서는요?
2: 아, 저는 65살 여성인데요. 스쿠버 다이브 강사 자격증에 이어 이번에 조종 면허 1급 땄습니다. 우와.
1: 야, 조종 면허면
0: 이거요? 이거 조종?
1: 그러니까 어떤
2: 배.
0: 아니 그거 배 이거
2: 아, 요트.
0: 이거.
1: 아니 그
0: 조종
1: 아, 근데 그게
0: 경기장 있잖아요, 이거.
1: 그게 근데 왜
0: 카누 이런 거.
1: 근데 그것도 면허가 필요하겠죠. 그 서서 하는 거나 막 이런 거.
0: 거기 가면 있잖아요. 조종 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1: 아니면 그냥 그 요트 운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보트
1: 운전.
0: 아, 그게 조종 면허예요?
2: 와, 멋있으시다.
1: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트 조종 면허를 이제 따시는 건데
2: 읽으면 좋은
1: 거죠.
2: 본인이
1: 이제 요트를 몰고 나가서 스쿠버 다이브를 하겠다.
0: 그 배 면허는 다른 건가?
1: 네, 그 배. 그 요트를 이제 보트 조정 면허.
2: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0: 너무 좋다. 그러면 자기 요트를 딱 개인 딱 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1: 이제 이거 두 개 다 따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요트 하나 사시면.
2: 아, 진짜 그러면 적금을 진짜로 한 달에 5만 원씩은 하셔야겠다.
1: 그럼 몇 년이죠?
2: 3년이요.
1: 3년 180만 원에
0: 요트 180만 원.
1: 알겠습니다. 아, 근데 65 여성분이신데 진짜
2: 그러니까.
1: 되게 재밌게 사시는 것 같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멋지십니다.
2: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으시다.
1: 우리 8136님은요?
3: 앞 텃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상추 하나 올리고 삼겹살 하나 올리고 쌈장에 마늘, 고추까지 얹어서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0: 얼 심고 수확해야 하나 벌써 설렙니다. 김다연의 굿샷 신청합니다.
1: 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2: 이거
1: 아, 진짜 맛있겠다.
2: 일단 상추가 잘 자른 거를 우리가 축하해드려야 아, 됩니다.
0: 너무 축하죠. 어,
1: 아,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게 우선이죠. 예, 예.
0: 상추 너무 좋아요. 날 우리... 더우면 다 녹아요.
1: 상추도 녹아요?
0: 다 녹아버려요. 날 더우면.
2: 죽어요. 죽어요.
1: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0: 예. 어. 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진짜 상추 녹아요. 이렇게 쭉 녹아 흘러내려요.
2: 아이스크림처럼이라고 얘기해. 그냥 녹아요.
0: 비슷해요. 그렇죠.
2: 죽어요. 시들어요. 어.
1: 아~
2: 시든다고 해서. 어, 우리 아 우리 총밀이 어, 아니, 오늘 좀 아쉽습니다.
0: 75만원
2: 75만원
0: 벌금 75만원 내야 됩니다.
2: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다연의 굿샷 듣고 오시죠.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0: 인텍스 제이전 수장 고향 가구박람회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눈만 마주쳐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러면서 공감해주는 이미리 신생태와 재미있게 떠들어 보았습니다.
3: 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4: 내 말이 그 말이야.
5: 내 말이 내 말이
4: 그
5: 말이야. 내 말이 내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이하동문.
2: 5 곱하기 12는?
3: 5 곱하기 12 뭐예요?
2: 75.
5: 2 곱하기 5잖아요. 근데 1랑 5랑 아니면
3: 0이잖아요. 75잖아요.
5: 틀렸다며요. 그 정도는 알아 제가.
3: 한번 입력된 건 또
2: 우리 신정혜님께서
5: 이미리님 때문에 웃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웃음 주시려 일부러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이하 동문이에요 진짜로.
2: 우리 승태씨는 이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정말 신정혜님이 이미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
2: 아 우리 유민정님께서는
3: 네 스탑 여기까지 미리 씨 지켜줍시다. 그러니까. 네 스탑 여기까지
2: 여기까지
3: 지켜줍시다.
2: 아 네. 근데 그만큼 약간 이 케미가 점점 더 뜨거워져서 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5: 몰라요
2: 때로는 우리가 이 축하 사연을 많이 못 소개해서 죄송스러울 때도 많아요.
3: 죄송합니다.
5: 근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은 또 확실하게 축하해 드려야잖아요 사연. 아,
2: 그렇죠.
5: 맞아, 뽑히신 근데, 분들은 맞아요. 확실하게
3: 맞아요.
5: 아주 질리실 때까지
2: 한 사연을 너무 축하를 많이 하니까 우리
3: 그래도 많이 해줘야지.
5: 많이 해줘야지. 우리한테 연연하지 않게
3: 더 하고 싶어.
5: 네 노래 가사 이렇게 우리한테 연연하지 않게. 연연하지 않게 해줘야죠.
2: 아유 그렇습니다. 네. 아, 신승태 씨의 연연 아, 신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실컷 마음껏 축하해 주셔서 네, 너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5: 그렇죠. 네.
2: 자 우리 끝곡 이 노래 어떨까요? 김연자의
5: 천하장사만
3: 만만세까지 아니야 천하장사만 해야 돼요.
5: 천하장사
2: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가지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 진입 시도가 시위대의 반발로 무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육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년 재선거 주장을 두고 자리 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장동희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거리에 따라 최소 15만 3,200원에서 최대 21만 5천 원 낮아집니다. 최단 거리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는 12만 3천 원에서 9만 2,800원으로 또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왕복 29만 4천 원에서 왕복 21만 7,600원으로 내려갑니다. 최장 거리 미국 뉴욕과 시카고 노선 등은 90만 3천 원에서 68만 8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주심에 우루과이 출신의 구스타보 테헤라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보험 중개인으로도 일하는 1988년생의 테헤라 주심은 2015년부터 심판으로 활동했고 2018년에 피파 국제 심판이 됐습니다. 테헤라 주심은 월드컵 남미 예선과 U20 월드컵 등에서 344경기를 관장하며 경기당 평균 5장의 옐로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심은 같은 우루과이 출신의 카를로스 바레이로, 니콜라스 타란 심판으로 결정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은 33도, 대전 광주가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월드컵은 매번 이변의 연속이다.
1: 그렇죠.
0: 이런 얘기 있잖아요. 특히나 이 첫 경기는 정말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1: 네.
0: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이변이라면 사상 첫 번째로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라고 하는 스페인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기록한 겁니다.
1: 와우, 이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퀴라소와 함께 월드컵에 첫 출전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48개 국가의 체제로 바뀌면서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었던 거죠.
0: 퀴라소라는 나라도 처음 들어봤는데
1: 그러니까요.
0: 카보베르데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근데 스페인의 정말 일방적인 공세였거든요.
1: 네.
0: 무려 7개의

0: 결정적인 찬스를 무실점으로 선방해낸
1: 어떻게 7개를
0: 이야, 카보베르데 골키퍼가 무려 40살이네
1: 네.
0: 이 40살의 선수가 7개의 선방으로 거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1: 이야 역시 마흔은 인생을 꽃피우기 좋은 나이인가 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경기를 직접 응원하러 오고 싶었는데 15,000달러 우리나라 아이고. 돈으로 2,270만원의 반환 보증금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0: 이게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도 이 돈이 없었다.
1: 너무 큰 돈이죠.
0: 이 골키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월드컵을 즐기러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왔다.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야, 이미 스페인과 0대0이라는 건 이긴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태극전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0: YB가 부릅니다.
1: 나는 나비.

0: 네. 지금은 누에 고치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1: 네. 예. 오늘도 힘내시고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받는 날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지 남겨만 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6: 도와줘요. 화끼라.
5: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십시오.
6: 네, 화끼라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민이 자. 있으십니까? 시시콜콜한 고민이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6: 네, 다 들어드릴게요. 근데 큰 고민은 안 돼요, 여러분. 이사를 언제 할까? 우리의 결혼을 언제 시킬까? 이런 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5: 주식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런
6: 내가
5: 건.
6: 들어가면 떨어져요. 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작은 고민도 좋고요. 큰 고민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주시는 분들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민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선물 드릴게요. 작은 것도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이남희 씨는 고민 없어요, 요즘에?
6: 아, 최근에 이제 고민이 있다면 예. 자꾸 늦게 자는 게 고민입니다.
5: 저도 그런데 요즘에.
6: 좀 빨리 자야 되는데.
5: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6: 저 맨날 TV가 혼자 켜져 있어요.
5: 아,
6: 저는 자고 있고요.
5: 보다가 잠드는구나.
6: 네. 자꾸 이게 드라마 보면서 OTT 드라마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아, 뭐 새벽 되면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 놀래가지고 TV 끄고 막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빨리 그 좀 잠 패턴을 다시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5: 그렇게 자면 그 다음 날 되게 힘들잖아요.
6: 맞아요.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배윤 아나운서 고민 있으세요?
5: 저는 뭐 그다지 큰 고민이 없어요.
6: 좋은 겁니다. 네, 뭐 아주 좋은 거예요.
5: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6: 그건 전 늘 하는 고민이죠. 전 예. 늘.
5: 아, 뱃살 좀 어떻게 뺄 수 있을까?
6: 오늘 누가 한약 얘기하던데. 예.
5: 아니 근데 오늘 뭐 유튜브도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잠을 잘 자는 것도
6: 그럼요.
5: 뱃살을 빼는 데 좋은 방법이다.
6: 되게 크대요. 붓기를 낮출 수 있어가지고.
5: 그러니까요.
6: 되게 크대요. 또 실패했네요 오늘.
5: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2시에 잤나?
6: 예?
5: 그랬거든요.
6: 고민이 많으세요? 왜 안 주무세요?
5: 오늘 7시 반에 일어났는데.
6: 와우, 부지런한 남자.
5: 아니 알람이 울리는데 안 끄더라고요.
6: 저는 알람을 항상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5: 아 진짜?
6: 진짜 개띠거든요. 집 지키나 봐요.
5: 우리 집 개는 그냥 자던데.
6: 아 제가 개보다 더 잘 지키고 있네요. 예. 그냥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서 약간 억울할 때가 있어요.
5: 근데 그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면
6: 네.
5: 나이가 좀 들면 밤에 못 자는 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6: 아,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겠구나.
5: 그게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아요.
6: 그러면 이게 잠을 좀 잘 숙면할 수 있는 방법 아시면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그런 건 이제 같이 공유해도 좋으니까 샵 2848번으로 함께하도록 하고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이런 노래 들으면 아주 고민이 싹 사라지죠.
6: 아, 이 노래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싹쓰리가 불러줍니다.
5: 다시 여기 바닷가. Yeah. 예예예 싹스리 인더 하우스.

0: 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1: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싹쓸이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온다고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천합니다. 대리운전이나 편의점이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해보세요.
0: 아, 자격증.
1: 아, 화개라 낮에 한 거 다시 듣기 강추하셨습니다.
0: 자격증 뭐가 좋을까요?
1: 그러게요. 어떤 자격증이 좋을까?
0: 아니, 저도 요즘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데.
1: 근데 바로 졸릴 수 있어요. 공부 시작하면, 그죠?
0: 아니, 그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그, 병원 동행하는 자격증 뭐 이런
1: 요즘
0: 것도
1: 뭐
0: 있더라고요.
1: 진짜 다양한 거 많죠.
0: 병원 동행사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예. 잠을 잘 자는 법 별거 없죠. 소주 한 잔이면 바로 깨꼬락 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비춥니다.
1: 어, 건강에 안 좋잖아요.
0: 이게 잠이
1: 술 기운에 주무시면
0: 잠이 안 올 때 술을 드시면
1: 네.
0: 그때 잠깐 잠이 올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가 깨거든요.
1: 그리고 의존하게 되고
0: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1: 예.
0: 이게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1: 아, 늘 드시는 거 아니죠, 3982번님. 자, 그리고 3283번님이 아까 문자 주셨고
0: 예.
1: 8744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0: 아, 햇볕을 쬐보라고.
1: 광합성.
0: 오, 그러네.
1: 낮에.
0: 아, 이런 이 얘기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0: 아, 2시간은 좀 너무 많이 쬐신 거 아니에요?
1: 행사가 있어서 우연찮게 2시간 쬐더니 그냥 푹 자고 몸이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0: 이남희 씨는 햇볕을 잘 쬐요?
1: 사실은 저희도 이 시간에는 늘 이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햇빛 쐴 일이 많이 없죠.
0: 저는 아침에 햇볕을 보지 못하면
1: 네.
0: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주로 골방에 있거든요, 제가.
1: 뉴스하고 퇴근하시기 때문에 갇혀있는 남자. 자, 지금 또 고민 주신 분이 있습니다. 9887번님이시네요.
0: 26년 사용한 오래된 에어컨을 그만 보내주고.
1: 근데 너무

0: 오래 쓰셨다. 너무 잘 쓰셨다.
1: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꼭 생명체처럼 얘기하시네요.
0: 아 진짜로?
1: 그만 보내주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인1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를 안방에 설치해야 할까요? 아이 방에 설치해야 할까요?
0: 아
1: 안방이 맞는 것 같지만 아이가 자기 방에 달라고.
0: 아 그러면 거실만 하세요.
1: 그러면 거실이야. 거실에 하나 하고
0: 네.
1: 안방에 할지 아이방에 할지.
0: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자 좀 주시죠. 저는 아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어느 방에다 에어컨을 다는 것이 맞느냐.
1: 저희 집이 이렇거든요.
0: 아 어떻게 하셨어요?
1: 거실에 하나가 있고
0: 예.
1: 안방에 하나가 있는데
0: 저희 집도 그래요.
1: 그렇죠?
0: 예.
1: 애들 방에는 없어요.
0: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막 속상해해요. 엄마 나 너무 더워 이렇게
1: 근데
0: 얘기하더라고요.
1: 근데 거기서 자보니까 여름에 진짜 더워요.
0: 근데 코를 위해서는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코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없는 방에서 멀리 간접적으로 쐬는 게 건강엔 더 좋아요.
1: 아니 이남미 씨처럼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코가 걱정이지만 방송 안 하시는 분이 코가 좀 뭐 문제가 있어도 시원하게 자는 게 더 좋지.
0: 직사로 쐬는 건 좋지 않아요.
1: 그래서 저는 안방에도 놓고 아이방에도 놔라.
0: 어? 아따 3인1.
1: 그렇죠. 3인1을 추천합니다.
0: 아 이것도 아무래도 또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저는 안방이요.
1: 아니 기왕 설치하시는
0: 부모가
1: 김에
0: 부모가 중합니다.
1: 기왕 설치하시는 김에 그냥 돈을 좀 쓰세요.
0: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대요.
1: 코인을 365일 24시간 하잖아요.
0: 장이 코인은, 안 끝나죠.
1: 그쵸? 신랑이 코인을 하는데 모든 정신이 코인에 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0: 어떡해.
1: 문제는 크게도 안 하고 1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짜치기도 하고 우짜죠.
0: 아
1: 코인 어플 지울까요? 제가 특별 용돈 100만 원 줄까요?
0: 어, 아내분은 조금이 좀 이렇게 재정이 괜찮으시네. 100을 딱 던져주실 정도로 나 너무 부럽다.
1: 제가 아 예상하건대
0: 네.
1: 특별 용돈 100만 원 드리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코인 합니다.
0: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바로 넣으실 것이다. 이러면은 28시간 볼 수도 있습니다.
1: 코인 어플을 지우는 건 별 소용이 없어요. 다시 깔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아내 입장에선 짜증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들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일확천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1: 아니 근데 이게 한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100만 원 정도니까
0: 그렇죠.
1: 만약에 그걸 1억으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아우 속이 답답하죠.
1: 이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 불안해져 불안해. 그거 다 날릴까 봐.
0: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도박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행복. 그렇군요.
1: 아 이거는 도박은 아니죠 로또가.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로또가 도박은 아닌데
0: 행복한 행운을 기다리는 뭐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안 하신다면
1: 이거를 막 10만원 20만원씩 사시는 게 아니라면
0: 이럴 바에는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낫지.
1: 한 만원 5천원 사시는 거예요.
0: 이 정도는 기쁨이 그 될 수 뭐.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군데 에어컨을 놔야 한다면 아이방에 하시죠. 아이방에 안 놓는 순간 아이가 공부 못하는 핑계를 에어컨으로 할 가능성이 99%거든요 내 방에서 더워서 못하겠어. 아 이렇다고요?
1: 제가 그래서 3인1으로 가시라고 하는 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0: 7148번님도
1: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할 때 문 닫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0: 아.
1: 저는 아이방을 추천합니다.
0: 제가 문 못 닫게 하려고 안다는 거예요.
1: 문을 떼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을 떼는 분이.
0: 제가 중국집 발 걸어줄 거라고. 다라라락 오는 거 아시죠?
1: 그 뭐죠? 그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0: 뭔데요?
1: 참교육.
0: 아 네.
1: 거기 보니까 문을 떼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리고 저는 어떤 TV에서 보니까 문고리 사이로 지켜보는 부모.
1: 아 그건 좀
0: 그렇지. 이거는 진짜 사생활 너무 침해야.
1: 그거는 그냥
0: 그래서 아이가 너무 싫다고.
1: CCTV를 다세요.
0: 예?
1: 그럴 땐.
0: 원룸으로 다 같이 가는 거 어때요? 다 원룸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야.
1: 요즘 그거 싸요.
0: 사준 게 없도록.
1: CCTV 홈.
0: 아휴 참 어렵다 그죠.
1: 홈카메라 있잖아요 홈카메라.
0: 아이들 몸에 홈캠. 열이 많잖아요. 아이들 방에 합시다 라고 해주신 분도 있네요. 아 이렇게 자제분들을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아니, 굉장히 많네.
1: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 말씀이 그냥 방이란 방은 다 다세요.
0: 옛날처럼 거실에서 다 같이 자요.
1: 저도 그럴 줄 알고 애들 방에 안 달았는데 아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이런 게 있구나. 어쨌든 뭐 행복한 고민입니다. 새 에어컨을 맞이하시고 그것도 26년간이나 쓰셨다는 건 저는 너무 행복한 고민 같아요.
1: 26년을 쓰셨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났나요?
0: 진짜 이거 복이에요 그죠?
1: 저희 집은 에어컨을
0: 이렇게 못 쓰는데
1: 입주할 때 달려있는 거였거든요.
0: 네.
1: 매번 기사를 불러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매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매년 부르는데
0: 너무 행복하신 거지. 26년 쓰였으면 3인원 하셔도 되겠다.
1: 그리고 요번에 에어컨 청소를 진짜 기사를 불러서 했거든요.
0: 네.
1: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0: 너무 더러워서?
1: 너무 더러워가지고.
0: 맞아요. 진짜 에어컨은 이것 때문에 기관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우리가 청소한다고 뜯는 거하고 기사분들이 뜯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0: 왜 전문인이 있겠습니까?
1: 뜯었는데 와 안에가 시커먼 거예요.
0: 아 저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켰는데
1: 깜짝 놀랐어요 진짜.
0: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 어쨌든 에어컨 또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대목인 기간이네요. 자 그러면 장민호 노래 한 곡도 같이 들을까요?
1: 대박 날 때다.
0: 합법적 로또 하시는 분을 위해 들려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학계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아 오늘 백의의 천사처럼 하고 오셨어요.
0: 아니 웬 마스크?
2: 네.
0: 갑자기
2: 저, 그
0: 온열 예.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1: 무슨 일입니까?
2: 제가 개띠거든요.
1: 얼얼얼.
2: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1: 아, 아니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아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코로나 때 간호사분들
1: 네.
0: 그 복장이에요 지금.
2: 저는 아, 지금. 무소속입니다.
1: 선거 끝났고요.
0: 아, 네, 선거 끝났군요.
1: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퀴즈 저희가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작가님 오늘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2: 네 오늘의 문제는 카피바라 에어코기 입니다.
1: 얘들 누구예요? 카피바라는 그 동물 아니에요?
2: 네.
1: 에어코기요?
2: 에어코기.
1: 웰시코기는 제가 아는데 에어코기는 뭐지?
2: 이렇게 두 개 준비해봤습니다.
1: 뭘로 선택하시겠어요? 두 개 다 잘 모르겠지만.
0: 둘 다 모르겠는데 카피바라 하죠 뭐.
1: 예, 네. 카피바라?
2: 카피바라 문제 갑니다.
1: 어, 웬일이야. 아파서 순종적이에요. 자, 카피바라.
0: 예, 동물이에요? 자,
2: 항상 그렇죠. 카피바라는 동물이죠. 항상 월드컵 때만 되면
0: 예.
2: 승부를 예측하는 점쟁이들이
0: 예전에 문어 있었잖아요.
2: 문어 파울.
0: 예. 아 걔가 파울이었어요.
1: 다 갔다면서요.
0: 갔어요.
2: 저 문어별로 갔습니다.
1: 아 그랬구나.
0: 아 문어별이 있어요?
1: 무지개 다리는 들어봤어요.
0: 그러니까 예. 자,
1: 문어별.
2: 파울이 예.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그 독일 경기 7개와 결승전 한 경기 승리팀 모두 맞췄어요.
1: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2: 모두 맞춰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0: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큰 수족관에 그 문어가 있는데 A팀, B팀 이 저기가 있어요.
1: 적어놓고
0: 그 적어놓으면
2: 네.
0: 그 문어가 이슉 내려가지고 이기는 팀한테 가요.
2: 들어가는 거.
0: 예.
2: 그 다 맞췄어요.
1: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2: 자, 그래서 문어별로 떠났기 때문에
1: 네.
2: 새로운 이제 동물 점쟁이가 나타나야 시점이죠.
1: 아.
2: 그래서 이번
1: 등장했습니까?
2: 월드컵에도 점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1: 네.
0: 아, 그게 얘네들이군요.
2: 이름이 점쟁이.
0: 예.
2: 물룩.
1: 물룩?
2: 물룩은 무슨 동물일까요?
0: 물룩이요?
1: 물에 사는 뭐예요?
0: 물룩?
2: 물룩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동물원에 사는 푸마.
1: 아~
0: 푸마.
2: 네, 고요.
0: 푸마면 아, 푸마.
2: 그러니까 월드컵 개막 전에 대한민국이랑 체코전을 예측을 했어요, 얘가.
1: 어, 진짜?
0: 대한민국
1: 뭐라고
0: 대 체코.
1: 예측했어요?
2: 그러니까 이 물룩이한테
0: 예.
2: 공을 이제 앞에 놔두고 한국이랑 체코 유니폼을 입은 이제 호랑이? 약간 요거를 두 개를 세워놓고 어느 쪽으로 얘가 드리블을 해서 가나
0: 어허.
2: 이걸 봤어요. 결과는
0: 예.
2: 한국 쪽으로 공을 드리블
0: 아, 진짜?
2: 해서 오. 한국전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게 경기 시작 전이었어요.
1: 와 점쳤네. 그럼 맞았네.
2: 우리와 같은 저죠. 멕시코 남아공 개막전. 요거는 이제 다른 점쟁이가 또 예측을 했는데
0: 다른 점쟁이?
2: 코끼리 아샨티.
1: 아샨티, 아샨티 이름이
2: 40살입니다.
0: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2: 얘도
0: 아, 아샨티는
2: 그 동물은 과달라하라.
0: 아 멕시코에 있는
2: 과달라하라가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이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리는 경기를 다 얘네들이 예측을 했어요.
1: 예.
2: 그래서 요 때는 멕시코를 골랐다고.
0: 멕시코를 골랐고.
2: 멕시코가 이겼죠.
0: 이겼어요.
1: 그랬네.
2: 지금까지 다 맞췄습니다.
1: 오.
2: 자, 그래서 이 과달라하라 동물들에게 이제 각 팀과 연결된 연관된 죄송합니다.

0: 3개에 걸려서 먹이, 유니폼, 상자, 축구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 승자를 이제 맞추게 하는 요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경기 뭡니까?
1: 우리 경기
2: 멕시코와
1: 아닙니까?
2: 대한민국의 경기.
0: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1: 예.
0: 요거를 또 점쟁이가 예측을 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2: 그게 문제예요?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제가 카피바라입니까?
0: 어, 맞습니다.
2: 아, 카피바라.
0: 카피바라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했냐? 두 팀을 상징하는 축구공 모양 통에 먹이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카피바라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는지에 따라서 승부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측을 했어요.
2: 아, 했어요?
0: 했습니다.
2: 어디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0: 자, 그렇다면 예. 문제입니다.
1: 네.
0: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카피바라들은
2: 예.
0: 어느 팀의 승리를
2: 예측했을까요?
0: 예측했을까요?
2: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군요.
0: 요게 문제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월드컵을 점치는 이 동물 친구들이 월드컵에서 이번에 멕시코를 예측했느냐, 우리나라를 예측했느냐.
0: 자,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긴다, 멕시코가 이긴다,
2: 비긴다.
0: 비긴 무승부다. 그러고 요거 스코
2: 아, 근데 고를 때
0: 네.
2: 무승부도 고르는 게 있어요?
0: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2: 아, 있어요?
1: 감히 이 카피바라한테 네.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긴 하네요. 지금 사진 좀 보니까.
0: 문어한테도 맡겼습니다.
2: 카피바라가 약간
1: 쥐 같은 애 있잖아요.
0: 큰 쥐.
2: 쥐 같이 생겼네요.
0: 귀엽게 예. 생겼어요.
1: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2: 귀엽다고요?
1: 그 키링으로도 지금 유명해요.
0: 아, 요즘에 인기 있어요.
1: 캐릭터가 인기가
2: 징그러운데요?
0: 아, 귀여워요. 자세히. 이게 만약에 스코어까지 적어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답자를 뽑아서 따로 선물 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그걸 맞췄으면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선물이 나가고요. 정확한 그 승부를 스코어. 예측하시면 선물을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주에,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 네. 네.
2: 이게 스포츠 토토도 아니고
0: 아까 도박 얘기나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1: 행복한 우리는 자, 예측이니까요.
0: 저희 상품 드립니다.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심 가득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누구를 예측했을까요?
2: 힌트곡이 있나요?
0: 힌트곡은 아니고 어차피 뭐 세 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2: 아, 네. 그렇죠.
0: 카피바라니까 예. 카피 카피 룸룸
1: 아, 카피 그 노래, 카피 룸룸 좋네요.
0: 이루어져라 우리의 승리.
1: 자, 최양락이 부릅니다.
2: 모래여정
0: 바람돌이

0: 네, 최양락의 모래여정 바람놀이.
1: 네, 듣고 왔습니다.
0: 궁금하긴 하네요. 아, 자, 카피바라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를 예측했는지.
1: 그렇죠. 과연. 자, 2016 카피바라의 선택은 바로.
0: 바로.
2: 무승부였습니다.
1: 와.
0: 무승부.
1: 근데 진짜 애국자가 너무 많으세요.
0: 트레몰로는 왜 친 거예요?
1: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문자가 진짜 많았어요.
2: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어느 쪽으로 가서 더 먹냐 이거를 했는데 예. 똑같이 다 먹었대요.
0: 아, 다 먹었다고?
2: 근데 약간 한편에선 카피바라들이
0: 그건 식탐 아닐까요?
1: 먹성이 좋아요, 걔들이. 네.
2: 멕시코 쪽으로 먼저 이동을 했다. 해서 멕시코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똑같이 다 먹었다.
0: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멕시코가 한 골을 먼저 넣고
2: 선전골을 넣고
0: 우리가
2: 동점골을
0: 넣어서 비기는 거지.
1: 이거 느낌이야.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 아닙니까? 자,
2: 대한민국과 멕시코전 스코어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네. 무승부 맞춰주신 분 한 분 발표할게요. 8683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아니, 정답이 무승부라고 해서 무승부로만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건 그렇죠. 카피바라가 예측을 한
2: 맞습니다.
0: 거고요.
2: 예측.
0: 실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 지금 똑똑하신 분들이 많네요. 무승부 쓰고 난 다음에 경기는 질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스코어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으로 질 것 같아요. 아,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네요.
2: 아니 근데 체코전도 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1: 저는
2: 이겼지
1: 질 줄 알았어요.
2: 이봐요, 이봐요.
1: 왜냐하면 신장이 기본이 190이라길래
2: 그렇죠.
1: 아니, 특히... 거기서 밀린다 생각한 거죠.
0: 특히 중국 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측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 네. 축구 그렇죠.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다 체코가 이길 거다라고
1: 질투죠 일종의.
2: 그렇죠.
0: 얘기를 했더라고요.
2: 자, 그렇다면 네 에어코기 문제 갑니다.
1: 도대체 이건 뭡니까?
0: 에어코기가 뭐예요?
2: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번 조별리그 네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로 올라갈까?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멕시코와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겠네요.
0: 1위로 올라갈지 2위로 올라갈지.
2: 그래서 요 저희가 속한 조가 A조죠? 네. 이 순위를 맞힌 동물이 있습니다.
1: 아, 이거를요?
0: 아, 이것도 순위 맞힌 동물이 있어요?
2: 예측을 했어요.
1: 뭡니까?
2: 이번엔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 있는 동물인데요.
0: 아, 미국이.
2: 이름이 에어코기.
0: 아, 이름이 에어코기.
2: 라는 외식코기종의 강아지입니다.
0: 아, 강아지.
1: 코기가 붙어서. 아. 왜 에어코기예요? 에어컨 밑에 있나?
2: 에어코기가 왜 에어코기냐면
0: 예, 날아다녀요?
2: 이 강아지가 미국 NBA 플레이오프 농구 경기죠? 예. 거기서 7차전의 모든 일정과 결과를 마쳤어요.
0: 아, 진짜?
2: 그러니까 에어조단 뭐 해서 아. 에어코기라는 오.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북중미 월드컵 A조. 저희가 A조죠?
0: 예.
1: 너무 귀엽다 얘.
2: 그렇죠,
1: 찾아보니까
2: 귀엽죠. 예선 결과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네. 자, A조에는 예. 대한민국, 예.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 있죠.
0: 예, 네. 있죠.
2: 그렇다면 요 에어코기가 예측한 A조 순위는 어떨까요?
1: 어, 순위가.
2: 자, 그 에어코기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예. 자, 이 뭐 지금 이남민 씨가 찾아보고 있는데
1: 너무 귀여워요. 예.
2: 주인이 계단 위에서 농구공을 던져줘요.
1: 예. 와.
2: 그러면 에어코기가 보통은 헤딩으로 이런 골을 네. 넣어야 되죠.
1: 너무 예. 똑똑한데.
0: 근데
2: 코로 볼을 쳐서 예. 각국의 국기가 붙은 바구니 안에 차례대로 요거 공을 넣어요.
1: 코기라 그런 건가요?
2: 그렇죠. 코로 톡 쳐서 넣는데 아. 요게 이제
0: 이 순서대로
2: 그러니까
0: 4위부터
2: 3, 2, 2 1
0: 그러니까 이렇게
2: 마지막에 들어간 그
0: 바구니의
2: 국기가
0: 뭐였냐?
2: 1위인 거죠.
1: 야, 이 주인은 돈 엄청 벌었겠다 이 영상으로.
0: 참고로 저희가 그 영상을 지금 방금 봤거든요.
1: 예, 지금 막 검색했는데요. 작가님은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알고 계셨고.
0: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위는 체코였어요.
2: 자, 그럼 3위 어딜까요? 3위.
1: 3위?
0: 그러니까 이 웰시코기 이 에어코기가 맞춘... 예측한 3위는
1: 어디입니까?
2: 남아공.
0: 남아공.
1: 어!
2: 자, 그렇다면
1: 문제 주시죠.
2: 자, 이제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남았죠?
0: 남았죠.
2: 자, 에어코기가 예측한 A조 1위는 과연 둘 중 어느 나라일까요?
0: 멕시코냐 한국이냐?
1: 지금까지 그쵸? 에어코기가 농구만 다 맞춘 거죠?
2: 그렇죠.
1: 이번이 축구 진출은 처음
2: 그렇죠,
1: 아닙니까?
2: 그렇죠.

0: 스코어를 예측했습니다. 자, 4위가 체코였고요. 3위가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 1위는 어딘가? 대한민국과 멕시코 중 어느 나라?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에어코기의 예측을 맞춰 주시면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2016 에어코기의 선택은 과연?
1: 근데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0: 그렇죠.
1: 야, 정답 지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러면
2: 광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0: 광고를 먼저 갈까요?
1: 네. 여러분 정답 주세요.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면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파워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2: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자, 이렇게 에어코기에게 마음을 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에어코기가 예측한 조 1위는 과연 멕시코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멕시코일까요? 작가님!
17: 네.
16: 정답은요?
17: 2016 에어코기의 선택은?
16: 아니, 왜 트램블로 쓰자는 거야?
18: 트램블로 왜 하는 거야, 이거?
17: A조 1위. 자.
18: 누굽니까?
17: 대한민국이냐, 멕시코냐? 멕시코냐, 대한민국이냐?
16: 바로! 바로!
17: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6: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군요.
17: 1위로
18: 뽑았습니다.
16: 에어코기가.
18: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예측한 겁니다. 강아지가.
16: 이 친구가 틀린 적도 있다 그랬죠?
18: 틀린 적이 있어요.
17: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플레이오프는 7차전까지 모두 맞췄는데 파이널은 조금
18: 결승전에서 틀렸어요?
17: 제가 봤을 때 간식을 좀 제대로 안 주지 않았나.
18: 아니
17: 포상을 안 하지 않았나.
16: 지금 어차피 결승전 아니니까 맞출 수도 있겠네요.
17: 그렇죠. 아. 저 예선이잖아요.
18: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경기는 못 맞췄네.
16: 관심이 없었나 봐요.
18: 아, 이거 확...
17: 저희 결승 아니지 않습니까?
16: 그럼요,
17: 지금.
16: 그럼요.
18: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데.
16: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믿음만 네. 저희가 가지고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자는요.
17: 네, 4848번님
18: 축하합니다.
16: 아,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해픈 우연님이 제가 안 보면 이깁니다. 그냥 이긴 게 확실해요. 아, 이번 주 금요일에 운전하느라 직관을 못 하게 됐거든요.
18: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기 틀어놓고 뒤돌아 앉아 있는 분들이
17: 그래요.
18: 있어요.
17: 왠지 내가 보면
18: 자기가 보면 안 된다고.
16: 이렇게 애국자야 마음들이.
17: 저는
16: 다들.
17: 채널 그렇게 돌려요.
16: 아 계속. 어쨌든 이번 금요일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2부 끝고 어떤 곡 들을까요?
17: 자, 이번 개막식에서 그 골든을 부른 이재와
16: 네.
17: 그 안드레아 보찰리.
18: 안드레아 보첼리
17: 같이 네. 부른
18: 지각장애인
17: 월드컵송
18: 성악가.
17: 그렇죠.
16: 맞습니다.
17: DNA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6: 아, 네. 이 곡 들으면서 양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8: 저희는 3시 5분에 다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국이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오문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까지 시국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시정 전반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정의 비전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제시하고 업무 보고와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가 어제까지 진행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시민 공개 추천은 자격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위촉될 전망입니다.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국제 유가가 내리더라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원유 해상 운송기간에 더해 원유 정제와 유통기간 재고 소진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기름값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500원대를 넘어선 높은 원달러 환율과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도 전쟁 이전으로의 기름값 인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0: 중소 중견 기업에는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이, 신규 투자 기업에는 촉진 보조금이 상향 지원됩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 재편과 나프타 수급 불안 등이 맞물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가 결함이 발견된 병영교회 하중 지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밀 재하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병영교는 최근 교량 받침 파손 등 일부 결함이 확인됐으며 북구는 이번 시험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필요한 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주민이 직접 신청해 점검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자외선에 대비한 외출과 온열 질환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가끔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는 엄마 살려줘 울부짖고 부모님은 내가 지켜줄게 외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영락없는 악당입니다. 물론 치료가 끝나고 아이의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악당도 기분이 다 풀리지만요. 치과의사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 구역의 악당 언제나 제가 맡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에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0: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여기 뭐할 걸 맥주 없어요?
1: 어머머 얘 너는 대낮부터 무슨 맥주를 찾니 젊은 애가? 어 출근 안 하니 너?
0: 아 가뜩이나 출근할 때 없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알콜로 마시려는 거잖아요. 무알콜 없냐고요. 요즘 무알콜이 대세인데.
1: 아유, 맥주가 무알콜이면 무슨 맛으로 마시니?
0: 어머머 주당이신가봐.
1: 그리고 너는 싹퉁머리 없게 어른한테 말 본새가 그게 뭐냐?
0: 아니 아줌마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세요. 짜증나 진짜 남의 인생에 신경 끄시라고요.
1: 어머머머머머 쟤 좀 봐 쟤 좀 봐. 아유 완전 싸가지가 바가지잖아. 아유 딱 봐니까 누구 딸인지 알겠다 너.
0: 와 내 말하는겨? 엄마 저 아줌마 완전 짜증나.
1: 어, 언제 왔대? 아유, 그럴 줄 알았다고요. 모녀가 똑같이 네 가지가 없더라고.
0: 아니 네 가지가 없다니 배준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요새 차가 취업이 안 돼가고 예민한데 건드리지 마소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 짜증나 엄마 여기서 내 백수인 얘기 왜 하고 그래?
1: 취업 안 된다고 대낮부터 맥주 찾지 말고 일자리 찾아보러 나가야지. 아우 아줌마 내일 오전에 딸 데리고 문수체육관이나 가보세요.
0: 아니 거기는 와가락하노 아직도 그저 뭐 공연 같은 거 하나 운동하라는 건가?
1: 문수체육관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대요.
0: 어?
1: 울산 지역 기업 100개사가 인재 채용하러 온다는데 무려 590명을 채용한대잖아요.
0: 엄마 가시나야 아니 내일 오전에 시간 있지? 아 내일 오전에 주식장 좀 보고 좀 누워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시나 맨날 들여본다더니 막 그 50만원도 없네 그거 오르겠나?
1: 엄마한테도
0: 아 좀... 그러니까 물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 진짜 짜다 더워 죽겠는데
1: 아유, 엄마한테도 그렇게 네 가지가 없네. 아유.
0: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1: 주식으로 있는 돈 까먹지나 말고 채용 박람회 가서 일자리나 좀 찾아보라니까요. 아우 내일 이력서 지참해서 가면요 현장에서 바로 1대1 면접을 참여할 수 있다니까 꼭 챙겨가시라고요. 알았어요?
0: 가스나 들었지? 내 단디 애가 이번에는 꼭 취업해갖고 우리 집을 나가거라 알았나?
1: 어우 모녀가 똑같이 생겼어.
0: 아줌마 퀴즈나 주세요.
1: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수체육관에서 무슨 박람회가 열릴까요?
0: 1번
1: 일자리 박람회.
0: 2번
1: 몇자리 박람회.
0: 잔인하네.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일자리 박람회냐 몇자리 박람회냐 정답 남겨주셔서 선물 갑니다.
1: 조영필이 부릅니다.
0: 고추잠자리.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러분들만의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2: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아사풀 시간입니다.
1: 자, 다 함께 공유할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주제는요?
2: 오늘 주제는 바로 제목에 계절이 들어간 노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있잖아요. 제목에 계절이 들어가 있다 싶은 노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계절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2: 그렇죠. 다 어울리겠네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절에 관련된 노래들 여러분이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2: 계절하면 여름.
1: 여름.
2: 여름에는 또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1: 듀스.
2: 여름 안에서.

0: 네. 네.
1: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0: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계절에 계절이 들어간 노래, 제목에 계절이 들어가 있는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계절이 들어갔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생각했는데
0: 네.
1: 계절이란 말이 들어간 노래가 있군요.
0: 맞습니다. 영케이가 불러줍니다.
1: 다시 돌아온 계절.

0: 네,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계절이 들어간 여름 노래도 많이 있네요. 3283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인디고가 부릅니다.
1: 여름아 부탁해.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돈들어돈 윤일돈입니다.
0: 윤일돈 씨는 요즘에 무슨 낙으로 사세요?
2: 아, 요즘 월드컵이죠.
0: 월드컵.
2: 아, 이게 새벽부터 아침까지 오전
0: 생방으로
2: 오후까지.
0: 보세요?
2: 아니 생방은 못 보죠.
0: 아, 생방은 못 보고.
2: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하이라이트 보는 재미가. 야.
1: 건강 챙기시네요.
0: 보통
1: 새벽에 보실만한데.
0: 조별 리그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첫 경기가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2: 그렇죠.
0: 그때 5시. 시작을 해야죠.
2: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3개 나라 겹쳐서 하니까 희망도 커지는 게 우리가 이제 한일 월드컵 했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0: 일본을 꼭 껴야 돼요?
2: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3개 나라 같이 하니까 우리는 멀지도 않아.
0: 아니 그냥 우리랑 북한하고 둘이 해도 되잖아요.
2: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자력이 안 될 것 같아 그 나라는. 그쪽은 자력으로 뭔가 하기 힘드니까.
0: 아, 시설도 그렇고 뭐 이런 거.
2: 돈 그거.
1: 야,
2: 아유.
1: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일돈 씨 요즘 월드컵 직접 뛰시나 봐요.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 더 남자다워졌다. 무슨 일입니까?
0: 요즘
1: 그래요? 조금 약간 그을리셨네요.
2: 나 이런 말 되게 기분 좋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는 뺀질하다는 얘기 듣고 애견남 얘기 많이 들었거든.
0: 아, 애견남.
1: 원래 그냥 약간 20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근데 남자답다. 뭐 약간 더 보완해.
1: 오늘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 진짜로.
2: 아니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요?
2: 차 운전하다가 보니까 왼쪽으로 햇빛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걸 차양말 안 내렸어. 좀 거칠게.
0: 약간 아수라 백작 같은.
2: 뭐야? 아수라는 또 뭐야? 아수라 공감하시는 분 계시나?
1: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있는 겁니다.
2: 그러게.
1: 자, 오늘의 토론 주제 발표해 주시죠.
2: 아이 교육할 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
1: 아하이.
2: 아니면 체벌은 안 된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죠. 요게 토론 주제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또 체벌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요 이야기까지 또 자제분들을 또 키워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2: 그랬습니다.
1: 여러분들도 또 자제분들 키우실 때 이야기 지금 또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윤일돈 씨 의견이 맞다. 배우나 아나운서 의견이 맞다. 이남미 의견이 맞다 하시면 또 같이 공감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0: 고민되는데요.
2: 이건 진짜 영원한 고민이야.
0: 고민돼요.
2: 그거 어릴 때는 그 내가 맞아봐서 큰 사람들은
1: 그렇죠.
2: 또 다르고 또 내가 안 맞아본 사람들의 고민이 또 다르고.
0: 삼교육 보셨어요?
2: 삼교육 봤지.
0: 보셨어요?
2: 이남비라고 내가.
1: 저는 사실 그런 장르 진짜 싫어요.
2: 좀 잔인하긴 하지.
1: 예, 괴로워요.
0: 아니, 잔인한 거 없어요?
2: 아유, 학교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니까.
0: 아니 근데 지금 견실성은 떨어지는데.
2: 좀 과하긴 하지.
0: 속은 시원하죠.
2: 속은
0: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1: 그렇게 속타는 일들이 요즘 많다는
2: 그리고
1: 거거든요.
2: 거기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걸 막아주고 해결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저 주인공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더 멋있는
1: 그게 결론입니다. 아,
0: 김무열 씨?
2: 김무열 되게 멋있더라고.
0: 김무열 씨 별명이 열무였대요.
2: 원래? 예.
1: 요즘은 허남준 씨죠.
2: 허남준이야?
1: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 토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체벌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 윤일돈 씨, 세 명의 자제분을 키워내신 윤일돈 씨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우리가 원하는 건 부모가 무서워서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아이죠. 체벌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 가장 쉽고 게으른 방법일 뿐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사랑의 매란 존재할 수 없고요. 아이는 매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폭력의 논리를 먼저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디고 부모로서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때리는 대신 단호한 규칙과 끝없는 대화로 훈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다.
1: 와, 단 한 번도 체벌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2: 저는 많이 했어요. 제가
1: 완전이야.
2: 제가 아이를 때렸는데 그 아이가 선생이 됐어.
0: 아, 진짜
2: 내가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1: 이게 무슨 참교육이야?
0: 몇 살까지 때려 보셨어요?
2: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때린 거를
1: 왜?
2: 아이도 기억하고.
1: 왜? 아 이거 그렇게
2: 엄마한테 대들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건데 아이가 그때 사춘기를 조금 접어들고 조금 약간 과하게 나가더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매를 들고. 제가 감정 없이 때린다고 했지만 감정이 들어가더라고. 때리면서 더 세게 때려. 내가 나 그런 거 느꼈잖아.
1: 둘째 셋째는
2: 그거를 보고 감히
1: 알아서
2: 아이들이 감히
1: 알아서 귀여워.
2: 오.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충격이었어. 둘째 셋째한테도.
0: 아, 애들도 귀여우래요?
2: 그래서 저 폭력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폭력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1: 아, 그럴 수 있다.
2: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든지 때렸다. 이제 이러면 아이들이 겁을 내는 게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0: 본인은 때렸지만 체벌은 하면 안 된다.
2: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
1: 그러면 윤일동 씨는 어떠세요? 맞고 예. 크셨어요, 아니요?
2: 야 이거 많이 맞았죠 우리 때는. 아 진짜 많이 맞았어. 그래서 봐봐 맞은 사람이니까. 폭력에 대해서 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폭력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1: 잘못하면
2: 내가.
1: 맞아야지.
2: 어,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아,
1: 좋습니다. 아내분은 절대로 그렇게 체벌을 하지 않으셨네요.
2: 그 딸 6명이 자란 집안이라서 그 장인어른이 참 물론
0: 6명이에요?
2: 딸만 6명.
1: 어, 딸만 6명이잖아.
2: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 성별은 남자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2: 뭐 그 어쨌든. 그래서
0: 예. 염색체상
2: 네. 근데 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다들 여자분 그걸로.
1: 맞아 생각하네. 옛날엔 그랬어 진짜. 그래. 말도 안 돼.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딸바보 배은우 아나운서는 아, 체벌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이신지.
2: 체벌 안 할 스타일이에요.
1: 진짜 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체벌에 관한 토론 들어갑니다.
0: 저는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1: 아 어릴 때요? 어렸을 어머니한테? 때.
0: 어머니한테도 많이 맞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1: 아 어떡해. 때릴 때가 어딨다고.
0: 저희 어머님이 때릴 일이 있으면 저희 아, 형을 시켰어요. 아. 쟤 좀 패줘라.
1: 체벌을 아. 넘겨.
0: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맞고 자랐지만 어. 형이나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어. 왜? 맞을 짓 했다?
0: 맞을 짓을 했거든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전혀 그 감정적으로
3: 원망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분명히 사랑의 매라는 거는
2: 있다.
0: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맞는 사람도 느낀다. 저는
1: 근데 지금 본인 얘기만 하셨는데 따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체벌 안 하셨어요?
0: 한 번 했습니다.
1: 아 다들 큰애, 경험이 있으시네.
2: 작은애.
0: 큰애.
1: 어 왜왜왜 왜, 왜,
0: 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땐가 1학년 땐가 모르겠는데 한 번 엉덩이를 한번 때리고
2: 매로 때렸어요 손으로.
0: 네, 매로 때렸죠. 엉덩이 아 엉덩이 아니 종아리를 때렸죠. 종아리를 때리고 밤새도록 약을 발라줬던 기억이.
2: 이야 배윤호 그려진다. 막 울면서
1: 본인이 더 괴로웠을 것 같아.
2: 그렇지.
0: 아니, 울었다기보다는
2: 그러니까 그 가슴을 아니, 알지.
0: 진짜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

0: 그 알아요? 큰 딸이 지금?
1: 아 기억하더라고.
0: 대박이다.
1: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손을 안 댔는데.
2: 근데 대단한 아버지들이시네. 아니면 네. 애들이 말을 잘 들었거나.
0: 이게 사람이 기질 차이가 있는 게 아주 그 맞은 것도 잘 맞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선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있어.
2: 잘 맞은 건 뭐야?
0: 잘 맞아가지고 기질이 예쁘게 바뀐 거야.
1: 아니, 저희 아~ 형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를 때린다면 항상 그 달래주는 과정을 거쳤어요.
2: 이게 중요하네요.
0: 잘하셨네.
1: 네가 왜 맞았는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2: 방치하지 않았다. 네,
1: 그리고 나서는 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가서 사 먹어라.
0: 당근. 채찍과 당근.
1: 끝에는 항상 맛있는 약간 그래서 마음. 약간
0: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까?
1: 약간 내가 강아지가 된 듯한
2: 느낌의 약 주고
1: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0: 아, AS 잘하셨네.
2: 자, 샵2848번으로 체벌 있어야 된다. 아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2: 네, 저의 의견.
1: 이남씨 아, 되게 궁금해요.
2: 네, 엄마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0: 이남이는 또 딸만 저 하나라서 안 맞고 켰어.
1: 엄마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2: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예. 네.
2: 저희 아버님께서 그 시대 교도관 출신이십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항상 질문은 뭐하다 왔어?
1: 예.
2: 어디 있다 왔어?
1: 예.
2: 라는 삿대질과 함께 언제나 체벌이 좀 강력하신 분이었습니다.
1: 진짜요?
2: 저는 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따불기도 했고요.
1: 그랬구나.
2: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제가 아버지한테 맞았기 때문에 아이도 때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맞으면 반감이 커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말로 죽입니다. 저는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말로 화를 내죠.
1: 근데 이남희 씨가 말을 진짜 잘하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말로 죽이는.
2: 저희 아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6학년인데 정치인들 이름을 다 외워요. 그 잘못한 정치인을 빗대서 훈육을 합니다. 너도 이렇게 될 거야.
0: 와, 다 공과 가가 있는데 근데 공과가 다 있는데
1: 그런 거
0: 모든 정치인들이
1: 내가 싫어하는 네. 사람 같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0: 싫어하지.
2: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약간 네. 뭐 이렇게 야한 농담을 하고 하려고 하거나 성을 알아갈 나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 넌 딱 그 사람이네. 라고 하면 다시 안 합니다. 네,
1: 저희 어렸을 때는 예이 김일성 같은 놈아 이게 제일 큰 욕이었거든요. 제일 큰 욕이었어요.
0: 야, 공산당아 뭐 이렇게.
1: 그런 거.
2: 옛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체벌을 안 해봤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죠.
0: 아, 그러네요.
2: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괜찮고요. 말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0: 아, 손바닥으로.
2: 부모도 사람인데 화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체벌은 해야 됩니다. 그 체벌에 감정이 생기면 안 되겠죠. 4901번님. 네. 굉장한 분 계시네요. 7142번님.
1: 체벌 필요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이.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0: 요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2: 그렇지 우리 어릴 때 맞고 막
0: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전에
2: 선생님도 많이 때렸어요 우리는.
1: 이게 우리 때의 용어로 바꾸면 네. 반쯤 죽여놓는다는
0: 그러니까.
1: 얘기라거든요.
2: 전 예전에 저희 반 남학생이 일반에서 맞기 시작해서 창문 넘어 10반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0: 그러니까.
2: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전에.
0: 마 올라가라 인마 올라가라 양말 벗어라 양말 벗어라 해가지고 야 발바닥을 또 때리면 더 건강에 좋다고 선생님 발바닥으로 그거 교편으로
2: 그리고 귀 이렇게 돌리는 선생님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2: 너무, 남자애도 구렛나루.
0: 아
2: 이거 너무 힘들죠.
1: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 해놓고 여기 넓적다리라고 그러죠. 여기를 그러니까.
0: 교편으로
1: 그
2: 하, 너무 아파. 그렇죠.
1: 마포자루 마포자루로 10대씩 때리고 그랬거든요.
2: 아니 근데
1: 그러면 목욕탕을 못 갔어요.
2: 어릴 적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 딸만 셋인데 첫째는 맞이를 안 때리고 막내는 막내를 안 때리고 제가 많이 맞았어요.
0: 아 중간.
2: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식은 절대 안 때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0: 이것도 또.
2: 제 자식은 상처 안 주고 싶습니다.
1: 그 둘째라시라는 거예요?
2: 네 둘째라서 많이 혼나셨다고.
1: 이래서 둘째들이 각 집에 보면 둘째들이 억울한 게 많아.
2: 서러움이 그랬습니다. 많아 맞아요.
1: 서러움이 많아.
0: 그리고 체벌을 받는 아이가 공포심의 코르티솔이라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네. 이게 분비가 과대가 되면 감정과 이성을 조절 라는 그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1: 무슨 연구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그래서
2: 그 정도로
0: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폭력을 쓰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손이 올라가는 거지.
2: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0: 먼저,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두엽이 이게 영향을 받은 거야 자라면서. 그래서 이 자식이 이러면서
1: 그러니까
0: 가장 먼저
1: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때리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2: 아,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올라갈 때가 꼭 있네요, 손이.
0: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런 거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손 이리 꼴.
2: 큰일 날라고.
0: 나도 모르게.
1: 아니, 부부 싸움 하다 손을 올렸다고요?
0: 그래서. 아니

0: 이렇게 된다니까.
1: 올리기만 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0: 아니 이렇게 내리니까.
2: 아니 아니 이건 때리고 안 때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0: 아 내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1: 왜냐면,
0: 그만해.
1: 왜냐면 언니가 너무 선생님처럼 하시니까 거기 발끈하신다.
2: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을 올려요.
3: 그러니까 집안에 아빠가 이러니까.

0: 시계 푸시는 순간 어.
1: 마이 마.
0: 죽는 아, 거죠. 죽는 거죠.
1: 뒷번부터 나와.
2: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아,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 그럼 맞아야 되는데 오늘. 오늘 왜 선생님 안 때리지? 어이 나 맞아야 편하게 자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 진짜.
1: 아니, 제 맞아 뭔지 알아요. 어.
0: 제 친구 중에 차라리 때리는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0: 왜 그러냐니까 두 시간 동안 얘기를 듣는 거보다
1: 아, 고역이거든.
0: 그냥 한 대 맞고 맞는
1: 맞아요.
0: 게 낫지.
1: 그리고 빽빽이 시키는 선생님보다 맞는 게 낫거든요.
0: 빽빽이가 뭐예요?
1: 계속 열 번씩 쏘는 거 있잖아요. 빽빽하게 쏘는 거.
2: 16절지에
1: 저도 두 대 맞는 게 낫더라고요.
0: 반성문 10장 써와 보다 그냥 10대 맞는 게 낫다.
2: 그게 아마 그때 말하고 두 시간 동안 떠들었던 분은 네. 이 학생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기회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한 선생님.
1: 아, 안 그렇죠, 때리려고. 그렇죠.
2: 어쨌든 내가 때리지 않으면서 얘들을 어떻게 훈육하려고 애쓴 건데 과목은 진도는 언제 나가셨는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1: 체벌은 입술로만 합시다. 어? 자녀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어머. 공부에 흥미 없다 싶으면 어머. 기술을 배우게 하면 됩니다. 어머. 아 이거 이제 마음을 넓게 쓰자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0: 아. 예.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럼요.
2: 공부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아.
0: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계속 공부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안 했잖아요.
1: 근데 지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0: 뭐야?
1: 제가 세 명의 엄마입니다. 아. 큰딸은 진짜 엄하게 체벌하면서 키워서 서울 명문대도 가고 제약회사 어머. 연구원으로 잘 나갑니다.
2: 첫째.
1: 둘째, 셋째는 어찌나 이쁜지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2: 어머.
0: 애들은 엄하게 키워야 돼요.
2: 그렇게.
0: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2: 근데 어머니 인생은 몰라요. 끝까지 살아봐야 돼.
1: 그렇지. 근데 이제 어머니 살아봐. 입장에서는 네. 둘째 셋째도 맞았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2: 근데 어쩌면 둘째 셋째는 과감하게 관두고 싶은 직장을 관둘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어머니 봤을 때는 돈 벌고 뭐 이게 월급 받아가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어쩌면 자기의 길을 자기가 행복한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둘째 셋째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나 생각이 들어요.
1: 그렇다면 이 세 명 중에 누구 딸을 택하시겠습니까?
2: 첫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첫째입니다. 어? 어쩔 수 없잖아.
1: 그래 다녀주는 것만도 고맙지.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부모가 돼가지고
0: 윤일종 씨는 첫애가 네. 서울 명문대를 갔잖아요.
1: 둘째가
0: 갔네요.
2: 네. 아, 예. 첫째가 그냥 자기 길 그냥 국립대 가가지고 임용고시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 되고 이런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1: 제일 고맙고
2: 둘째는 지금도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있어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얘가
0: 진짜 어울리지 않게 잘 키웠어요 멋지게. 애들을.
2: 그럼 대학까지 가고 싶은 것도 대학까지도 나가.
1: 아빠 닮았네.
2: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것도 연애를 해.
1: 진짜 아빠 닮았어.
0: 아빠 닮은 거예요?
1: 첫째는 엄마야. 아,
2: 근데 나는 공부를 못했지.
0: 그러니까.
2: 근데 둘째는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1: 머리가 엄마잖아요.
2: 그러니까. 야, 그거 참 좋더라. 그러니까 나는
0: 아, 머리는 엄마 닮는데요, 진짜.
2: 아, 그러니까 머리는 엄마 닮더라고 인생.
1: 난 어떡하냐?
2: 아우, 나는 효진이 괜찮아.
1: 수학 5학년 때 포기했나?
2: 아니, 나 괜찮다니까. 효진이 얼마나
1: 진짜.
2: 잘하는데.
0: 아니, 수학이 물론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1: 네.
0: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2: 아, 산수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하면
0: 대학 가는데도 그 필요 없는 과들이 많아요.
2: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1: 근데 이분도 힘드셨을 것 같아. 아들 셋 엄마. 아들 셋이 모두 7년씩 차이가 난대요.
2: 7년?
1: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들 엄마라 체벌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딸보다 더 섬세하게 키우고 어머. 있어요. 아들들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0: 아이고.
1: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2: 보통 들들들 해가지고 네. 목매달이라 그러잖아. 아이 세 명이면 남자들 세 명이면 근데 어머니만 아니네.
1: 오히려 부드럽게 키우고 있다.
2: 이런 분
1: 그러니까 꼭 아들 집에 체벌이 있다는 건 편견이에요.
2: 이런 거 좋아.
0: 요건 터울이 좀 많이 나서
2: 7년이나
0: 나니까
1: 아 서로 키웠나?
0: 아, 그럴
1: 아까 배은 아나운서처럼 형이 때렸나?
2: 엄마 안 보는 동안 첫째 형한테 많이 맞고 둘째 셋째가 건술 수 있어.
1: 그래서 엄마 저희, 앞에서 저절로 섬세해지는.
0: 저희 형하고 저하고 6살 차이거든요.
1: 비슷하네요.
0: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이 고3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맞을만하지.
2: 감히. 감이
1: 그러니까. 너무 어리네. 예.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고 등짝 스매싱 반드시 체벌은 필요합니다. 예.
2: 이게 쉽다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쉬운 방법은 맞아. 그리고 애가 불 앞에 갈 때는 등짝을 때려서라도 이 불이 무섭다는 걸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 이거 중요하다 생각해요.
2: 그러니까.
1: 예.
0: 아내한테 손을 올리는 건 하지 마세요.
2: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1: 이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손만 올릴 뿐이지 늘 제가 볼 땐 당하는 입장이십니다.
0: 절대로 손을
2: 손 올리다가 코 홉이잖아요. 네.
0: 그런 거나 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손 같은 거 올리지
2: 내가 마세요. 배윤호 같은 아내를 만났어야 돼.
1: 아저
0: 같은 아내를 만났.
2: 배윤호 같은 아내.
1: 왜 어떤 부분 왜또 갑자기 아내로 바뀌었어?

0: 얼굴 예쁘죠.
1: 무슨 얼굴이 예쁘잖아.
0: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맞고 자란데도 전혀 그런 데서 개치 않고
2: 예쁘지. 아니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이랑 결혼하실 거 아닌가요?
0: 아닙니다 저는. 저는 미안해서 못하겠어.
1: 아 미안해서.
0: 미안해서 진짜로.
2: 아니 핑계가
0: 너무 욕심이야. 너무 욕심이야 내가.
2: 하지만 아내가 먼저 떠난다면?
0: 결혼합니다. 다른 여자. 아니 나는 혼자 못 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2: 선배,
0: 그렇다고 내가 엔조이 하겠어?
2: 내가 갈게. 내가 노래하고 배은호 선배가 차해보고 우리 갈게.
1: 아 진짜 하려고?
0: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1: 그러니까 혼자 살아 그냥.
2: 이 주제 한번 해.
0: 도와줘 그러면 베이로가 도와줘 옆에서.
1: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2: 자 여러분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3: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2: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3: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2: 진짜 최고다.
3: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2: 와우!
3: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2: 우후!
3: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2: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3: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2: 진짜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재난 안전화 사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오늘 학계는 라디오 저희 토론 한번 해봤습니다. 체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길러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 윤일돈 씨 아내분은 오래오래 사시라고.
1: 다들 네, 아내분의 건강을 많이 빌어주셨어요.
2: 장가 못 가게. 네,
3: 저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 확률은 99.9%입니다.
1: 예. 100년 해로 하시길 응원하면서 네. 자, 오늘 체벌에 관련된 문자 주신 분 발표하겠습니다.
3: 7249번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식사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축하합니다.
2: 네, 윤희준 씨는 네. 애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1: 맞아요.
2: 애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3: 아니, 아내가 키우는 거예요.
1: 식사 안 해도 네. 배부르시죠?
3: 아, 요즘 배부릅니다. 아.
2: 그리고 진짜로. 애들이 윤일동 씨를 닮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말도 맞아. 잘하고
1: 위트도 있고 공부도 잘해.
4: 어이, 진짜 배윤호
2: 너무 다 이쁘고.
1: 진짜 이 선배는 무슨
2: 깜짝 놀랐어요.
3: 아, 나 진짜 이거 받는 바우처보다 이런 말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1: 아니, 저 무슨 목이에요?
3: 나 종신 패널 할게요.
2: 그럼 이번 주 바우처는 안 나갑니다.
3: 안 나가도 돼, 진짜로.
1: 진짜 안 받으셔도 배부른 분이에요.
3: 아, 진짜로 나.
1: 무슨 걱정이 있어 요즘. 예. 행복한 윤일돈 씨와 함께.
2: 아내분 싫어할 텐데.
1: 전혀 반대 이야기 체벌 이야기 해봤습니다.
3: 예, 예, 예.
1: 자, 연수맘님이 오늘 생일이신가요?
4: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 1069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3: 아, 청소 중에 듣고 싶다 그러셨나요?
1: 네.
3: 송가인의 검은 고야.
1: 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됩니다.

0: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천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정리됐으며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되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충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충북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분들이 원래 행사처럼 당대표 사퇴를 주장한다며 거의 자판기 수준이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두고 자리 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똑똑히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기업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

0: 뉴스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광주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그때 그때 다른 나. 미국 연구팀이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일 혹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던 일을 많이 기억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활발한 교류나 먼저 말을 건 일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 좋은 거에 끼어 맞추기. 이게 사람 심리랍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현철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가끔 여기 상암동 근처에도 마라톤 행사 관계로 차량 통제한다는 안내문 붙을 때 있잖아요.
0: 맞아요. 얼마 전에도 가양대교 쪽 그 통제한다고 무한도전 런이었나? 아무튼 아, 예. 예, 통제를 한 적 있죠.
1: 무슨 무슨 런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급수대에서 예? 천식 씨 너무 행복해하지 말아요.
0: 뭔데요? 뭔데요?
1: 술을 주는 마라톤 대회가 있대.
0: 급수대. 진짜로?
1: 자,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0: 비행기표 알아보면서 들을게요. 그래서요?
1: 프랑스에서 열리는 메독 마라톤입니다. 이 메독 프랑스 지명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와인이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1: 급수대 이렇게 탁 틀면 와인이 콸콸콸. 자, 문천식 씨 가서 달린다 안 달린다.
0: 달려야죠. 와인인데 무조건. 그러니까 달린다가 의미가 이제 몇 개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달려야죠.
1: 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저렇게 달리고. 자, 근데 조건이 조금 애매해요.
0: 뭔데요?
1: 기온이 30도 이상이야.
0: 아, 너무 더운.
1: 달려 안 달려?
0: 그러면 대회를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중반 코스 넘어가면 예. 굴, 스테이크, 치즈 이런 고급 안주를 줘요. 달려 안 달려?
0: 가겠습니다.
1: 근데 예. 코스에 자갈밭이 있어요.
0: 예?
1: 달려 안 달려?
0: 아, 제 발목이 안 좋습니다. 안 달리겠습니다. 예. 아, 저 살 헷갈리게 하네요, 진짜.
1: 근데 예. 6시간 30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답니다.
0: 그러면 마시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또 먹고 달리다가 걷다가 조심하다가 뭐 이런 축제잖아요.
1: 그렇죠.
0: 하긴 뭐 마라톤 대회가 기록이 중요하지 않은 대회도 있어요.
1: 그럼요. 네. 같이 모여서 달리는 데 의미를 두는 거지 뭐. 아, 이거 재밌다.
0: 가야겠네.
1: 이게요, 언제냐면 프랑스의 포도 수확철인 9월에 열리는데 참가 신청을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한답니다.
0: 아, 진짜로?
1: 경쟁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문천식 씨가 다 넘겨드는 거예요.
0: 전 세계 술쟁이.
1: 난리 나는 거지 지금. 나는 여기는 죽기 전엔 가겠다.
0: 안메스버크 이러면서.
1: 버스킨. 야, 버스킨 한다. 버킷리스트.
0: 그러네요.
1: 티켓팅이 진짜 장난 아닌 상황이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 조건이 있어요.
0: 뭔데요?
1: 본인이 알아서 주량 조절하는 건 필수, 기본값. 아,
0: 그렇군요.
1: 예, 이 건강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대요.
0: 이거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 낭만이라는 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낭만이에요.
1: 아, 멋있다.
0: 경찰서 앞으로 가잖아요. 이거 사건 사고예요. 예.
1: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한 끗 차이다.
0: 그렇죠. 그게 선을 넘지 않아요? 돼.
1: 맞아. 예. 이 낭만과 사건 사이에 간극이 좀 크다면 우리도 조금 예. 한숨을 돌리는데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더라고요.
0: 근데 술 평소에 안 드시던 정설에서 와인은 좀 드시니까.
1: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 이거 마라톤까지는 아닌데 프랑스예요. 이 포도 수확철, 그 와인 수확철인데 와인 농가를 이 기차로 쫙 도는 여행이 있어요.
0: 투어하는 거예요?
1: 기차 정거장마다 그 해에 생산된 자기 농장에 네. 그 와인을 들고 바구니에 넣고 메르시 보고 이렇게 농장주들이 따라주는.
0: 너무 좋다.
1: 거기 또 근데 농장주들이 그렇게 또
0: 잘생겼대요?
1: 잘생겼대.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0: 나도 가고 싶다.
1: 젊은 3세, 4세들도 있다.
0: 어이구, 어이구. 영농 후계자들.
1: 여길 안 가?
0: 영농 후계자.
1: 여길 가야지.
0: 정선혜 씨 9월에 휴가 드리겠습니다.
1: 난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농장주 1세랑 만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좋은 그 여행지나 네. 여행 행사들이 있다는 건 참 사람을 들뜨게 하지 않아요?
0: 세상에 재밌는 일이 참 많네요. 그죠?
1: 그죠. 가방을 쌌다 풀었다 막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도전해야겠네요.
1: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네. 아멜리에.

0: 예, 첫 곡 포터블 그루브나인의 아멜리에 듣고 오셨고요. 3277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아이고 프랑스까지 가요 문천식 씨.
0: 예예. 예.
1: 서울에서 사 드세요. 라고.
0: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거기 가.
1: 에이.
0: 알겠습니다.
1: 아니 문천식 씨가 프랑스까지 가면 지라 씨가 또 비니까 그게 싫으신 거예요.
0: 아유 그렇게 깊은 뜻이.
1: 에이, 그럼 그럼.
0: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 네. 황준기님이
0: 충북 영동에 와인 축제하던데요. 무료 시음회도 있습니다. 어? 천식 씨에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1: 여긴 저도 가고 싶은데
0: 영동 한 3시간도 안 걸리는데 여기
1: 그러니까 여기저기 축제가 진짜 많아 너무 그렇죠. 좋은 축제 많아 정말
0: 황중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해요 예. 오영숙님 마라톤 가면 막걸리 주는 데도 있어요 와우 파전이랑 먹을 거 이것저것 주던데요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와우 이게 보니까 상위 5% 상위 한 5%도 아니야 한 상위 3% 2% 정도만 네. 상금을 따거나 아니면 기록을 갱신하는데
0: 완주, 기록,
1: 예. 예, 굉장히 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나머지 한 95% 네. 97%는 추억입니다 추억
0: 그렇죠 예. 참여
1: 그리고 완주의 목표를 둔 분도 반절 정도고 예. 가족끼리 함께 하는데 으쌰으쌰한데 일을 두는 분도 많고
0: 그렇죠 저도 아빠지만 가족들끼리 예. 거기 참여하는 거
1: 맞아요.
0: 추억을 쌓는 거에
1: 제가 10km를 했더니 예. 한 5km 6km 지점에선 걸으세요 많이
0: 예,
1: 그래서 그 10km 갈 때 목표는 한 번도 걷지 않고 뛴다. 요거를 네. 목표로 세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근데 좋은 소식은요. 요즘 젊은 분들 정선아 씨 음주를 멀리하시고 그 운동으로 많이들 모임을 가지시면서
1: 그러니까 문천식 네. 씨가 외로운 거예요. MZ들이랑 술자리 꼭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MZ들이 다 네. 뛰러 나가니까
0: 운동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1: 혼자 왔어? 막
0: 이러면서 반말하는 순간 따예요. 그러면 안 돼요.
1: 혼자 왔어? 둘이 자, 갔어. 이러면서.
0: 가족이 함께 잘 달리기 위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어요.
1: 자, 부부 상담사 정다원 원장님이 오늘 함께해 주실 텐데요. 네. 3부부터 모실게요.
0: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퍼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젠타 코리아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올품
0: IS동서
1: 백조싱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2: 아, 잡초입니다. 잡초.
1: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3: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0: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4: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5: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3: 제목, 남자의 취미가 해로운 이유. 경기도에서 최은별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문천식 아저씨.
3: 네. 난 아저... 아, 예. 그럴 수 있어.
6: 저희 아빠는 사진을 정말 좋아하세요. 아빠는 구닥다리 카메라 한 대, 줌렌즈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 아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의 전속 모델이었어요.
3: 아, 우리 별이 오로로로로로. 아,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어, 웃어야지. 웃어야지. 웃어. 좋아, 좋아. 그대로. 오케이. 한 번 더. 자, 좋아, 좋아. 아이고, 귀여워라. 자. 그렇지. 자, 이제 정면 보고. 어, 긴다. 어, 나는 배추벌레다. 어, 긴다. 어, 가봐. 오케이. 아, 인상 쓴 거 좋았다. 오케이.
6: 어, 애기 소리 너무 이쁘다. 그렇게 자라면서 아빠의 사진 모델이 되느라 힘들었던 저는 다짐했습니다. 사진이 취미인 남자는 만나지 말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됐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사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7: 아, 미안. 식판 들고 있는 표정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지금 인상 쓴 거 좋아하다. 한 장 더. 오, 좋아.
6: 예, 얘도 사진이 취미래요.
3: 와, 신기하다.
6: 아, 남친은 대낮에 태양을 찍는다고 시커먼 필터 같은 걸 사더니 땡볕 운동장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겠다고 시장 한복판에 삼각대를 펴놓고 찍다가 렌즈가 박살이 나기도 했어요.
8: 아이, 통영이나 한복판에 누가 이런 걸? 누구 거야?
6: 어느 날은 번개 찍는다고 비오는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파트 안내방송을 타기도 했죠.
8: 아, 알려드립니다. 아, 금일 정신나간 학생 하나가 옥상을 배회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님은 속히 저 학생을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6: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남자친구를 아빠에게 소개한 건. 어, 인사 나누세요. 여기는 우리 아빠. 사진 취미셔.
8: 아, 예,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예, 최천식이라고 합니다.
7: 아,
8: 예.
7: 정수원식입니다.
8: 에, 그래요. 어. 네. 집이 어디예요?
7: 아, 저는 지라시산 쪽 동네. 예.
8: 아, 잠깐만. 지라시산이라면 그 출사 나가기 좋은 산인데.
7: 아, 예, 맞아요. 어, 거기 아세요? 어, 그 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8: 아, 내가 거기서 별 사진을 몇 번 찍었어요.
7: 와, 예. 와, 저도 거기서 사진 찍는데.
8: 에?
7: 아, 근데 저는 별 사진은 못 찍어요.
8: 아, 왜?
7: 에, 밤에는 산이 좀 무서워서.
8: 아, 그래요? 아, 내가 같이 가줄까요?
7: 오, 진짜요?
8: 네.
7: 아, 저 그러면 전화번호가.
8: 0210.
6: 이렇게 네. 두 사람은 서로 번호를 땄어요. 저는 소개팅에 따라 나온 사람처럼 멀뚱멀뚱 앉아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주 주말 두 사람은 야간 산행 출사를 다녀왔고 함께 밤을 지샌 후 급속도로 친해져 남친은 우리 아빠를 아버님 대신 선생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8: 그래. 아, 예. 선식 거 났구만.
7: 네. 예. 서점에 갔다가 사진 관련 신간 나왔길래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8: 아, 들어와.
6: 어?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 연락하고 오지.
8: 연락하고 온 거야?
6: 누구한테?
8: 나한테. 어, 너는 저 볼일 봐. 네 볼일.
6: 아, 뭐야?
8: 어, 선식군. 어, 내 서주로 오게.
7: 아, 예, 선생님.
8: 그래. 그때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예. 은하수 사진을 보니까 예. 이 은하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별의 궤적을 찍으러 갔으면 하는데.
7: 소름. 선생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8: 아, 그래?
7: 예, 그리고 그다음은 서리포구에서 새벽 안개 찍으면 어떨까 했거든요.
8: 맙소사.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7: 와.
8: 이 별 사진은 말이야.
7: 네.
8: 조리개 F2.8에 아, 샤타를 30으로 놓고 찍은 거야.
7: 아. 아,
8: 그래서 약간 흔들렸는데 이 대신에 말이야.
6: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저보다 더 잘 통했고 더 잘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남친하고 저는 자연히 관계가 소원해졌고
8: 에?
6: 그래서 우린 헤어졌어요.

0: 우리의 이별에 아빠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1: 뭐? 설수이야 헤어진다고? 아니 왜? 왜?
0: 아씨, 아빠 몰라서 그래. 맨날 사진 얘기만 하고 나한테 관심 1도 없어.
1: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
0: 우리요?
1: 아니 우리는 그저 사진을 사랑했다. 사진으로 세상 싫으면 잊었을 뿐이야 하고, 어? 그런 우리에게 왜 상처를 주어?
0: 우리 그렇게 아빠는 한동안 마치 선식이를 대변하듯 술로 보내셨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좀 지난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아우 뭐야, 너무 자주 울려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신자 프로필이 많이 익숙해요? 예, 맞아요. 1년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니, 나는 연락처도 지워서 없는데 이게 뭔 일이래? 아빠, 얘랑 아직도 연락해?
1: 야, 너는 남의 휴대폰을 보냐?
0: 아, 얘랑 연락하냐고. 이런... 1년 전에 헤어진 내 전남친이랑 왜 연락하냐고.
1: 아니,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0: 설마 만나는 거 아니지?
1: 어?
0: 아빠!
1: 몇 번 만났다.
0: 아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빠의 톡방을 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이 출사도 다녔어?
1: 아이, 그러면 어떡하니? 나는 렌즈가 부족하고 선식구는 집이 좀 부유해서 그런지 비싼 렌즈가 많아요. 심지어 그 비싼 렌즈를 나한테 빌려줬다고. 나는 그 렌즈로 사진을 찍어서 공모전에 입상을 했고, 어? 너는 관심 없겠지만 말이야, 이런 선식이를 우리 딸, 그러니까 너랑 헤어졌다고 해서 나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
0: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엄마는 아빠를 조용히 쳐다보셨죠.
1: 아, 왜 뭐 저 당신이 쳐다보면 어쩔 건데?
0: 당신 선택해.
1: 뭐를?
0: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팔든지.
1: 뭐?
0: 아빠는 진지하게 카메라 가방을 바라보시더니 저를 보다가 엄마를 보다가 다시 카메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2: 야, 진짜!
0: 그렇게 아빠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들어오셨는데 또 불길하게 울리는 톡 알림. 역시나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를 렌즈 빌려주는 착한 정작가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1: 아, 우리 정작가가 톡을 보냈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3: 선생님 덕분에 은하수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아, 혼자였으면 절대 못 갔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선생님 렌즈까지 제가 다 챙겨갈게요.
1: 아, 정작가가 이렇게나 선한 사람이야. 어? 봤지? 이 렌즈를 빌려준다고.
0: 네. 아빠는 집에서 쫓겨난 이틀 동안 제 전남친이랑 은하수를 찍고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 아빠 생신 땐 전남친이 아빠한테 렌즈도 선물했어요.
1: 다음 주에 주말에 나는 저... 그 반딧불이 그 촬영 갈 거야. 정 작가가 숙소 2인실을 예약해줬어.
2: 그래, 좋아. 로맨틱하네. 그래, 이참에 아예 가서 혼인신고해, 둘이.
1: 그 미친 결혼을 내가...
2: 뭐라고?
1: 아, 다녀오겠습니다.
2: 저런 미친...
0: 아빠에게 한마디 할게요. 그래요, 저는 남자친구를 잃었지만 아빠는 사진 친구를 얻으셨으니 됐습니다. 저 대신 그와 많이 행복하시고 단단한 우정 많이 쌓으세요.
1: 1216님이 예, 네. 사진 사연 들으니까 우리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집니다. 애기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취미가 그 사진 찍기였으니.
2: 근데 참 아빠 입장에서 렌즈 빌려주는, 네, 고가의 렌즈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1: 그쵸?
2: 이거 빌려주는 친구를 쉽게 놓지 못했을 거야.
1: 가장 고마운 사람이죠.
2: 근데 또 딸을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 아이, 걔가 무슨 양다리를 걸쳐서 헤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1: 그렇죠.
2: 뭐 이런 거.
4: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 그러니까.
4: 4936님. 사진 취미인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사진 좋아하셔서 사진 작가증도 가지고 계세요.
2: 5971님. 저 20년 된 취미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못 잃죠. 사진이 최고입니다.
1: 아,
2: 이분도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갈 분이시고
4: 다녀오겠습니다. 당분간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2: 근데 사진에 한번 깊이 빠지면 사실 이 사진의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대요.
4: 그런가 봐요. 임상준님도 예 맞습니다. 저도 사진이 취미인 사람으로서 카메라요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저희가 어떤 한 분야에 완전 미쳐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4: 맞아요. 맞아요.
2: 거기에 꽂힌 분들도 이해하기 힘들지. 근데 카메라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들 꽂혀 계시더라고요.
4: 이게 정말 멋있는 취미가 되죠.
2: 아이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4: 그렇죠.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아 아름다운 취미죠.
2: 아 나가는 거 좋아하는구나. 노숙을 해요 이참에.
4: 자 광고 듣고 올게요.
2: 왜 지붕 있는 데 자는 거야.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빠, 아니 1년 전에 헤어진 내 전 남친이랑 왜 연락하는 거야?
0: 아니 저 그게
1: 설마
0: 그,
1: 만난 건 아니지?
0: 아니 그 저 그 몇 번 봤지.
1: 아빠,
0: 그 선식군이 비싼 렌즈를 많이 갖고 있어.
1: 아빠.
0: 아버지 마음도 좋진 않을 거야. 아니면 나도 사고 싶은데 렌즈가 몇백씩 하니까.
1: 아니 아버지는 정리하려고 매 순간 마음 먹고 선식이를 만나면 쉽게 정리를 못했을 거예요. 끊어내야지.
0: 아버지랑
1: 끊어내야지. 네,
0: 전 남친이 카메라 때문에 절친이 된 사연 들으셨어요.
1: 그래서 약간 왜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되지? 모르겠다.
0: 그렇죠. 네.
1: 그 완전히 선식이가 진짜 나쁜 놈이라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0: 단순히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라면 굳이 그쵸. 아버지도 연락 안 할 필요는 없죠.
1: 지금 빨리 따님한테 딴 남자 친구 생겨야 돼. 그래야 아버지랑 선식이랑 더 이제 지란지교를 꿈꿀 수 있지.
0: 그렇죠. 네. 네.
1: 그러면 따님도 이제 쿨해질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경로로 친해지는 경우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요. 뜻밖의 우정.
0: 그렇죠. 네. 연예인 강남 씨 있잖아요.
1: 아.
0: 그 지하철 옆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랑
1: 아 맞아요.
0: 친해져가지고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가고 있대잖아요.
1: 그분 TV에 나오셨어요.
0: TV에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우연히 친해진 사람도 좋고요. 예.
1: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혼을 하실 잖아요.
0: 많이 하는
1: 예. 이제 꽤 하시는데
0: 그렇죠?
1: 그 남편이랑만 이혼을 했지 전 남편의 가족들하고 특히 이제 시누이랑 또 술궁합이 잘 맞아. 그럼 절친이야.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나쁘지 않았어. 그럼 추석 때 이제 좀 서로 또 인사하고.
0: 그럼 시누이 만나가.

0: 새 남자친구 상담도 하고.
1: 그렇죠.
0: 와.
1: 야, 내 동생보다 낫다. 강추 강추. 되게 소쿨. 어? 그럴 수 있잖아.
0: 야, 너 안 만날 거면 나죠. 이러면서 막.
1: 아니 사실 요즘 진짜 되게 쿨해졌어요.
0: 그죠. 아니면 또 어렵게 느껴지던 그 회사 사장님이랑 같은 가수를 좋아하면서 공연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1: 맞아 맞아. 네. 어, 사장님 그렇게 안 만. 르스라핌? 진짜? 대박. 이러면서.
0: 나 표 있는데.
1: 같이 가요. 그럼 이런 정말 완전 찐친 되는 거죠.
0: 그쵸.
1: 자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뜻밖의 요정 많이 보내시면 문자 소개되신 분에게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문어 크림도 얹어드릴게요.
1: 성시경의 노래 듣고 올까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이제 뜻밖의 우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텐데.
1: 8845님 거.
2: 전 시모랑 친해요. 이혼한 지 16년 됐는데.
1: 그러니까 남편분의 이모님, 전 남편의 이모신 거죠?
2: 네네.
1: 그분이랑 연락 자주 하시는 거예요?
2: 네, 그럼 절친이에요.
1: 어.
2: 그 이 정도면 그냥 친 이모랑 똑같은 거
1: 그런
2: 아니에요?
1: 그런 거네요.
2: 이제 시를 떼도 될 것 같아요.
1: 이모 이모 하면서 그죠?
2: 그죠. 어. 네.
3: 김치 담그러 와.
4: 아우, 저
3: 반찬도 해놨어.
4: 이번 주에 진짜 완전 이모 김치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3: 잘 됐다.
2: 갈게요.
4: 그래. 전 남편은 뭐 16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알 게 뭐야.
1: 그럼요.
4: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과 사람으로 우정을 다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1: 네,

0: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저도요. 예. 이지연님.
2: 전남친 여동생이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1: 네.
2: 전남친과는 헤어졌지만 전남친 여동생하고는 단짝 친구로 연락 중이에요.
1: 괜찮다.
0: 오.
1: 그렇죠. 전남친하고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동생하고 상관없는 거고.
0: 그렇죠. 이미 그 여동생분이랑 친구가 됐으니까 동갑내기.
1: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근데 입이 가볍지 않다.
0: 맞아요.
1: 우리 오빠 지금 누구 만났는지 알아? 왜 이렇게 안 해.
0: 그런 얘기 아예 없어. 네, 서로. 맞아. 암묵적으로. 그죠?
1: 그래야지 이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9441님. 중고거래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집에 놀러도 가고 그 집 아들 아도니아스. 예? 돌잔치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와이프 취업도 시켜줬어요.
0: 예?
1: 그 에티오피아 부부 정말 정도 많고 착해요. 아, 우리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우정들 만나는데. 우와. 아, 대단하시다.
0: 에티오피아.
1: 그 에티오피아 문화와 그 어떤 가족들의 이런 분위기를. 우와. 다 배울 수도 있겠다.
0: 대박이다.
1: 배워야 하고.
0: 아, 중고거래하다 어떻게 친해지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웃음 편지를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게 왜 안 돼. 중고거래하다가 사귀는 분도 그렇게 많은데.
0: 아, 그래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중고거래 앱이다 해서 중고거래만 하진 않더라고.
0: 오.
1: 그렇잖아요.
0: 정선우 씨도 요즘 그 중고거래 가끔 해요?
1: 저는 중고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1: 아.
0: 예.
1: 이거 가서 헌팅하라고? 중고거래 뭐 하나 들고 나와서. 되도 않는 거 하나 들고 나와서
0: 연예인 나와서
1: 안녕하세요 풀매하고 혼자 살아요 막 이러면서.
0: 아, 재밌다. 아, 생각만 해도 재밌네.
1: 아, 재밌다.
0: 아, 자, 누나 걸리는 게 제일 재밌어.
1: 아. 1930님.
3: 예, 저는 55세 회사 23년 남해에서 혼자 한 달 휴양하며 지냈습니다. 아,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서 등을 밀렸는데 현금이 없는 저 대신 돈을 내주신 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70세 되신 소녀 같은 선생님하고요. 남해 멸치가 며칠 전 왔어요.
1: 좋다. 아유, 사실 우리는 친구랑 하면 또래나 뭐 같은 직장이거나 같은. 네. 어떤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직위는 환경하고 또 별 상관이 없기도
0: 그러네요. 네. 15살 많으신 그 언니 같은.
1: 맞아.
0: 선생님하고.
1: 맞아, 맞아.
0: 이야,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딱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는 관계 같달까.
0: 그러게요. 네. 아, 새신병을 빌려주다니.
1: 아, 남의 멸치 좋아. 아, 남의 멸치 진짜 좋아요. 네. 맛있어. 김화정님. 팀장님이 너무 싫어서 회사 그만두는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다가 친해져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요.
0: 네?
1: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연락 오면 같이 욕해주고 그런답니다. 아우, 너무 바람직한 나이스.
0: 사장님은 관계. 떠났지만 새로 오신 분에게 또 팀장님 욕을 해주시면서.
1: 그러니까. 여보세요 언니 나야.
0: 언니야.
1: 아, 진짜 팀장 때문에 완전 빡. 아, 진짜 뚜껑 열래.
0: 여전하지?
1: 아, 완전 재수 없어 언니. 어떻게 견뎠어?
0: 그래, 나 미칠 뻔했다니까.
1: 아, 진짜 도른자 도른자 언니.
0: 도른자지. 내가 알지. 내가 제일 잘한다.
1: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 관계. 아우, 좋다. 직장 생활이 개운하게 되겠다.
0: 그죠. 만나서 맥주도 사주고.
1: 왜냐면 여기 같은 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이 얘기가 새나갈 우려가 없어요.
0: 그렇죠.
1: 진짜 이렇게 대나무 숲을, 나만의 대나무 숲을 만난 거야.
0: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또 알려주고.
1: 아, 그러니까. 김용수님.
2: 붕어빵 아줌마랑 친해졌어요.
1: 와우.
2: 제 얼굴을 보고서 참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 네.
2: 들어보니까 우리 친언니인 거 있죠? 네, 그러면서 말문을 뜨게 됐어.
1: 아, 언니도 거기 단골이구나.
0: 아, 신기하다.
1: 좋다.
0: 그죠.
1: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오며가며 서로 그 사고팔고 외에 안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따뜻한 일 아니에요?
0: 너무 재밌다. 근데 자기랑 똑같은 분이.
1: 네?
0: 여기 단골이시거든.
1: 아, 진짜?
0: 너무 비슷해도 분이.
1: 누구지?
0: 왼쪽 볼에 점 있고.
1: 어?
0: 얼굴 비슷해 두 분이.
1: 점 있어요? 단발머리 앞머리 뱅.
0: 앞머리 뱅하고.
1: 언니인데?
0: 어떻게 알아? 뭐라고?
1: 친언니인데.
0: 어머, 어쩐지 똑같다. 어머.
1: 제가 낫지 않아요?
0: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1: 네. 0543님. 와, 네. 이분도 레전드네요.
0: 왜요? 왜요?
1: 저는 이혼한 남편 여동생들과 1박 2일 놀러 갔었어요.
0: 야, 쿨하시다.
1: 네. 요새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이게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있었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은.
0: 그러니까요.
1: 시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 더 좋은 관계도 있으니까.
0: 시 하나 빼면. 네. 참 좋은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0: 예. 프랑스 찾을 거 없습니다. 예.
1: 갑자기. 3569님이.
3: 예, 진해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옆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이라.
1: 네.
3: 예, 현재 7년째 같이 낚시를 다닙니다.
1: 맞잖아요. 취미가 맞잖아.
0: 그렇죠.
1: 네. 네. 이것처럼 또 뚜렷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0: 낚시 친구 최고죠.
1: 최고죠. 네. 아, 진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혹은 사회에 나와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의외로 오래 네. 떨어져 있는 직위보다 내 동네에서 유감함으로 알게 됐다거나 그쵸. 뭐 오며 가며 뭐 진짜 아까처럼 중고거래하다 친해졌다거나 맞아요. 이런 직위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진심원 씨 노래 들을 텐데 이 진심원 씨한테 김범룡 선배님이 최고의 친구와 선배로서 되어줬대요.
1: 맞아.
0: 왜냐면 심원아 너 목소리가 발라드도

0: 아, 노래 좋아요.
1: 네. 네, 8820님이요. 예전 비디오 가게 하셨던 사장님과 좋은 비디오 추천으로 찐친됐습니다.
0: 아하, 하셨어요. 그래요?
1: 좋은 비디오. 예, 어떤 비디오인지 우리도 추천을 좀 받을까요?
0: 저도 이쪽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1: 그 비디오 네. 아닐 것 같은데? 제목 많이 다르죠.
0: 아, 누나하고 뭔지 알고 저한테 그 어? 비디오가 아니라 그래요.
1: 결이 다를 것 같아서
0: 그래요? 그냥
1: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결이 같으면 사과할게요.
0: 예예. 예. 예. 자, 만나보죠. 예.
1: 비디오통신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비디오통신원 김미순입니다.
0: 네, 전 빠지겠습니다. 예, 예.
1: 네, 김미순님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결혼하고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비디오 네. 가게를 자주 갔었는데요.
1: 네, 네.
2: 비디오를 빌리다 보니 다른 좋은 비디오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 사장님이랑 동갑이어서 말도 잘 통해서 친구가 되었고
0: 네.
2: 제가 어쩔 때 신호를 주면 친구가 실적 끼워주었답니다.
1: 아, 실적
2: 비디오를.
1: 아하. 그럼 문천식 씨 들어오세요.
0: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1: 비슷한 결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미수님.
2: 지금까지 비디오 통신원 김미수님이었습니다.
1: 아,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아, 감사해요. 예.
0: 김미수님.
2: 네.
0: 그 실적 그 친구가 끼워줬다는 비디오가 뭐죠?
2: 좀 입사스러운... 이름이 잘 없었고요.
1: 예, 이름이 없었군요.
0: 제목이
1: 예.
0: 없어.
1: 이름이 없었어요. 아하.
2: 네, 근데 이제 네네. 보고는 싶은데
1: 아하.
2: 남편 앞에서 보기는 좀 창피하고 아이들 있는 데서 보기는 좀

0: 그렇고 할 때 그렇죠. 친구한테 그냥 그때 좋은 영화 빌려오면서 아, 예, 예. 이름 없는 비디오를 빌려와서 아, 아이들 유치원하고 신랑 출근하고 나면 혼자 몰래 봤답니다.
1: 야, 그 사인 같은 게 너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두 분이 사인을 주고받았는지. 윙크?
0: 혹시 있어?
1: 아, 뭐가 있는지 목적어가 없군요.
0: 네, 예. 혹시 있어? 그러면 예, 예. 친구가 말 안 하고 그냥 음흠. 끼워줬답니다.
1: 어, 그 친구랑 나이도 좀 비슷하셨어요?
0: 똑같아요. 지금은 아이들하고 아. 유치원도 같이 보내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어. 지금은 뭐 제가 김치도 담아주고 어. 그러고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1: 아, 그 콘텐츠에 대한 공통점이 많으셨나 봐요. 그 친구가 추천하는 그 작품이 대체적으로 김미순 씨를 만족시켰나요?
0: 그때는 그냥 떨리는 가슴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만족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아하. 떨리면 좋은 거예요. 떨리면.
1: 아, 떨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네, 그럼 네. 떨림을 주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1: 자극이 거니까. 있다는 거니까. 아, 일단 뭐 예.
2: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1: 모르겠어요. 네네네. 우리가 뭐 알고 가는 길이 그렇지. 아니니까. 예, 예. 예. 어쨌든 김미수님, 문천식 씨가 네. 전례 없는 네. 반짝이는 눈빛으로 네. 지금 네. 라디오에 임하고 있습니다.
0: 그때는 서로가 좀 알고는 싶지만 하고는 보고는 싶지만 그렇죠. 쉽게 그런 걸 잘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그러니까 눈이 반짝거리죠.
1: 네, 네네. 그렇네요.
2: 어, 전문가는 참 좋은 겁니다.
1: 네. 네. 오, 지금 아주 네. 고무돼 있네요.
2: 좋은
1: 분위기가.
2: 친구를 만나셨네요. 그 사장님께 한마디 하실까요?
0: 어, 친구야, 너 때문에 많은 걸 배웠고. 좋은 구경 많이 시켜줘서 고맙다. 영원하자.
1: 네, 아우, 야, 영원해야죠. 팔도 관람을 시켜줬는데.
0: 네네네.
1: 네, 네, 네. 네, 그럼요. 아, 예. 아, 우리 김미수님이 세상 사는 네. 퀴즈도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2: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0: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천장지구. 네. 2번 시리. 3번 뽕.
2: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최근 한 6년간 들어봤던 뽕 중에 가장 발음이 명쾌했던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1: 네. 아, 정말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귀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팬인데 감사합니다.
2: 아우,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오늘 김미순 씨 팬 됐어요.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2: 우리 김미순 님께는 간편 세트랑 문어스 크림 얹어 보내드립니다. 드릴게요.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10: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0: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5: 낚였다.
14: 예. 비디오통신에 가장 많이 봤던 영화 정답은요?
15: 1번 천장지구. 아니 저희도 다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아니... 분위기 흐름이 그랬잖아요.
14: 네.
15: 와, 오늘 완전 반전이
14: 있었다고요? 네.
15: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 3번 오답 적으셨는데 네. 이 와중에 또 어떻게 이렇게 1번을 맞추시지? 손선영님, 윤소영님, 김선숙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4: 네. 아, 알겠습니다. 의외네요. 네. 네.
15: 예전에 그 REF의 성대현 씨가 네. 예술과 외술의 차이를 물어봤더니 딱 그 네. 얘기를 했었어요.
14: 뭐래요?
15: 예술은 통성명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고
14: 누군지 알아가니까.
15: 외설은 통성명 없이 사랑을 시작하는 거라고.
14: 그렇군요.
15: 노을의 노래입니다.
14: 예.
15: 청혼.
14: 노을 미안해요.
15: 왜?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5시 5분에 와요.
14: 예.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이 합의됐지만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반대해 결국 진입은 불발됐습니다. 앞서 오후 2시 10분쯤 국민의힘 중재로 체육단체에서 두 명씩 차례로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동행해 생중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진입 통로로 지정된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인 여성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버티며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 중재에 나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분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경기선관위 인사 담당자 두 명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점수 수정 때문에 불합격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지만 면접위원 동의 없이 점수 수정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6% 오른 8,696.55로 출발해 180포인트 약 2.11% 오른 8,72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48% 오른 1,039로 개장했지만 1.48% 내린 1,018.68에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5원 오른 1,511.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근처 17개 업체로 불이 번져 건물 25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460여 명과 무인 소방 로봇 등 장비 150여 대를 투입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해 국제개발 원조 축소 흐름 속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여국들의 공적 지원이 개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주요 7개국 등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가끔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는 엄마 살려줘 울부짖고 부모님은 내가 지켜줄게 외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영락없는 악당입니다. 물론 치료가 끝나고 아이의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악당도 기분이 다 풀리지만요. 치과의사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 구역의 악당 언제나 제가 맡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0: 쇼.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리는 코너 신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 이어질 텐데요.
1: 네, 오늘 상담해 주실 분은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씀 나눠주시는 분이죠.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2: 야, 이게 따뜻하면서 단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게 가능해요?
1: 그렇죠.
2: 자, 상담 필요한 분들 사연 기다릴게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립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1: 먼저 코너스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2: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네.
2: 예, 저희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 남의 집 경조사는 잘 챙기면서 정작 아내 생일 우리 애들 생일은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 남편. 어? 가족이니까 편하게 같이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뭘 요란스럽게 챙기냐고.
1: 아, 편하게 밥이나 먹으면 되지 가족이 좋다는 게 뭐야.
2: 어? 아, 너무
1: 뭘 그 요란스럽게 그거를.
2: 아, 요란하게 하고 싶어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각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1: 찔리는 분들 가끔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2: 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드릴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신젠타 코리아.
2: 저축은행 중앙회.
1: 환인제약.
2: 빅토스.
1: 청호 나이스.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오랜만에 만나도 정말 어제부터 다정다감하시는 예, 상담계의 따뜻한 힐러 네. 부부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정다원 원장님. 네. 아, 봄에 뵙고 여름이 네. 됐습니다. 그죠? 한 그러니까요. 3개월 만에.
2: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저는 잘 지냈습니다.
0: 살이 좀 빠지셨어요?
2: 아우, 어떻게 하셨어요?
0: 관리 금방, 중이시군요.
2: 아우, 눈썰미가 너무 좋으세요.
0: 제가 그쪽으로 좀 강박이 있어서 눈바디가 좀 예민합니다.
2: 아우,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조금 빠졌으면 조금.
0: 근데 뭐 네. 식단 하세요? 아니면?
2: 아, 식단 못합니다. 아, 네. 식단 못하겠더라고요.
1: 식사를 줄이는 건 쉽지 않아요.
2: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먹고 대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예. 운동이 사실 가장 정직하지만 더디기 때문에 네. 많이들 중간에 맞아요. 포기하잖아요. 네.
2: 그래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원장 만약에 네. 여름 나라, 겨울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에만 살아야 된대요. 어느 네. 나라 가실 거예요?
2: 아, 제가 예전에는 여름 네. 나라가 좋았는데 나이가 먹어지니까 이제 겨울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렇구나.
0: 네네. 여름에 조금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름은?
2: 아니,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네네.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오히려 겨울이 낫다. 네. 그렇군요.
2: 좀 따뜻하게 있으면 되니까.
0: 그렇죠. 겨울은 좀 움츠려드려도 되지만
2: 네네, 맞아요.
0: 여름은 좀 뭔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괜히. 저도 겨울나라가 좋지만 김천식 네. 씨가 겨울을 좋아한다면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멀리 가시고요.
2: 예, 아, 그런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1: 전혜원님께서 환영합니다. 원장님. 원재민 솔루션 들으면 답답한 속이 확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또 응원 문자 주셨어요.
2: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네. 어떤 표현은 없으나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고 깊게 각인이 되는 맞아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사찰 음식 같아요.
1: 맞아요. 건강한 말씀을 주시니까.
2: 원래 방송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다 자극적이면은 강강강강이면은 사람들이 네. 숨을 못 쉬어요.
1: 그리고 원장님 정선이랑 네. 문천식이랑 네. 이미 둘이 자극적이에요.
0: 라면 스프.
2: 그렇게 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불닭맛 소스.
2: 제가 그 뭔가 시간을 보낼 때 여기가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한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0: 아,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가 볼게요.
1: 네, 길을 막고 물어봐!
0: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 편을 들어주시면 돼요.
1: 오늘의 길막 사연 홈페이지로 문홍락님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결혼한 지 어느덧 35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아직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3: 아유, 나 왔어.
1: 오늘 좀 늦었네.
3: 아유, 비 오는 날은 꼭 더 막힌다니까. 운전하는 것도 정말 지친다 이제.
1: 아유. 그래 맞아, 쉬운 일이 아니지.
3: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주말 부부 하는 건 어때?
1: 뭐? 응. 주말 부부?
3: 주말 부부. 아니 뭐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1: 아내 직장이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인데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일도 일이지만 이 출퇴근길부터 힘에 부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렇긴 해도 저는 그 주말 부부라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내의 제안이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3: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산 지 3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젠 좀 혼자 자유롭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1: 그래 뭐 그래 뭐 당신 말대로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3: 왜 이래? 뭐야? 누가 당신 안 사랑한대? 그게 아니라 봐봐. 출퇴근 기름값 나가는 거. 그거 하나면 원룸 이렇게 구해서 집세도 낼 수 있고 그럼 나도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1: 아휴,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주말에 한 번씩 보면 서로 더 애틋해진다나? 뭐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60대 우리 부부, 주말 부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태껏 그랬듯 제가 원하는 대로 쭉 한 입을 덮고 같이 사는 게 좋을까요?
0: 근데 굉장히 특이하시다. 제 주변에 그 좀 연배가 있으신 남자분들은 주말 부부를 원래 원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1: 아 저는 네. 저는 우리 형님 마음 너무 이해하고 저는 예 저는 에이 부부는 같이
0: 말 시키면 해요 말 시키면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면 많이 의심해 사람들이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차분하게 호흡을
1: 아, 말도 못해 친해졌는데 아 진짜
0: 다급해 누 쫓겨나시 얘기하면 의심한다니까 예, 예. 예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의심을 안 사는
1: 아,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아. 예 예
0: 그래요 정당 원장님 죄송하고요 자 오늘 일단은 주말 부부에 대한 이제 부부의 의견이 갈리는데 자 오늘 길막 사연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 오늘 제대로 갈라질 것 같아요. 의견이.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1: 원장님 주말 부부 실제로 많이 있나요? 저는 주변에 잘 없어가지고.
2: 그 황혼에서 황혼 네. 됐을 때 주말 부부를 원하는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아 그래요.
2: 남편분들보다는 아내분들이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0: 그 아무래도 따로 지나게 됐을 때 생활의 어떤 편리가 조금 주어졌던 분들은 나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해지는데 그런. 기능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2: 아니 근데 여기는 네. 지금 사연이 60대 부부인데 아직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 부부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60대가 되면 이제
1: 정년하시고
0: 퇴직하시고
2: 조론을 하자.
1: 아 조론.
2: 아 그래서 좀 따로 살아보자. 아. 이런 제안들을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하시죠.
1: 아 그렇군요.
2: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주말에는 만나자는 거잖아요.
1: 아 조론이 아니고.
2: 그 조론이 아니니까.
0: 아예 보지 말자라는
2: 그렇죠.
0: 분도 계시는
2: 근데 이제 아이들 행사라던가 아니면 집안 행사라던가 이런 건 다 같이 하되 이제 공간만 분리하자.
1: 아 시대가 많이 변했군요.
2: 아유 엄청 달라졌죠.
0: 야 오늘 의견 굉장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샵 8001번 유료 문자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1번은요. 서로 좀 편하게 주말 부부를 한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나가면 아무래도 돈도 더 나가게 되고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살아야지. 전시기도 그렇지 하면서 2번입니다. 예.
2: 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문자를 기다린 동안 들국화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문천식 씨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1: 아유, 그럼요.
0: 매일 그대와.
1: 아 좋다.
2: 네.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죠?
0: 눈은 되게 슬퍼져.

0: 자,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1: 네, 네. 네. 재밌네요. 자, 우리 배심원들의 의견은 1번 주말 부부를 한다라는 쪽이요. 약 70%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저는 약간 반반 갈릴 줄 알았는데.
0: 그러게요.
1: 생각보다 압도적인데요.
0: 네.
1: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1번 주말 부부 한다 갑니다. 5321님. 요즘 밀키트 잘 나와요. 며칠은 불편하겠지만 온통 자유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으나.
0: 그렇죠. 네,
1: 밀키트 잘 나옵니다.
0: 그건 끝내주죠. 네,
1: 온통 자유래. 온통, 온통 자유란 말이 너무 네. 절박한 느낌이.
0: 그 사연자분이 60대 아버님께서는 혼자 이렇게 싫으신 거겠죠?
1: 그렇죠. 외롭기도 하고 네. 또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0: 그렇죠.
1: 네. 5183님.
0: 무조건 1번입니다. 숨 좀 쉬고 살자고요.
1: 여자분이에요.
0: 60대입니다. 숨 좀 쉬어요 우리. 전라도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1: 징한거. 징한거. 좀 나눠서 살자고.
0: 무슨 그러고 반찬을 찾아 싸요. 대충 해 드세요 좀. 그러면서.
1: 그렇죠. 7214님. 네. 좋으면서. 화장실 가서 웃을 거면서. 주말 부부하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아 선생님 뭐 지금 정보로 온 것도 아닌데 잠깐만 있어 보자 쌀 던지고 주말 부부해야겠어요. 주말 부부 해야 좋은 일 있어 이 집은 뭐 이런 거예요.
0: 네, 근데 젊은 아빠들은 뭐 축구도 가고 싶고 낚시도 가고 싶고 하겠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아빠들은 주로 집에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1: 근데 이게 네. 어느 한 단편을 가지고 주말 부부를 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뭐 상담을 하시면서 아마 그 케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조론이든 주말 부부든 그 누적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2: 아, 그렇죠. 네. 순간에 이런 감정이 그쵸. 생기는 거 절대 아니고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아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리적이든 이렇게 마음이 좀 지쳐 있는 거죠. 몸도
1: 맞아요.
2: 지치고 그리고 나이가 또 60대잖아요.
0: 그렇죠.
2: 정년도 솔직히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고
1: 그렇죠.
2: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왕복 차를 이동하셨으면 지칠만 하죠.
1: 맞아.
2: 저도 요즘 운전 잘 안 하거든요.
0: 그리고 또 60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가사노동을 많이 여자분이 부담하 하던 시대였고 그죠 예전에는
2: 아니, 그쵸.
0: 요즘은 아니지만
2: 요즘은 솔직히 30, 40대들은 거의 다 반반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하지만
0: 네네.
2: 60대면 아마 70대 그래도 잘하셔도 70대 30 정도 되지 60대시면 않을까
1: 60대시면 아마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실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2: 퇴근해서 와가지고 남편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치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0: 맞아요 운전을 하루 2시간 시간이니까
2: 그렇죠 마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1: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날 것이다 물리적인 네. 것도 있지만 조현주님은 아우 1번 남자는 여자를 정말 정말 귀찮게 해 하셨고 그 아버님이 좀 삼식이과신가 봐요.
0: 많이 드시.
1: 네. 사료 새끼를 꼬박꼬박. 네.
0: 아까 5716님께서도 저희도 60대입니다. 한 집에 있어도 하루 두 번 밥 먹을 때만 만나는 상황이에요. 주말 부부요 허세요.
1: 그렇구나. 예. 그래도 같이 산다. 우리 2번 고르신 분들
0: 30% 의견이죠.
1: 네. 2997님 왕복 3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가지고 엄살은 같이 사세요 그냥
2: 왕복 3시간
1: 따끔하시네
2: 쉽지 않네요
0: 전기차를 바꾸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1: 막히면 저희 집도 막히면 거의 왕복 3시간이거든요
0: 그렇죠 네.
1: 8471님
0: 집을 세놓고 아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같이 사세요
2: 그렇게 왕복까지 제안을 해주셨네
1: 그 아내분이 그 분리해서 살자고 이 아이디어를 내놓으실 건데
0: 원장님 이건 비추죠 비추
1: 예.
2: 아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0: 남편분 이사하는 거.
2: 네. 아니 뭐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네. 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아내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1: 진짜 싫어할 거
2: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느낌.
0: 아 그렇군요.
1: 여보 우리 집을 세놓고 아유 됐어. 내가 무슨 말을 해.
2: 그치.
1: 내 복에 무슨
2: 자유가 필요하신 걸 것 같은데.
0: 1호영님 제 설정인데요. 에 귀찮을 때도 있겠지만 짠하니까 같이 살아야지.
1: 아유 짠. 일생 지가 밖에 나가서 짠했지 뭐 나랑 뭐 짠할 일이 뭐가
0: 여보,
1: 있어.
0: 나는 오늘 저녁에 한잔 짠.
1: 가 우리. 빨리 가. 가려면 미적거리지 말고 가. 언제 있었어 언제 우리 집에. 약간 이런 느낌의 예. 티키타카가 예상되는. 4443님. 2번. 남편이 출근길을 좀 도와주심이 어떨까요? 주말부부에서 조론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0: 아, 주말부부 했다가 조론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라고 걱정도 하시네요. 선생님.
1: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지금 운전을 또 하시고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러 예, 모시러 가고 이러는 게 또 아버님한테 과연 우리가
2: 아이 그것도 쉽지 않죠. 예. 네. 불편하죠. 서로 불편하죠. 가는 사람도 또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죠. 네.
1: 자 우리 5670님 내 편의 때문에 주말부부를 하자고 그건 반대야.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2번 하셨어요. 각자 진짜 다른 의견들을 주셨는데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이 주말부부를 원하는 그 마음 이면에 네. 지쳐있는 그 상태 네. 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좀 목마름
0: 그럴 수 있죠.
2: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물리적이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남편은 그냥 약간 정서적으로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아,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네. 지금 60대잖아요.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 하니까 네. 만약에 주말부를 한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긴 하죠. 아.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로의 감정들도 좀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때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좀 지내다가 주말에 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정년을 하고 나면 그때는 또 꼭 같이 함께 하자 뭐 이런 약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그쵸. 보면 좀 애틋한 마음도 더 생기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0: 약속이 있어야겠네요.
2: 그렇죠.
0: 네.
2: 약속이 좀 있어야 안 그러면 맞아. 남편은 이제 아내가 그쵸? 떠나갈까 봐
0: 버려질까 봐 약간
2: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커져서 이렇게 마음이 네.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신다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잘 이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쿨의 노래 듣고 올게요. 점포 만보. 그래.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0: 시대.
1: 네,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음으로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은 홈페이지로 익명을 원하셔서 저희가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고요.
1: 예.
2: 남편은 30년 넘게 대기업을 다니며 해외 근무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요. 남편이 올 3월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당신 어디가?
2: 어? 아, 동네 언니가 공원에 꽃 구경하러 가지서 갔다가 커피 한잔 하고 오려고.
1: 아 참, 그 나가면 돈이나 펑펑 쓰지 뭐. 아이고. 그 힘들게 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건 쉽지. 아, 쉬워 아주.
2: 에이. 이렇게 빈정거리질 않나. 제가 감기에라도 걸리면요. 어, 감기인가?
1: 에헤이, 그 참 그 집에서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이 감기는 무슨 감기야? 어?
2: 정말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남편에게 의지하며 사는 부분이 있지만 남편과 중매로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저도 좋은 회사 다니고 능력도 있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워킹맘이 많지 않았을 때라 임신을 하며 퇴직을 했고 대신 두 아이들 잘 키워서 대학도 보냈고요. 남편이 종갓집 장손이라 1년에 7번 있는 제사도 제가 혼자 다 지냈습니다.
1: 아이고.
2: 그런데도 남편은요.
1: 아유, 뭐 당신만 힘들었어? 어? 나도 힘들고 다 힘들었지. 다들 그러고 살아요. 뭐 하자 유별더러 그렇게.
2: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참. 남편이란 사람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왜 이렇게까지 가슴에 못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제 나이면 애들 다 키우고 뭐 남편이랑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꿈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 현실이 전 진짜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 부부 어떻게 하면 더 대화다운 대화를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원장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아...
3: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들게
2: 듣기만 해도 너무 속이
3: 그러니까요.
2: 답답해지고
1: 남편분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셨고 주말 배부로 지내실 때까지 괜찮았는데 3월에 퇴직하시면서 자꾸 부딪힌다. 그 남편분의 말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3: 그러신 것 같네요. 보니까.
2: 남편분은 참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2: 예, 지금 남편분 지금 옳지 않아요.
1: 이 연기할 예. 저는 이런 연기할 때 살리고 예. 싶지 않은데
2: 예. 몸이 알죠.
1: 예, 살려야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니까.
2: 네. 몸이 아는 거야. 그런 감각을.
1: 참나.
2: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누가 이렇게 50대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계신 남편이 60대 초반 아니면 50대실 텐데
1: 그쵸, 그쵸. 예.
3: 그쵸.
1: 60 초반?
2: 아, 요새 네. 60대 초반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1: 그러니까 요즘 형님들 안 그러시는데
2: 근데 이건 저희 생각인데 상담 일선에 있으시면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가요?
3: 아까 우리 그 선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단호하지만 네.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실은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1: 그래요?
3: 그래서 저는 어떻게 딱 한쪽만 이렇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3: 물론 지금 이제 정희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이유가 다 있거든요.
2: 그래요?
3: 그냥 내면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 다 판단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할까 요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 5048님께서 아유 우리 집 박상호 씨랑 똑같네.
3: 실명까지 거론하셨어.
1: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2: 이분이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1: 자, 전화가 되었으니까
3: 속상하셨습니다.
1: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2: 나 그러니까요.
1: 네.
2: 자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아우 아니 50대 중반
1: 전화기를 잘못된 것 같은데요.
2: 엄마 바꿔봐요 빨리.
1: 네.
2: 어, 너무 예쁘시다.
1: 네, 우리 익명 김정희님으로 하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자 일단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니까 바로 상담사 선생님 그 정다원 원장님이랑 통화하시고 네. 아, 연결해서 인사하시고 바로 상담으로 들어갈게요.
4: 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정희님.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3: 네 몇 가지 여쭤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4: 네.
3: 우리 남편분이 올해 정년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4: 네.
3: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66년생이에요.
3: 66년생.
1: 그럼 61.
3: 그렇죠. 예. 네, 초반이시네. 그러셨구나. 네. 올해 3월에 정년퇴직 하셨다고.
4: 네네.
3: 네, 그럼 지금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4: 네.
3: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4: 네.
3: 그럼 두 분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4: 네.
3: 아, 그럼 같이 있는 시간에는 뭘 많이 하세요?
4: 각자 방에서 각자 일을 해요. 책을 본다든가, 네. TV를 본다든가.
3: 아, 그러시구나. 그럼 네. 혹시 남편분이 집안일을 좀 하세요?
4: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네?
4: 이제 퇴사를 하면서,
3: 네.
4: 당신도 놀고 나도 논다.
3: 네.
4: 그러니까 같이 이제 네. 가사 분담을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쓰레기를 비워준다든가 분리수거를 해준다든가 이게 다예요.
3: 아.
4: 유일하게 하는
1: 설거지
4: 게.
1: 빨래 청소 많이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0: 지금 문천식 씨 언짢아기 시작했어요 지금.
3: 그 부분에 있어서 정희님이 아 남편이 네. 그래도 안 하다가 이 정도라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그래도 네. 마음에 드세요?
4: 요즘 들어와서 이제
3: 그래도 조금. 그 부분이라도 하니까 좀 더 마음이 나으세요? 정인이 마음이?
4: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1: 네? 네.
4: 음식물 쓰레기를 비워놨더라고요.
3: 네.
4: 오늘 처음으로.
3: 아이고. 그래서 감동하실 거예요 지금?
0: 아이고.
4: 조금요.
3: 어떡해. 남편도 좀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4: 조금인데 이제 저는 항상 이 신랑이 얘기하건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3: 네.
4: 이 얘기를 항상 해요.
3: 남편이?
4: 네. 그 네. 대신 바뀌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좀 노력은 해보자.
3: 네.
4: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 예.
4: 신랑은 바뀌지 않는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3: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아니면 남편의 행동이 좀 바뀌길 위해서 정희님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4: 일단은 신랑이 제가 얘기를 하면 단답형이에요. 이걸 좀 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좀 길게 이게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아 그랬었구나 이게 되는데 했어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대화를 하자는 거야 싸움을 하자는 거야 이게 너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일단은 크게 뭐가 일어나면 말을 안 해요.
1: 싸우면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0: 둘 다요.
1: 두 분 다. 네. 우리 정희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0: 네.
1: 그러면 싸우면 혹시 밥은 어떻게 하세요?
0: 밥은요?
1: 네. 차려주세요?
0: 아니요.
2: 그럼요?
1: 그럼 각자 먹어요? 이게 싸우게 되면?
0: 싸우게 되면 이제 제가 먹게 되면 그냥 앞에 숟가락 젓가락 냅두죠.
1: 네.
2: 그럼 차려주시나요?
1: 그럼 밥을 차려주시네요?
0: 네. 먹는 거니까.
1: 아 네. 한번 네. 싸우면 이렇게 말 안 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0: 한 일주일.
1: 그럼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우리 정희님에게 나 어떤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1: 그런 적은 없고. 그럼 네. 우리 정희님은 남편분에게 어떤 걸 원한다 얘기한 적이 있나요?
0: 이제 해요.
1: 이제 해요. 처음에
0: 나는 예. 이왕이면 아 이런 상황이면 아우 샘 이제 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달라고.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0: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못 들은 척해요.
1: 아 그렇구나. 혹시 두 분만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0: 네.
1: 최근에?
0: 아니요.
1: 언제?
0: 외국에 있을 때.
1: 미국에 있을 때.
2: 아, 그때는 해외에 있어요? 근무하실 때.
1: 근무하실 때일 테니까.
0: 네.
1: 지금 이제 3월 달에 정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네. 이후에 같이 여행을 가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면.
0: 아니요, 없어요. 매일 싸워요.
1: 응? 매일 싸워요. 아, 여행 가기 한국에, 어려웠겠네요.
0: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네. 이제 결혼 한 26년 정도 됐는데 네. 한 달을 같이 산 적이 없었어요.
2: 아이고야.
3: 세상에.
2: 아,
3: 그러셨구나.
0: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정년하면서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1: 네네.
0: 아, 이제 아. 다 보이는 거예요.
2: 서로.
1: 그럴
2: 서로.
1: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원래 제가 이제 네, 우리 정희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0: 네.
1: 일단 제일 부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했을 때 부부 애착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일반 이제 두 분에게는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또 두 번째는 두 분의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고 하면 약간 결혼의 의무를 다한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경제적 의무를 다했고
2: 열심히 돈 버셨으니까.
1: 네, 우리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네. 각자 의무에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의무가 끝났어요.
0: 네.
1: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쨌든 이제까지 일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 어찌 보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거고 우리 아내분은 애들이 다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었고 이렇게 성장을 했을 테니 각자의 일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0: 네.
1: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럴 때 약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2: 예?
1: 각자 서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때
0: 네.
2: 그렇구나.
1: 이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인님만 힘든 게 아니고 남편도 네, 나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우리 아내는 나 없이 진짜 잘 지내네?
0: 서로 그런 생각해요.
1: 네.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실은 남편은 약간 비난하는 말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듣기는 어떤 말로 들리냐면 나 지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불안의 언어처럼 들려지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내를 계속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함께 정서적 연결을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3: 와.
1: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내분은 난 당신 없는 동안 어른도 모셨고 애들도 다 키웠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당신 할 자격 있어? 또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정희님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말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정희님 입장에서도 약간 방어 기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역할을 충실히

했고 열심히 의무를 수행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하. 그리고 지금 또 나이도 그렇게 50대잖아요. 60대잖아요. 네. 지금

0: 동의하시면 되잖아요.
1: 근데 그럼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죠.
2: 왜냐하면 여보 내가 고이지겠는데 이제 뭐 배가 없어. 그렇죠. 나 외로워. 도와줘. 이게 안 돼.
0: 자신심 상황.
1: 왜냐하면 그렇죠, 대기업에서 네. 꽤 오랜 시간 해외 근무를 하셨으면 사회에서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지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환경이 있었을 거고 대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맞아요.
1: 근데 집에 오니까 대접이 하나도 없죠.
2: 그렇죠.
3: 네.
1: 그리고 너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이러면서 서로가 네. 서로에게 자기 각자 해낸 것만 얘기하는 중인 거죠.
2: 아, 그런 거구나.
1: 그러니까 네. 아, 당신 너무 고생했어. 그동안 혼자 밥 해먹고 해외에서 낯선 곳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어. 내가 이제부터는 밥도 해주고 당신 옆에 있어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런 언어들이 필요하죠.
3: 아.
1: 다가가는 언어.
2: 와. 그렇구나.
1: 그런데 왜 다가오지 않아 하면서 화만 내지? 내가 먼저 다가갈 생각을 서로 하고 계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억울해.
3: 네.
1: 지금 30년 동안 계속 해외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지쳤어. 나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아. 친구도 없어. 이런 상태고.
2: 진짜 친구 없으시겠다.
1: 그렇죠. 그치.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나 30년 동안 당신 없는 동안에 애들 다 키웠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2: 제사 7번 하고 내가.
1: 당신 돈 벌어줬다고 나 그거 알뜰살뜰하느라고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 나 이것도 그치. 못해? 이러면서 각자의 그런 기분, 감정만 생각하고 있지. 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1: 그러니 지금 나이가 우리가 앞으로도 한 20,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3: 네.
1: 이 남편과 관계를 끊을 생각이 아니시고 함께할 네. 생각을 갖고 우리 정인 계신다면 네. 조금 그 사람이 비난할 때 같이 감정상에서 멀어지지 마시고요. 아 네. 당신도 그동안 고생했어. 그래서 당신 나랑 함께하고 싶구나. 이런 언어로 조금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 보세요. 맛있는 것도 좀 해주려고 하고 당신 그전에 많이 못 먹었지. 이거 김치찌개 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끓여. 이거 한번 먹어봐. 나 당신 주려고 이거 해줬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좋아요. 당신 자기야 내가 수영장 다니는데 되게 몸이 좋더라고. 당신 같이 해보면 어때?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정희님도 말씀을 하실 때 뭐뭐 할 거야 뭐뭐 해 이렇게 해서 명령하듯이 당신의 할 일을 알려주려고 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려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0: 그렇구나.
1: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우리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요 내가 해줘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서 내가 좋은 말 듣기는 어렵다는 거죠.
0: 와, 전 네네.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 참교육 들어가야 되겠는데
2: 그러니까
0: 어제 진짜 완전 뒤통수를 뻥 맞은 것 같아요.
2: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이라 저도 써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버님 그렇네. 마음도 좀 헤아릴 필요 있겠네요.
1: 그렇네요. 서로 입장이
0: 이거였네.
3: 그런 것 같네요.
1: 네, 정서적 연결을 참.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음스 버리신 거를 가지고 하는 김에 분리수거도 하고 그래요 하기보다는
1: 아우 너무 고마워.
0: 지금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2: 고마워부터.
1: 그치. 그쵸. 자기야 내 이제까지 항상 나만 다녔는데 당신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
2: 그렇게.
1: 이런 표현을 해준다던가. 자기야 우리 산책 좀 갈까? 우리 아파트 다니 산책 가자. 나 저녁에 항상 혼자 다녔는데 당신이랑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0: 곳곳에 그렇구나. 당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1: 그렇죠.
0: 어필을 하시는.
1: 왜냐하면 이 집안에 지금 남편의 자리가 없어요.
2: 그렇구나.
1: 공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없죠.
0: 짠한 느낌이에요.
1: 아이를 키우는 영역에도 아빠의 네. 역할을 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러니 아이들하고도 정서적 연결이 많이 안 돼 있겠죠.
2: 그걸 또 미안하다 하기도 뭐하고 아버님 입장에서.
1: 그렇죠. 네. 아버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왠지 연결은 다 끊어져 있는 느낌이 네. 들겠죠. 그러네요.
0: 아니 이 정말 소중한 감성을 파괴하기 싫은데 7346님이 또 네. 의견을 보태주셨는데
2: 네,
0: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2: 네.
0: 이런 분도 계신다고. 60대 초중반 저희 부부랑 비슷하네요. 남편 퇴직 후 취미생활하러 매일 나가고 말도 없고 저 혼자 얘기하며 살아요. 저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사니까 저도 웃고 살 수 있네요. 제가 아니 당신 이제 퇴직했으니까 가사분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자기는 지금도 돈 벌고 있다고 싫대요.
2: 나는 지금도 돈 벌어.
0: 국민연금이 자기 이름으로 나오니까 돈을 버는 거라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 는 아니신 거죠? 우리 7346님이 그 이 한 몸 희생하셨어요.
2: 네. 네,
0: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더 심한 경우인 나도 살아요 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2: 네.
0: 이보다 좋은 위로가 어딨어요?
1: 근데 실은 여기 지금 문자 주신 사연분이나 우리 네. 정인님이나 실은 우리가 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다들 노력한 나이대들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때는 뭔가 잘했는데

0: 누가 나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없죠. 당연한 일을 너가 당연히 했잖아. 아. 나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힘든 거거든요. 저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기분이 나쁘다.
1: 맞아. 기분 나빠요.
0: 네, 설거지 하는 거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네. 뭐 돈 벌어오는 거 외워야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1: 외워야겠다.
0: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해지고 네. 이렇게 하면 좋죠.
2: 아주 외워놔야겠네요.
1: 김정희님 좀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3: 네.
2: 네. 진짜 좀 뭔가 목소리도 네. 처음보다 뭔가 명확하게 뭘 발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진짜. 어떠셨어요?
3: 너무 저 입장만 생각했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정말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지만
2: 그렇네요.
3: 신랑한테 조금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잖아요.
0: 맞아요.
1: 수용해 주시니까 되게 보기 맞아요. 좋네요.
2: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고요. 맞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후기 함께 공유해 주세요.
3: 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들판에서 논을 메고 난 후 주인집으로 술을 먹으러 들어올 때 부르던 백꽃.

0: 뭐야?
1: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이 최고의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네, 시민의 상황까지 정다원 원장님 함께 하셨네요.
4: 지금 막 게시판 난리 났어요. 네. 너무 명쾌하시고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4: 이상은님도 되게 감탄해 주셨고요.
3: 네, 미니 게시판 보시면 뭐 다들 네. 칭찬이 세게.
4: 아, 그래도 진짜 오늘 저희도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이 배웠어요.
3: 그렇죠. 내면을

0: 보기로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 원장님 아쉽지만 또 보내드리고 네.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조세현 원장님. 네.
1: 홍서범 조갑경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사랑 투유.
0: 네, 인사 들려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USA.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병원의협회 등 12개 보건의학단체와 중동전쟁대응 제12차 회의를 열고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사기 등 8개 주요 의료제품의 전년 대비 재고를 조사한 결과 재고율은 최근 5차 조사에서 품목에 따라 95에서 1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이 정치권 논리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준감위원장은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준감위의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으로 이직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송파구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고 행정처분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거리에 따라 최소 15만 3,200원에서 최대 21만 5천 원 낮아집니다. 최단거리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는 12만 3천 원에서 9만 2,800원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왕복 29만 4천 원에서 왕복 21만 7,600원으로 내려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나. 미국 연구팀이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일 혹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넸던 일을 많이 기억해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활발한 교류나 먼저 말을 건 일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더라

0: 거에 끼어 맞추기. 이게 사람 심리랍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보통 여름 하면 푸른바다나 짙은 녹음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화루 일원에서는 조금 특별한 색깔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황금빛 여름인데요. 태화루의 동남편 모감주 나무 군락지에서 황금빛 꽃들이 소담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빛 빗방울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황금비 나무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지금 가시면 숲 해설사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꽃 화분도 가꾸고요. 직접 예쁜 매듭팔찌를 만드는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귀한 생태자원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울산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5일까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들를 수 있다고 하니까 나들이 삼아서 다녀오셔도 좋겠고요. 여러분의 하루도 꽃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6월 16일 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하겠습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민선 8대 울산광역시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감했습니다. 8대 의회는 지난 4년간 총 1,18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679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 1년여간 지속된 내부 갈등은 아쉬운 과제로 남았었죠. 한편 새로운 시의회 9대 울산시의회는 7월 1일에 출범합니다. 전체 의원 22명 중에 10명이 연임하고요. 12명이 교체되는 새로운 진용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 여성 의원 8명이 입성해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30%를 넘게 됐어요. 또 초선 의원도 7명에 달해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에 최고령 초선 의원과 12년 만에 의회 복귀한 의원도 포함돼서 새로운 의회 구성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울산 웨일즈에 입단한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최지만 선수가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무릎 부상 재활로 개인 훈련을 이어오던 최지만 선수가 어제부터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기 출전 준비를 위해서 컨디션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 웨일즈. 훈련 결과에 따라서 이달 말 롯데와의 3연전부터 최지만 선수를 경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5억 원을 들여서 음성으로 버스 정보를 안내하는 대화형 AI 버스 정류장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용자가 목적지나 버스 시간을 물으면 AI가 음성으로 답변해야 하고요. 이동 경로도 화면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울산역과 태화강역, 울산공항,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시청, 태화강 국가정원 등 6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에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냥 상담실. 오늘은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지방러의 시간여행에서는 여름 보양식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시각이 6시 10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최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김치나 젓갈을 담아뒀던 밀폐용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가 남아있을 때 있잖아요.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 분자를 잘 흡착해서 세척 후에도 냄새가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햇볕에 말리는 방법도 있지만 예부터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하면 탈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 속의 전분 성분이 냄새 입자를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쌀을 씻고 난 뒤에 생기는 물이고요. 설거지나 청소에 활용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특히 김치 냄새 제거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쌀뜨물, 2번 눈물 콧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IL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고양이 신장 질환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첫 번째 신부전에 대해서 다뤘을 때는 초기에 어떻게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진단을 받고 나서 병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부전이 이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만 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관리만 잘한다면 그 말기까지 진행되는 속도를 많이 늦추거나 또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만성 신부전은 이미 손상된 신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수년간 안정적으로 지내는 고양이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고양이들이 표를 잘 안 내니까. 네. 그 실제로 보호자들이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나 변화들 어떤 걸 좀 잘 봐야 하는 걸까요?
1: 신부전 고양이는 탈수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토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량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급성 악화가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식사량뿐만 아니라 소변량을 함께 관찰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이게 신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네. 처방식을 많이들 권유를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 일단 처방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양이가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임상에서 봤을 때 신부전 3단계, 4단계에 진단이 돼서 그때 처방식을 처방하면 먹는 친구들보다 안 먹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처방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신부전 1단계, 2단계의 아주 경미한 단계이고 식욕이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이쪽으로 천천히 넘어갈 수 있고 갑자기 기존 사료를 끊고 처방식만 주기보다는 기존 사료에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여러 회사의 처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황이라면 처방식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우선은 그러면은 처방식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네.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피하 수액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피하 수액은 보통 몇 단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1: 보통 3단계 정도부터는 피하 수액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예. 음수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습식 사료를 너무 잘 먹고 권장 음수량을 잘 확보하는 친구라면 사실 피하 수액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잘 안 먹고 계속 탈수되는 상황이라면 피하 수액을 적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이게 저도 해봤는데요. 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네. 놔줘야 하고 조금 더 진행되면 하루에 두 번씩도 놔줘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뭐 직장 생활이거나 다른 생활이 있다 보니까 네. 일정한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한두 번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최대한 이거를 갖춰주는 게 좋은 건가요?
1: 사실 저는 피하 수액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매일 뭐 몇 시에 맞춰서 해야 된다, 24시간 간격을 맞춰야 된다기보다는 일단 피하 수액 자체가 정맥으로 수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덜미에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물혹을 만들어서 천천히 흡수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몇 시에 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이 있지는 않고 또 이제 가정에서는 위생이나 청결 관리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보호자분들께서 수액이 뭐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견되지 않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혹은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수액이 많을수록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0: 위생이나 청결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1: 바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여러 번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0: 바늘은 바꾸더라도 왜 네. 큰 주사기도 엄청 비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거는 여러 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역시 그것 조차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1: 원래는 원칙은 일회용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만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조금 몇 번은 재사용하셔도 괜찮고, 최근에는 지금 주사기가 굉장히 공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아직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에도 주사기 공급이 좀 어렵고 판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0: 네.
1: 예전에는 매일매일 새 거를 쓰셨던 보호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재활용하는 상황도 지금 좀 생기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혈액 검사를 하면 심부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걸까요?
1: 심부전은 검사 수치와 임상 증상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0: 예.
1: 만성 심부전의 경우에는 질병이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적응을 해버려서 임상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식욕, 체중 변화, 수분 상태, 혈압, 빈혈, 삶의 질 등을 함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고양이의 전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혈액검사는 정상인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런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0: 네.
1: 초반에는 검사상 정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임상 증상을 보고 향후에 언제쯤 내원하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이게 심부전 합병증으로 빈혈이나 고혈압 같은 그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사실은 그런데 고양이가 혈압 재는 게 가능해요?
1: 가능합니다. 네.
0: 워낙에 흥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 네, 네.
0: 어떻게 재는 거예요?
1: 그 혈압을 재려면 보통 이제 손 발바닥 패드에 있는 혈관을 잡아서 재는데요.
0: 네.
1: 보통 고양이들이 손발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0: 뭐 긴장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혈압 올라갈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 사실 이제 고양이 전문 병원에서는 최대한 혈압을 이제 보호자님과 같이 잰다거나 진료실에서 흥분하기 전에 잰다거나 아니면 검사하기 직전에도 재고 검사 끝나고 조금 진정이 좀 됐을 때 한 30,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잰다거나 이렇게 하고,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들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0: 네.
1: 그 변화 수치를 보통 10에서 20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정상 혈압이 140 미만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고혈압을 평가를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심부전과 빈혈, 고혈압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1: 네.
0: 기존의 심부전 치료 방향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1: 네,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신장에서는 조혈이라고 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심부전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빈혈이 생기고요. 빈혈이 생기면 또 쉽게 지치고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잇몸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창박하게 변하는 걸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철분제나 조혈 주사 같은 것들을 일정 간격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고혈압은 사실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증상은 울음소리가 좀 커지거나 말이 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심해지면 동공이 커지거나 실명이 되고 뭐 신경 증상이나 뇌출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심부전이 진단을 받으면 혈압은 반드시 이제 세트로 측정이 돼줘야 되고, 심부전이 아니더라도 8살이 넘어가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네. 약을 먹게 되잖아요.
1: 네네.
0: 이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양이들 많습니다.
1: 네.
0: 끝까지 토해내는 고양이들도 있고요.
1: 네.
0: 이게 좀 아무래도 고양이도 스트레스일 테고 보호자도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1: 네.
0: 현실적인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1: 사실 약을 먹이는 과정이 매일 전쟁이 돼버리면 보호자님도 많이 지치고 고양이도 보호자를 싫어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악화되면 사실 이 치료 자체 회의감을 느끼시는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약을 먹이는 거에 핵심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은 약이라도 액상으로 나오거나 가루약으로 나오거나 혹은 또 캡슐을 쉽게 먹는 친구들은 이제 캡슐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제형의 약을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지를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제 의논이 돼야 되고 정말 물어보시면 선생님 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루로 나오는 거 있을까요? 하면 있다고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보호자님과 수의사 선생님이 충분한 상의가 돼줘야 되고 그다음에 약을 요즘은 추루에 섞여 먹이는 약이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신부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루가 안 된다.

0: 라기보다는 추루에 물을 좀 충분히 섞어서 음수량을 확보하는 목적과 약을 투약하는 걸 같이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예. 가루약은 좀 더 쓰거나 그렇진 않아요?
0: 신부전 약 중에 쓴 약이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캡슐을 먹었을 때 그 캡슐 먹는 행위에 대한 자극 때문에 구토를 계속한다거나 예, 속을 좀 불편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은 가루로 나오는 흡착제 형태들도 되게 잘 나옵니다. 네.
1: 다행입니다.
2: 네.
1: 아무래도 다묘 가정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신부전 진단을 받은 아이만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 처방식을 먹일 때도 다른 아이들이 좀 기웃거리면서 먹으려 든다거나 아니면은 사료를 다른 걸 먹으려고 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다묘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누가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또 누가 소변을 봤는지 대변을 봤는지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시간만이라도 신부전 환자는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이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신부전 고양이는 사실 이제 급식량이나 소대변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체중이나 식사량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또 말기 신부전까지 갔을 때는 보호자 입장에서 고양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차도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늦추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도 보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냥 편안하게 관리해주는 병실,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기준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0: 사실 검사 수치보다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식욕이 유지되는지 또 불편함이나 통증은 없는지 또 이 보호자님과 고양이 간의 어떤 교감이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말기 신부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치료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된다면 사실 방향을 고민을 해봅니다. 또 아주 말기 단계에서는 투약 스트레스가 큰 약물을 저는 줄이는 편이고 피하수액과 영양관리에만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말기 환자에는 식욕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님들께서 밥을 아예 안 먹는데 내가 입으로 계속 간급을 하면서 이게
1: 맞아요.
0: 너무 힘들다. 네, 그게 제일 많이 말씀을
1: 그래서
0: 하세요.
1: 이게 주사기로 간급하다 보면 입안도 좀 허는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정말 이제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말기 환자들은 이제 콧줄 다는 걸 저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1: 콧줄로
0: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육안상 봤을 때는 콧줄을 달고 있으면 너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콧줄을 다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쉽게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수분도 섭취할 수 있고 콧줄로 약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입으로 먹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수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콧줄을 달게 되면 고양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1: 그 콧줄은 마취하고 그렇게
0: 아니요.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신부전이 통증이 어디든 몸이 안 좋으니까 통증은 있겠죠. 그 통증만 관리할 수 있는 약을 따로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어떤 뭐 장기에 대한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할 것 같은 느낌, 속이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이 밥을 안 먹는 게 속이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구토제도 요즘은 고양이한테 쓸 수 있는 계열들이 많이 나오고 식욕촉진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한 하게 쓰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 인터넷에 누가 뭘 했는데 네. 또 어디서 신약이 있는데 막 이런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거나 꼭 이것만큼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는 신부전 관리에 잘못된 상식 같은 게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신부전을 처음 진단을 받으면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그날 밤에 인터넷으로 정말

0: 많이 찾아보십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피하수액은 안 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이 정말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일단 신부전은 마라톤 같은 질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고양이도 보호자도 지치지 않게 이걸 아주 오랫동안 완주를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 병인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치료랑 정보에 매달리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또 해줄 수 없기도 하고 마라톤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전력 질주를 하면 금방 지치듯이 신부전 관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부전은 진단받으면 곧 죽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기에 발견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수년 동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고양이들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 시기에 필요한 약물과 급식 관리를 유지해서 평생 함께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야말로 만성질환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한 우리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8: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32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김치나 젓갈을 담아뒀던 밀폐 용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 계속 안 떠날 때 있잖아요.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이게 냄새 분자를 잘 흡착하는 거라서 세척 후에도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햇볕에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부터 주방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하면 탈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청취자들께서는 요리 레시피도 지금 몇 가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것 속에 전분 성분이 냄새 입자를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원리인데요. 쌀 씻고 난 뒤에 생기는 물입니다. 설거지나 청소에 활용하는 가정도 많고요. 요리에 활용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김치 냄새 제거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쌀뜨물, 2번 눈물 콧물.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여행 시작하고요.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는 했는데요. 이제 6월도 중순에 오고 있으니까 곧 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아직 복날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일찍 여름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이게 한낮에는 좀 햇빛이 내리쬐서 네. 쨍쨍하고 더워요.
1: 그쵸. 뜨거운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역사를 품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는 보양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보양식이라는 게 몸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의미인데
0: 네.
1: 이게 대중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런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요.
0: 진짜요? 이거 한자어 같은데?
1: 그렇죠. 그런데 그 1970년대쯤 돼서야 신문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이 용어 자체는요?
1: 네, 맞아요. 우와. 네. 신기하죠.
0: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나름 그 음식에 동의보감 막 해가지고
1: 네.
0: 진심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보양식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없었다고요?
1: 네, 맞아요. 이게 이름을 보양식이라고 쓰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음식도 치료의 영역으로 봤는데요.
0: 네.
1: 일명 식 치라고 하더라고요. 약으로 몸을 고치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의방유치라고 하는 그런 의약서를 보면 독한 약 대신에 환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여서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식치를 가장 고차원의 치료로 보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0: 보양보다 조금 더 약간 의학적인 느낌이 가미된
1: 네.
0: 단어네요. 식치.
1: 맞아요.
0: 조선시대 때는 식치라고 썼다고요.
1: 맞습니다.
0: 그럼 그 음식들은 뭐였을까요?
1: 재밌는 게 이게 상시 처방식도 있었고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여름 특화 식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름 보양식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후자 쪽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보양식 하면 뜨끈한 삼계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0: 네.
1: 그런데 조선시대 문화는 조금 달랐던 게 차갑게 관리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음식 이름에.
0: 여름 보양식인데
1: 네.
0: 차가운 걸 먹었다고요?
1: 네. 궁중의 여름 보양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임자수탕하고 제중단을 넣은 수박인데요.
0: 네.
1: 먼저 임자수탕 같은 경우에는 차게 식힌 닭 육수에다가
0: 네.
1: 참깨를 갈아 넣은 물을 넣고요. 잘게 찢은 닭고기를 야채랑 넣어서 먹는 냉국 개념의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중단을 넣은 수박은 그냥 말 그대로 영양제를 넣은 수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0: 보통
1: 네.
0: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1: 네.
0: 배앓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냉한 것들을 먹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들이 찬 것을 먹으면 배탈 난다는 생각을 더 크게 했습니다. 다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뜨끈한 음식이 아니었을 뿐인데요. 음식이 닿는 입이나 피부는 조금 시원하게 해주되 음식 속에 들어가는 재료의 성질이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자수탕 같은 경우에는 닭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0: 예?
1: 제중단을 넣은 수박에서 이 제중단이라는 게 우리 그 정조가 약을 하나 개발했었다고 했잖아요. 속을 뜨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였다고 합니다.
0: 재료가 뭔가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해요.
1: 네.
0: 이거는 뭐 귀족들, 양반들만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맞습니다. 이거는 궁중에서 먹던 요리고요. 서민들은 구하기 쉬운 재료나 친숙한 가축을 활용해서 여름철에 단백질을 보충을 했는데 이걸 복다림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흔히 보신탕이라고 부르던 게장국이 1순위 보양식이라고 하고요. 육개장과 조금 닮아있는 국이 있었습니다. 이 보신탕에서 고기만 소고기로 바꾼 거예요. 이게 2순위였다고 하고 비싼 고기를 얻을 수가 없다면 물가로 나가서 피라미라든지 미꾸라지 붕어를 잡아서 고추장을 넣고 푹 끓인 찌개 같은 음식을 먹거나 이것도 어렵다면 가지나 오이 같은 채소를 먹고 깊은 우물에서 막 길러낸 차가운 물에 보리밥을 말아 먹도록 하는 게 복다림 음식이었다고 해요. 서민들이 먹는.
0: 서민들은 그냥 당장 더위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았네요.
1: 그런데 여기에도 법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이나 가지를 먹고서 속이 냉해지면 안 되니까
0: 네.
1: 따뜻한 성질인 된장을 찍어 먹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국을 된장국을 끓여서 같이 먹게 하고요. 깨끗한 우물물에다가 보리밥을 먹을 때도 마무리는 꼭 미지근한 숭늉으로 해서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꼭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복다림 음식의 규칙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양반들이 조금 더 고급지게 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어탕이라던가 도미탕이라던가 조금 더

0: 비싼 물고기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양식이라고 네. 여름 보양식 떠오르는 거는 삼계탕이잖아요.
0: 네.
1: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0: 이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이게 네. 삼계탕의 삼이 인삼이잖아요. 네. 조선시대에도 닭에다가 찹쌀, 마늘 넣고 푹 구워먹는 백숙 혹은 연계백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서민들도 마당에서 닭을 키우면 이걸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친숙한 음식이었는데 네. 인삼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인삼이 너무 귀한 재료라서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삼 재배나 유통이 좀 늘었던 일제강점기가 되어서야 개삼탕이라는 이름의 외식 메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60년대가 되어서야 냉장고라는 게 생기고 그 냉장고 보급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생닭이나 인삼을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그 삼계탕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1: 개삼탕 이러니까 네. 달기 먼저네요.
0: 그렇죠.
1: 달기 주재료고 네. 삼은 찔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0: 네.
1: 이제 우리 삶 안에서 삼 마음껏 넣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삼계탕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냥 혼자 추정하는 거예요.
0: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역별로도 좀 여름나기 음식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르니까.
1: 예.
0: 그중에 독특한 역사를 가진 여름 보양식을 찾다 보니까 부산의 밀면하고
1: 예.
0: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쯤 퀴즈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1: 퀴즈 네. 주세요.
0: 네, 이것은 원래 이북 지역의 순댓국이나 설렁탕 문화가 경상도 지역의 식문화와 만나서 정착된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소고기를 구하기 힘들었던 피란민들이 미국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을 푹 구워 먹으면서 시작된 음식인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고요. 이게 좀 눈물겨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 자, 1번
0: 돼지국밥.
1: 2번
0: 콩나물국밥.
1: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Yeah.
1: Faceless.

0: 네, 애프터 쉐이빙의 연계백숙 들으셨습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 오늘 여름 보양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앞서 퀴즈를 드렸어요. 네. 정답이 뭘까요?
1: 정답은 1번 돼지국밥입니다. 부산하면 사실 밀면과 돼지국밥이 떠오르잖아요. 네. 당첨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0729번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그 보양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오랜 전통의 음식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산 대표 음식인 밀면이나 돼지국밥은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전쟁 때 탄생한 음식이거든요.
0: 1950년대이네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서울 분들은 돼지국밥을 모르세요. 순댓국에서 순대 빼고 네. 고기 넣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1: 오, 개념이 아예 다른 거네요. 이게 아마 부산에 특화된 음식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에 피란민들이 많이 몰렸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면서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그 당시에 함경도 지역에서 내려오신 피란민들이 고향에서 시원한 냉면을 먹었던 거를 기억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전쟁통에는 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이나 전분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때 눈에 띈 게 미군 부대에서 구호물자로 나온 밀가루였거든요. 이 밀가루에 전분을 살짝 섞어서 면을 쫄깃하게 뽑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돼지뼈를 고아가지고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산 사람들 입맛이 조금 매콤했다고 해요. 그 양념장을 넣고 보니까 부산만의 여름 보양식이 돼서 이게 밀면이 된 거고요.
0: 네. 그러면은 완전 그 조리법도 조금 다르긴 해요.
1: 네.
0: 장이 또 들어가니까.
1: 맞아요. 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예. 것도 좀 다르고요. 돼지국밥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소고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귀했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 남은 돼지뼈라든지 부산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큰 솥에다가 놓고 푹 고하는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 이북에서 오신 실향민들이 순댓국이나 설렁탕을 먹었던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했고 경상도 현지인들의 이제 식문화가 조금씩 섞이면서 이 돼지국밥이라는 게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단한 노동에 지치고 그다음에 이게 내려오는 거에 지친 피란민들이 부추를 듬뿍 넣고 먹는 것이 또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 그릇 비우면 몸을 보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0: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돼지국밥 먹으러 가잖아요.
1: 든든하니까요.
0: 고기 먹자 이러고.
1: 맞아요. 네.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부산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돼버렸고 이게 지역을 살리는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멀리 갈 것도 없더라고요. 울산의 언양 봉계 불고기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0: 진짜요?
1: 네, 불고기는 사실 사계절 다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요. 네. 예부터 여기 영남 알프스 자락에서 나오는 미나리랑 곁들여 먹는 기력 보충식이었다고 해요. 특히 언양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힘을 좀 보충해야겠다 먹었던 게 언양불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대구잖아요. 네. 이 대구에서는 따로 국밥이나 육개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대구 육개장의 특징이 대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넣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넣는 이유가 고기는 비싸고 대신 시원하고 깊은 단맛을 낼 수 있는 대파가 들어가면 고기에 식감을 내고 이렇게 좀 달큰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만 네. 상황에 따라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들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네, 맞아요. 사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음식을 챙겨 먹는 복다림 문화가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거든요.
0: 예.
1: 우리나라랑 닮은 문화를 가진 게 일본이나 중국인데 일본은 가장 더운 시기에 장어 덮밥을 꼭 챙겨 먹는 문화가 있었고 중국은 북방 지역에서 뜨거운 국수를 챙겨 먹으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리도록 했다고 해요. 이게 나쁜 기운을 배출해내겠다 이런 거였고 지금 서양 쪽으로 넘어가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남아있는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같은 서양권은 냉한 기운으로 더위를 좀 다스렸다고 하더라고요.
0: 오히려 차갑게.
1: 네, 맞아요. 조선시대랑 묘하게 닮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여름 보양식으로 상추랑 오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의학자 갈레노스라는 사람이요. 성질이 차가워서 과열된 몸을 식히는 데 이런 음식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고대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4000년 전부터 수박을 재배해서 먹었다고
0: 수박이
1: 해요.
0: 그렇게 오래됐어요?
1: 그렇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0: 수박 먹었어요?
1: 수박을 먹었대요. 네, 영양가 높은 맥주랑 함께 마늘, 양파 그리고 수박을 먹으면서 여름 더위를 녹여냈다고 합니다.
0: 수박과 네. 맥주를 먹는 고대 이집트 노동자라니.
1: 너무 신기하죠?

0: 그리고 중남미 고대 아즈텍 문화는 열대 기후여서 더 더웠는데요. 네. 여기는 그 전사들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초콜릿의 시초가 된 카카오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달달하게 더위를 이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카카오 원두 즙에다가 매운 고추랑 바닐라를 섞어서 마셨대요. 그래서 카카오 굉장히 매웠다고 하더라고요. 맵고 쓰고 약간 맛있는 맛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네. 이 카카오 성분이 활력을 더해주고 고추가 땀을 내게 해서 체온을 유지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이열치열 방식으로 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즈텍의 황제가 매일 이 카카오 음료를 수십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힘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인간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찾아낸 음식들이 무궁무진하네요.
0: 맞아요.
1: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0: 네, 이걸 또 지역하고 연결을 조금 해보자면 어쨌든 가장 흔하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물자들로
1: 그쵸.
0: 맞아요. 그래서 지방 살리기에 공신이 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여름 보양식 얘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남선영 작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네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네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서머네드피아.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
6: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쌀뜨물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막 쌀뜨물에 헹군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 냄새가 밴 밀폐 용기에 쌀뜨물을 채워서 반나절 정도 뒀다가 헹구시면은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7911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1551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그리고 0729번님께 에소일에서 드리는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여러분 지금 저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챙겨 드시고요. 윤현상의 밥 한 끼예요 들으시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588-93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막아서며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이 투표관리원을 상대로 투표 마감 시각이 연장됐던 당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부는 최근 경찰 보안망 구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오늘 오전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실무진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12일째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치 5시간째인 오늘 낮 2시쯤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송사 취재진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체육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물품을 꺼내오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합의안을 거부하며 출입구 앞에서 1시간 넘게 버텼고 결국 체육회 인원은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협상과 경고 방송을 병행했지만 시위대 반발에 철수한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진행되고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데 국조특위의 위원장은 관료대로 이번에는 야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맞는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1: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 대표입니다.
3: 그러나 재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의결한 데 대해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당을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흔들리는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장 대표를 향해 올림픽공원에서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 잠실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가히 음모론 백화점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설 곳이 정령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시위 현장을 찾아 거듭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6: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입니다.
3: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 신청은 투표용지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것뿐이라며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두고 자리 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0: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똑똑히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최종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 기업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결정문에서 경제, 물가, 금융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4월보다 4.7포인트 오른 116.7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는 6.1포인트 오른 125.2로 4월에 이어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이 135.6으로 4월보다 10.7포인트 올랐고 경기는 122.2로 4.5포인트, 인천은 111.8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부실 늑장 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에 22도, 부산 21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0: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3: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게 된 국조특위가 45일간 활동하게 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정 서명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외교 의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7년 만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맞이한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질서, 4부의 김희규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7: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9: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을 맡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예. 국민 참정권 수호 TF입니다.
3: 아, 그런가요? 예. 예. 국민 참정권 수호 TF요.
10: 예, 예,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 예,
3: 그렇습니다. 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런 TF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원인은 뭐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10: 뭐 근본적으로는 예.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라는 근본적인 책무를 좀 망각한 예. 데 있는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뭐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투표용지 본 투표용지를 50%밖에 인쇄하지 않았던 예. 점, 그리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결정적으로 오늘도 확인했지만 예. 당시 비상상황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 선관위가 있고 서울시 예. 선관위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송파구처럼 투표용지가 좀 부족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예. 어디 곳에 어느 곳에서도 중앙선관위까지 그 상황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게 중대한 저 사건 문제점을 예. 인식하고 하지 못했다라는 예. 지점이거든요. 저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그 당일에는 그런 문제였지만 예.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 선관위 국정조사요. 합의했잖아요, 여야.
10: 오늘 예. 뭐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1: 45일간이요.
10: 예. 9대 7대 2로 예. 여야 동수로 합의를 했고 18일 날 예.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11: 예. 뭐를 가장 파헤쳐야 되나요, 보시기에?
10: 뭐 저희 TF 같은 경우는 예.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할 거라면 예. 이건 여야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이 왜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졌는지를 예. 또 여당의 목소리 또 야당의 목소리 함께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예. 물론 언론에서 보도됐고 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함께 여야가 같이 있는 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헤쳐지고 예. 논의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본인들이 뭐 이미 뭐 각 당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원인을 얘기하는 것. 예.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10: 결국 네. 신뢰라는 문제에 네. 있어서 그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게 원인이다 이런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이 그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자, 특검 불가피한가요, 보시기에?
10: 지금 뭐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네. 구성이 되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필요하다면 네.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래서 네. 지금 국조를 통한 원인 네. 분석, 그다음에 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예. 뭐 이런 것들이 특검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한다면 그 국민들의 요구대로 가야죠.
11: 예, 선관위 자 TF 계시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게 뭐 해체 수준 이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체 수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해체 수준은 가능한 것인지 예.
10: 해체 수준이라는 표현이 예. 말 그대로 근본적인 환골탈태를 예,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없애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11: 그건 안 되죠. 예.
1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만들어진 선관위가 예.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원칙으로 하면서도 효율성과 능률성을 갖추고 하셔야 예.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가운데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는 지금 감사가 부족하다는 측면들도 예. 있는 거고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가 예.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중선관위뿐만 아니라 예.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각 구의 선관위도 하나의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죠. 법관들이 예. 나와서 위원장을 맡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해야 될 것인지 예. 이런 체계까지도 다 바라보는 개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 예.
10: 그러니까
11: 예.
10: 능률을 잘 어떻게 하면 효율을 하되 예. 거기에 따른 감시와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예.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예. 감시와 그렇습니다. 감독을 예. 지금은 자체적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개헌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11: 원포인트 개헌 추진합니까? 그래서
10: 저는 뭐 그런 부분이 국민적 네. 공감대가 닿는다면 뭐 원포인트 개헌도 개헌이라는 절차가 좀 복잡하긴 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뭐 아직까지 너무 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만약 추진하신다면 저번에 어떤 좌초됐던 개헌 문제를 한두 개 같이 섞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0: 뭐 개헌이라는 게 예.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 효율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때 그 논의된 사안이 여야 간에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더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부터 해야죠.
11: 이것만 하고 예. 그럴 수도 있고
10: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 상황이 된다면 또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야 간에 논점이 없다면 예.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 것. 결국 국민 의사에 따라야 될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11: 예. 자, 일단 TF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요. 얼마나 오십니까, 기간은?
10: 내일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를 예.
11: 몇 분 계시죠, TF에는?
10: TF는 한 8명 정도 예. 의원들이 계시는데요. 예. 내일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예. 합니다. 그래서 다들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예. 말씀드린 바대로 궁금해하는 게 어떤 개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11: 그렇습니다.
10: 그래서 그런 예. 것을 우리가 참여연대라든지 또 예. 학계에 계신 분들 또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해서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고요. 예. 예. 선거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개헌의 문제인지까지도 예. 저희들이 내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11: 예.
10: 예를 들어서 지금 본투표용지 50%만 저 인쇄하도록 돼 있던 게 선관위 내부 지침안이었습니까? 그래서 외국처럼 이거를 법률에 규정하자 뭐 이렇게.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그래서 법률에 뭐 60인, 60, 70인, 70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예.
0: 그리고 그걸 예. 결정하는 주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부터 뭐 개헌까지 다 우리 내일 토론회를 통해서 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 만약에 말입니다.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면 제도적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0: 일단 법률로 개정할 사안들이 예. 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 문제가 예.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현재에서도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 뭐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뽑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법률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선관위가 예.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저 기구인데 네. 실제로는 선거운동 단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도 저 같은 국회의원도 네, 그렇죠. 동네 문자 하나만 네. 보내도 다 선관위에 네. 저 다 허락을 받 예. 내용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예. 그만큼 이 관리 감독이 그런 단속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 그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 선관위 본연을 찾아들 수 있는 법 개정도 개헌을 떠나서도
1: 개헌이 안 되더라도요.
0: 예, 개헌을 뭐 개헌이 왜냐하면 개헌은 좀 시간적으로 예. 필요한 문제니까 예. 안 되더라도가 아니라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예. 먼저 개혁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1: 관리 주체를 행안부로 넘기는 바는 개헌 내외 사안이죠 물론. 그렇다면.
0: 그런데 이제 예. 아시는 것처럼 또 그거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예. 걱정을 많이 하시죠.
1: 그렇죠.
0: 외국 예. 사례들도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예. 대해서도 좀 또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뭐 의견들도 좀 다르시긴 한데요.
1: 예.
0: 오히려 그게 또 지금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1: 우려가
0: 부분들
1: 있죠.
0: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가시적인 결과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 개선이랄까요? 일단 개헌까지 시간이 걸리 개헌까지를 안 보더라도요. 네. 그 전에 가시적인 어떤 변화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0: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일 토론회를 하고 네. 다음 주 중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네. 모아서 또 네. 내부적인 또 간담회도 좀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간담회의 대상으로는 현재 이제 선관위 업무를 하다 보면 선관위가 다 못하거든요.
1: 예.
0: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서 많이 행정 그렇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현장에서 벌어지는 얘기들
1: 예.
0: 또 선관위 노조도 있는데 예. 거기서는 어떤 또 자기들의 현장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1: 예.
0: 그런 부분을 좀 모아서 저희 자체적인 좀 개선안을 예. 발표하고 저 모아내고요.
1: 예.
0: 그 사이에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18일 날 국조특위가 이제 발족을 하면 네. 쭉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원인들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6월, 7월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법안도 좀 내용 있는 네. 법안들을 지금 제출해야 되겠죠.
1: 예, 다음 선거는
0: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원구성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1: 다음 선거는 바뀐 데서 치를 수 있는 거죠?
0: 아, 당연하죠. 지금 과 같은 신뢰 속에서 선거를
1: 네. 선거 안 되죠, 이거는
0: 치르기는 네.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다행히 네. 뭐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고
1: 그렇습니다.
0: 그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선거라는 게 뭐 2년에 한 번씩 4년에 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선거 없는 해에 네. 선관위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상비군으로서
1: 예.
0: 체계적인 관리, 도상훈련, 연습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1: 예.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세운 질척이 있거든요.
1: 예.
0: 뭐 최근에도 봤습니다만 뭐 선관위 직원이 업무 시간에 뭐 골프채를 휘두르고
1: 그렇습니다.
0: 있다거나
1: 뭐 선거가 있는 해 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이런 부분들 예. 관련해서도 좀 근본적인 헌골탈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1: 예. 자, 지금 약간 뭐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연관된 문제인데 참정권 시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네. 근본적인 생각은 네. 뭐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하고 어렵더라도 네. 내가 행사한 한 표는 동등한 결과 그리고 그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1: 예.
0: 그런 믿음들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부분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1: 예.
0: 또 국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참정권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받아안아서 제도 개선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뭐 걱정하시고 있는 것처럼 음모론과 예. 부정선거론자들이 여기에 자꾸 뭔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의미를 잘 예. 받아는 게 정치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1: 예, 그 거기서 행해지는 그 참정권 시위랑 사실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불법 행위들.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뭐 오늘도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인 하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권력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순수한 의미가 오롯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뭐 그런 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선거의 신뢰를 쌓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문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이 참여권 훼손 이후로요. 재선거 요구하는 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TFA로서.
0: 예. 오늘 저희 뭐 아침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참정 저 선거 뭐 소청 관련되어서는 자중질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뭐 황당하다는 표현이고 심지어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뭐 자기 자리 보존용 뭐 이런 망상론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조를 합의한 만큼 거기에 잘 여야가 국조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야 지도부가 뭐 필요하다면 빨리 입법안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1: 재선거 요구는 선거소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0: 뭐 그거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 뭐 제가 왈가왈 볼 문제는 아니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또 선관위는 선관위 일을 해야죠.
1: 재선거 요구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0: 뭐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음모론에 기대엔 뭐 전혀 내용과도 맞지 않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불복이라고 봅니다.
1: 이 시위대 보면요. 뭐 보셨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약간 왜곡된 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정상적으로 참정권 훼손에 대한 분노한 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0: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잘 구별해 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조가 열리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또 그 목소리를 들을 국조 안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민석 총리가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국조위원들도 거기에서 의미를 말씀하시는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오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잘 또 제도 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국조가 단순히 그 국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설계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1: 아까
0: 국회의원으로서 좀 갖습니다.
1: 아까 여기 야당 패널 나오셔가지고 야당 정병욱 대표는 현장 자꾸 가는데 왜 여당 국회의원들 안 가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이미 정부를 대표해서 저 김민석 총리가 만났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음모론에 자기 하나 숟갈 얹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조를 통한 원인 파악과 제도 개선을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정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지율 역전됐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주관 뭐 평가하십니까?
0: 뭐 어제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좀 나와서 다들 당에서도 좀 고심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선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관위의 문제도 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빨리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집권 여당이 집권 초반기에 내부적인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항상 냉정하게 바라보셨거든요. 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대 얘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권 초반기에는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국민들을 잘 책임질까 뭐 이 문제에 더 골몰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던 게 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뭐 당 안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죠. 선거 결과도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대한 뭐 충분한 경고를 보내주셨는데 거기를 제대로 지금 받아 안고 있느냐 우리가 집권하다면서 제대로 된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성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너무 빨리 정치 일정에 지금 매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 자성의 의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네. 집권의 경험들이 있고 어떻을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네.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많이 비판받았는지를 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그 어떤 갈등 양상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예. 뭐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같고요.
0: 저는 예. 뭐 저의 자체적인 예. 자정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 이제 아직 뭐 이제 오늘 중앙위원회
1: 자정 능력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정해야

0: 예, 말씀하십시오.
1: 오늘 중앙위원회 예.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곧 예. 전대를 준비하게 전대 준비도 발족을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일정들이 발표가 되면 예.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는 뭐 리더들도 이제 자기들도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 리더들이 본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습을 취하는 것이 표를 얻는지 예. 저를 잘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저 전대에서 네. 표를 얻는 방법인지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당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표를 얻는 게 네. 방법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전 민주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에서는. 동의하십니까?
1: 뭐 의원들이 여러 의견들을 예. 내시고 전대 지난번 의총에서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또 예.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은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 예. 왈가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1: 뭐 저는 예. 보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 굉장히 전 진지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난상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1: 예. 의원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예.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고 예. 거기에서 뭐 가감함 저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선거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예. 이야기 또 결과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평가위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보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예. 저는 뭐 앞으로도 뭐 의총이 있으면 예. 그런 평가의 시간들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도 의총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생각들을 좁힌 예.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0: 박 의원 보시기에는 중론은 뭐였습니까? 의총에. 예. 다수파는 뭐였습니까?
1: 저는 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예. 것이고요. 평가를 예. 예. 평가를 좀 정확히 하자라는 거고요.
0: 어떤 제도적 평가를 제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 혹시나 지도부라든지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스란히 담아서 예. 결국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잘 지는 건 뭐냐면 이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도출해내는 예.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제대로 하고 이후에 전대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2년 후에 있는 총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예. 여기 뭐 이 대답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분열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1: 뭐 그날 하나하나 예. 다 직접적인 얘기가 예. 나온 것은 아닌데 예. 저는 앞으로 그 이후에 조금 말에 예. 격화가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이 분열을 경계하고 예. 분열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많은 의원들이 또 말씀을 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제일 국민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0: 듣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박상영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0: 반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매일 낮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2도로 어제를 넘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도 이 땡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2도, 부산 21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져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구 기름동 긴급 상수도 누수공사로 동서문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기름역 6번 출구 앞이 내일 아침 6시까지 3, 4차로가 통제되겠습니다. 신채희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은 종전협정 서명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자, 미국과 이란 합의 종전입니까? 휴전입니까?
5: 휴전으로 봐야 하고요.
4: 아, 그래요? 예.
5: 종전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4: 예, 지금 예. 합의가 된 건 뭐고 안 된 건 뭔가요, 보시기에?
5: 합의가 된 건 호르무즈 예. 해협 개방하는 건 합의가 되었고요. 아, 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예. 예. 호르무즈는 이제 완전 개방되나요 그러면 보시기에?
5: 예, 개방될 것으로 예. 보이고요. 물론 반대급부를 이란한테 줘야 되는데요. 예. 아마 일부 금융 제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은 재건 자금을 지원하든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4: 예,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5: 네.
4: 그럼 앞으로 종전까지 가려면 지난하는 과정이 남았을 텐데요. 특히 핵협정 같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 워낙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예, 간극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 문제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처럼 휴전해놓고 종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개설도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
4: 거예요. 상당 보입니다. 기간 장기간을 네네네. 말씀이시죠. 예.
5: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우산 체제를 포기할 수 없을 테고요.
4: 예.
5: 또 이란은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4: 예.
5: 특히 이제 이번에 휴전이 협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가능성 훨씬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 예.
5: 그러면 지리하게 이 문제는 회비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예.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예. 또 별로 없어
4: 그래요?
5: 보입니다.
4: 예. 예. 그 아주 지루한 협상의 장기화.
5: 예, 그게
4: 가장 큰 가능성이 있군요.
5: 예.
4: 그럼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 상태는 미국은 뭘 얻었습니까, 그러면?
5: 그러니까 미국 군부도 판단했듯이 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네. 미국을 한 거거든요.
4: 네.
5: 사실상 얻은 게 거의 없고요.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4: 예.
5: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4: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5: 일단 미국이 네. 걸프 국가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네.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위협적이던 무기들이
4: 예.
5: 이 드론에 허무 맹랑하게 무너져버리는
4: 예.
5: 그 정면되어서 미국이 앞으로 군비 문제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뭔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4: 예.
5: 벌어졌고요. 그다음 미국이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소위 소프트 파워도 엄청나게 무너졌고요.
4: 예.
5: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후 세계 질서가 상당히 재편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4: 예. 이란은 어떻습니까?
5: 이란은 많은 것을 얻었죠.
4: 아, 얻었습니까?
5: 특히
4: 예.
5: 호르무즈라고 하는
4: 예.
5: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를 실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게
4: 네.
5: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이란은 역사상 전례 없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자유를 얻게 될 가능성이
4: 예.
5: 높다고 보입니다.
4: 호르무즈를 열더라도
5: 네.
4: 언제든 내가 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5: 그렇죠.
4: 예. 통제 가능하다. 호르무즈.

0: 통제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마도 상당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주고 여는 네. 것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아, 네. 비용을 주겠군요.
0: 비용, 예, 비용을 주든 제재를 해제해 주든,
1: 예, 뭘 그, 예, 대가 주겠군요.
0: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이란으로서는요, 네. 말씀하셨지만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충분한 걸 얻어낸다면, 네. 또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면, 네. 핵을 양보할 이유가 좀 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핵을 양보할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고요.
1: 예.
0: 사실 지금 60%짜리 440kg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핵무기값 급으로 90% 가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과 동등한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이란은 가급적이면 핵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1: 예. 그러면 앞으로 휴전 협상 기간 동안
0: 네.
1: 이 휴전을 원하지 않은 많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많은 세력이 도발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0: 네.
1: 그래도 유지됩니까? 이 휴전은 보시기에.
0: 그 가장 중요한 도발 세력은 예. 이스라엘은 아마도
1: 예.
0: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1: 예, 이스라엘
0: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되더라도 예. 이스라엘 도발을 계속 될 테고요.
1: 예.
0: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란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는데.
1: 이란 측은 어떻습니까? 헤즈볼라나 뭐 이런 어떤 대리인들.
0: 이란 측은 예. 지금으로서는 이란의 승리이기 때문에
1: 예.
0: 굳이 도발을 할 예. 이유가 없죠.
1: 예.
0: 만약에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는다면
1: 예.
0: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당연히 할
1: 이스라엘의
0: 겁니다.
1: 이스라엘의 도발과 확전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이스라엘 도발은 예.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예. 보여요.
1: 거기 이란의 대리인을 통한 확전, 대리 예. 국가를 통한 대리 세력을 통한 이것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확전까지는 예. 이스라엘도 쉽지 않은 것이
1: 아, 예.
0: 미국이 이번에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선을 긋고 있거든요.
1: 예.
0: 그 미국의 후원 없이 이스라엘이 확전까지 가면은 어떤 부담이 있냐면 네타냐후 자신의 후임 임기까지도 영향을
1: 예.
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 정도는 아니겠지만
1: 예.
0: 여기서 확전이라고 하면 뭐 유전을 공격한다든가
1: 예.
0: 담수 시설을 공격한다거나 뭐 하는 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란이나 헤즈볼라 세력을 괴롭히는 장기전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예. 그러면 아주 힘든 휴전, 그다음에 계속 시끄러운 휴전 뭐 이런 상황이겠군요.
0: 예, 계속 삐거덕거리면서
1: 국지전이 예. 계속 발생하는.
0: 예, 계속 삐거덕거리면서 예. 미국은 빠지는 그런 행태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정말 예. 얻은 거 없군요, 미국은.
0: 미국은 얻은 게 정말 없습니다.
1: 아, 그럼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 전쟁 도대체 왜 했냐는 비판이 뭐 아주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 지금도 쏟아지고 예. 있고요. 아마 전쟁 끝나고 나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1: 예.
0: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죠.
1: 재건기금을 얘기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미국은? 예.
0: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 이스라엘, 이란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냥 이란 자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스라엘 이란이 재건을 돕겠다는 거죠. 재건 기금은 두 가지 성격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기부의 성격도 있지만
1: 예.
0: 기업들은 들어가서 어차피 이란에 뭔가를 공사를
1: 예.
0: 해야 되고 뭔가 이권을 따내야
1: 예.
0: 되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일
1: 예.
0: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정부는 정부가 투자를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1: 예.
0: 기업들로 하여금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1: 예.
0: 기업들은 충분히 그래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얻어낼 게 있군요.
0: 예, 얻어낼 게 재건을 해야 되니까요.
1: 예. 예. 그 이란 정부가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 워낙 망가져가지고.
0: 석유가 많이 있잖아요.
1: 예. 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전공 분야가 딱히 아니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0: 유가는 일단 당분간 급속하게
1: 예.
0: 전쟁이 끝나서
1: 예.
0: 안정되기는 하지만
1: 예.
0: 그것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1: 예.
0: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축 원유들을 다 썼거든요.
1: 예.
0: 그걸 채우는 데까지는 일단 시간이 걸릴 거고요.
1: 그게 연말까지 간다는 소리도 있고요.
0: 네. 그 정도로 갈 겁니다.
1: 예.
0: 꽤 많이 써왔잖아요.
1: 그럼 아직도 더 약간 지금 휴전 소식에 좀 가라앉았던 유가가요.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보면.
0: 아, 상승은 일단 굉장히 불확실성이
1: 네.
0: 많이 없어져 버렸기
1: 네.
0: 때문에 옛날처럼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1: 네.
0: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유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고착화될
0: 예.
1: 가능성이 많단 말씀이에요.
0: 당분간은 그래 보입니다.
1: 예. 예. 아까 미국 질서의 국제 질서가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일극 체제는 정말 이제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0: 예,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세계 거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예적급 패권을 유지하던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엔 시스템도 미국 말을 안 듣고 또 울지버 질서도 말을 안 듣고 동맹 체제도 미국이 거래적 동맹을 하면서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지만 패권은 더 이상 1급으로

0: 국제사회에서요. 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은 건 뭐 이란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중국입니까? 그럼?
1: 중국도 많이 얻었죠. 예. 일단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이 소프트 파워 무너지는 것을 상당 정도 중국이 흡수했고요. 예. 그나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라는 것이 각국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0: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미국은요. 아직 뭐 미국이 어떤 1등 국가,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라는 그 위상은 꽤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아직도.
1: 네, 그건 지속될 겁니다.
0: 예. 이국 체계 체제로 바꾸긴 했지만요. 네. 그럼 중국은 뭘 추구할까요 앞으로 국제질서에서?
1: 계속 다국화 다자주의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다른 세력이고 다른 힘을 쓸 거야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통합해서 미국에 대응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0: 예, 우리가 어떤 뭐랄까 외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1: 우리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포지셔닝을 잘하면 예. 예를 들면 캐나다가 말하는 중견국가의 연대 예. 같은 것을 잘하면 우리도 이전에 없던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0: 레버리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1: 그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0: 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이국 체제 속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까요? 예.
1: 러시아는 사실상 지금까지 군사력으로 세계의 한 축을 담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세계에 뭔가 해줄 수 없는 국가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한 다극화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 오히려 그 사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중국의 하부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지금 가질 정도로 중국 의존적으로 많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0: 예, 북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북미는 지금 미국이 북미를 자기 손아귀에 마치 제국주의 국가처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도 이전에는 캐나다와 캐나다와 멕시코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했고요. 아직 캐나다와는 자유무역협정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북미 국가들이 미국을 어떻게 대항하느냐 문제가 핵심적인 국가의 아젠다가 되어버렸고요. 캐나다도 멕시코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자, 중국과 북한의 어떤 접근. 이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아예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보는데요.
0: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드십니까?
1: 동아시아 질서에서.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할 수 없는 국가가 실제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했고요. 중국은 가급적이면 비핵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치 묵인 포기를 하는 것으로
0: 실질적 핵 보유를
1: 인정한 거죠. 그 이제 그러면 동시에 유엔이 하고 있는 제재 중에서 상당 수를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으로 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젠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국가로서 이른바 정상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0: 이 와중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외교적으로?
1: 우리는 일단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 자리 잡는 포지셔닝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냉전 시기처럼 북중 러가 한 팀이야라고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지금 뭉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우리도 하나의 파트너로 충분히 들어갈 역량이 되고 러시아도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그 공동적인 목표 추구를 하기 위해서 북한과도 관계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변동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에 우리도 빨리 참여를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북한과 미국이요. 접근을 합니까?
1: 원래 주도
0: 북한으로서는 그 어떤 갈증이랄까요? 욕구가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오히려.
1: 훨씬 줄어들었죠. 이전에는 유엔 대북 제재를 미국의 손을 잡고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하고 이미 했고요. 그렇다 보면 특별히 미국과 당장 시급하게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북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더 급해졌어요. 지금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에 지금 핵이 60개가 있거든요.
0: 예.
1: 우리 대통령 주장

0: 장에 따르면 최대한 하나에 10개에서 20개를 네.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럼 몇 년 내에 100개가 만들어져요. 네. 100개면 2차 공개까지 할 수 있는 네. 핵의 수라고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ICBM도 뉴욕을 때릴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1: 잠수함 있고요 또.
0: 예, 잠수함. 예.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북한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핵 컨트롤과 ICBM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시급해졌어요.
1: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건 그렇다면 북한은 덜 급해졌고 미국은 네. 급해졌는데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북한은 수교인가요?
0: 예, 수교를 하면 예. 세계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과 친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한 국가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절실하죠.
1: 예, 북한으로서는 이 현대사 들어서요. 예. 가장 또 호기를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0: 아마도 우리는 예. 이제부터는 우리의 1970년대 80년대처럼 예.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북한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로서 그건 뭐 반길만한 일 아닌가요?
0: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1: 군사적 대결보다는 그것도 예. 경제 쪽에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이제 예. 그걸 호기로 볼 수 있는 네. 것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를 시켜야만 되죠. 호기가 예. 되는 것이지 예. 그걸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두려운 적을 그렇죠. 옆에 두게 예. 되는 거죠.
1: 예. 예. 그럼 이 남북 문제는요.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북한도 아까 미국에도 급해질 게 없었고 예. 남한 쪽에도 의존할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0: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티칸에 예. 가서 교황과 북한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아마 예.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외부의 힘을 동원을 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이제는 제일 큰 힘은 중국이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일을 해야 북한이 예. 나올 텐데 예. 그런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두만강 개발 같은 예.
1: 것들 경제협력이 그러니까
0: 경제협력 같은 것들 뭐 예. AI 협력 같은 것들 이런 게 실체적으로 북한이 필요한 것으로 협력을 개시해야 예. 북한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북미 대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0: 언젠가 이루어져야 예. 할 겁니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 미국으로서는 빨리 어쨌든 핵 군축 ICBM 폐지 혹은 예. 축소
1: 동결까지요.
0: 예, 동결까지를 예. 검토하는 뭔가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예. 근데 지금 선거 있고요, 미국도.
0: 예.
1: 가능할까요? 우리는 굉장히 좀 빠른 진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우리의 대북 채널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벌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인교 교수 모셨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5: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2: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7: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호김 전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최근 우리 사회에 유독 심해진 현상이 있는데요. 일부 시민의 과도한 민원에 공공기관이 휘둘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지자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죠. 공사장 주변에 위험을 알리기 위한 신호수가 배치되는데요. 이들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누군가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소음을 자제시키겠다라고 답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개인의 불편과 공공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 지역 철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국영TV를 통해 레바논 전쟁 종식은 전체 전쟁과 분리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해 트럼프의 결정이라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점령 지역에 필요한 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은 이란과 미국이 체결한 1단계 양해각서에 해협 재개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라며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조속히 회복되는 것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5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등 EU 가입을 위한 기초적 제도를 다루는 협상의 첫 단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후보국이 된 지 4년 만에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됐지만 법치와 안보 등 35개 협상 챕터를 EU와 협의해야 하고 27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호황 속 빚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시중은행들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3사도 신용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토스뱅크도 18일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K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고액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 축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 JTBC는 어제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1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요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2주 사이에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로 한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은 장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데요.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또 식사 전에 비누로 손을 잘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유행이라면 성인들은 식중독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예측 지도를 보면 전국의 식중독 위험지수는 주의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을 반드시 1분 이상 팔팔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요리하실 때 칼과 도마도 꼼꼼하게 씻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먹거나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 손해니까요. 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16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모노의 파라다이스 전해드렸어요. 6316님이 파라다이스 많이 더웠지만 저녁이 되니 선선하고 하늘도 예뻐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당지와 함께하니 더 좋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김지훈님은 젠디 날이 더워서 일이 조금 힘든 화요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3살 딸내미 집에 오자마자 욕조에서 물놀이 중이에요. 수족구가 유행이라고 해서 바로 씻기네요. 그리고 오늘 수족구 얘기해봤잖아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후 식사 뭐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장난감이나 문 손잡이 같이 아이가 자주 만지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소독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4788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오프닝 들었어요. 늘 이맘때 수족구가 유행하네요. 2009년 아들 돌 때 수족구와 수두가 유행했었는데 수두 걸리니 정말 간지러워하던 아들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런 아이가 벌써 고3이에요. 파이팅 하고 응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2009년에 돌이었는데 그 친구가 벌써 고3이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다. 2009년생이 지금 고3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놀라게 하네요. 그리고 범진호님은 오늘 올해 들어서 전국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식중독 오프닝 건강 챙겨주는 오늘도 당신 편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수족구가 유행이고 어른들은 식중독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날씨가 더워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잘 익혀 드시고 또 조리한 음식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냉장 보관 같은 거, 뭐 생선이나 육류 같은 거 잘 철저히,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물 끓여 드시고 안전한 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도 또 손 잘 씻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또 오늘 오프닝 이야기 해봤는데 오당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오당지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사연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의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아열대 기후 특성이 차츰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열대 기후는 한 달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달이 1년 중에 8개월 이상 이어지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일 때로 구분됩니다. 과거 제주와 남해안 중심이던 아열대 기후 지역은 최근 10년 사이 광주를 거쳐서 강릉, 울진까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아열대 기후의 북상은 동해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60년쯤 후에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개장전 해수욕장과 하천 등 물놀이 명소에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주시 월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근에 있던 사람이 구조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의 한 하천에서도 강가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수영을 하겠다면서 강에 들어갔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시간 40분 만에 구조가 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요원을 늘리고 해수욕장 개장일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음주 후에는 기본적으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라면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입수가 허락된 곳에서만 수영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이 치러진 지난 12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결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전 경기에도 축구는 치킨이라는 공식이 통한 셈인데요.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체코전이 열린 1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3사의 매출액은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배나 수직 상승했는데 신용 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은 26억 9,65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일 대비 8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업계에서는 평일 오전이라는 시간 탓에 치맥 특수는 실종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브런치 등 관련 수요가 발생하면서 특수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직장인 상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문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뜻밖의 낮 치맥 열풍을 확인한 업계는 다가오는 2차전과 3차전에도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다비치의 타임캡슐 504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치킨은 저녁이라는 공식을 바꿔야 하나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지난 체코전이 치러졌던 당일에 치킨 프랜차이즈 결제액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낮에 치러지는 경기고 또 평일이라서 치킨을 많이 먹으면서 응원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평일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치킨 시켜 드신 것 같고요.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 족발, 보쌈 주문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사무실에서 대학생들 학교 주변에서 함께 경기 보면서 응원했고 광화문, 여의도 이런 곳에서도 주문량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거리 응원 열렸잖아요. 광화문 일대에서는 편의점 매출도 최대 3, 4배까지 증가하면서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역시 월드컵은 월드컵인 것 같아요. 오전 11시에 치킨을 과연 사람들이 먹을까 했는데 역시나 많이들 시켜 드신 것 같고 경기 결과도 기분이 좋았지만 오랜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또 소비 위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치킨집 배달업계 사장님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7732님이 오전에도 튀겨주는 집이 있군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일부러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또 2차전 경기 앞두고도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같이 확실히 월드컵은 같이 응원하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치킨도 많이 시켜 드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어려움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근데 이제 치킨만 드시면 모르는데 만약 치맥을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낮이라고 해서 막 술이 빨리 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뭐 치맥을 하셨다. 그러면 뭐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는 운전은 절대 금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적당히 기분 좋은 정도로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날콜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노날콜 광고도 많이 하던데 노날콜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야외 응원 가신다 하면은 좀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1458님이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631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69님이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요. 오늘은 하늘이 너무 멋져서 퇴근 후에 노을 구경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와, 제주도의 그 너무 예쁜 바다 위로 노을이 그 정말 빨간 노을이 주황빛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는 사진을 너무 잘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진짜 기분이 좋아지네요. 1969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안 그래도 아까 오늘의 뉴스 시간에 우리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져서 오늘 낮 기온 33도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아열대성 식물 기후 특성이 이제 중부 지방에서도 관찰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날씨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참 에너지 절약 그런 작은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제주도의 예쁜 노을을 보면서 하게 됐네요. 4671님이 안녕하세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낮에는 날씨가 더워도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오늘도 런닝머신 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경남 거창 산골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던 우리 4671님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김명자님, 젠디 오늘 저녁은 순대볶음에 한잔하려고 남편 기다리고 있어요. 냉장고 털기로 양배추, 양파, 대파, 깻잎 넣어서 했는데 먹을만 하네요. 오프닝 멘트처럼 만나게 먹고 건강 챙길게요. 젠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아, 순대볶음 맛있겠네요. 양배추, 양파에 대파, 깻잎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구내식당에서 삼겹살 숙주 볶음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저도 삼겹살 숙주 볶음 오픈런 해서 딱 다 문 열자마자 가서 먹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이, 고추, 채소도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908님이 장아찌 담그려고 마늘 까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려요. 유유 하면서 또 사진 보내주셨는데 마늘을 정말 많이 까고 계시네요. 아직 근데 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손가락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늘 깔 때 뭘 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마늘은 조금 더 힘내셔야겠네요. 1908님 그리고 이화영님, 제가 제빵 학원을 다녀서 집에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어요. 만든 건 사무실에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합니다. 오늘도 또 구우려고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와, 직접 또 디저트를 만들어 드시는 우리 화영님 너무 부러워서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님.
2: 아,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0: 대구에 사시는 화영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혹시?
2: 아, 저 바스크 치즈케이크 먹고 있었어요.
0: 와,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네. 계시는 거예요?
2: 네.
0: 와, 어떻게 댁에서요?
2: 아, 네,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로 만들고 있어요.
0: 어떻게 만들어요, 에어프라이기로?
2: 그냥 유튜브에 네. 레시피가 많아가지고
0: 그 간단하게 네, 레시피
2: 오븐이 없거든요.
0: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궁금해가지고
2: 그 생크림이랑 네. 크림치즈랑 설탕이랑 네. 뭐 그 박력분이랑 그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있는데요. 오,
0: 굉장히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2: 네네 되게 간단하거든요.
0: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와 바스크 네. 치즈케이크 너무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2: 네네
0: 그럼 이거 만들어서 내일 동료분들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2: 예, 네, 뭐 남편 회사에도 보내고 저도 나눠 먹고.
0: 그럼 많이 만드시나 보네 양을?
2: 아, 한번 만들 때 좀 만들었다가 네. 이제 뭐 냉동시켜 놓기도 하고 사무실에 가져가기도 하고.
0: 오 진짜 그러면 만들면 자주 이렇게 회사에 챙겨 가시는 편이에요?
2: 아 자주는 아니고 이제 한 번씩 느낄 때마다.
0: 아 뭐뭐 가져가셨어요?
2: 뭐 요새 유행했던 뭐죠? 상하이 버터떡,
0: 버터떡
2: 그런 거 만들었고 휘낭시에도 만들었고
0: 와 휘낭시에도 내일은
2: 버터쿠키
0: 네. 버터쿠키에다가 네네. 어때요? 다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2: 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오 맛있다고 다들 남편분은요?
2: 남편도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2: 사무실에 가져가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와 그 제과 제빵학원 다니신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하영님?
2: 4개월 정도 다녔는데요 네. 토요일마다 4시간씩 학원 다녔어요
0: 와 4시간씩 해요 토요일마다?
2: 네, 네.
0: 오, 한 번에 진짜 긴 시간을 이렇게 배우시는 거구나 수업을
2: 네 그 쉴 때 시험 칠 때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2: 네, 네 실기 시험 있는 과목이라서.
0: 아 실기 시험도 보셨어요 그러면?
2: 아 네 필기는 붙었는데 네. 실기는 한번 떨어졌어요.
0: 그럼 언제 또 시험 있어요?
2: 다시 준비해서 다시 가고요.
0: 다시 시험 보실 네. 예정이세요?
2: 네네.
0: 오 그 제과랑 제빵이랑 네. 이제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저 제빵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제빵은 이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뭐 식빵, 모카빵 뭐 그런 뭐 팥빵 이런 빵 종류고 네. 제과는 이제 그 뭐 쿠키라든지 롤케이크, 머핀 이런 건도 제과에 들어가거든요.
0: 케이크 같은 것도 제과인 거죠.
2: 네,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제과에 들어가요.
0: 그러면 이제 제과 네. 배우시고 제빵도 네. 배울 계획이신 거예요?
2: 네, 네 제빵 등록은 했는데 아직 좀 제과 자격증 따고 제빵 들어가려고.
0: 아 차근차근.
2: 네, 네.
0: 그러면 혹시 앞으로 네. 우리 화영님은 제과점, 네. 빵집 이렇게 차리는 게 꿈이신 거예요?
2: 아 그건 아니고 나중에 네. 퇴직 후에 뭐 약간 카페나
0: 퇴직
2: 후에 하게 된다면 네
0: 퇴직 후에 카페를 좀 차리고 싶으신 거예요?
2: 네네 북카페 차리고 싶어요.
0: 와 북카페 너무 멋지겠다. 네. 거기에서 빵도 직접 구우시고
2: 네네 커피도 바리스타도 배워라.
0: 그럼 바리스타도 배우셨어요?
2: 아니 다 예정이에요.
0: 오 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 평소에 좀 빵 좋아하세요?
2: 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계속 먹게 돼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0: 와 근데 빵을 별로 네. 안 좋아했는데 처음에 그 빵을 배워야겠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 그냥 하고 관심 있어가지고.
0: 아 빵은 안 좋아하지만
2: 만들어도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고 하니까.
0: 아 만들어서 네.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2: 네.
0: 와 멋지십니다. 박종희님이 너튜브 보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어봤는데 실패했어요. 보기엔 쉬워도 쉬워 보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유유 하셨는데 이게 네. 잘 안 되나 봐요. 종이님 실패하셨다고.
2: 저는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 되게 맛있게 잘 나와가지고.
0: 그럼 팁을 좀 주세요. 화영님이.
2: 그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보고 네. 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랑 종류가 집에 있으면 그걸 맞는 온도랑 고른 걸 그대로 하면 잘 되더라고요.
0: 아 디테일을 잘 챙겨야 되는구나. 네. 시키는
2: 용량도
0: 대로.
2: 딱 맞춰야 되고. 네.
0: 정확하게.
2: 네, 그럼 다 돼가지고.
0: 아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지.
2: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되네.
0: 성공을 할 수 있다.
2: 네.
0: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화영님이랑 네. 재미있는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뭐 가족이라든지 뭐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
2: 뭐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예 아픈데 없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하영님?
2: 아, 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요.
0: 이 노래 좋아하세요?
2: 네. 네
0: 신곡이잖아요.
2: 팬입니다.
0: 아, 성시경 씨 팬이에요?
2: 아, 네.
0: 성시경 씨 팬으로서 이거 신곡 아니구나.
2: 신곡 아니고
0: 너의 모든
2: 드라마 OST로
0: 맞아, 드라마 OST죠. 네. 신곡 제목은 뭐였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2: 어제 갑자기
0: 성시경 씨 팬 맞나요?
2: 나의 하루처럼 맞죠 지금 당황해가지고
0: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지 그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네, 네. 아무도 모르 제목 나의 하루처럼 맞네요
2: 나의 하루처럼
0: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화영님 그러면 네. 성시경 씨의 네. 이 네. 너의 모든 순간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는 이화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어요. 정선미님이 그 유명한 이윽고를 모르다니. 아, 몰랐던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성시경 씨 신곡을 주로 막 듣다 보니까 잠시 그랬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죠. 박종인님, 저도 에어프라이기로 했어요. 저울로 제서했어요. 근데 다 버렸어요. 점점점. 아, 종인님이 아까 실패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에어프라이기로, 종인님 맞으신가? 그쵸? 저울로 제서했는데도 이제 다 버렸다. 이게 뭔가 그 맞추기가 어려운가 봐요. 정확하게 계량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남승희님, 갑자기 빵이 먹고 싶지만 참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2111.

1717님,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듣는 건물에 외식 조리학과 제빵 실습실이 있어서 빵 냄새 정말 많이 맡았는데 우와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빵 냄새가 정말 그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9시 되려면 좀 있으니까 소화시키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덕인님 안녕하세요. 늘 산책하면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0년생 친구들과 버킷리스트 도전 성공하고 와서 자랑하고 싶어요. 패러글라이딩을 성공했거든요. 늘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용기 내서 도전 성공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 자랑하고 싶네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인생의 한 추억을 남겨서 행복했습니다. 와, 패러글라이딩을 다 같이 친구분들이랑 하고 오셨나 봐요. 자랑할 만 하신데요. 이런 자랑할 것 들 있으시면 여러분 진짜 얼마든지 저희 오당제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민수님, 젠디 오랜만이에요. 오늘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자르고 왔어요. 예쁘게 돼서 좋아요. 다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피곤했지만 좋았습니다. 미용실 다녀오셨군요. 보통 이제 머리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다, 예쁘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수님은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잘하셨네요. 최민지님, 밭에 풀이 어찌나 잘 크는지 뽑아도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또 풀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밭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민지님이랑. 민지님처럼 밭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2343님이 신청해 주신 송은이 김숙의 그대와의 노래.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

0: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오피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서울 강남 보금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준 한 분이 뜻밖의 행운을 얻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보금사를 둘러보던 중에 외국인 3명이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고 함께 이동하면서 약 30분 동안 보금사 곳곳을 안내해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는데 몇 시간 뒤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일행은 오늘 안내해줘서 고맙다면서 오늘 밤 공연이 있어서 급히 떠나야 했는데 원한다면 티켓을 마련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한 명이 세계적인 뮤지션 제드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이라도 받아둘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분이 제드에게 받아둘 걸 그랬다면서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돈, 2번 사인, 3번 악수. 자, 주로 종이에 받는 이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돈, 2번 사인, 3번 악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진짜 이 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제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진짜 근데 따뜻한 마음인 게 얼마나 고마웠으며 이렇게 DM을 보내서 혹시 공연 보고 싶으면 우리가 티켓 구해줄게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 정답 제가 얘기 안 했죠? 힌트 정답 말했을까 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돈, 2번 사인, 3번 악수.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하겠습니다. 제드 그리고 알레시아 카라가 함께한 스테이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간 16일 오후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해 국제 개발 원조 축소 흐름 속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여국들의 공적 재원이 개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주요 7개국 등 도움을 주는 나라와 도움을 받는 나라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는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전당대회 실시를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준위 구성을 논의한 뒤 26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헌에 따르면 3인 이상의 당대표 후보자가 있고 단독 과반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에 이번에 단독 과반이 확보되는 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당일 본투표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통째로 다시 하자는 말부터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투표만 다시 하면 투표율이 달라져 결과가 뒤틀리고 사전투표까지 다시 하면 관외 투표가 막혀 또 뒤틀린다며 장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에서 한국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미섭, 허선호 부회장은 스페이스X 청약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 21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김전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흔히 자본주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우선 탑승권인데요. 돈을 더 많이 내면 기다릴 필요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에 한 병원 예약 플랫폼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로 진료 예약을 하는 앱인데요.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현재는 유료화가 돼서 비용을 내야만 진료 예약이 수월해집니다. 의료 분야에 도입되는 차등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봉은사에서 길을 안내해준 사람이 뒤늦게 세계적인 뮤지션 제드였다는 걸 알고 이것이라도 받아둘 걸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0530님 2번 사인. 사인 받아서 갑으로 갖고 있어야죠. 아깝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당첨자 0530님 축하드리고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드는요, 그래미상을 받기도 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고요. 각종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활동하는 정상급 DJ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준 이분이 선물 받은 티켓은 국내 대표 EDM 축제인 월드 DJ 페스티벌의 입장권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사옵니다.
2: 무엇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헌디?
3: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 오늘만 남의 편.
3: 화요일에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자,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5: 네, 뭐
6: 잘 지냈습니다.
3: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이.
6: 네. 너무 별일이 없어가지고.
3: 좋은 일이죠.
6: 오늘 덥더라고요.
3: 근데. 오늘 날씨 오늘 많이
6: 추석이 더워졌어요. 진짜. 그죠?
5: 네. 어제부터.
3: 그러니까.
5: 네, 진짜. 계속 30도 넘습니다.
3: 맞아요. 식중독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네. 조심하시고.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데 우리 변호사님 축구도 보시나요? 축구 선수는 혹시
6: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세요?
3: 축구는 잘
5: 국가대표 경기 보고 잘 모릅니다. 야구만
3: 야구를 주로 좋아하시는군요. 예.
6: 저는 너무 좋아. 저는 스포츠 너무 좋아하니까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진짜 역전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둬본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3: 네. 첫 경기 또 오랜만에 이긴 거고
5: 첫 경기 이긴
6: 정말 오랜만이고 16년만 2010년 이후로 16년 만이죠.
3: 그러니까요.
6: 기대됩니다.
3: 맞아요. 이번 주도 금요일에 경기 있으니까.
6: 너무 기대돼요. 네.
3: 자, 그 전에 이 코너가 또 고민 해결 코너잖아요. 네. 두 분은 혹시 새로운 고민 요즘에 있으신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고민 같은 거?
5: 항상 고민 아닌가요 싶어요. 뭐 옷 사러 갔을 때도 그렇고.
3: 네.
5: 그렇죠. 저는 이제 고민할 땐 되게 길지만 선택하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후회하지는 않는
3: 진짜요?
5: 스타일이에요.
3: 네. 와, 멋지다. 한 번도 후회 안 해보셨어요?
5: 후회도 소용이 없으니까.
3: 아, 와, 부러워.
5: 후회한 적도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죠.
6: 아니, 그때 이거 샀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 안 했어요.
5: 그런 후회는 하는 때도 있지만.
3: 아, 그때 그 선수 없다. 영입했어야 되는데. 네. 막.
5: 아, 지금 또. 근데
3: 그런 후회는 해보셨구나.
5: 있긴 했죠. 있긴 했는데 뭐 안 되니까 이제는. 네.
6: 제가 요즘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하이닉스 그만둔 거 후회 안 하냐.
3: 맞다 맞다.
6: 제가 또 그 S땡 그 하이 그 기업을 잠깐 다녔었잖아요.
3: 잠깐 다녔었대요.
6: 네. 네. 그래서 너 후회 안 하니 괜찮니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3: 그러니까.
6: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3: 그래요.
5: 네, 할 것 같은데요.
6: 아니에요. 왜? 아, 정말로. 저는 그 정말 연봉의 크기가 직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3: 훌륭합니다.
5: 훌륭하시네요.
3: 역시. 네,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이런 분이에요. 김경준님이 환장의 짝꿍 두 분 오늘 보라 아닐 때 의상은 어떠신지 급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멋지시게 우리 변호사님은 초록색 이 깔맞춤이라고 하죠. 너무 멋지죠.
6: 방송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3: 그렇죠. 늘 방송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체크의 이 셔츠를 입고.
6: 공대생 패션입니다.
3: 멋있는데?
6: 아, 감사합니다.
5: 멋있습니다.
3: 두 분 다 아주 멋진 패션 입고 오셨고요. 자, 궁금해하셔서 제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또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6: 네, 오늘은 샵 8001번 문자로 접수된 고민인데요. 1530님의 고민 함께 들어보시죠.
3: 우리 남편은요,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운 날에는
5: 여보세요. 여보 나야. 저녁 챙겨 먹었어? 뭐 먹었어?
7: 라면 끓여 먹었어.
3: 이렇게 라면 하나 끓일 줄 알아서 라면만 끓여 먹고요. 제가 바빠서 늦게 들어온 날에도
5: 여보 나왔어. 밥 먹었어?
7: 라면 끓여 먹었지 뭐.
5: 또 라면?
3: 이렇게 라면만 끓여 먹고 아무튼 라면 말고는 진짜로 할 줄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남편이랑 심하게 다퉈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 상하는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열이 받았는데요. 그 전날 박 터지게 싸우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저는 여느 때처럼 내키지는 않았지만 요리할 줄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아침 밥상은 차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5: 밥 먹어!
7: 자, 흥! 뒤적뒤적. 어디다 둔 거야? 여기 있네.
5: 어머.
3: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서 굳이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7: 쩝쩝 어우 와구와구 어우 맛있네.
2: 쩝맘맘 진짜 정말
3: 시어머님 반찬에만 밥을 먹는 거 있죠. 아니 누구는 뭐 속이 좋아서 아침부터 밥상 차려준 줄 아나.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열이 받아요.
2: 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7: 내가 뭘?
2: 내가 만든 반찬에 손도 안 대고 지금 어머님 보내주신 반찬에 밥 먹고 있잖아.
7: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반찬인데 이거 먹는 게 뭐 잘못됐어?
2: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해준 반찬은 입에도 대기 싫다 뭐 그거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밥도 내가 한 건데?
7: 쌀은 내가 샀거든.
2: 어머머머머머 유치해 진짜 유치해.
7: 그래 나 유치해서 유치원 나왔다 됐냐?
2: 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봐 진짜.
7: 어쩔 건데 어쩔 TV 저쩔 TV.
3: 아우 참나 너무너무 유치해서 어디 가서 꺼내지도 못한 얘긴데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아서 오당제 문자를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그래도 측은지심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도 싸운 다음 날 밥을 계속 차려줄 것 같긴 한데요. 밥은 내가 해놓은 밥을 먹으면서 반찬만 굳이 시어머님 반찬 꺼내오는 남편의 이 심리는 뭘까요? 세 분이 답답한 제 속 좀 뻥 뚫어주세요. 네, 1530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6: 예, 이지영님이 누구 집 남의 편이랑 같네요. 밥 안 차려주면 굶고 있어요.
5: 신은희님, 우리 남편도 유일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라면인데 우리 집 사연인데요.
6: 공감을 많이 하시네.
3: 진짜 공감해 주셨는데 자 싸운 다음 날 속 좁게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에만 밥을 먹는 남편입니다. 두 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6: 일단 아내분이 정말 천사입니다.
3: 그래요.
6: 싸우고 나서 다음 날에
3: 밥
6: 이렇게
3: 밥 차려주고. 네. 그러니까
6: 어떻게 이럴 수 있죠?
3: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6: 와 진짜. 아 그리고 역시 이 남자는 저도 남자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유치하죠?
3: 그러니까
6: 이거 진짜 사연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3: 그러니까
6: 저는.
3: 진짜 보내주신 네. 사연인 것 같아요.
5: 얼마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3: 맞네. 맞아. 궁금하다.
5: 만약에 5년 안쪽이다.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께서 네. 예. 아 요리를 잘하시는데 남편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6: 아 오히려 예. 오히려
3: 아 이때다 하면서 이제 시어머님 반찬을 먹는 거예요.
5: 근데 뭐 한 5년보다 더 됐다.
6: 이거 너무 반전이다.
5: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6: 와 진짜로.
3: 예. 5년 지났으면요.
5: 그러면. 남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3: 그러면 약간 이제 아까 준상 씨도 말했죠.
5: 아니면 또 이건
3: 유치하게.
5: 정말 좀 잘못된 비유일 수 있는데 요리 실력이 머무는 것 같아요.
3: 아 아내분이요?
5: 네. 남편 입맛을 못 따라가.
6: 아 이거 진짜 신박한 시선이다.
3: 아니 라면 먹잖아요. 나, 네. 아내가 밥 안 차려줄 때.
5: 그래도 글쎄 저는 예. 라면을 먹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3: 아 라면 와. 애초에 라면을 먹는 것도
6: 너무 재밌다.
3: 라면이 맛있어서 먹는 거다. 네. 와 오. 진짜 남의 편의 입장에서 오늘
6: 진짜 그러네요.
3: 진짜 남의 편 들어주고 계시네요. 저희 이 코너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5: 원래 남의 편 들어야 예. 돼요. 그렇죠. 처음에 맞아요. 시작할 때는.
3: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럴 수 있겠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맛이 안 맞아서 어머니, 싸운 김에
6: 이때다.
3: 어머님 반찬을
5: 네,
3: 꺼내서
5: 저는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3: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추측해봤고.
6: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순화해서 생각하자면 네. 싸우고 났으니까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놨겠지 싶어서 안 먹는 거.
3: 아 억지다 그거죠. 저야 그거는
6: 너무 억지죠. 아,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3: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아내분이 이제 밥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한데
5: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척 따지긴 좀 그런데
6: 예. 하지만 이거를 저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잘못된 거죠.
6: 정말 남편을? 잘못된 거죠. 네, 남편분의 네. 이런 행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6: 뭐 일단 이 차려줬을 때 차려준 밥을 안 먹고 시어머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솔직히 속된 말로 꼴보기 싫겠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 관심을 안 주는 거야. 아, 너 그러는구나.
3: 무관심.
6: 자기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자기 거 치워버리는 거죠. 그냥. 응, 오히려.
3: 그 싸움이 커지진 않을까?
6: 오히려 이런 거는 대꾸해주면 초딩,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들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5: 에. 저는 이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3: 공개를.
5: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 네. 남편이 모르게 받아서 본인이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 어머니. 연락해서 할 수 있지만 섞어버려야 되겠죠.
3: 아, 내가 만든 거야. 네. 섞어.
5: 예, 네. 혼돈되게. 그래서 사실 진짜 맛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된 건지 그러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3: 애초에 그걸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5: 심리적으로 아내께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어머님께 맛있어서 그런 건지 네. 등등을 좀 확인하려면 그런 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 와 진짜 신박한 생각인데 너무. 그러면 두 분은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사연 보내주신 1530님이라면은 전날 싸워서 정말 막 미워. 그런데 밥 차려줄 마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6: 아 저는 당연히 차려줘야죠.
3: 당연히요?
6: 예, 그럼요. 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웠다고 해서 다음날 뭐 이렇게 뭐 행동으로 뭔가 복수를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5: 예. 예,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해줍니다.
3: 진짜요?
5: 안 좋은 일 있어도 바로 감사하죠.
3: 그럼 그 밥 먹으면서 좀 풀리지 않으세요, 화가?
5: 미안하죠, 항상. 그래 되면.
3: 우리 변호사님 드시는 거죠? 네,
5: 저는 먹는 편이고, 예, 주로. 예.
3: 김준상 아나운서 차려야 되는 입장, 근데 준상 씨는 그 차려준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6: 당연하죠.
5: 아, 차려주는
3: 애초에.
5: 거.
6: 저는 그리고 애초에 요즘 취미가 요리예요.
3: 그러니까.
6: 혼자 요리를 정말 자주 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뭐 싸워도 이게 맨날 만약에 해주는 사람이 다음날에도 해줘야지 싸웠다고 해서 다음날 안 해줘버리면 싸움이 1박 2일을 가게 되잖아요.
3: 근데 준상 씨는 그게 본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6: 그럼요.
3: 본인이 해주겠다는 거죠.
6: 당연하죠.
3: 그러니까. 예,
6: 저는 뭐 준비는 다 돼 있어요.
3: 맞아 맞아요. 예,
6: 결혼만 하면 돼요.
3: 맞아요. 이 눈빛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네. 김명아님이 저도 싸워도 밥은 해줍니다. 이민아님 저희 남편도 유월모시라 제가 밥 해줘야 돼요. 진짜 착한 분들이 많으시네. 보통 싸우면은 싸우면 사실 뭐 밥을 먹든 말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6: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좀 다툼을 가진 이후에도 항상 밥은 차려 주셨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6: 진짜 가족이 이게 사랑이구나.
3: 부부가 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0: 본부에 밥만 잘 먹더라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숙님이 나 같으면 밥 안 해준다. 즉석밥 돌려서 시어머님 반찬이랑 묶든지 말든지 하면서
1: 맞아.
0: 그걸 남겨주셨는데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씩 그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1: 네. 7732님 혹시 원래도 시어머님 반찬이 먹고 싶은데 부인 눈치 보느라 입맛에 안 맞는 부인 반찬 먹었던 게 아닐까요? 아까 변호사님이랑 네. 같은 의견.
2: 김종일님은 속된 말로 겁을 상실하셨습니다.
0: 겁을 상실하셨다.
1: 김영종님 그 남자 간이 정말 큽니다. 저는 아내의 잔소리가 법이며 우리 집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어주면 가정의 평화와 비둘기가 새겨진 메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와. 김영종님 혹시 아내분 듣고 계신가요?
0: 그러니까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멋지시네요.
2: 임채영님 저는 싸우면 그냥 둡니다. 먹는 것도 자유 굶는 것도 자유 성인인걸요?
1: 맞아.
0: 그냥 둔다. 네. 내버려 둔다.
1: 김경주님 반대로 싸웠는데 내가 한 반찬을 다 먹어버려도 미워요. 아 싸우고 나서 밥만 또 잘 먹는 거 보면 하셔.
2: 맛있게
1: 또.
0: 그렇겠네.
1: 밥이 들어가냐.
2: 맞아요. 공사공사님 정측은지심이 생기면 시어머니 반찬으로 차려주세요. 그리고 저 남편분 심리 제가 잘 알 것 같은데 아내분 속을 한 번 더 긁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저렇게 마지막 발악 같은 걸 해보거든요.
1: 귀여우시다.
2: 끝에 가면 지지만 아 일부러 이러는 거다.
0: 일부러.
2: 저는 그래서 확인해보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0: 그렇군요.
2: 혹시나.
0: 그럴 수 있겠다.

0: 3437님 60대입니다. 싸우면 밥 안 해줘요. 젊었을 때는 해줬는데 해줬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도 애정만 안 식으면 돼요.
1: 이제 이쯤 되시면 각자 알아서 3679님 카레 한 솥 가득 끓여두시고 밥솥에 밥 가득 해놓으시고 일주일 정도 휴가 다녀오세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아내분 소중한 걸 아실 겁니다. 일단 먹을 건 해놓고 여행 가시는 거니까 밥 차려줬다 이런 죄책감은 덜 드실 듯요라고 하셨네요. 여행 다녀와라. 좋은 방법인데.
2: 자, 2130님 이런 문제로 못하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평생 시어머니 반찬 얻어 드시라고 하면 되죠. 반찬 안에 좋잖아요. 시어머니 반찬이랑 섞인 뭘 섞어요. 그냥 그대로 드시라고 해요.
1: 좋다. 2130님 와
2: 많이 먹어라.
1: 그러니까 뭐 굳이 반찬 뭐하러 하냐. 시어머니 반찬 평생 얻어 먹고 뭐 섞지도 말고 반찬 안 해도 좋다.
2: 근데 이게 조금 일반적이었던지 아니면 이때만 그런지 한번 보긴 봐야 돼. 근데 어머니 반찬이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오래 먹어도 맛있는 게 맛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게 맛있는 게 아니고
1: 그래요.
2: 재료가 좋고 맛있는 게 맛있는 거지.
1: 그쵸.
2: 뭐 밑반찬이 뭐 그 차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름을 골리려고 이런 거라면 이분 혼내야 됩니다.
0: 그렇죠.
2: 남편분.
1: 저는 3679님 앞에서 얘기하셨던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좀 아내분의 그쵸. 소중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0: 근데 또 결혼한 분들이 혼자 여행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긴 같이 친구분들하고 가시면 되겠구나.
1: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8698님 젊어서 그래요. 너그러운 아내분이 이해하세요. 나이 먹으면 못 그럽니다 하셨는데.
1: 이건 무슨 뜻이지? 나이 먹으면 못 그럽니다.
2: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몇 년 차인지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1: 그게 중요하구나.
2: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1: 오래되면 이럴 수조차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0: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젊었을 때나 좀 할 수 있는 유치한 행동이지 않나.
1: 그럴 수 있구나.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이지은님 남편한테 반찬 해주지 마세요. 시어머니 반찬 잘 먹으니 앞으로도 밥만 해주고 반찬은 시어머니 반찬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계속 반찬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주셔야 되지만 시어머니 반찬 준다는 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2: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방금 나온 의견들이 1530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2: 글쎄요. 반찬 때문에 이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유치하기도 하고 뭔가 알고 싶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1: 네.
2: 몇 년 차인지 두 분이.
1: 그러니까 몇 년 차인지가 중요한 거죠.
2: 한 50, 난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이러면 더 문제고요.
0: 그리고 저희가 1530님 뒷자리 번호를 공개할 만큼 사실 좀 귀여운 고민이잖아요.
1: 그쵸.
0: 이런 고민일수록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다 사랑 싸움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행복하십시오.
1: 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면 얼마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에드시런,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한 퍼펙트 심포니 듣고 올게요. 2748님이 신청

에드 시런 안드레아 보첼리의 퍼펙트 심포니 듣고 왔습니다. 274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범진호님이 안드레아 보첼리 목소리 정말 좋아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6427님이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발이 시원하니 좋아요. 오, 맨발 걷기 이 시간에 하면은 진짜 시원하겠네요. 왜 발만 시원해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 들기도 하고. 5689님은 아들이 마림바 콩쿨 준비하느라 늦은 밤에도 라이드 중입니다. 서로 지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당지가 힐링이 됩니다. 이번 주 콩쿨 파이팅 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마림바가 그

악기인죠. 그 엄청 큰 실로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5689님. 그 채로 이렇게 두드려서 연주하는 나무로 된 타악기라고 하는데 실로폰보다 훨씬 더 깊고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 건반을 이렇게 채로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고 피아노처럼 생겼어요. 피아노처럼 음계가 이렇게 배열돼 있고 맑고 따뜻한 울림이 풍부한 그런 소리들. 되게 멋진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요. 우리 아드님께서. 근데 요즘에 마림바 또 콩쿨이 곧 있나 봐요. 콩쿨 준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7732님이 오늘은 콩나물 밥을 해먹었어요. 양 조절을 못했는지 많이 남았네요. 여름엔 딱 먹을 만큼만 해서 싹 치워야 되는데 오늘 콩나물 밥은 소고기도 넣고 당근도 넣고 호박도 넣고 평소보다 영양에 신경 좀 썼습니다. 젠디도 콩나물 밥 먹어봤나요? 어떤 스타일로 해서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저희 구내 식당에서 가끔 이 콩나물 밥이 나오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그 장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먹을 만큼만 해서 먹고 치워야 되는 게 안 그러면 금방 상하니까 오프닝에서도 식중독 이야기 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제가 주말에 어디 국밥집에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반찬으로 숙주나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날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워낙 날씨가 더웠어서 바로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드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진 전혀 안 왔는데 어쨌든 금방금방 날씨 때문에 쉬곤 하니까 그런 것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58님, 식당 주방은 화구가 6개라서 불을 켜면 열기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름이 싫어요. 식당 마감 정리하면서 함께합니다. 아, 진짜 그러시겠네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또 직원분들은 화구가 6개면은 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그쵸? 2191님. 오늘 지역 책방에서 운영하는 에세이 웹툰 수업을 듣고 왔어요. 수업은 능력 부족으로 어렵지만 같이 하는 동료쌤들과 수업 전에 맛집에 들리는 게 더 즐겁습니다. 오늘 메뉴는 냉면이었어요. 그 맛있었겠네요. 냉면. 에세이 웹툰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와, 너무 재밌겠다. 웹툰이면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배우시는 건가? 아니면 글 쓰는 걸 배우시는 건가? 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5971님, 젠디 오랜만이에요. 1학기 기말고사 2일째예요. 내일까지 시험 보면 1학기가 끝나요. 2학년 2학기만 남았는데 그러면 복수 전공의 계획이 실현되네요. 오늘까지는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들이라서 괜찮았는데 내일 남은 두 과목이 공업수학이라 합격의 성지 관리인인 젠디가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그럼 잘 볼 것 같아요. 방학하면 우리 팀 이글스 야구 원정 응원 다닐 생각입니다. 저 시험 마무리 잘할게요. 와, 진짜 아마 대학생인 것 같죠? 우리 5971님. 그쵸. 기말고사 2일째. 벌써 기말고사라니. 그때 중간고사 막 잘 보라고 응원해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학년 2학기 복수전고 그 시험 과목 이름만 들어도 공업수학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5971님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합격 성지 젠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방학 때 계획도 미리 세워놓으시고 이글스 원정 응원 어디 어디 다니실 건지 너무 제가 다 설레네요. 너무 기대되는데 그 신나는 방학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1925님, 얼마 전 투잡으로 화장품 배송일을 한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매일 듣고 있어요. 모든 기사님들에게 오당제를 소개해 주고 듣게 만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1925님. 날씨가 더울수록 저희는 더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고객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배송하기 위해 두 발로 뛰어다녀요. 오당제 청취자가 많이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젠디 목소리로 하루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당제 항상 감사합니다. 아, 1925님 문자를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다 행복해지네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행복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1925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고요. 종종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10님은 오늘도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어제 일을 발치했는데 선생님이 술, 담배 금지 일주일간 하라고 하셔서 지금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청개구리인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요. 점점점. 그쵸.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고 힘든 게 당연한 건데 이 기회에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110님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담배에 조금 자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발치하셨으면 더더욱 진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9110님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지만 안 드리지만 네, 일을 발치하셨다고 하니까 절대 술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담배도 절대 피우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여러분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더 클래식의 해피아워,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방수영님, 젠디 머리끝이 엉켜서 내일은 미용실에 갈까 하는데 코팅하고 파마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커트만 하고 오기도 그렇고 머리가 빨리 완성되는 걸 누가 개발해주면 좋겠어요. 30분 만에 가능한 걸로. 머리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유유. 그쵸. 내일 가서 뭐 커트도 하시고 코팅도 하고 파마까지 하시려면 진짜 한 3시간 이상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미용실에서 그 오래 버티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좀 미용실 다녀오시면 엉켰던 머리도 좀 정리가 되고 기분 전환 되실 것 같아요. 가서 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좀 편안하게 나를 위해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용재님은 내일은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오신대요. 2 플러스 1이래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에어컨을 2 플러스 1으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요? 정말 시원하게 올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채영님은 저는 내일 퇴근 후에 혼자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가요. 요즘 너무 땡순이었어요. 내일은 잠시 저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셨는데 땡순이가 뭘까요? 진짜 저도 궁금해지는데 채영님이 요즘 너무 땡순이었다. 땡땡이를 쳤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살았다? 맥락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땡하면 집에 간다? 그런 뜻일 수 있겠네요. 땡하면 뭐 집에 가고 땡하면 직장에 가고 아무튼 채영님, 채영님만의 시간 잘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3993님은 저는 48살 노총각입니다. 오랜만에 연애를 하는데 내일 울산에서 여수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연애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3993님 좋은 분을 만나셨나 봐요. 두 분 사랑 영원하기를 응원할게요. 내일 여수 여행도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과연 뭘까요? 굿뉴스 퀴즈 당첨자 0530님이 골라주신 노래 지금 나갑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아디오스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죽여.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경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이란에 어떠한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곧바로 핵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무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은 종식됐고 그 어떤 전선에서도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명식 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세부적인 단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논의

0: 에너지에는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즉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군사정보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앞선 12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러트닉 장관은 다른 국가의 군사적 활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장소의 외국인들에게 이들 모델의 접속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6회 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육사총동창회는 오늘 낮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이 가져올 국가안보 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유력 검토되고 있다며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교육 기반의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 21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부터 군사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방송사들도 이번 평양 방문을 특집 보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다시 북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러시아 견제 목적만이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행보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수가 될지 잠시 후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여권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4: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5: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6: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북한과 중국의 밀착, 그 사이에 숨은 계산이 뭘지 알아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예, 안녕하세요.
7: 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북한 그러면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고 중국은 좀 예전 같지 않다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 어떤 배경에서 성사된 걸까요?
8: 일단 이번에 시 주석 방북의 이유가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7: 예.
8: 이게 군사 동맹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부터 북중은 전쟁하면 서로 도와준다.
7: 네.
8: 거기 지체 없이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7: 지체 없이라는 네, 단어가 있군요. 네.
8: 이게 참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7: 예.
8: 전쟁을 상황이 놓이게 되면 각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그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7: 그렇군요.
8: 그런데 북중은 지체 없이 도와준다 돼 있거든요. 그 65년 동안 해온 거예요.
7: 예.
8: 그런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이면서 무서워요.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7: 네.
8: 언제 꽉 조이면 죽잖아요.
7: 그렇죠.
8: 그러니까 항상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 자율성과 의전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7: 네.
8: 그러니까 항상 교차했습니다.
7: 네.
8: 그러니까 가는 건 이상하지 않죠.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방북이 왜 의미가 있냐면 갑자기 쉽게 말하면 북한이 바람 폈거든요.
7: 아, 그렇죠. 그
8: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가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걸 체결했거든요.
7: 예.
8: 이건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일반 국가 간의 최고 관계입니다.
7: 네.
8: 근데 여기에 군사 조항이 들어 있어요. 서로 지원해 주는.
7: 예. 그러니까
8: 동맹 조약이에요, 사실.
7: 네.
8: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나만 바라봤는데 이제 러시아를 바라보게 됐고 오히려 러시아로 급격히 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북중 관계는 최악까지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중국을 처음으로 정상 외교로 가서
7: 예.
8: 다렌의 방추이섬 해변에서 시진핑과 나란히 해변을 걷는데
7: 네.
8: 그때 둘이 걸었던 발자국을 기념 동판으로 만들었는데
7: 예.
8: 중국이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7: 아이고.
8: 그다음에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을 노동신문 1면도 아니고 3면에 콩고, 라오스 이런 데부터 더 밑에
7: 예.
8: 그것도 시석 이름도 없이 서로 이제 최악으로 간 거죠.
7: 네.
8: 그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서 야 잘해보자 이제 신호를 한 거고
7: 예.
8: 이번에 시 주석이 답방을 한 거죠.
7: 네.
8: 그러니까 양측이 다시 냉각기에서 관계 회복으로 흐름을 잡는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되죠.
7: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붙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왜 굳이 중국을 가서 다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희망했을까요?
8: 해법은 북중 교역 관계에 있습니다.
7: 네.
8: 북한 대외교역의 98%가 중국입니다.
7: 네.
8: 러시아는 뭐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 잘 알지만 뭐 속어도 준치라고 지금 핵무기도 세계 2위고 그렇지만 우리와 GDP가 유사합니다.
7: 네.
8: 세계 10위권 좀 넘습니다. 거기다 러시아의 비극은 뭐냐면 소련 해체 이후에 고유가 시대로 버텼던 거지 최대단한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어요. 러시아 수출구조에 70%가 자원이고 그중에 50%가 에너지입니다.
7: 네.
8: 그러니까 에너지 재화자원 팔아서 먹고 사니까 뭐 우리 박 교수님 경제 전문가죠. 러시아 유명한 기업 아는 거 있어요?
7: 아, 다 원전 만드는 회사니 에너지 회사니 다 큰 거잖아요.
8: 그거밖에 없잖아요.
7: 네.
8: 중국은 우리가 다 만들잖아요.
7: 네.
8: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7: 그렇네요.
8: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에너지 받고 무기 받고 식량 받는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7: 그렇죠.
8: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잡아도
7: 한계가 있고
8: 북한 경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7: 네.
8: 북한 경제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손을 잡았지만 이거 생각만큼 뭐 무기는 좀 안 보이던 무기도 좀 개발하고
7: 네.
8: 짭짤한데 경제에는 온기가 없어요.
7: 아.
8: 그러니까 중국이 만일에 재채기라면 북한은 폐렴 걸리죠. 그런
7: 그렇군요.
8: 상황에서 양측 다 중국은 또 뭐냐? 이거 너무 삐져나가면
7: 예.
8: 괘씸한데 두들겨 패고 싶은데
7: 네.
8: 그 말 안 듣는 애 두들겨 패면 가출해 버리잖아요. 그럼
7: 그렇죠.
8: 부모가 더 힘들잖아요.
7: 맞아요.
8: 네, 그러니까 일로 와.
7: 네.
8: 요 상황으로 보시면 되죠.
7: 그렇군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북한의 제스처에 중국이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중국은 북한에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요?
8: 이번에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소문난 자식 먹을 거 없다.
7: 예.
8: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갑이 아니고
7: 네.
8: 시진핑이 확실하게 갑이라는 얘기를 했다.
7: 네.
8: 요렇게 분석을 했는데
7: 예.
8: 서방 언론들은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7: 뭐
8: 중국이 북한의 손을 잡고 서방과 뭐 북측로 대척점을 형성했다. 중국이 어떻게 서방과 대척점을 형성을 합니까?
7: 예.
8: 중국의 시장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리고 북한은 손을 잡아서 서방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7: 그렇네요.
8: 없죠.
7: 예.
8: 이번에 8일날 6월 8일날 시 주석 시진핑이 평양을 갔는데 그날 아침 노동신문에 시 주석이 기고문을 썼어요.
7: 네.
8: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걸
7: 네.
8: 주목을 안 하는데 시 주석이 한 말이에요.
7: 네.
8: 길을 바꾸거나 우리는 서로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아야 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 북한의 변심을 얘기한 거예요.
7: 네.
8: 너 왜 삐져나가? 너 확실히 내 말 들어? 그다음에 조종 우위탑에 헌화를 했거든요.
7: 네.
8: 이건 뭐냐. 중공군이 6.25 때 도와준 그 탑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7: 네.
8: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지.
7: 네.
8: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확실히 전하러 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북러 밀착에서 지금 자율성을 가지고 뭐 지주세계의 우위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지금 왕의 외교부장, 경제, 국방장관까지 데리고 갔지만
7: 예.
8: 특히 중국 표현에는 군대 교류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7: 네.
8: 북한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너 북러 밀착을 했지만 군사적인 협력 관계는 우리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으로선 중국의 영향에 강화되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시 주석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7: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번에 북한까지 직접 가서 너 이렇게 자꾸 엇나가면 나중에 혼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걸 딱 단도리를 치고 온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 모두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졌던 이번 회담 양측 모두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하나요?
8: 일단 양측 다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러 밀착을 했지만
7: 예.
8: 지난해 지금부터 지난해 초 북한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만 원 정도였거든요.
7: 예.
8: 지난 주말 6만 5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7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7: 어휴.
8: 식량 가격도 최고입니다.
7: 예.
8: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북한이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좋다. 뭐 북로 밀착을 해서 뭐 평양간이 건물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그렇게 말했느냐?
7: 네.
8: 지난해 북한이 3.7% 성장했고
7: 네.
8: 지지난 2023년에는 3% 성장을 했거든요.
7: 예.
8: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하잖아요.
7: 네.
8: 그러니까 잘 나간다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3년 3% 성장을 했는데 건설이 8%입니다.
7: 예.
8: 김정은이 집을 많이 짓잖아요.
7: 아.
8: 그게 견인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전기가스 수도는 마이너스 4.7%예요.
7: 네.
8: 전기가스 수도 없는 건설만 했다는 얘기죠.
7: 아, 그렇군요.
8: 지난해 3.7%지만 건설이 12% 성장했거든요.
7: 네.
8: 그런데 전기가스 수도는 0.9% 성장했어요. 그건 껍데기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7: 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8: 그 건물만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안에는 사람이 못 사는 거죠.
7: 예.
8: 그다음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 북중 교역이 아주 급등했다. 전성기 절반밖에 안 돼요. 2015년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북로 밀착으로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익을 봤다. 달러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북한 원 달러 환율이 왜 7배가 6배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외환외빈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좋지 않아요.
7: 네.
8: 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7: 네.
8: 미국 언론보다.
7: 사실 간간이 CIA라든가 미국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거 우리한테 도움 부탁할 정도로 우리가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8: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경제 안 좋습니다.
7: 예.
8: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중국을 견인해서
7: 아.
8: 중국이 교육을 차단하면 바로 말라 죽어요.
7: 네, 네.
8: 그러니까 중국을 다시 견인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점점 수세를 몰리고 있거든요.
7: 네.
8: 그거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7: 네.
8: 참 지루하죠. 양측이 무능해서 못 끝내는 거지 이미 끝나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몸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7: 그렇네요.
8: 그렇죠. 그러니까 아.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다시 안전판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언제나 그러니까 아주 말 안 듣는 싸가지 없는 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말을 안 들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7: 네, 네.
8: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의 유일한 동맹이 북한이에요. 지구상에서.
7: 아, 그렇군요.
8: 예. 그다음에 미중 경쟁에서 버퍼존 완충지대잖아요.
7: 예.
8: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의 꿈은 뭐냐? 차항출해.
7: 그건 뭐예요?
8: 항구를 빌려서 동해로 나간다.
7: 아.
8: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가잖아요.
7: 그렇죠.
8: 이게 시진핑의 아주 한이거든요.
7: 예.
8: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건 우리한테 무서운 얘기죠. 유사시 중국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7: 그렇네요.
8: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많이 삐져나갔던 북한을 봤지? 일로 와 이제. 이 정도면 양측이 남는 장사인 거죠.
7: 네.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문제들 중에서 단연코 핵 문제가 제일 저희는 관심이 많을 것
8: 예,
7: 같아요.
8: 예.
7: 혹시 이번 뭐 회담 등등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거론이 됐다면 어떤 뭐 성과 같은 게 있었는지도
8: 전혀 언급 안 됐습니다.
7: 아이고.
8: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또 김정은이 이겼다고 그러는 게 시진핑이 북한의 핵을 용인했다 암묵적으로
7: 예.
8: 그러니 북한이 소개 성과를 얻었다. 저는 거기도 동의 안 합니다. 왜냐 지금 북한 대외교역의 수출 기준으로 95%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대한민국 수출의 95%가 중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7: 네.
8: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7: 네.
8: 그게 북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막혀 있느냐 유엔 안보리에서 2017년 2397호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결과로 막혔거든요.
7: 예.
8: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 특징이 만장일치예요.
7: 그렇죠.
8: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얘기는 뭐죠? 중국도 아. 대북 제재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7: 그렇군요.
8: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 중국이 북한의 개발 도와준다.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이 우리 핵 개발 도와줘요?
7: 아니죠.
8: 안 도와주죠.
7: 네.
8: 왜냐? 핵을 가지면 동맹이라도 동맹 말 안 들어요.
7: 예.
8: 우리 핵 가지면 주한미군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핵 가지면 전 당장 캠프 험프리즈 평택 가서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7: 예.
8: 필요 없잖아요.
7: 예.
8: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자기 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약소국 중견국이 핵을 가지면 강대국 정치가 끝납니다.
7: 아.
8: 그러니까 중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7: 네.
8: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을 가 또 하나 뭐냐. 그럼 중국이 뜻을 어기고 북한 핵을 가졌어요.
7: 네.
8: 그럼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내에서 자치 핵무장 여론이 급속히 올라갈 겁니다.
7: 그렇겠네요.
8: 그러면 일본도 올라갑니다.
7: 그렇죠.
8: 그러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7: 대만?
8: 대만도 핵무장 여론이 생겨요.
7: 아.
8: 이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7: 예.
8: 근데 중국이 이 핵 그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겠습니까?
7: 아, 그러네요.
8: 안 하죠.
7: 예.
8: 그러면 이번에 핵 2019년 6월에 시진핑이 평양을 가거든요.
7: 예.
8: 그때는 20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시진핑 김정은 무려 5번이나 만납니다.
7: 네.
8: 왜냐? 그때 시진핑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수시로 만날 때거든요.
7: 네.
8: 그리고 그때는 김정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했다가 나와요. 그때는 비핵화 협상 할 때입니다.
7: 네.
8: 그러니까 그때는 비핵화 협상을 매개로 김정은이 협상에 나설 때고
7: 네.
8: 그게 깨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북한은 나는 이제 핵 협상 안 해. 핵 보유할 거야. 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7: 네.
8: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핵도민의 악몽이 생기고
7: 네.
8: 그다음에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압박해서 비핵화라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중국과 단절할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7: 네.
8: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 얘기 안 했다고 그래서
7: 네.
8: 중국이 북한 핵을 인정했다. 그게 아니고 불편한 문제 넘어간 거예요.
7: 네.
8: 인정도 불인정도 안 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거죠.
7: 그렇군요.
8: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했다. 저는 중국이 오늘부터 북한 핵 용인한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7: 오히려.
8: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럼 우리 핵무장 해야지. 일본도 해야지. 대만도 해야지. 대만이 제일 하고 싶어요.
7: 네.
8: 대만은 핵무기만 가지면 중국이 못 건드리거든요.
7: 네.
8: 그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7: 그러면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진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미 북한이 가끔 이제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보면 야 나름대로 견실한 핵시설 또 핵미사일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8: 예.
7: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8: 막아야죠.
7: 예.
8: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일단 막자.
7: 예.
8: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7: 네.
8: 완전한 비핵화는 빨리 밀어놓고 일단 상황 악화만은 막자. 라는 게 우리 정부와 사실은 미국도 입장이 같아요.
7: 네, 중국도요?
8: 중국도 사실은 그 입장입니다.
7: 예.
8: 어차피 비핵을 못한다면 일단 막는 데 동의하자가 주변국들 다 입장이에요.
7: 네.
8: 러시아만 인민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모른 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 방북하기 전에 김정은이 갑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잖아요.
7: 예.
8: 웃기죠. 이란은 우라늄 농축 때문에 의도 막고 있는데
7: 네.
8: 날 봐라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핵물질 생산을 대폭 늘려라 라고 지시했거든요.
7: 그런데
8: 네. 그것도 사실은 블랙코미디인 게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7: 네.
8: 핵무기는 아니에요.
7: 아 관리해야 돼요.
8: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요.
7: 아.
8: 우리 박 교수님 차량 가지고 있으면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8: 계속 유지하고 보수해야
7: 맞아요.
8: 되잖아요.
7: 예.
8: 누가 저한테 람보르기니 준다. 저 유지 못해요.
7: 그렇죠. 그것도
8: 타이어 하나의 빚이 얼마예요.
7: 예.
8: 미국이 아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7: 그건 그렇죠.
8: 미국이 팔면 되니까.
7: 예.
8: 미국이 한 해 핵무기 유지 보수에 2026년부터 매년 950억 달러씩 쓰기로 했어요.
7: 엄청나네요.
8: 10년이면 1조 달러예요.
7: 야.
8: 핵무기는 그냥 예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7: 네.
8: 유지 보수해줘야 되고 미사일 있죠?
7: 네.
8: 미사일도 차량 10년 동안 안 쓰고 있다 엔진 걸면 시동 걸려요?
7: 안
8: 걸리죠.
7: 걸리죠.
8: 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7: 그렇군요. 저는 그냥 걸리지는 않아도
8: 아니에요. 저 그 파키스탄 보세요.
7: 예.
8: 저 가난한 나라 핵무기 가졌잖아요.
7: 예.
8: 그 IMF 구제금융이에요. 비만 오면 홍수나잖아요.
7: 네.
8: 국방비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핵무기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돈이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사실은 핵무기를 무제한 늘리라고 그러지만 늘리면 되지 왜 그걸 공개해요.
7: 네.
8: 그건 뭐죠? 엄마 나 가출할 거야. 계속 문 앞에 떠드는 거죠. 막으라는
7: 예,
8: 거죠 지금.
7: 예, 예.
8: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북한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핵을 가졌는데 네. 놓질 않겠죠. 그런데 계속한다? 자승자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화시키는 것. 야 일단 일단 그만하자.
7: 네.
8: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자. 요게 사실은 공감대가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에요. 그 외교 안보는 낭만이 아니에요.
7: 그렇네요.
8: 그냥 북한 보고 야 너 불편히 가지마. 그럼 끝나죠.
7: 예.
8: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왜 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7: 예. 예,
8: 그렇게 보면 지금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론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도 알고 있다.
7: 네.
8: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 네, 정말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체에 뭐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변화의 바람이 있었을 때마다 이쪽 지역에 큰 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없지 않아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최근 북중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배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핵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핵이라고 우리는 통칭하지만 그 안에는 핵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핵잠수함이니 다른 것도 핵 관련한 무기로 우리가 통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예. 우리는 핵잠이라든가 다른 핵 뭐 항공모함이든 뭐든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러면 그냥 이제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 이건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4: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보통 국가와 평화헌법을 우회하는 예. 안전보장법 제3개를 바꿔서 공격무기도 수출하고 얼마 전에는 발리카탄

0: 필리핀 훈련에서 일본이 전후 최초로 실사격 미사일 훈련을 했어요.
1: 네.
0: 그다음 요나군이라고 대만에서 10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미사일 배치까지. 그리고 급속하게 일본은 원래 공격 무기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육전대, 지금 해병대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일본도 우리도 핵추진자 함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새로운 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제 가져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추진만 핵이지 핵이 무기는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니까 고도의 전략적 억제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핵의 풍선 효과,
1: 예.
0: 나비 효과가 점점 불어나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협정에 의해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을 받았는데 다 풀었어요. 탄도무게부터 시작해서.
1: 네.
0: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재처리.
1: 네.
0: 이건 평화적인 목적이지만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어쨌든 핵이라고 하는 동력을 활용해서 전략적 억제를 가지니까 이 북한은 본인들이 나만 핵을 가질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 예.
0: 작용과 반작용이
1: 예.
0: 있는 거지. 그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핵 못 만들냐고. 북한이 만드는 걸 우리가 못 만들겠어요?
1: 그렇죠.
0: 파키스탄, 인도가 94년에 가졌거든요.
1: 예.
0: 그때 그 나라도 최빈국이었어요. 뭐 나 가졌다? 무슨 뭐 선진국이다? 전혀 아닙니다.
1: 네.
0: 선진국이 왜 안 가지겠습니까? 가져봐야 쓰질 못해. 이란 전쟁에 미국 쓰나요? 못 쓰죠.
1: 네.
0: 푸틴 코피 터지면서 쓰나요?
1: 아,
0: 못 쓰죠.
1: 그렇네요.
0: 이스라엘 맨날 저 난리 치지만 핵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0: 못 쓰거든요.
1: 네.
0: 그렇게 보면 핵 무장은 아니더라도
1: 네.
0: 북한 핵이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니 여기에 맞는 대응 체계 거기에 핵 잠수함이 있는 거고 핵 추진이죠.
1: 네.
0: 그다음에 농축 재처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형 삼축 체계가 있는 거고
1: 네.
0: 나름 튼실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정점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뭘 해도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만 가지면
1: 네.
0: 저는 100점 줄 겁니다. 이것만 확실히 해내면
1: 그만큼 중요하다.
0: 예, 왜냐 그걸 가지게 되면
1: 네.
0: 잠재적 핵 능력 국가가 돼요.
1: 그렇군요.
0: 지금은 맨 땅에 모래사장에서 그냥 떼약만 맞는 거지만
1: 네.
0: 이 농축 재처리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아주 근사한 파라솔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장은 아니에요.
1: 예.
0: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 진보 보수 없이
1: 네.
0: 모두 협력해내서 그렇다고 핵추진 잠수함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중반이에요.
1: 네.
0: 이건 반드시 트럼프 정권에서는 해결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해 출핵권 이 문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란 전쟁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야 어떤 해협을 누가 점유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네.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은 동해로는 바로 못 갔는데 이 굳이 동해로 직접 나가고 싶은 진짜 여러 가지 그 속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두만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네. 선에서만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0: 맞아요.
1: 이 내막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지금 아 이게 라디오에서 참 안타깝네요. 지도를 보면
1: 네.
0: 지금 북한의 끝 동쪽 끝이 나진입니다.
1: 네.
0: 나진선 뭐 그리고 거기에 접해 있는 게 러시아의 핫산이에요.
1: 핫산. 네. 네.
0: 여기 사이를 두만강이 흘러요.
1: 네.
0: 요 북러 접경 구간이 한 15km 되거든요.
1: 예.
0: 그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로 못 나와요.
1: 그렇죠.
0: 그 16km만 두만강만 뚫고 나오면 되는데
1: 예.
0: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하자면 두만강으로 못 나옵니다.
1: 그렇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더 안타까운 게 그게 원래 옛날 중국 땅이었잖아요.
0: 원래는 발해 땅 우리 땅이었어요.
1: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죠.
0: 자 이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거든요.
1: 예.
0: 1860년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커피 타질 때
1: 예.
0: 북극곰이 쓱 내려와요. 1858년에는 북극곰이 내려와서 왕서방한테 야, 나 너 등에 칼 꽂을 거야. 그러면서 뺏어간 땅이 지금 아모르주와 하바롭스크주예요.
1: 네.
0: 어마어마한 땅을 말 한마디로 뺏어갑니다.
1: 예.
0: 중국은 어쩔 수 뺏겨야 되죠.
1: 네.
0: 뒤에서 오면 나라 망하니까. 그러더니 2년 뒤 이게 아이온 조약이고 1860년에는 영불 프랑스 아 그때 청나라 말이 아니었죠. 베이징
1: 그렇죠.
0: 함락당하고 황실 도망가고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와서 내가 협상해 줄게. 그럼 말 몇 마디 하고 지금 연해주를 뺏어가요. 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해로 중국이 못 나옵니다.
1: 예.
0: 그전에 나왔어요.
1: 네.
0: 그럼 청나라가 왜 줬느냐. 그때 동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도 안 사는 데니까. 그냥 줘버린 거죠.
1: 네.
0: 그러나 지금 동해는 황금의 보고잖아요. 북한 시대에. 그러니까 시진핑 머릿속에는 저거 내 거다. 라는 그 한이 맺혀 있는 거죠.
1: 예.
0: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평등제를 뺏겼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해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1: 예.
0: 근데 나올 수 있는 건 물길은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야 좀 나가고 싶어.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없으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못 하니까.
1: 네.
0: 알았어 잘 얘기 나가봐. 근데 이게 또 지금 제가 북극곰이라 저도 유학한 나라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또 셈법이 있는 게 도망강은 수심이 얕아요.
1: 네.
0: 큰 배가 못 다니.
1: 예.
0: 두 번째 도망강 하구에는 북러 간의 철교가 있습니다.
1: 네.
0: 교각이 10m밖에 안 돼요.
1: 아.
0: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다리를 놨는데 이 우정의 다리라고 북러 간의 자동차 다리. 그동안 자동차 다리도 없었어요.
1: 그랬군요.
0: 근데 이 교각은 더 낮아요.
1: 예.
0: 아, 7m밖에 안 돼요.
1: 일부러 그랬나?
0: 그거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은 그럼 왜 나오려고 그러냐? 일단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리고 사실 중국의 꿈은 도망강으로 나오는 것보다
1: 예.
0: 샤항출해.
1: 그 뭐예요?
0: 앞 항구를 빌려서
1: 예.
0: 바다로 나온다.
1: 아.
0: 누구 항구? 나진, 선봉, 청진.
1: 예.
0: 중국의 핵심은 그거예요.
1: 네.
0: 유사시 북한을 설득해서 여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해를 쓰겠다는 것. 지금 동북삼도 뚱베이가 왜 저발전이냐. 물류 교통이 엉망이거든요.
1: 네.
0: 이쪽 보아이만 서해로밖에 못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동해로 나오면 날개를 달죠.
1: 네.
0: 동해로 중국이 나오게 되면 북극 항로도 중국이 선점하죠.
1: 네.
0: 그다음에 동해로 나오게 되면 중국이 동해를 점령해버리죠. 군사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이 안보적으로 아주 취약해지죠.
1: 네.
0: 이게 중국의 꿈의 야심이에요. 그러니까 아. 중국이 그렇게 북한한테 북한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굴어도 북한을 포기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해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유사시 중국은 북한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동해까지만 딱 나오죠. 그 화교들 보호 목적 안 나가겠다. 이게 중국의 속셈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셈법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 그럼 러시아는 좋으냐? 하바롭스죠. 아무래도 연해죠. 100만 제곱킬로 한반도 5배 되는 면적을 중국이 다시 가져가려고 할 거고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블라디보스톡 이 태평양 함대가 막혀버리잖아요.
1: 네, 네.
0: 포위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좋아해요. 근데 시진핑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안 되는 도망강이나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 네, 네.
0: 북한 입장에서는 도망강 카드는 이거는 아주 큰 카드죠. 이걸 네. 져버리면 중국이 야금야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은 베이징 가서 5월 20일 날 한번 도망강으로 나오도록 해봐 논의해보자 했지만 이번에 북중 간의 합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뭐 김정은 충찬은 안 하는데
1: 네.
0: 두고 봐야 되지만 그건 네. 잘했다. 동해를 내주는 순간
1: 네.
0: 한반도 전체에 북한의 미래는 없다.
1: 네.
0: 근데 두고 봐야 돼요.
1: 예, 그렇겠죠.
0: 이명계약 했는지 안 했는지.
1: 예.
0: 그러나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건 우리도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1: 네. 과거에는 극동 지역에 러시아가 굉장히 힘을 실기 위해서 뭐 극동 개발부 뭐 이런 부처까지도 만들고 그쪽에서 중국색을 어떻게든 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요.
0: 예.
1: 전쟁 때문에 이 중국만 바라봐야 되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예.
1: 뭐 시베리아 힘 2도 다시 개발하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뭐 자르비노라든가 그 근처에 자꾸 중국이 원하는 걸 러시아가 조금씩 찔끔찔끔 내주는 듯한
0: 예,
1: 느낌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결국 지금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만약에 두만강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내줬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0: 바로 그거죠. 두만강은 수심도 낮고
1: 예.
0: 큰 배 못 다녀요.
1: 예.
0: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쓰기도 어렵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목숨을 거는 건 뭐냐. 그렇게라도 출로를 확보하면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극동 지역
1: 네.
0: 쪽에 중국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예.
0: 러시아가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요. 지금 이 시베리아 극동 지역이 광활한 정말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1: 예.
0: 중국 인구 천만, 이천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딜레마죠.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데
1: 네.
0: 극동 가보면 다 중국 상품이에요. 그런데 중국에게 내주면 내줄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1: 예.
0: 이게 지금 그 푸틴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우리와 러시아와의 접점이 생기는데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극동을 개발해서
1: 예.
0: 러시아의 미래 어차피 유럽은 못 나가잖아요 이제.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신동방 정책입니다.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TSR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스크바 거쳐 유럽까지 가는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1: 예.
0: 그다음에 미래의 북극 항로.
1: 네.
0: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구상을 한 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다 어그러진 거거든요.
1: 예.
0: 어그러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동방 정책이 더 중요해졌죠. 왜 서방으로 못 나가니까.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 힘 1, 2 합치면 거의 1조 달러거든요.
1: 예.
0: 가스전이. 그럼 이게 좋으냐? 가격 결정권을 중국이 가져요.
1: 아.
0: 그러니까 지금 푸틴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과 협력하지.
1: 네.
0: 중국과 협력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푸틴의 신동방 러시아의 목표는 뭐냐? 북한과 협력하고 남북한을 관통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중국을 막으면서 시베리아의 가스관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다음에 부산에서 출발한 이제 한반도 종단철 TKR이
1: 예.
0: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1: 네.
0: 부산항의 물류 체계가 유럽까지 연결되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부산항이 세계 환적항의 2항이거든요.
1: 네.
0: 북극 항로를 한국과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고.
1: 아, 그런데
0: 이 꿈이거든요.
1: 예.
0: 이 꿈에 사실은 이 꿈을 이루게 되면 사실은 중국의 영역을 상당 부분 무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중로 밀착하는 것 같지만 러시아는 안북 경남이에요. 안보는 북한 인민군
1: 네.
0: 북이 경제는 남한 대한민국 네. 이 꿈이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여기 이거는 사실 중국으로서 불편하죠.
1: 예.
0: 이러면 북한 나오는 게 막혀버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북중로 한국 대한민국 간에는 아주 미묘한 미묘한 긴장과 협력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는 케미가 아주 좋은 것 같지만
1: 네.
0: 항상 경쟁과 협력 긴장 관계가 숨어 예. 있죠.
1: 그렇군요.
0: 북한을 놓고도 이해관계가 또 충돌하죠.
1: 예. 아, 우리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 뜨뜻해지고 막 그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게 속 시원하게요 말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이득이 많고 우리 한국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북한만 양쪽에서 잘 설득해서 야 너희들 근처에 무슨 정류장 만들어서 내리지 않을게 지나가게만 해줘. 그래서 이 천연가스부터 원자재들 다 시베리아에서 개발해서 실고 와서 우리가 쓸 건 우리가 쓰고 뭐 부산항이든 아니면 강릉이든 뭐 동해항이든 그쪽에서 우리가 수출도 해주겠다 하면 우리도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텐데 그거 북한 설득하는 게 어려운가요?
0: 본인도 알아요.
1: 알아요?
0: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남북한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환동의 네. 시대가 그럼 열리거든요.
1: 그런데
0: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왜 이국가론 삐져갖고 저러느냐 우리가 무섭거든요. 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2018년 2015년에 갑자기 평양 시간이라는 거 만들어요.
1: 예.
0: 30분 바꿔버립니다.
1: 맞아요.
0: 예. 그건 뭐냐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은 실패했거든요.
1: 네.
0: 나무가 두 그루가 똑같이 크는데 한쪽 나무는 비리비리한데 한쪽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보세요.
1: 네.
0: 이 나무 말라 죽죠.
1: 예.
0: 그걸 아는 거죠.
1: 그러니까
0: 평양 문화보호법 반동사상 문화배였고 온갖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그러거든요.
1: 예.
0: 그런데 2018년 4.27 판문점회담 그때 좀 미련을 가지고 미국과의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거죠.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제협력.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거죠.
1: 예.
0: 개성공단, 금강산 할 때 북한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1: 예.
0: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결렬되고 돌파구 바이든 정부 못했고 여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무인기 보내고 전쟁.
1: 아.
0: 그러니까 아주 학을 띄고 야 니네 학원 안 해라고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쟤네들이 왜 영원히 삐져가느냐.
1: 네.
0: 이번에 내 고향 팀 보냈잖아요.
1: 어디에요?
0: 수원에.
1: 수원에.
0: 북한 연습축구팀.
1: 아.
0: 그럼 뭐냐? 국가 대 국가 관계는 한다는 거거든요.
1: 예.
0: 북한도 알아요. 러시아는 줄 게 없고 중국은 필요하지만 의존하면 목숨이 이태롭고 정권이.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한다고 생각해요.
1: 예.
0: 북미 관계만 개선되면 돈은 남한한테 받겠다.
1: 네.
0: 일본한테 수교배상금 받겠다.
1: 네.
0: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많이 삐져서 저러고 있지만
1: 예.
0: 북한의 특징이 말 한마디로 또 바뀌어요. 북한은 나 죽어도 안 만나 그러다가 다음날 또 나와요.
1: 네.
0: 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0: 북한도 알고 있다.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거 금강산 관광 10년 동안 193만 명 갔거든요.
1: 네, 많이
0: 거의
1: 갔네요.
0: 100% 우리의 대한민국.
1: 그렇겠죠.
0: 네. 네. 원산 갈매 해안 관광이 2만 명 숙박이거든요. 이래. 네. 우리한테 금강산이 세계인들.

0: 지금 뭐 북러 밀착해서 군사협력인데 뭐 되긴 됩니다. 오히려 북한도 미래를 선택한다. 여기에 이제 북미 관계가 걸려 있죠. 이게 뚫려야만 되니까.
1: 예.
0: 근데 트럼프는 또 뭐든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번에 또 뭐 갑자기 이란 전쟁 끝나가니까 김정은 사진 올리고 SNS에.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러시아도 신동방 정책.
1: 네.
0: 대한민국도 이제 북극 항로 북방 시대가 오잖아요.
1: 네.
0: 노태우 정부 국방 정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네. 노태우 정부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로 한중 수교했고 한수 수교했고 독립 들어갔고
1: 네.
0: 그렇게 보면 그림이 지금은 꽉 막혀 보이지만 예. 꼭 그런 것만 아니다.
1: 아.
0: 실리로 가보면 예.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1: 예.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목소리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주변 국가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주느냐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관계가 복원되려고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철도부터 우리가 이걸 풀어버리면
0: 예.
1: 이제 이 철도를 이용하는 이 이해관계는 러시아까지도 아주 긴밀해져버리니
0: 그럼요. 예.
1: 그럼 앞으로 북한이 엇나가지 않고 러시아까지 북한을 다독거려 줄 테니까 예. 약간 항구적인 조금 협력 모드까지 가지 않을까요?
0: 개성공단이 현재 기준으로 실패한 건
1: 예.
0: 오로지 남북에 있기 때문이에요.
1: 아 그렇죠.
0: 여기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들어왔다고 보세요.
1: 함부로 못하죠. 예.
0: 러시아와 철도가 지금 원산에서부터는 연결돼 있거든요. 나중에 연결돼 있어요.
1: 예.
0: 지금 우리 동해철도 구간 일부 구간만 연결하면 쭉 돼버려요.
1: 예.
0: 물론 뭐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랑 뭐 러시아랑 철도 협계 관계 평균계 때문에 뭐 다르다는데 어떻게 돼? 그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대체해도 되는 거고,
1: 네.
0: 그 조정해도 되는 네. 거고, 결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일에 연결하면 북한의 최대의 고민은 인프라예요, 교통. 그럼 이것만 되면 북한 내륙 철도 현대화도 다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북한은 땅 좋게 헤엄치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1: 네.
0: 이제 태평양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푸틴 때문에
1: 네.
0: 적어도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을 못 갑니다.
1: 예.
0: 그리고 유럽은 저 북극권 믿을까 말까 노르드 스트림 같은 거 만들고 이제 안 믿어요.
1: 예.
0: 영원히 척지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간은.
1: 예.
0: 그렇다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서 북방 공간에 협력을 하면
1: 예.
0: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어차피 경제라도 껴야지. 끼게 돼 있어요. 일본도 끼게 됩니다.
1: 네.
0: 그게 바로 한동의 시대 개념인 거예요.
1: 그렇군요. 이게 그런 의미까지 있었군요. 야 그런 시대가 빨리 열려서 우리 박사님 부산항에서 모시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저기 모스크바까지 얘기 들으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0: 제가 주식을 안 하는데 그 전에 주식해야 되겠네요.
1: 자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협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었던 것도 어찌 보면 경제 협력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0: 제가 그 모두의
1: 예.
0: 이번 화려하지만 소문난 자식 먹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1: 예.
0: 시진핑이 뭐 왕이 외교, 경제, 국방 다 데리고 갔어요.
1: 네.
0: 뭐 난리 치고 왔어요.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95% 교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1: 예.
0: 그럼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아, 중국이 어기지. 중국은 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네. 어겨요.
1: 아.
0: 전쟁 중이니까
1: 예.
0: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너 죽고 나 살자니까 본인들도 제재 받으니까.
1: 네.
0: 근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1: 네.
0: 대북 제재를 어기는 순간 세컨더리 생션
1: 아.
0: 2차 제재에 중국 기업들이 다 걸려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그 중국 기업 망합니다.
1: 예.
0: 그럼 북한 교육이 얼마라고 그 몇 푼 벌자고 미국과의 세계의 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1: 네.
0: 지금 단둥에서 단둥은 세계의 모든 스파이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1: 네.
0: 신의주로 넘어가는 데니까. 거기서 중국이 제재 어기는지 아닌지 그것만 쳐다봐요. 어느 정도냐. 북한으로는 금속이 못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럴 때는 경칩이나 손잡이 같은 금속 제품 있죠.
1: 네.
0: 그건 세관에서 다 떼요.
1: 이야 그 정도예요.
0: 그렇게 들어가요.
1: 와.
0: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밀수 뭐 중국이 왜 도와줍니까. 북한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 그러니까 말은 화려했지만
1: 네.
0: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중 교역은 될 수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지금 노동자들 나와 있는 것도 중국의 암암리에 과거에 나왔다 못 들어간 노동자 그냥 겨우 인정해 주는 거지 자꾸 들어가라고 압박을 해요.
1: 예.
0: 장기 비자도 안 내줍니다.
1: 네.
0: 그 북한 무역 일꾼들 나오면 거주 비자를 안 내줘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1: 네.
0: 그게 북중 교역의 한계예요.
1: 네.
0: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신압록강 대교라고 있어요.
1: 네.
0: 압록강 하구에 왕복 4차선 거대해요. 주탑 높이가 140m
1: 어휴.
0: 이게 4단계거든요.
1: 예.

0: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네. 합의를 못했어요.
1: 예.
0: 왜? 뚫어봐야 오고 갈 게 있나요?
1: 그렇네요.
0: 그 상황에서 중국 왕복 4차선이니까 지금 원래 있는 조중우익의 전통적인 데는 1차선은 철도, 1차선은 도로예요. 차 한 대 가면 못 와요.
1: 네.
0: 기차 한 대 가면 못 와요.
1: 네.
0: 요걸로 그냥 물동량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신압력강 대교를 개통을 왜 못 해요?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1: 네.
0: 이거로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북중 경쟁관계 한계예요. 그러니까 말은 김정은 정권이 뭐 나 버틸 거야 자력갱생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북미 관계 나쁘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혀갔죠.
1: 네.
0: 북미 관계 나쁘니까 하메네이 죽었죠.
1: 네.
0: 폭사했죠. 북미 관계 나쁘니까 쿠바 말라 죽죠. 북한도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 북미 관계가 개선한다는 얘기죠.
1: 그렇군요.
0: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그러면요. 이런 맥락에서요. 이번에 트럼프가 참 공교롭게 김정은 사진 하나를 자기 SNS에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루머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이 이번에 방북한 계기로 뭔가 시진핑이 트럼프의 어떤 숙원 사업 중에 하나를 뭐 김정은과 다시 만나는 걸 좀 풀어주고 중국도 좀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얻을 걸 좀 얻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시진핑이 중재했고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0: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1: 아.
0: 왜냐? 그 내 애인을 다른 남도 소개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1: 그럴 수 있네요.
0: 왜냐? 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이라는 배타적 영향을 행사하고 싶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밀착하니까 삐진 거거든요. 다른 남자 만나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북미 관계 개선의 종착점은 뭐겠어요? 평양에 트럼프 타워 들어오는 거예요.
1: 예.
0: 원산갈매에 트럼프 레조스 들어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북미 관계의 종착점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안정권이에요. 중국 영향 안 받는 거죠. 이제.
1: 네.
0: 안전해지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원하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에 소개시켜주고 싶겠어요?
1: 예.
0: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관리하고 싶어하지
1: 네.
0: 그걸 조선하고 파격적인 관계 개선
1: 네.
0: 이거 원하지 않죠.
1: 예. 그렇네요. 진짜.
0: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중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진핑이 평양 간 게 왜 갔느냐. 다섯 번을 양측이 뭐 될 것 같으니까
1: 예.
0: 중국이 계속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1: 예.
0: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면요. 중국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분단 국가로 놔두는 걸 가장 희망하겠네요.
0: 희망하죠.
1: 아.
0: 일본도 희망할 거고.
1: 예.
0: 중국이 원하는 통일은 한국이 완전히 친중 국가로 되는 것.
1: 아, 그런 형태의.
0: 예, 미국이 원하는 통일은 한반도가 완전히 친미 국가가 되는 것.
1: 네.
0: 일본은 어느 경우든 분단.
1: 아.
0: 그러면 러시아만 사실은 신북방 정책 때문에 남북이 협력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안보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어요.
1: 네.
0: 여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1: 네.
0: 오히려 신뢰만. 그러나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불확실성이 커지죠.
1: 네.
0: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되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거대한 민족국가가 탄생할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게 되네요.
0: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이게 북한이 더 이상 중국말
1: 안 들었겠죠.
0: 안 됐죠.
1: 예.
0: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다음에 조중우협정 상호원조조약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1: 원하는 사람이 없네요.
0: 그러니까 제가 푸틴 대통령이 제 선배인데 러시아 너무 두둔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에요.
1: 아, 예, 예.
0: 러시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1: 예, 예.
0: 러시아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예.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0: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때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일부는 개인 회사를 통해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린 뒤 대부업체 대출과 상품 투자 등에 활용해 58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법인 세 곳에 무담보의 연 4.5% 저리로 294회에 걸쳐 1,828억 원을 빌려준 뒤 대부업체 대출과 상품 투자 등에 활용해 58억 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3년 동안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한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급식을 먹은 뒤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반쯤 예비군 동원 훈련 중 점심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예비군 48명에게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보건당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원인 확인과 추가

0: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 노동분야 통합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 2 공장을 포함해 최근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총 8곳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아워홈이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6분쯤 중국 서부 칭하이성 하이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 21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 활개를 치는 건 세월을 만난다라고 하고 세월이 가지 않는 건 세월이 좀 먹다라고 합니다. 세월에 속아 산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 관용구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흔히 언급되는 게 세월이죠. 세월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함은 부지 세월.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은 부지하세월, 보람없이 지낸 세월은 헛세월이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1집에 실린 이 노래를 녹음할 때 리허설을 여러 번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 신인 가수에게서 맑고 신선한 느낌을 원했는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R&B를 지향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작곡가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아닌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거라고도 생각했다는데요. 그럼에도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이 곡은 단숨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그 성적을 본 작곡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앨범에 참여한 게 자랑스러웠다고 말이죠.

6월 16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What a girl wants.

6월 16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였어요. 241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깊은 음색을 가진 R&B 가수죠. 그런데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 들으신 이런 느낌으로 아이돌스럽게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사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이제 데뷔 앨범을 내기 전에 어렸을 때 미키마우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등장해서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가수들하고 같이. 그때 자료를 좀 찾아보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그때도 이미 기성 가수처럼 노래를 했었어요. 바이브레이션을 진짜 잘 쓰고 목소리도 굉장히 깊게 쓰고 가창력도 당연히 뛰어났었고 지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처럼 노래를 이미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인데 1집 앨범을 낼 당시에 이제 제작사에서는 그래도 신인이니까 조금 더 통통 튀게 밝게 신선하게 그런 이미

0: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What a Girl Wants 같은 이런 노래를 이제 줬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음악 색깔하고는 사실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녹음도 오래 걸렸고 작곡가하고도 의견이 좀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빌보드 성적도 잘 나왔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에도 큰 몫을 했고 그래서 작곡가도 내가 그 앨범에 참여를 했었던 게 참 자랑스러웠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물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가는 어떤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냈다. 라고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문자와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 그게 뭐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이혁준님, 제가 제 돈 주고 처음 산 앨범은 빅뱅 앨범이었는데 골든디스크에서 빅뱅 노래를 신청하기엔 그렇고요. 빅뱅이 샘플링했던 노래 블랙머신의 하우쥐 신청할게요. 간만에 신청곡 보내요 하셨는데요. 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내 돈 주고 가장 처음 산 앨범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이혁준님은 빅뱅 앨범이 처음으로 산 앨범이었군요. 블랙머신 하우쥐. 이어진 음악은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For Once in My Life. 이 노래는 211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용음악과를 다닐 때 마지막 학기 전공 실기 기말고사 때 연주했던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모타운 기획사의 음악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몇몇 음악들은 베이스라인을 전부 외워서 하는 소위 칼카피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노래도 그 중에 한 곡이었어요. 너튜브에서 베이스만 따로 분리해서 연주한 영상도 있어서 다행히 어찌저찌 외워가지고 카피했던 곡이죠. 어느 날 학교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집으로 오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하필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평상시와 달리 그날은 아, 방금까지 고생한 곡을 여기서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음악이네요. 어떠세요? 지금 들으셔도 약간 지겨우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주했었던 음악이지 하면서 좀 반가우신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음악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항상 반가운 음악들도 또 존재를 하죠. 골든디스크 단골 음악이긴 합니다만 늘 항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신청해 주시는 음악 그런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려고요. 2338님, 정일범님이 이번에는 골라주셨습니다. 이글스예요. 호텔 캘리포니아.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메이카 레게의 전설이죠. 밥 말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밥 말리 1962년에 밥 말리 앤 베버리스 올스타스라는 이름으로 Judge Not이라는 음악을 발표를 해요. 이 곡이 밥 말리의 정식 데뷔곡인데요. 지금 들으면 물론 밥 말리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노래에서의 밥 말리의 목소리가 되게 앳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밥 말리의 초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인데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특히 70년대에 들어서면서 Get Up, Stand Up이나 I Shot the Sheriff 그리고 No Woman, No Cry 같은 노래로 자메이카의 사회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고 더불어서 레게라는 장르를 한동안 진짜 팝음악계에 이 밥말리를 비롯해서 이 자메이카 레게가 확 열풍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레게 리듬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요. 어쨌든 그런 레게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밥말리는 1981년에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후에 발표된 싱글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밥 말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발표된 사후 앨범 1983년에 발매된 앨범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식으로 녹음된 밥 말리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서 이제 싱글로 나온 노래가 Buffalo Soldier라는 곡이거든요. 굉장히 좀 짧은 인생을 살았고 하지만 그 인생을 굉장히 또 불꽃같이 살다 간 그런 뮤지션이었는데요. 62년도 데뷔곡 Judge Not 그리고 1981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녹음을 했었던 그 Buffalo Soldier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약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던 밥 말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밥 말리 앤 베버리스 올스타스의 Judge Not 그리고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입니다. Buffalo Soldier.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밤말리의 데뷔곡 밤말리 앤 베버리스 올스타즈의 Judge Not 그리고 밤말리 사후에 발표된 유작에서 밤말리 앤 더 웨일러스의 Buffalo Soldier 들으셨습니다. 알렉스 킴님 타방송을 들었는데 요즘 자꾸 끊겨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편안하고 좋네요. 이곳으로 정착해야겠어요. 지난주에 간호학을 공부하던 딸이 졸업했습니다. 스스로 잘해주던 아이가 식장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취업까지 해서 이제는 걱정이 없네요. 사랑한다 깜찍이 딸, 졸업식에 맞는 음악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골든디스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따님의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취업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일이 많네요, 알렉스님. 뭔가 달콤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딱 어울리는 음악 479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녹음이 짙은 강가에 나들이 가서 다슬기 잡아온 하루였습니다.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주우면서 잠시 낚시도 하고 힐링 잘하고 왔네요. 바네사 윌리엄스, The Sweetest Day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알렉스님에게는 좋은 일이 좀 많으시다면 4791님은 일상을 아주 완벽하게 즐기셨군요. 너무 예쁜 하루를 보셨습니다.

보내셨네요. 자, 이렇게 달콤한 날들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달콤한 날들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음악입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예요. The Sweetest Days.

0: 박상범님, 늘 즐겨 듣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MBC에 회원 가입하고 신청곡 보냅니다.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청곡 지금 보내드렸어요.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박현철님 신청곡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4791님과 함께한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이찬영님이 청해 주셨어요. 존 레논, Oh My Lov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 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 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Ohio 9299. Yoginen Kayo 92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에 공색과 군색이 있습니다. 공색하다는 아주 가난하다는 뜻일 땐 공색한 살림처럼 쓰고, 말이나 행동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부족하다는 뜻으론 공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니은 받침에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딱하다는 뜻일 땐 군색한 살림처럼 쓰고, 떳떳하지 못하고 거북하다는 뜻으론 군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문맥에 맞게 골라 쓰는 말, 공색과 군색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단체가 내부 진입을 재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선 한 시위 참가자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을 돌로 때리는 폭력 사건도 발생하는 등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5% 넘게 떨어지는 등 4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은 뒤 북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8: 전당대회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연일 1인 1표제를 강조하며 평당원 지지를 호소했고 김 총리는 정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하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6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체육단체가 훈련 장비 등을 가져가기 위해 경기장 내부 진입을 다시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면서 또 불발됐는데요. 경찰 경고와 야당 국회의원들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응준 기자입니다.
9: 오전 9시 정각, 체육단체 사람들이 시위대를 찾아왔습니다. 체육인들은 일부 물품이라도 꺼낼 수 있게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지도자서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생업을 막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막으시고.
9: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같은 숫자로 안에 들어가자는 방안을 두고 한때 논의가 진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절대 안 돼요. 들어가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9: 점차 새를 불린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줄기차게 해온 주장을 반복하며 무작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4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한동안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경찰 간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치가 이어진 지 5시간째인 낮 2시쯤 현장에 나타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새로운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들과 방송사 취재진이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채비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여성 한 명이 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막아섰습니다. 의원들과 다른 시위대의 설득도 소용없었습니다. 체육인들은 오후 4시쯤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펜싱 대표팀은 아무런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인도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설득과 경고에도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웅준입니다.
7: 시위 연장엔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고 장동혁 대표는 또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공식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독단적 결정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12: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들이 시위 현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장 대표는 직접 확성기까지 들고 다시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13: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특검입니다. 선관위 개혁입니다.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12: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사이 실랑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길을 터주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4: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폭도로 벌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문으로라도 막겠습니다.
12: 하지만 끝까지 문을 막아선 시위 참가자에 현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15: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12: 장 대표가 시위 현장에 매달리는 사이 당내에선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최고위 결정을 두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당 쇄신파 의원들 사이에선 독단적 결정, 날치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공개 지적했습니다.
16: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12: 이런 가운데 오늘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선거 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란의 핵무기 처리와 석유 판매 제재,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문제 같은 세부 협상 과정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공화당에서조차 합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6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17: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을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8: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17: 또 이번 합의에 어떤 비용도 쓰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 돈을 동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0: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까지 양해각서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정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 제재를 풀어 운송과 보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의회에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제가 아마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외신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해각서 후속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이란 측 확약을 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이 물러나야 핵 합의가 될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종전 협상 배제에 이어 양해각서 열람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레바논 철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합의를 촉구했고 러시아산 석유도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국제유가는 즉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2,000원이 넘습니다. 과연 언제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지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넘어가자마자 나타나는 한 주유소. 시내보다 저렴한데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합니다.
4: 아직까지 뭐 체감은 크게 안 되고요. 휘발유 기준으로 한 1,600원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던 항공기 유류 할증료도 7월부터 크게 낮아져 가장 먼 미주 노선의 경우 90만 원대에서 70만 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만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였던 유조선이 당장 출발해도 우리나라에 도착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협상 카드였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려 있어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에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 2026년 말까지는 한 배럴당 90달러대 정도 유지될 것으로 항로 안정성이나 보험 담보가 충분히 복원되기 전까지 통항 재개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3: 전쟁이 남긴 에너지 불안 요소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온 카타르의 LNG 시설 일부가 이란 폭격으로 파괴돼 복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국제유가와 연동된 LNG 가격은 통상 4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전쟁 초급등한 국제유가 영향이 냉방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7, 8월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종전 서명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인데 기름값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만큼 석유 최고 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유가 하락과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주 차익 실현 매도세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328.64포인트 0.64% 오른 51,999.67의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자보다 0.57% 내린 7,511.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자보다 1.15% 내린 26,376.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현지 시간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격투기 대회를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UFC 행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지난 10일 파악했다면서 신속 대응 작전으로 다수의 인물이 구금되어 있고 계획했던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폭발물 드론으로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해 대피소동을 유도한 뒤 저격팀 쪽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 발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서울대학교에는 러닝 장학금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달리기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5개월 동안 4km씩 20회, 총 80km를 달리면 장학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요. 공지 8일 만에 장학금 신청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장학금의 재원은 서울대를 졸업한 82세 선배 권준하 씨의 기부로 마련됐다고 하죠. 권준하 씨는 지난해에는 10억 원을 기부해서 등산 장학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치여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마음이 더 다친다면서 학생들이 달리기와 등산을 하며 추억도 챙기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정말이지 멋진 선배님의 지원과 또 아이디어로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받고 추억도 챙기고 건강까지 챙기겠네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2도, 부산 22도, 대구 18도고요. 대전 21도, 광주 23도, 강릉 20도, 제주 23도입니다. 지난밤 열대야 같은 더위 때문에 잠 설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낮에 많이 덥겠고요. 습도도 높겠습니다. 특히 영남 등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결혼정보 업체 듀오와 OTT 티빙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듀오에서는 혼인 경력, 가족관계, 재산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42만 1,464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1,072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티빙은 지난 2일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티빙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는 9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든 배우자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에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에 말을 바꿔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로 다쳤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에서 멸치와 고등어 등이 집단 폐사한 채 해안가로 밀려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 연곡해변 일대에는 고등어와 청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경포해변에서는 멸치떼가 죽은 채 해변으로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다랑어 같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멸치, 고등어 등 소형 어종들이 해변으로 몰리는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동해에서는 수온 상승 때문에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들이 떼지어 나타났고 이와 관련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 네,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그전에 먼저 미국과 이란이 MOU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양측은 60일간 핵 협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상의 핵심 의제는 전쟁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0: 네.
1: 일단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 그리고 농축 중단 기간

0: 또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요. 2월 28일부터 3개월 넘게 이어졌던 전쟁의 종착점이 사실상 전쟁 전에 논의했던 의제들, 그러니까 출발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관건 중에 하나는 기뢰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인데, 해수면과 해저에 퍼져있는 기뢰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얼마나 깔렸는지 이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현재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기뢰를 찾아내는 작업에 해저와 해수면을 탐색하는 어떤 첨단 드론 기반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쓰는 기뢰가 과거보다는 훨씬 발달한 굉장히 좀 고첨단의 기뢰라서 네. 이걸 다 제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찾아내기 어려운 첨단 기뢰인데 얼마나 깔려있는지를 이란도 알 수 모른다. 없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양국의 뜻이 뭐 일치하는 건가요?
0: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협화음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받지 않고 서명 즉시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MOU 초안을 입수했다니 이란 언론에서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를 무료로 개방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오만과 합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관련해서 양측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도 좀 이란하고 일치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통행료를 내는 방향으로요?
0: 맞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양해각서에 명시된 건 60일간의 무료 통행에 대한 거고 네. 이후 체계는 후속 협상 대상이다라는 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네. 일단 뭐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미국 안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0: 네. 미 중앙정보국 CIA도 이란을 도저히 못 믿겠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양해각서 발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CIA 국장이 이란이 과연 핵 합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로 양보를 하겠냐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CIA가 입수한 정보가 그 배경이었어요.
1: 근거가 있는 건데요.
0: 네. CIA가 입수한 정보를 보면 이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내용하고 미국과 중재국 쪽에 전달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외부적으로는 MOU에 서명도 하고 종전하는 것처럼 하다가 내부에서는 다른 마음을 먹고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CIA가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다 두르고 결국 MOU에 서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1: 그런 거군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이란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낸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0: 네.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그리고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4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라고 전했거든요. 예.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거액의 재건 자금은 미국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단 1달러도 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0: 이게 예상되는 출처가 두 곳인데 하나는 예. 민간 기업이고요. 예. 이것도 한국 기업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민간 기업들입니다. 네. 미 고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뭐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성사가 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란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를 하려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과연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1: 네. 그러면 뭐 또 다른 예상 출처 한 곳은 어딘가요?
0: 걸프국들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어차피 미국이 3천억 달러를 직접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누군가는 이 돈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이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이 정도로 낼 수 있는 건 사실 걸프국밖에 없을 거란 예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걸프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은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드린 3천억 달러를 다 마련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예. 무엇보다 걸프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본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네. 재건 비용도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더불어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간에

0: 이 3천억 달러를 언제 주는지도 지금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관건입니다.
1: 예.
0: 이란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피해 배상금을 이 미국이 주기로 한 것 자체가 MOU의 조건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1: 네.
0: 반면에 미국은 이란이 MOU 합의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고 나중에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이 이란의 재건 비용을 우리 기업이 지원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을까요?
0: 네.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했고요.
1: 네.
0: 또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은 건 없는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1: 네.
0: 다만 외교부는 이 중동 지역 전제 이 재건을 위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영내 평화하고 직결되어 있는 걸프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나라가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프국들이 이제 상당 부분의 기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기금 조성 주체를 뭐 중동을 넘어서서 유럽이나 아시아로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전쟁은 좀 뭐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0: 네.
1: 아직까지 좀 높게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해 있는 건 하락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국내 주유소 가격을 보니까 15일 기준으로 여전히 전국이 평균 2,000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너무 비싸요.
0: 네. 근데 이유를 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바로 통항이 재개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 네.
0: 언급한 대로 기뢰가 일단 제거가 돼야 안전하게 배들이 나올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미 국방부는 최대 6개월까지 보거든요. 이 기뢰를 다 제거하는 기간을.
1: 네.
0: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석유 관련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어요. 이란이 파괴한 시설들이죠. 특히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이제 이 시설을 복원해야 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전만큼의 생산량을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이 있었던 지난 3개월 동안 AI 관련된 산업 수요가 또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건립해야 되는데
1: 네.
0: 이런 수요들이 있으면 당연히 상방 압력이 또 가해지면서 당장 전쟁 전에 60달러 수준으로 가긴 좀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1: 네.
0: 국내 정유업계에서도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시점을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 중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겨우 끝내고 나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심을 네. 돌린 것 같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있는데
1: 네.
0: 여기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끝났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 측 중재 협상을 맡아왔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1: 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하고 직접 담판을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하고 다 같이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조금 직접 회담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동 성사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뜬금없이 공개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 네, 이 사진을 보고 한국도 굉장히 좀 철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13일에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걷는 모습의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에 대북 정상 외교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온 겁니다.
1: 네.
0: 다만 현재 북한은 이제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미국하고는 대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조고요. 미국은 반대로 핵 비확산이 주요 정책이고 그래서 이란의 핵도 지금 다 빼내려고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1: 네.
0: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란 전쟁이 끝났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간 선거 전에

0: 심을 고려해서 북한과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은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제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났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얘기가 좀 짧게 오갔다고요?
0: 네, 이 사진을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해서 한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1: 네.
0: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중국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에 맞서는 행사를 열었어요.
0: 네, G7 정상회의 개막날인 15일에 중국은 이제 자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네.
0: 이게 2001년에 중국에서 창설이 됐고 원래는 중앙아시아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이제는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사실상 반서방 성격이 강한 기구가 됐습니다.
1: 네.
0: 지금 여기에는 미국과 전쟁한 이란도 있고요. 이란 전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이나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입니다.
1: 네.
0: 최근에 보란듯이 G7에 나를 세우고 있는 중국인데요. 뭐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런 비난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되는 G7이 세계 지도자를 자처한다고 비꼬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회의를 행사를 또 한다.
0: 네,
1: 이거네요. 아침에는 월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과구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금도 이제 올림픽공원을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데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네, 김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3: 네.
5: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3: 네.
5: 이 체육단체 직원과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고요.
3: 네.
5: 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체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 네. 총리도 그렇고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별도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 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3: 네.
5: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을 할 것이지만 사적 검문, 시설 점거 이런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네.
5: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3: 네. 경찰도 무조건 검문 검색을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5: 맞습니다.
3: 예. 네, 어제 오전에 체육 단체들이 이제 경기장 진입을 하려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됐잖아요.
5: 네. 어제 오전에 이 대한체육회 산하 직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3: 네.
5: 경찰 측에서도 형사대까지 배치를 해서 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지원을 했는데요.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도 세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3: 네.
5: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강제 해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이 입구를 계속 막아서면서 어제 오전 진입은 불발이 됐습니다.
3: 네. 한 명이 끝까지 나는 여기 찬성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또 중심으로 해서 야당 지도부가 개표소 현장을 또 찾았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찰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무산된 데는 야당 지도부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3: 예.
5: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당 지도부가 어제 잠실 현장을 찾았는데요. 장동혁 대표 현장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서울경찰청이 폐가망신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라면서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그래서 오후에 이 장동혁 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3: 예.
5: 나름의 이제 잠정 합의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3: 네.
5: 단체별로 두 명씩 순차적으로 내부에 들어가고 20분 안에 나오고 또 국민의힘 의원과 생중계 카메라가 대동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물품을 가져올 수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3: 네.
5: 시위대 중 한 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본인은 여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구를 막아서면서 설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 네.
5: 또 장 대표도 이 시위를 막는 사람을 물론 강제로 좀 이 물리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요.
3: 네.
5: 이 때문에 어제 오후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진입은 성사되지 않았고 체육회 관계자들도 돌아갔습니다.
3: 네, 뭐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면 또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하는 펜싱 선수들 얘기를 했는데 칼을 결국 빌려서 어제 출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조배석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이제 서울 경찰청을 찾았는데 서울 경찰청에는 이 의원들이 왜 간 건가요?
5: 네, 항의 방문을 간 겁니다. 박정보 서울 경찰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 네.
5: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3: 네.
5: 나경원 의원은 지금 시민들의 외침은 참정권이 박탈됐으니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폐가 망신이라니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박 청장은 현장에서 범죄도 이뤄지고 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면서도 본인의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3: 네, 어쨌든 현장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투표용지 부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5: 네, 오늘 18일 내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였는데요.
3: 네.
5: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정리했습니다. 즉 청와대는 빠진 겁니다.
3: 예.
5: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야당

0: 전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고요.
1: 네.
0: 의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되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을 넣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1: 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국정조사하고는 또 별개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0: 네, 정성식 원내대표가 이 선거 소청 제기에 대해 일단 설명을 하면서 신속한 증거 보존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에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다 라면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발족과 함께 선관위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면서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장동혁 대표도 어제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그리고 특검이고 선관위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인쇄 매수 기준 축소 조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했네요.
0: 네. 이번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회의에 어제 중앙선관위가 참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 기준을 축소 조정했던 것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1: 네.
0: 과거 선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선거인 수에 60에서 70%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인쇄를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50% 인쇄 지침으로 바꿨던 겁니다.
1: 네.
0: 저희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인쇄 기준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투표지의 인쇄소 확보가 어렵고 투표지가 과도하게 남으면 이게 또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다라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투표지가 부족할 때 추가 배부하는 절차도 표준화를 하고 선거관리 비상상황 대응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뭐 거의 매일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하고는 좀 묘하게 기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요?
0: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제도 전면 재선거 요구를 거듭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우선해야 할 건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재선거 필요성을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재선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선거 소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재선거 필요성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1: 네.
0: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정말로 미쳤는지 이걸 엄밀히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1: 네.
0: 했기 때문에 장 대표의 입장과는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그러네요. 어제 최보연 수석 대변인이 회의 직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제였죠. 네. 긴급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최보연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때는
1: 네.
0: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근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은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최 대변인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재선거를 언급을 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실제 당시 최고위원 회의 도중에는
1: 네.
0: 재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소청 제기에 좀 비판적이었던 원내 지도부도 아 그래 행정적으로 밝힐 부분은 필요하니까 소청에 동의한다라고 합의를 했던 거였는데
1: 네.
0: 정작 대변인 브리핑 때 이거 재선거를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 엇박자가 난 겁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했다는 건데요.
1: 네.
0: 아, 서울시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1: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당 지도부의 현 기조에 대해서 오 시장이 비판했습니다.
0: 네, 어제 SNS에 당 지도부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면서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국민은 똑똑히 한다. 그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이 흔들리는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

0: 누구인지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0: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인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네, 오 시장은 그랬고요.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제 본인의 복당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어제 중앙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혹은 무기라고 말하던데 왜 그 무기를 아껴두느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정권이 이전 투구 나선 이때가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오는데 연개소문이 양만춘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안시성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보수 전체로 보았을 때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즉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본인의 국민의힘 복귀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였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장도영 대표를 향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라면서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이에 대해서는 장동혁을 배제한 저나 오세훈 시장이나 유이동 의원이 민심을 받아냈고 그런 승리가 보수를 재건할 만하다라는 희망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가요?
0: 정청래 대표의 뉘앙스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중앙위원회에서는 거듭 당원 주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소개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면서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안정적인 당무에 힘을 모아달라 좀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관련해서 특례 조항을 담은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군요.
0: 네. 그러니까 기존 당원은 전당대회를 경우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전준위를 설치를 하고 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을 확정하도록 했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한 건데요.
1: 네.
0: 이번 건이 결국 특정인의 출마에 좀 유불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일각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0: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르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4: 네, 어제 대부분 서쪽 지방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춘천, 광주 등 대부분 33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덥고 습합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는 흐려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 27도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우산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호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또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사이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오늘 끝곡으로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보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미국의 한 호숫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가 숨진 건데요. 입수할 때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물가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죠. 계곡과 바다에는 바위나 암초가 있을 수 있고 수영장의 경우는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중 환경은 변수가 많은 데다 안전상태를 가늠하기 어렵죠. 잠깐의 짜릿함을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USA.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간 기념 촬영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에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격투기 대회를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UFC 행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지난 10일 파악했다면서 신속 대응 작전으로 다수의 인물이 구금되어 있고 계획됐던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폭발물 드론으로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해 대피소동을 유도한 뒤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 발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용의자 5명을 구금했고 관련 채팅방 기록을 확보해 최소 23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4거래 연속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로 전 거래보다 5.1%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76.05로 5.8% 급락했습니다.

0: 유가 락화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주 차익 실현 매도세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64% 오른 51,999.67에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7% 내린 7,511.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1.15% 내린 26,376.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5에서 60mm, 경상, 전라권에서 5에서 5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제가 쓴 동화 안 아픈 치과의 비밀에는 아주 무서운 치과 의사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아픔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는 마법에 걸리고 말아요. 이 동화는 치과 의사인 제가 치과를 찾은 아이들 심정을 놓칠 때가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거였고 결국 아이들에게 안 무서운 치과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애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치과 의사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법, 치과 밖에서도 다 통하는 얘기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 간 JB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요. 2부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와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3부에는 송기현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단장과 연결할 예정인데요.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듯한 선관위 논란, 여당 내에선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2: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JB는 없지만 JB타임즈의 삐딱선 정신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 보내주고 계신데요. 3941님, 붕어빵에 붕어 없고 JB타임즈에 JB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12: 아, 안 됩니다.
13: 네, JB의 빈자리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여러분.
12: 그럼요.
13: 네, 마음에 없는 소리 잠깐 해봤고요. 김영민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대타 마지막 날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래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12: 네, 다음 주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화요일에 기대해 주십시오.
13: 네, 이사나님, 김은지 기자 사흘간 아침을 열어주셨는데 밤사이 들어온 소식 잘 풀어서 설명도 해주셔서 좋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을 전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라고 또 칭찬 댓글 보내주셨고요. 유선님은 김은지 기자 말이 빠르고 정확한 발음에 항상 관심 있게 잘 봐왔는데 시선 집중 대타라지만 아무나 이런 큰 프로그램에 대타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래요.
12: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은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네, JB타임즈 이렇게 훈훈한 아침 인사 전해드렸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2: 네,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밝힌 6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였었는데요. 기사에 따라서 7곳 혹은 9곳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란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말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공백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축하고 있고요. 특히 선거에서 이긴 서울 지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작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3: 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 잠깐 들어보시죠.
14: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선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결정한 문제라든가 또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고 계십니다.
12: 네, 들으신 바와 같이 국민의힘 투톱,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다고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정정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0: 당 대표 의견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또 의원총회가 하루 앞당겨졌거든요. 원래라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앞서서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당 대표 거취 등을 논의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더 키워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장동혁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1: 장동혁의 역설이 존재한다. 장동혁의 역설 어떤 의미입니까?
0: 네,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위 말하는 보수 재건과 확장성을 강조하는 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은 곳에 분들이 당선됐다 이런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당의 중심을 강성 지지층 쪽으로 끌고 가고 갈수록 반대로 중도 확장과 현실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주 조선일보에는 밉상 장동혁이 보수 양날개 펼쳐준 공로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센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그리고 장동혁이 밀쳐낸 덕이고 한동훈은 장동혁 자개 꺾고 차기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공의 적이 보수 회생의 디딤돌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극으로 가는 행보를 할수록 오히려 보수 재건의 밀알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인 건데요. 또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또 다른 사람이 당 바깥에 있습니다.
1: 당 바깥에 있다니까 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 말하는 건가요?
0: 네. 어제 중앙일보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 지금은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0: 예, 한동훈 의원도 한동안 메시지를 자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서 이 타이밍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1: 아, 본인에게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0: 네, 무기다. 스스로를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 네, 물론 저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라고 남이 한 말처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아무튼 이런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한 것 같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잠깐이지만 한 행사장에서 웃으면서 악수한 사진도 좀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0: 네, 이제 국민일보에서 만난 그 상황인데요. 2016 국민공공정책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 네, 김창면 님이 할 일이 산더미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라고 조금 야당을 질타를 해주셨고요. 옥황상제 님은 카운터펀치네요. 장 대표 좀 아프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처음에 얘기해 주셨죠. 국민의힘이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곳이 7곳인지 9곳인지 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소청을 제기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상지가 다른 건가요?
0: 네, 마지막 날까지 숫자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선거 소청을 대하는 자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언론에 알려졌을 때도 5곳이라고 하다가 6곳으로 정정한 바가 있고요. 또 심지어 오늘 아침 보도에는 9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대구와 경남을 포함하냐 마냐를 두고 여러 가지 격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숫자가 혼란스럽다는 그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 네, 저희도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아까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국민의힘 출입기자한테 이것도 확인했잖아요. 7곳인지 9곳인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반응이 언제 9곳으로 늘었냐라는 것이었거든요. 밤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 각각 보도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한참 혼났습니다. 뭐가 팩트인지 체크하느라고요.
1: 네, 7곳인지 9곳인지 이거를 알려면 이따가 소청장을 들고 가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예, 하네요.
0: 역대급 혼란입니다.
1: 네, 초심마음님 책임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략 요거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어디 있었냐?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련한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0: 네,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까만 마스크와 까만 옷차림으로 서울 잠실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했던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마스크를 벗고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대를 찾아서 국민의힘은 시민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는 끝까지 싸워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전 9시부터 대한체육회 측에서 이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

0: 시민과 함께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이후에 현장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장 대표와 박준태 비서실장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농성을 이어갔고요. 박대출, 김미애, 김민전, 김장경, 김태규, 박충권, 서명욱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0: 네,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의 대회 참여까지 막는다면 이곳을 지킬 명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시위대와 대한체육회 측에서는 논의를 좀 했고요. 체육단체 직원들과 국회의원이 함께 들어가서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는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조기를 몸에 두른 한 시위 참가자가 몸으로 막아서면서 진입을 저지했고요.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2: 예. 처음에 합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고로 합의사항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동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1: 네, 어제 현장에서 얘기했던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본 거예요.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0: 네, 제가 꽂혔던 부분은 바로 단 한 분이라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때론 단 한 사람의 반대로 발전을 해온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의 존중과 함께 합의된 절차를 실행하는 원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대한체육회 측과 시위대가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사람의 반대가 합의를 실행하지 하게 못했다라면 또 다른 민주주의적 과제가 남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그 단 한 사람에게 사실상의 전체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민주주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내란척결님이 선수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펜싱 국가대표팀이 남의 칼을 빌려서 출국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레드헤어님, 근데 올림픽 시위에 참가하는 저들, 체육단체 문을 막고 있는 저들은 무슨 권한으로 저러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짱구님은 끝까지 반대하던 시위 참가자는 이 사태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누구보다 답답한 심정이 체육회 관계자들일 겁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시위대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 읍소하고 직접 나섰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잠시 후 3부에서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결정을 했고요. 국조특위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을 할 예정이고요.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위라고 합니다.
1: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0: 네, 중앙선관위가 6월 9일에 국회에 제출했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단했던 이번 사건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인쇄 비율 부적정, 둘째, 상황 판단 부족, 셋째, 가이드라인 부재, 넷째, 위기 대응 체계 부재, 이렇게 네 가지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탁상 행정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통상 본투표일인 투표용지를 선관위인 수보다 적게 인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가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1: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관리지침 여기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0: 네,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도 그 이 기준이 2009년만 하더라도 80%였었는데요. 2016년에 70%, 2021년에는 60%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인 2025년에는 최저점인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그 지난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졌는지를

0: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용지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인쇄 오류로 잉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개표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인력을 충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인쇄 매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지난 6월 9일에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선거일 투표율 대비에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가 인쇄됐을 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예방안 조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지피고 있는 셈이라서 여러모로 좀 장탄식을 낳게 하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선관위가 이것뿐만 아니고 무풍지대에 있어가지고 총체적인 기강회의 이 문제도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한 몰디브 보고서에 대해서 아시게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5년간 선관위 직원들이 107회에 걸쳐서 461명이 국외 출장 다녀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장지 중에서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히는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국민 세금이 24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이 냈던 몰디브 대선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지의 선거운동 모습이라고 설명했지만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사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어제 이제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앙선관위원회의 해외 출장 및 연수 실태에 관련해서 선관위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선거 인수가 120명밖에 안 되는 코타키나발루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3박 4일이나 머물렀다라면서 이 재외선거 점검이라는 업무 명목이긴 하지만 반나절 만에 끝났음에도 나머지 일정이 이제 공란으로 명시돼 있다라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1: 네, 이걸 이렇게 세금을 아낀 거냐라는 좀 탄식적인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티스님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이인수님은 국정조사 잘 될까요? 라는 물음 보내주셨네요.
0: 네, 잘 되게 해야 될 텐데요. 이 45일 동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 좀 더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3부에 제도개혁 TF 송견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네, 예상보다 뜨거운 월드컵 열기. 지난주 금요일 한국 체코전에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도 한국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시청을 들고 일선 학교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해요.
1: 어떤 내용이죠?
0: 예, 지난 12일 경북 북부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 학생들과 함께 경기 중계를 시청했는데요. 그러자 학교 측에서 관련 교사 파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 학생이 성명문까지 냈는데요. 월드컵 경기 시청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정서도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면서 교사 색출 시도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러자 학교 쪽에서는 기말고사 앞둔 시점에 일부 학급은 정상 수업을 진행했고 이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이다. 학생이나 교사에게 불이익 줄 계획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1: 네, 다솜님이 아유 월드컵 볼 수도 있죠 라고 해주셨고 아 이거를 색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아 기말고사 앞두고 있으면 다른 반은 좀 시끄러웠겠다 좀 문제가 있었겠네요 라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기는 한데 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학교도 있습니까?
0: 네, 서울 용산고 사례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보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방식 대신해서 학생과 교사의 합의에 맡기는 절충안을 택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진효 용산고 교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함께 응원하면서 느끼는 동질감과 유대감, 선생님들과 함께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경험이 평소 수업만으로 얻기 힘든 아주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가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월드컵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도가 급한 교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고민 끝에 학생들과 교사가 동의한 사람들만 강당에 모여서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강당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교실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학생 760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라이브를 봤다고 합니다.
1: 대강당에서 교실이랑 좀 떨어진 곳에서 소리 질러도 교실까지 들리지 않게

0: 하려고 또 장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한청님이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더라도 말이 나옵니다.
1: 아, 참 이 안타까운 요새 학교의 민원 현실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른 것들과 섞여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이물감들을 배우는 곳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고민들을 열어두고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셔스님은 관심 없는 애들은 교실에서 남아서 공부하고 월드컵 보고 싶은 애들은 월드컵 보게 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댓글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오전이잖아요, 경기가.
1: 네, 용산구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멕시코전 있는데요.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6: 네, 시선집중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가 봐도 자리보전용이라면서 직격을 했는데요. 처음 당에서 선거무효 소청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좀 셉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오세훈 시장 최측근이죠.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7: 네, 고맙습니다.
6: 네,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모로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 입장에 대해서도 좀 신중했던 것 같은데 예. 어제는 좀 장동혁 대표한테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7: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드럽고 신중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땐 단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하기도 했고 관련된 지방선거를 잘 이끌기 위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도 당이 가야 될 바른 길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내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지 않은 채 일방 독주하게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난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긴 해요.
7: 네.
6: 그런데 정정식 원내대표랑 또 말이 다른 것 같거든요.
7: 완전히 다르죠.
6: 그래서 어제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서 설명했고 또 본인은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네. 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7: 어제 그제 5시 반 긴급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그 최고위가 끝나고 난 다음 통화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고위

0: 이 전후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내용을 보니까 재선거를 위한 소청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이 최고위를 급하기로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는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는 아 이거는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에 불과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대로라면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그날 저녁에 대응을 했는데
1: 월요일 저녁에
0: 그렇죠. 예. 근데 저녁 그 다음 날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 전면 재선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라면 예. 이게 17일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 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죠.
0: 오늘 데드라인이고 예.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왔고 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이 뉴스가 충분히 진행이 됐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당내 구성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해서 예. 장 대표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하게 됐는지 강한 절차적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 예,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0: 당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면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테니까.
1: 아 결국은 의원총회가 네. 생길 경우에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0: 결국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1: 네. 오늘 이제 그래서 긴급하게 의원총회가 하루 당겨져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계획대로 선거소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보세요?
0: 당연히 그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이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당내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대중 여론들조차도 장동혁 대표가 왜 저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심지어 이 문제를 선관위의 문제로 한정져야 되는데 네.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뭔가 이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사태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는 거죠.
1: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자리 보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서울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을 정치적 경쟁자로 보고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0: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생각을 할지는 뭐 다 저마다의 평가가 있을 예. 거라 봅니다. 근데 저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넷플릭스 예. 시리즈 참교육이란 드라마인데
1: 화제의 드라마죠.
0: 학교폭력에 관한 거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학폭 가해자의 이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거 내내 선거에서 예. 시민의 마음을 얻고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예. 도와주기는커녕 당내에 있는 지도부의 인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현직 시장을 끌어내리기 바빴거든요. 민주당보다 더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그런 여러 행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읍소하고 선거에 당선이 됐죠.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사실상 재선거를 해가지고
0: 드라마에 보면 모습이죠. 학폭 가해자들이 늘 예. 그런 식이에요. 예. 잘 되고 있는 것들 공부 못하게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이거 다 무효야라고 하게 되는 모습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당이 분명히 가해됐기들이 있거든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정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예. 있습니다. 분명한 진상규명과 여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해야겠죠. 이거에서 꼭 필요한 게 특검인데 야당이 해야 되는 제1의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을 하루빨리 관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별로 힘이 안 실립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의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어떻게 선관위의 문제를 구조개혁시키고 선거의 제도상으로 드러나는 허점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재선거에 집착하고 소청까지 진행하면서 전면 재선거를 당대표가 주장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흐려지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선거 유세를 가지 않고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에 사람들 대부분 당선됐다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앞으로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야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시민들께 읍소하고 또 행정적으로 평가받아왔고 선택도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시민과 국민을 바라보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걸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오세훈 시장과 달리 당의 대표와 당 지도부의 행동과 방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다른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의 기점으로 보면 시의원, 구의원 같은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당과 지도부의 행보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네. 시민들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당 지도부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거든요. 그럼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답노트를 적어야겠죠.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했던 곳들을 어떤 데서 회피했고 장동혁 대표가 가서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는데 그 지원 유세 선택을 받지 못했던 곳들이 있다면 오답노트 백서를 적어놔야 같은 일들이 반복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본질은 계속해서 회피하고 어긋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장애로 나가는 모습에서 아마 당내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도 고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도 기초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선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선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거는 재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소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 결정. 근데 지금 선관위 잘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제도권 내에서 법적 테두리에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일을 차분하게 밟으면 되는 일이겠죠.
1: 네. 그 지금 올림픽 시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0: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투표권을 잃어버리게 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참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참정권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주장과 목소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잘 통일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목소리의 핵심은 선관위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것이겠죠. 그럼 그 다음 이 목소리들을 듣고 난 제도권 정치인들의 역할은 똑같이 가서 그분들과 같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담아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난제를 풀어내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아니 그러라고 국민들 세비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메시지를 내고 해왔던 주장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네. 보다 빠르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1: 네. 근데 공권력 투입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부터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네. 장 대표도 직접 거기서 확성기를 들고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게 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어제 장 대표가 중재를 시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중재가 결과를 매듭짓지 못했잖아요. 우리 선수단들이 결국
1: 남의 걸 빌려서 가는 상황이 되었죠. 펜싱.
0: 칼을 갖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노정된 곳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 저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그 갈등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신들의 역할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박정보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공권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체가 발언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 갈등의 한복판에 나름의 플레이어처럼 규정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갈등 한복판에 같이 노정돼 있는 사람들은 한 발씩 뒤로 좀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대한감일에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안건이 장동혁 대표의 진퇴, 그러니까 사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좀 크게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재선거 문제부터 장 대표의 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얼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까지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상황을 지켜봤던 관망하는 다수가 국민의힘 내에는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넷플릭스 드라마 창구형 얘기 잠깐 했는데 이런 학폭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와 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굉장히

0: 흡사합니다. 어른 역할을 해야 될 중진들이 있고 잘못됐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제기해야 될 구성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고 힘 있게 목소리 제기하지 않아요.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이 가야 될 길들을 거꾸로 퇴행적으로 걷고 있다면 그동안 좀 침묵하고 있었던 다수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만 지금 이 사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방관하는 사람들도 좀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또 당 밖에서도 그러니까 보수 재건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분이 한동훈 의원이긴 한데 네. 어제 이제 중앙일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본인이라고 하는 전략 자산이나 무기를 왜 그냥 두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의원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고 난 뒤에 이 한동훈 의원에게 모이고 있는 또 국민적 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가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언젠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한동훈 의원뿐 예. 아니라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당내 중요한 자산의 역할들을 늘 해왔던 정치인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갈갈이 찢어져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의 가치와 방향을 갖고 있다면 다 같이 모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길들이 온당치 못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또 보수 정당에게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네.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퇴로 가는 길이 쉬울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 당내 지지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서 지방선거 전까지 그 계엄과 탄핵 이후로 예. 이른바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아예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TV 뉴스 채널 아예 꺼버렸던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이번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서울의 역전승을 보고 또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던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보수가 재건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1: 부산 북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부산 북구.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수 재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항해서 새로운 미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TV 뉴스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면 지방선거 압승했었어야겠죠.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 겨우 어렵고 힘들게 이겼지만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의석수가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백서를 써내려고 하는 심정으로 오답노트를 적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오세훈과 한동훈 덕분에 올라간 지지율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0: 사람보다도 이 두 사람의 영향을 통한 보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좀 갖게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 정부가 일방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민의힘의 희망을 좀 갖게 됐다는 얘기겠죠.
1: 네. 시장님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더 말씀을 여쭙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6분 집중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무슨 취재하셨습니까?
4: 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좀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경기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감독관들이 폭력과 응징으로 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았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어떤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하지만 여러 교원 단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현장 교사들의 분위기는 좀 달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1: 네, 참교육 드라마 뜨겁긴 뜨겁네요. 방금 김병민 부시장도 이 비유를 들었었는데 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4: 그러니까 이미 그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고 시도교육청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원교육청에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역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 조직, 그러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민영대응팀을 확대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쪽에 좀 방향의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현장에서 절실한 거는 이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의 권한과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교권 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행정 조직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재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5: 신설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은 안 되고요. 기존 조직의 한계 문제점이 이제 상시적인 실무 조직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조직이 슬림해요. 위원장이 그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관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와가지고 응대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 예를 들어서 교사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사실조사, 민원 응대, 그리고 실무를 담당할 인력은 거의 비어 있어요.
1: 네, 이 신설보다 기존 조직의 재설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4: 네, 그래서 실제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한계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2년 전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게 수업이 한창이던 교실에 한 학부모가 갑자기 난입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걸 자녀를 통해서 들은 학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1: 네, 이게 수업하는 교실에 난입한 것 자체가 교권 침해라고 보여지는
4: 이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직접 그 교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그 아버지가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반 애도 때리려고 하고 저한테도 막 막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님 몸을 붙잡고 애를 못 때리게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제가 막 붙잡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저도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애들이 맞는 게 진짜 최악이니까.
4: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그러고도 선생이냐, 뭐 자격이 있긴 하냐, 그럴 거면 그만둬라라는 20분 넘게 폭언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교권 침해는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교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들도 잘 숙지가 안 돼 있는 느낌.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말만 들어주고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구나 근데 아 어떡하죠 근데 결국은 개인적인 일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럼 결국 도움을 못 받은 건가요?
4: 네, 못 받고 심리치료 100시간 지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심리상담이나 뭐 힐링캠프라든가 법률상담 같은 사후 지원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도교육청의 변호사가 딱 한 명밖에 없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법률상담이나 지원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55곳이 있고 상주 인력이 356명을 포함해서 이제 2,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이나 규모나 시스템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당하고 나서도 대응이나 해결 과정의 대부분을 교사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교사들이 원하는 게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시도 교육청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그 지원청에서 직접 나와서 즉시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현장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이 갖춰진 그런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게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인 건데 이 관련 규정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침해 사안이 해결된 뒤에도 사실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않도록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그 교사이신 분들께서도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박민경님께서 답답하다. 교사 인권은 교육당국이 보호하는 겁니다. 이분이 교사란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진짜 좀 빠른 이번 기회에 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4: 네. 강하게 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6분 집중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확인하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5: 네, 6월 중순이지만 밖은 이미 한여름 같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날이 습해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호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SA.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개혁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단장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1: 네, 이 하루가 다르게 선관위 실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2: 저희들도 선관위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TF를 꾸려서 어제 2차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네. 좀 개혁의 큰 얼개는 정해진 상황입니까?
2: 우선 어제는 이제 실제 그 어제 이번에 발생했던 사건 투표지 부족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보고 과정이 어땠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 막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전체적인 개혁 방향을 잡았다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뭐 해체까지는 헌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이제 올해는 법률 개정을 하고 내년 초에는 네. 개헌하자 이렇게 2단계의 선거개혁 구상을 제안했던데 이게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2: 그 부분은 이제 김영배 의원 혼자 독자적인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가족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개혁 방안을 정하고 나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개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 이제 어제 이제 선관위가 자체 제도 개혁 방안도 TF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그럼 좀 있습니까?
2: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투개표 과정을 좀 더 본인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인쇄 관련된 그런 뭐 기술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실제 저희 TF라든지 저희 당에서 추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개혁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투개표 관리 개혁방안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좀 미흡하죠.
1: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참담함과 분노를 가지고 온 게 선거 당일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었었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0: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으로 낮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 회의나 네. 회의록이 없고 사무총장 네. 정결로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그 법조인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특정에 남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쇄 매체를 줄였는데 50% 60%라는 게 사실 그거는 사전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수의 50% 60%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만은 사실은 그거 자체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데
0: 예.
1: 숫자를 줄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죠.
0: 공무원들은 보통 그런 경우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1: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거에 관한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된 거예요.
0: 왜 그랬다고 보세요?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1: 많이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게 독립적,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 한 70년 쌓이면서 그런 데 대한 고려, 견제 이런 것이 없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결국 감시받지 않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죠. 계속 문제가 적체됐고 이게 한 번에 터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 부족했던 게 선거 당일 대응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적이었거든요.
1: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0: 예.
1: 왜냐하면 송파구 자체만 하도 투표용지가 전체적으로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0: 네.
1: 투표소별로 분배가 안 된 거고요. 네, 투표소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투표하면 뭐 몇 투표소, 어느 동에 몇 투표소 여기에 몇 명이 투표한다는 이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대략 예전에 통계적으로 그러면 사전투표 얼마 했는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몇 개. 그래서 1투표소에 500명일 수 있고 뭐 그 숫자가 달라요. 다 그죠? 1, 2, 3, 4 투표가 다른데 그 현실적으로 각 투표소의 그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문제죠.
0: 그 왜 그랬을까요? 그 해왔던 대로 해와서 그냥 쭉
1: 그
0: 갔다.
1: 투표용지를 줄이고 난 다음에
0: 예.
1: 그거 적절히 분배되는 데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뭐 보고하고 그렇죠. 그걸 바꿔가지고는 실행할 주체가 없었던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죠.
0: 아, 그럼 이걸 또 바꾸려면 그 인원과 예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보통 기관들이 보통 문제 해결하는 거를 예산과 예산 문제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1: 현실적으로 투표하고 개표 관리하는 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를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 선관위 직원 중에서 투개표를 관리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많아야 3명에서 5명 정도일 거예요.
0: 네.
1: 각 투표소별로 나가 있는 분들은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나가 계십니다.
0: 아, 파견으로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와 개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 행정 공무원들께서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0: 예.
1: 이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0: 그러니까 투표가 상시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파견이 온다는 거는 뭐 상황상 이해가 갈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투표표 관리가 당일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좀 본질적인 네. 조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1: 그래서 선거관리 자체를 지금은 비상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0: 예.
1: 비상임 중심으로 된 선거관리 관리를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상임위원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행정적, 기능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공감된 부분 중 하나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한 부분은 이 선거 제도나 선거하는 과정, 선거운동 과정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계속 사물을 보더라도 투개표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투개표 관리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뭐 행안부라든지 네. 이런 정부 부처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 행안부 와서 관장하고 실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하고 계시니까
0: 예.
1: 그분들한테 실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정치적 중립 논란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늘 잦아들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1: 사실은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선거 지금 선거 지자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0: 예.
1: 이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헌법상 중립 기관이 돼서 일반 그 투개표 관리까지 전부 다 선거 관리가 관여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개표 업무까지 다 하진 않고 다 일반 행정기관의 그 공무원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0: 네. 예.
1: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0: 정치 중립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1: 아, 참 이게 손대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 또 이제 선관위의 내부비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국민들을 화나게 네.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출장, 예산 집행 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네. 통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0: 기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부의 그 외부의 그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같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률 체제에서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헌법상 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감사원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을 해서 그런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범죄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니까 법리적 검토라고 하시면 그에 따라서
0: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 예.
0: 헌법 개정하기 전이라도 그 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1: 네, 그 뭐 시급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개헌 이야기했던 김영배 의원 이야기로까지도 그러면 고민이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까는 개인 의견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0: 그 거기를 개헌을 아까 개인 의견이가 뭐냐면
1: 예.
0: 뭐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겠다,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인 의견의 취지고
1: 예.
0: 저희들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개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그분에 관한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하고 그다음에 국회 3명 임명해서 비상임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체제하에서는
1: 예.
0: 책임 있게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그거 똑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위원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또 실제 업무를 상임위원들 여러분을 두어서 그분들이 하게 하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그 조직까지도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법관이 뭐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던데 그 부분도 같이 다뤄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1차적인 책임은 지금 각 선거관리위원장들한테 있거든요.
1: 예.
0: 선거관리위원장들은 거의 100%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장은 100%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입니다.
1: 예.
0: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 각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분들은 전 비상임이고, 판사들은 이 업무 자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투표세별로 투표의 가능성에 따라서 투표용지 배분하는 등의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만약 그 부분도 시군구 선관위원장들이 실제 판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을 했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네,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선관위 개혁안이 발의가 된 바가 있는데 이제 결국 네. 좌초했던 모습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0: 이번에는 뭐 국민들께서 느끼신 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거기에 100%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번에 그 한 70년간의 적자였던 문제가 더 이상은 그냥 방치될 수 없다는 그런 지경이 이루었다는 걸 저희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예.
0: 이번에는 뭐 그 개혁을 확실히 할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럼 말씀하신 개혁안이 나올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정조사도 내일 네.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0: 네, 개혁안이 들어가죠. 예.
1: 예, 어떻게 좀 시점을 예상하세요?
0: 아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잠실에서 그 청년들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고 그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1: 예.
0: 제가 저 어느 시점이 어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상수사 끝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나 실무진 의견 다 부총합을 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뜻과 국민의 뜻과 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저희들 개혁 방안을 확실한 방안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재선거 소청, 선거 소청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0: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만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다 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재선거 필요한 부분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분들의 뜻이 그 의사가 완전히 뭐 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대로 다른 프로세스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럼 거기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도 선거관리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방안도 내놓고 저희도 협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도 의견이 안 맞으잖아요.
1: 그러니까
0: 당 차원의
1: 예.
0: 뜻이라고도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 최고위가 의결했지만 당 차원의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0: 뭐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은 뭐 예. 다른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1: 예.
0: 그래 그런 부분 뭐 대구 같은 경우도 뭐 그 의견이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 확실하게 너무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지금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의원님 시간이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끝으로 이것도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0: 네.
1: 하반기 상임위를 배분하는 시간인데
0: 예.
1: 이제 법사위원장 예. 후보로도 거론되시는데 당에서 요청이 오면 예. 하실 예정이십니까?
0: 저는 뭐 항상 당에서 요청하면 하는데 저는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저한테 하라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밖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같습니다.
1: 그럼 본인으로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0: 저는 뭐 다른 거 하고 싶지만 당에서 하라고 하면 당에서 그 결정한 걸 좀 더 100% 수행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디인지는 여쭤봐도 될까요?
0: 그거는 뭐 아직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원내대표의 권한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의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시선 집중 3부 이번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체육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시대와 대치하면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경찰의 경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참 지금도 여전히 그 핸드볼 경기장 상황은 내부 진입이 어렵습니까?
3: 네,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좀 상황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3: 뭐 일단은 어제 두 차례 제가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 오전에는 이제 경찰력이 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은 빨리 들고 올 물품만 들고 와라라고 이제 협의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성 한 분께서 그 문을 막고 계속해서 설득이 안 돼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1: 그분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셨다고요?
3: 예, 저는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 뭐 다양한 분들이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1: 예.
3: 이제 그분 또한 체육 단체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건 이해한다. 고충도 이해한다. 다만 그 순서가 뭐 증거 보전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우선 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셔가지고 뭐 설득이 좀 어려웠어요.
1: 아, 그럼 오늘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 겁니까?
3: 일단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좀 나가볼 예정인데요.
1: 예.
3: 나가서 일단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뭐 다만 어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저희 사무처 경기단체 사무처들이 첫날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다수의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몇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칠 대로 지쳤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 방법이 없다.
3: 네.
1: 예.
3: 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저희가 희망을 갖고 다음 어떤 그런 스텝을 준비를 하는데
1: 예예.
3: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가서 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뭐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중재에 나서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 명이라도 문을 막으면 강제로 진행할 뜻이 없다 이렇게 물러섰는데, 그 야당 의원들과도 현장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셨죠?
3: 네, 많이 나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과 그런 생각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집회가 또 정당화되려면 또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솔직히 저희 체육단체들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12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우리 사무실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나오겠다는 데도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럼 체육단체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을 가져올 수 있게끔만 해주자라는 의견이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불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는 분위기죠. 저희는.
1: 특히나 이제 아시안게임 3개월 앞둔 상황인데 선수들의 불안이 이제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장 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3: 일단 모든 종목이 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싱, 방구, 핸드볼, 그리고 수중 핀수영, 그리고 뭐 산악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장비들을 가져나오지 못하면 첫 번째는 훈련에 지장이 생기고요.
1: 예.
3: 두 번째는 생계가 지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1: 네.
3: 지금. 급여 날짜가 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죠. 물론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급한 대로 저희가 금감원이나 아니 금융감독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예로는 예를 들면 지도자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수 출신들이 실적 증명서를 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1: 예.
3: 아니면 어디에 또 뭔가를 발급을 해서 내야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자체를 아예 지금 해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말 일생일대의 그들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 그걸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이거죠.
1: 네, 직원 70여 명이 이제 급여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께 가장 이제 와닿는 이야기는 이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제 펜싱 국가 대표들이 본인 칼도 못 챙기고 이제 빌려서 출국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3: 네.
1: 예, 지금 제대로 경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3: 일단은 아마 선수들이 개인 장비가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장비라는 것이 꼭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보면은 모든 종목 선수들이 다 이 보조 장비들 다 들고 나가거든요. 특히 펜싱 같은 경우는 펜싱 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펜싱 협회 사무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전에 이렇게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는 그 연습 때도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펜싱 협회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3: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선수들이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아시안 게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이게 더 암담한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저희 경기단체들이 여기 기한이라도 언제 끝날 것이라는 기한이 있으면 계획을 세울 건데 뭐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1: 회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답답함을 또 대표로서 리더로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댓글창에도 네. 촌철님들이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김상호님은 시위대 개인별로 배상 청구해야 한다. 운동선수는 자기 목숨을 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긴 한데 법적 대응 실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잖아요. 어떤 네. 내용을 어떻게 누구에게 좀 물으실 계획입니까?
3: 아 사실 그것도 저희가 단체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어떤 집회 대표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예를 들면 저희 유성현 핸드볼 선수들 몸수색을 한다거나 가방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모욕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체육인을 대표해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저희 사무처의 어떤 그런 업무 공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체육 단체들과 논의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공권력의 투입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 상황을 다시 좀 진입을 시도하실 겁니까?
3: 일단은 나가서 현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예.
3: 저희는 어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1: 예.
3: 야당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중재를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저희도 계속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9시 반에 제가 나가가지고 좀 회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1: 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답답한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끝으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 한 분이 마지막에 막아서고 있어서
3: 네.
1: 이 상황이 진전되지 못한 게 있는 건데요. 그분한테
3: 네.
1: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까요?
3: 네, 어제도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냐. 그분을 지키기 위해 시민분도 입장이 있고 목소리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수가 피해를 보면 되지 않겠냐.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존중을 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그 지금 이슈와는 관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 체육 단체들을 좀 더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가 최선의 저희가 공권력 TV라는 게 어떤 집회 해산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시간 안에 좀 안전하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1: 네네.
3: 그마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저희 체육단체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저희는
1: 네.
3: 계속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 네,
1: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었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맺은 종전 합의에 재건 기금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약 4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거론됐다는데 재건은 그냥 하면 될 텐데 기금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0%대에서 벗어났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이란의 재건 기금 조성 이야기가 네. 뉴스로 좀 나오던데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건 기금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3: 사실은 지금 공개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은 나온 얘기를 제가 팩트로 정리해드리고 반 정도는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설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네. 중요한 얘기 같으니 조각조각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군요. 주변에서.
3: 네, 그렇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이 C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3천억 달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으로 치면 4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 예.
3: 근데 그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 제재 완화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으흠.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니까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중요한 네. 문제니까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나왔을 텐데 이란을 재건하는 기금은 사실 이란은 이란이 스스로 자기를 재건해야 될 텐데
3: 그렇죠.
1: 미국이 무슨 뭐 폭격해서 미안해라는 의미로 도와준다면
3: 그건 이제 배상금이 되니까
1: 뭐 그렇기도 하겠죠. 네. 아무튼 성격은 뭐든 하여튼 미국 돈으로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준다면 그건 이란이 요구하는
3: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국 하고. 돈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1: 예.
3: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에 금전적인 지원하지 않아 직접적인 예. 지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배상금 같은 걸 줄 필요도 없어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1: 예예.
3: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뭔가를 하는 모습은 절대 안 하고
1: 예.
3: 이 기금은 민간 주도의 기금이다라고 아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1: 이란한테 뭐 도움을 주긴 주는 돈이 네. 될 텐데. 알겠습니다.
3: 그리고 예. 전 세계의 많은 나라하고 기업들이 지금 폐허가 된 이란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싶어서들 난리거든.
1: 그렇겠죠.
3: 네.
1: 돈이니까 일종의 기업들 입장에서
3: 네.
1: 보면.
3: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기금으로 조정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라는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 이란 재건에 참여해서 돈 좀 만지고 싶은 기업들은 일단 입장료를 내세요. 이 기금 바구니에 돈을 내세요.
3: 네,
1: 당신들이 가서 돈만 벌어올 수는 없을 거야.
3: 네.
1: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3: 이게 성격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일종의 그 입장료인 건지
1: 예.
3: 아니면 어떤 이란 정부하고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이 기금하고 어떤 뭐 MOU를 맺거나 계약을 맺어서 이 기금이 이걸 담당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그 사업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1: 뭐
3: 건데
1: 지켜봐야 될 텐데 이 네. 기금이 그럼 앞으로 모여질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3: 지금 언론 보도들을 조각조각을 보면 일단은 이 기금 운용 구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투명해요. 어떻게 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공개된 게 없고요. 다만 몇몇 그 고위 당국자들 얘기로 한국과 일본 등등이 미국의 기업 뭐 등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금 일단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아침에 로이터 쪽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아까 이제 3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는 이미 확약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어떤 조율 같은 게 있어서
1: 예.
3: 기금의 절반 정도는 이미 투자할 곳들이 있어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1: 예.
3: 어쨌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도 당장 돈을 들여서 폐허가 된 인프라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돈을 써야 되는데
1: 달러가 있을 리가 없죠.
3: 예.
1: 당장은.
3: 돈이 없으니까요. 예. 전부 밖에서 끌어들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민간이라는 차원에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1: 예.
3: 여기에서도 일종의 영향력을 조금 행사하면서 이란 정부하고의 향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장 이란 정부가 달러가 있으면 그 달러 주고 건설회사 불러다가 건물 다시 지으시오 하면 깔끔하고 제일 일반적인데
3: 네.
1: 달러가 없으니 건설회사가 일단 자기 돈으로 또는 건설회사가 돈을 끌어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고
3: 네네.
1: 일종의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 외국 자본으로 하듯이 이제 그 대신 건물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셔 달러로 내든 석유로 내든 이란한테
3: 그렇죠 이제
1: 뭐 그런 식으로 그, 들어가는 거다
3: 아마도 기금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선 투자하고 후 회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1: 예.
3: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대한 이란 인프라 개발 펀드 같은 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란의 노후된 원유나 가스 시추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또는 파괴된 도로와 항만 통신망을 복구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1: 예.
3: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들은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뭐 장기 뭐 계약을 우선권을 준다거나
1: 예.
3: 또는 발전소나 항만의 장기 운영권을 이들에게 일부 몇 년간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의 뭐 기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직접 배상금은 안 주지만 이란 내에서는 이거 사실상 미국의 배상금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1: 정치적으로 서로 그런 주장을 하겠죠.
3: 네네.
1: 네.
3: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힘을
1: 거고.
3: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통행료를 받느냐 수수료를 받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걸로 치면 통행료를 안 받는다라고 지금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근데 통행료 대신 수수료를 내래요?
3: 네. 근데 아니 이 통행료를 안 받는 거는 아무 돈을 안 받는 거는 60일에 한한다. 라는
1: 예.
3: 거예요.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지금 이거 서명하고 뭐 하는 동안 협상하는 과정 60일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거고
1: 예.
3: 60일 이후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1: 이란이 받든 말든
3: 예, 스탠스고요. 미국은 이란 입장에서 우리 통행료 안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국제 해양법의 문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국제 해양법에 보면 그 영해가 아니고 국제 수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근데 영해 한에서는 뭐 일종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하고 가까운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만하고 두 국가가
1: 네.
3: 이거를 수수료 차원에서 우리가 뭐 환경 보호도 하고 등대도 비춰주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수수료로 받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금이 조성되고
1: 이란 재건 기금.
3: 네, 재건 기금이 조성되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게 패키지화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애들은 수수료 무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메리트를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1: 아니,
3: 이런
1: 거기에 얘기까지. 참여하는 건 건설회사고
3: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건 해운회사인데 건설회사 해운회사는 주체가 다른데 건설에 참여하면 해운 통과가 무료라는 게
3: 기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 투자만 하는데도 있을 테고
1: 네.
3: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돈 네. 넣고 난 사업에 들어갈래 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 이제 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1: 복잡하네요.
3: 명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3: 별별 얘기들이 지금 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다만 이제 이란 재건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간에서 무슨 재건 기금 같은 걸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안전은 하겠네요. 가서 수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3: 맞습니다.
1: 뭐 가서 석유를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러나
3: 네.
1: 중간에서 기금이 일단은 공사비는 주고 이제 이란 정부 상대로 그 기금이 뭐 석유를 받든 뭐를 받든 받아내면 이른바 결제 리스크는 좀 줄어들긴 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도 아주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예.
3: 사실상 이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란 정부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1: 예.
3: 이게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중간에 일종의 완충지대처럼 이런 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하고 계약 맺고 하는 거니까.
1: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
3: 네.
1: 기금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왜 저라고 하면 그 기금에 돈 넣는 주체가 결국은 가서 공사하는 회사들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내야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드네요.
3: 네.
1: 통행료는 아니고 수수료다. 이게 세양법 문제라서.
3: 그렇군.
1: 호르무즈 절벽에다가 그 100인치 정도 되는 그 커다란 TV 하나 놓고 네. 한 1분짜리 영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화 상영료를 받으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3: 광고가 낫겠습니다.
1: 뭐든 간에. 네. 이름이야 뭘 붙이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국제법이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면 국제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3: 우리가 이제 이전에 통행료 얘기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 통행료하고 수수료든 통행료든 그 부담은 원유 생산하는 국가가 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예. 그쪽에서 결국 원가가 그것 때문에 원가가 더 늘어난다면
3: 네.
1: 그쪽 석유를 싸게 더 싸게 깎아서 사오지 않으면 굳이 우리는 그런 브렌트유 사러 갈 거야 하는 이제 나라들이 생길 테니까.
3: 네네.
1: 자 라이진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일본이 금리를 올렸군요. 31년 만에 기준금리가 드디어 이제 1%대가 됐습니까?
4: 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이제는 1%대로 인상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진행된 추가 인상인데요. 일본은 지난 2024년도에 깜짝 금리 인상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금리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2024년도까지는 금리를 거의 0%대로 유지하는 제로금리 정책 국가로 잘 알려진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대표적인 저금리 국가였던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으니 세계 경제가 더욱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금리 1%대 진입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발표에서 또 특이한 점으로는 중앙은행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리가 정해졌다는 건데요.
1: 예.
4: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가 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이런 입원한 상황에서 총재를 제외한 부총재 2명과 그리고 6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 3일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신호를 내비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총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금리 를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일본은행 부총재가 총재 대신에 나와서 질의에 답을 했는데요.
1: 예.
4: 부총재가 답변에서 총재 말에 따르면 아니면 총재가 준 메모에 따르면이라는 등의 모호한 설명이 나오는 등 다소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 일본의 전통 내지는 관행에 따르면 총재가 없는데 설마 이번에 올리겠어 다음에 올리면 올리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4: 네.
1: 그럴 만큼 금리 인상이 급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저 그 일본 정부는 요즘 정책이 뭐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4: 네.
1: 적극적으로 돈 풀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개발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제로 금리고 불경기고 그럴 때는 아유 정부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4: 네.
1: 슬슬 금리도 오르고 이제 디플레도 아니고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이 시점에 정부가 그렇게 빚을 더 내서 돈 풀면
4: 네.
1: 일본 이 나라 물가는 어떻게 될 거고 경기가 과열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반론들도 좀 있어 왔는데 일본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그 반론이 맞다라는 뭐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4: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 예.
4: 다카이치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면서 재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1: 예.
4: 반면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보통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처럼 중앙은행이 강수를 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일본은 중동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 상승과 그리고 또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더 크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1: 예.
4: 물론 현재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돼 보이지만요. 일본 중앙은행 자체에서 조사한 실질 물가 상승률은 2.8%대로 상당히 높은 현상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은행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를 가파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더 자신 있게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은행은 어제 결정문을 통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기업 간 거래를 넘어서 이제 향후에는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화의 약세 방어에도 금리 인상 카드가 힘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당 엔화값은 160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일본은행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환율이 160엔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속되는 엔저 현상이 결국 또 투입 물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조정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1: 일본의 거시 경제로 보면 금리를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제 금리 올려야 될 것 같고.
4: 네.
1: 금리야 뭐 올리든 말든 정부는 돈 풀겠다.
4: 정치자 입장에서 이제 국가 국민들이 더 안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1: 서로 의견
4: 시선이 다른 거죠.
1: 뭐 그럴 네.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경기 뜨거울 때 정부도 돈 풀면 어떡하냐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는 일본이 뭐 올리든 내리든 돈을 풀든 말든 그거야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신경 안 쓰면 딱 좋은데.
4: 네.
1: 문제는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일본 돈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1: 일본 금리가 낮은 덕분에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돈 빌려서 바깥으로 나가서 투자했던 그런 거대한 자금들이 금리 올라가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자산 팔고 되돌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다 깨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늘 있었잖아요.
4: 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거래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일본에 빌린 엔화를 갚아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1: 예.
4: 실제 일본이 기존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 0.25%로 올리겠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24년도에 이 같은 현상이 펼쳐지면서 증시 시장도 요동을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니케이 지수와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하루 만에 8.8%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1: 예.
4: 다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먼저 2024년도처럼 깜짝 발표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일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채 매입 감축을 내년 4월부터는 멈추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내년 3월까지만 국채 매입량을 줄이고 내년 4월부터는 월 2조 엔씩 국채 매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시장을 달래는 얘기도 좀 했다 이거죠.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대표적인 완화 정책인데요.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매입까지 줄이면 긴축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은 다시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국채 매입으로 돈을 풀어도 그 돈이 풀려 나와서 시중 금리를 낮추면
4: 네.
1: 이제 기준 금리보다 낮아지면 그 돈 또 쏙 흡수해서 기준 금리를 유지할 거니까
4: 네.
1: 이거는 사실은 말장난인데 그래도
4: 영향이 없을까요?
1: 그래도 그냥 달래 주는 거군요.
4: 네. 또 일본의 금리가 1%로 올랐다고 해도 현재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훨씬 높다는 점도 엔캐리 예.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낮추는데요. 물론 이번 주에 있을 미 연방의 기준금리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관련 이제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가 당장은 청산될 가능성이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일본도 오르지만 미국 금리도 높은 상태니까
4: 더 높기 때문에
1: 괜찮을 거다.
4: 네.
1: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서 괜찮았으면 좋겠네.
4: 네. 네, 이번
1: 생각들을
4: 주를
1: 하겠죠.
4: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 엔화가 조금 좀 이제 그동안 약세였다가 강세로 돌 수도 있고.
4: 네.
1: 엔화의 요즘 프록시라고 하면서 엔화 따라다니는 한국 원화도 약간 좀 강세로 가면서 환율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요 상황만 지켜보면.
4: 네.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원화와 엔화를 같은 아시아 통화로 묶여서 움직이는 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을 저희도 되게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엔화 가치가 크게 변화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조치였기 때문에 이미 환율 시장에 선 반영된 것이라는
1: 반영된
4: 분석이
1: 거다.
4: 네,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4: 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또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8: 네, 오늘은 청취자 우경석 씨가 인공지능이 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 생활은 편리해지더라도 GDP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왜 GDP가 줄어든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GDP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전망은 인공지능이 직업을 사라지게 하거나 일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생활이 힘들어지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기사가 출장비로 번 돈으로 보일러 기사의 집 애들 과외비 충당을 했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모르는 문제를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쳐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과외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출장 안 나가서 돈을 덜 벌더라도 쓰는 돈도 적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과외 선생님도 돈 벌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CT 사진을 인공지능이 판독을 잘해주니까 비용이 저렴해져서 과외를 굳이 안 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동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아주 쉽게 굳이 사람이 안 해도 인공지능들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뭐 보일러 기사 출장비, 과외 선생님 과외비, 의사들이 봤던 CT 사진 판독비 이런 게 다 GDP에 잡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GDP가 숫자로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은 더 좋아지고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좀 신기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게 인공지능이 GDP를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의견의 요지입니다. 뭐 나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 정말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장을 안 가도 되니까 시간이 남게 된 보일러 기사님 그리고 과외 안 가서 여가가 생긴 과외 선생님 또 환자가 안 와서 한가해진 의사 선생님들이 남는 시간에 그냥 산책이나 하면 GDP는 진짜 줄어드는 걸 거고요. 남는 시간에 셋이 모여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드라마를 하나 찍었는데 만약 대박 났다. 그러면 GDP는 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정답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데 GDP가 줄어들 가능성도 꽤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우경석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짝 집중을 해야 할 때 잡생각이나 문자, SNS 등 방해하는 게 많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집중하기 전에 옆에 노트 한 권을 둡니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로 생각이 확장되기 전에 노트에 출출하다고 한마디를 쓰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또 노트에다 문자, 이메일 확인할 것이라고 쓰고 덮어버리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하는 것, 그걸 막는 게 집중의 핵심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단기별로 이란 측에 제공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이란이 석유와 석유 정제품을 팔 수 있도록 미국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다만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투자 수단이라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자를 약속한 기업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회원국과 총청국 정상 간 기념 촬영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에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톨게이트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 간 1차 사고 뒤 교통관리를 하던 도로공사 차량을 차량 2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5에서 60mm, 경상 전라권 5에서 5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7도 등이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0: S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